0: 호주 해협에 배치돼 유조선 통항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그 혜택을 누리는 나라들이 재정적 군사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내 기름값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협력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군사협력을 거부한 나라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안전이 흔들리면 유가 충격은 전 세계로 번집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민방위국이 오늘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에 공격 위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메카에 이런 경보가 울린 것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보는 메카와 함께 제다 타이프 지역에도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예멘의 친일한 반군 후티가 사우디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경보가 미사일 때문인지 드론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방위국은 발령 직후 위협이 사라졌다고 통보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경보 발령 지역이 사우디 남부에서 점차 북상해 이번에 제다까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남부에서는 전날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13명이 다쳤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범위가 성지와 주요 도시로까지 넓어지면서 사우디 전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오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미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무인 드론을 탈취하려 시도했고 미군 드론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해당 선박들을 파괴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승선자 대부분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 사건을 어선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아 어부 여러 명이 실종된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팀 호킨스 대변인은 이란의 나포 시도를 확인하면서 중부사령부가 강력히 대응해 탈취 시도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수중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유조선 운항이 정상화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파나마 선적 초대형 유조선 엘가이아호가 기뢰에 부딪혀 화염에 휩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를 거짓이라고 부인하며 해당 유조선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드론 재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로 이 해협에서의 충돌은 국제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협의 긴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오늘 검찰에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2009년 이후 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것이 발단으로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생활비로 쓴 금액은 약 20억 원으로 주장된 금액의 50분의 1 수준이라며 금액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최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의 변호사 A씨는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일 A씨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한 천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 50배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에 따르면 네팔에서만 1,395명이 숨졌고 5,130명이 실종됐으며 국경 넘어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토속류로 43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추가로 실종됐습니다. 양국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하면 7,087명에 달합니다. 수습된 시신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데 급류에 훼손되거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시신이 많아 DNA 확인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인 실종자도 9명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 이지는 오늘 네팔군의 협조를 받아 드론과 육상수색을 병행했으며 내일도 드론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발렌드라샤 네팔 총리는 피해 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실종자 수색과 재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로 인한 전체 피해액을 우리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건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약 6조 3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홍수 피해가 반복되는 강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우편 투표 관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제의 결정은 미 연방우정청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의 우편 투표지를 배송하지 않겠다는 조치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집행정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를 추진했는데 의회 입법이 어려워지자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려 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를 막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급진좌파에 굴복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부정을 막을 시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지난 2월 판결과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본 지난 7월 결정까지 거론하며 대법원 전체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브렛 캐버너닐 고서치 새 대법관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자신이 면접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며 원래 모습의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미국을 적어도 100년 후퇴시킨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이 같은 비판으로 자신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소송의 전단계 절차인 행정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연말까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을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청구는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로 청구가 거부될 경우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청구인 김모 씨는 불법 감금과 절차 남용 그리고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그 압수된 소지품과 근로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에 7일간 불법 구금되는 동안 모욕적인 생활 조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이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체포 당시 아무런 설명이나 통역 없이 구금됐고 족쇄에 채워진 채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힌 노동자들은 체포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미국 정부가 미등록 이민자 4명을 발견했다는 구실로 완전 무장한 수 100명의 요원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엘러벨 현장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으며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중무장한 요원들이 노동자들을 수갑과 족쇄로 묶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씨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전후로 법무부 장관의 공소 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답했는데 야권은 일사천리로 공소 취소가 될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과거 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후보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9: 민주당이 오늘 내내 이렇게 무지성적으로 감싸는 거 보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해줄 사람이 이제 김승원 후보밖에 안 남은 모양입니다.
8: 앞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0: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8: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를 두고 지명 전후로 달라진 후보자 입장도 화두였습니다.
11: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습니까?
10: 앞에 것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도어스태핑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11: 그게 다 맞다는 거면
10: 법령에 의해서
11: 국민은
10: 처리하겠다라는 후보자의
8: 물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김 후보자 발언에 진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11: 어리숙한 후보자 장관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장 일사천리 될 것 같아요.
8: 민주당은 후보자 업무와 동시에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12: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실 적합한 후보자이신지
10: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8: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청구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거라 해명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정책 질의가 집중되며 다음 달 초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2117, 323-6922-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6: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8: Korean Air.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창가에 오셔서 추석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창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오늘 미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으로 글로벌 이슈를 지목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관은 구체적인 원인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 국채시장의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기준선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오늘 한때 5%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이 수준까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차입비용이 함께 높아지는 만큼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주말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의 국빈 방미를 초청했으며 정상회담은 이달 24일과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허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미국의 대일한 금융 제재를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장관은 이란은행 세 곳을 제재했다며 중국과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고 이번 주말 회동에서도 그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0: 구글 딥마인드 출신 인공지능 연구원 빌랄 추구타이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AI가 인류를 위협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경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구타이는 구글에서 AI 안전과 정렬 연구를 담당했던 인물로 AI 개발의 기본 방향성에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렬 연구란 AI 모델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스스로 거부하도록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엔트로픽의 AI 개발자 제이컵 콕슨이 사직하면서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초지능 AI를 향해 무모하게 질주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콕스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내년 말이면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가 AI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 AI의 일론 머스크도 이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I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들 내부에서 속도 조절 요구가 잇따르면서 업계와 정치권의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GCHQ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네덜란드 종합정보보안국 AIVD가 오늘 이란 연계 스파이웨어에 대한 공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세 기관이 경고한 멀웨어의 이름은 초진브릭으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표적의 연락처와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수집하고 화면을 캡처하며 기기 마이크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 앱에서 지인을 사칭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내세워 신뢰관계를 먼저 쌓는 방식을 씁니다. 심지어 가짜 MRI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표적은 이란 반체제 인사와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입니다. GCHQ는 이란이 정권의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보기관이 정권의 적으로 지목한 개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납치와 살해, 음모를 꾸민 사례도 있다고 세 기관은 지적했습니다. GCHQ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폴 치스터 작전국장은 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이번에 공개된 공격 수법을 숙지하고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영국 주재 이란 대사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5: 지난달 27일 제주공항 전망대에서 중국인 디에츠덱과 무전기로 항공기 관제 교신을 몰래 청취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항
11: 관제 교신을 들은 시간만 1시간가량.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제주에 들어왔고 무전기는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경기 지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를 출국 정지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중국인 10대 등이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2: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것이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장비들을 국내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1: 공항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감시와 신고 체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넷플릭스와 아마존, 그리고 유튜브

0: 정부가 오늘 워싱턴 DC에서 새 로비 단체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단체 이름은 스트리밍 접근과 선택 연합으로, 영문 약자로는 SACA입니다. 평소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미 의회의 규제 움직임 때문입니다. 스포츠 중계권이 지상파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빠르게 넘어오면서 미식 축구와 농구 야구를 모두 즐기려면 플랫폼을 두세 개씩 구독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용 부담과 불편함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주당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은 올해 초 연고지 팬에게 모든 경기를 단일 채널에서 무료로 제공하라는 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사법위원회도 지난 6월 스포츠 방송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스트리밍 업체들은 자사 중계가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등 지상파보다 풍부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ACA는 스트리밍이 오히려 더 다양한 시청층에게 스포츠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e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의회와 플랫폼 기업 간의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민방위국이 오늘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에 공격 위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메카에 이런 경보가 울린 것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보는 메카와 함께 제다 타이프 지역에도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경보의 원인이 미사일인지 드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국은 경보 발령 직후 위협이 사라졌다고 통보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보 발령 지역은 주로 남부에 집중됐다가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전날에는 사우디 남부에서 예멘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메카는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무슬림이 성지로 여기는 곳으로 이곳에 경보가 발령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충돌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사우디와 후티 간의 교전이 성지 인근까지 위협 범위를 넓히면서 중동 정세의 불안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예멘 서해안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르게 장악해 나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며칠 새 1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고, 수천 명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드론 공습으로 아내를 잃은 60대 남성 무함마드 아이야 씨는 세 자녀를 데리고 고향 항구 도시 모카를 떠났으며, 밀가루 한 줌도 없고 깔고 잘 매트리스조차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아덴에 도착한 피란민들도 아이들 옷한벌 챙기지 못한 채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예멘 내에서만 이미 1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 지부티로 대피한 피란민만 최근 나흘간 2,400명을 넘어섰으며 탈출 인파의 60% 이상은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입니다. 지부티의 마르카지 난민촌은 수용 여력이 5천 명에 불과한데 향후 1만 명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훼손과 통신 두절로 구호물자 전달조차 막힌 상황에서 유엔 난민기구는 긴급 구호를 위해 1,400만 달러가 즉각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안보가 흔들리면 구호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하고 운송기간이 25일에서 30일 더 늘어나 구호품 전달에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1: 오늘 야당 국회의원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총리실 소속 직원이 일반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한 사실이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기자회견 도중 취재진사에 섞여 질문을 던졌으며 현장에서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 아니냐고 총리실 측에 따져 물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페이스북에 형님께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데
1: 어제 이해식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2: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 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 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만약에 이것이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관계기관으로 해서 유출 경위와 그리고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1: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지시한다고 하셨죠? 어디 일하시죠?
0: 일반인입니다.
1: 아, 일반인이세요? 전 기자회견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받아들이죠. 저는 한성숙 총리께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씀을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예. 자, 누구시죠? 어느 언론사죠?
0: 일반인입니다.
1: 재밌는 분이시네요. 아까 저에게 그 질문을 했던 총리 관련한 질문을 했던 그냥 비언론인이 계셨는데 저 그분이 지금 제가 총리실 소속 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뵐까요?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합니까? 저렇게 기자인 척 와서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 옹호하는 질의를 국회의원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는 것 적절합니까?
3: 뭐 상황은 파악해보겠습니다.
1: 아니 다시 한번 멈춰요. 잠깐만요. 자 다른 화면 주십시오. 저 텔레방에 들어가 계세요? 총리님 플러스 주요 간부방 저 텔레방에 한성숙 총리님 들어가 있습니까?
3: 네, 제 총님 들어있으니까 제가 시킨 것은 정확히 아니고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1: 낄 때 끼고 빨 뺄 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다치십니다. 이게 야당 관련 사안 아니었으면 총리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3: 저 부분은 제가 보낸 거 아니고 그 보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1: 누가 보냈어요?
3: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의원님이 과하게 해석하시는 부분.
1: 전혀 과하지 않아요. 그 총리가 속해 있는 단톡방을 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총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4: 네, 한동훈 의원님.
1: 과장이 국회를 능멸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안 잡았어요?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엄마 별일 없죠?
7: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8: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1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5: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1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1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8: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9: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화력발전소 탄소 저감 규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의 리젤딘 청장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에너지 장관회의 부대행사에서 이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석탄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제 아래에서 미국 내 다수 화력발전소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배출 제어 기술을 갖추거나 아예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업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소가 미국 내 주된 온실가스 배출원인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산하정책청렴성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발전부문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문만 하나의 국가로 보면 중국과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에도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되어온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한 바 있어 미국의 기후 대응 정책은 잇따라 후퇴하는 흐름입니다.
20: 로스앤젤레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오피스 공실률이 38.6%에 달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리를 잡은 재택근무 문화와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사무실 공간을 줄이거나 아예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임대료 상승세도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공실이 늘고 임대 수입이 줄면서 건물 소유주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사태와 압류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 오피스 건물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공실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침체는 건물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공실 건물이 늘수록 주변 소매점과 식당의 유동 인구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정착과 고금리 환경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당분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8년 대선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자신은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경선 공간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2028년 대선 유력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차기 도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2028년 경선 구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먼저 불러서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해리스 전 부통령의 결정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앞으로 5년간 1,078억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무디스는 현재의 전력망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 회사들이 송전망과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일반 사무용 건물보다 수십 배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데 인공지능 연산 수요가 늘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력망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디스의 핵심 지적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이 전력 인프라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그 비용 부담이 어디로 향할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8: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4: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0: 에드 시런의 북미 스타디움 투어가 출연진 연쇄 이탈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래퍼 맥클모어였습니다. 맥클모어는 이달 초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공연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을 했다가 투어에서 퇴출됐습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 로버트 크래프트가 맥클모어를 내보내지 않으면 스타디움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압박을 가했고 결국 투어 주최 측이 그를 하차시켰습니다. 그 여파가 오늘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맥클모어의 후임으로 섭외됐던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에런 로는 인스타그램에 아일랜드인으로서 우리는 학살과 강제기근 그리고 폭력적 점령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안다며 투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오빠이자 프로듀서인 피니어스도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 예술가는 침묵당해서는 안 된다며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밴드 루카스 그레이엄은 돈이 많다고 해서 발언권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고 에드 시런의 전속 밴드인 아일랜드 포크그룹 비오가도 시오니스트 로비에 의한 맥클모어 침묵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잔여 공연 전부에서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에드 시런은 가자전쟁 논쟁에 끼어들기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투어는 이번 주 토요일 필라델피아 공연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지 출연진 없이 남은 공연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1: 연방당국이 오늘 남가주 일대가정 보육시설 운영자 1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정부 보육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부정수령한 금액은 1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샌디에이고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기소는 실제로 아이들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출석 기록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담고 있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던 시점에 미국 밖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3세의 투르키아 알라와드는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해당 기간의 보육비를 청구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세의 압둘라흐만 알라와드는 올해 3월과 4월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주 정부 감사관이 방문한 단 하루만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육 프로그램에서 수령한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검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 12명은 지난 목요일 모두 체포됐으며 기소 내용은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네소타주에서 수 100만 달러의 보육 및 급식 보조금을 편취한 피딩 아워 퓨처 사건과 유사하지만 규모는 더 큰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부정 수급 조사에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관련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고객의 휴대전화를 몰래 조작해 성적인 영상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에 따르면 37세의 로건 에드워드 그레이 맥케넌이 지난 2월 초 한 여성의 아파트에 인터넷을 설치하던 중 와이파이 신호 테스트를 명목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여성은 10분에서 15분 뒤 확인하러 갔지만 그가 전화기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자신이 파트너에게 문자로 보냈던 성적인 영상이 iMessage를 통해 다른 기기로 전송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는 휴대전화에서 삭제돼 있었지만 연동된 아이패드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은 전송된 번호를 추적해 그것이 당일 설치를 담당한 그레이 맥캐넌의 것임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목요일 헤멧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그레이 맥캐넌을 체포했으며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혐의는 상업적 절도와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유포, 그리고 무단 컴퓨터 접근입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바인 경찰 샌더스 형사에게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레이 맥캐넌은 지파이버 설치 업무를 위탁받은 계약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해안 도시 데이나 포인트에서 해안 침식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의 잔류 영향으로 높아진 파도와 해안 침식이 겹치면서 카피스트라노 베이 일대 해변 도로 주택 10채가 출입금지 판정을 받았고 7채는 주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당국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변 도로 일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에서는 굴착기가 이미 한 채를 철거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인접주택은 데크가 완전히 무너져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데이나 포인트 시장 존 게버드는 출입금지 판정을 받은 나머지 9채도 안전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모두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피해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엘니뇨 현상이 본격화되면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선이 추가 침식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안가 주택들이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황은 해안개발과 기후변화가 맞물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4: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3: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4: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3: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4: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5: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5: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6: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5: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6: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0: 와주는 덴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합니다.
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3: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선물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94%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고 백악관도 금리가 오르면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을 지명한 이유 중 하나가 금리 인하 기대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7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연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금리를 동결할 경우 연준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오늘 밤 워시 의장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4: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새벽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했습니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에만 합의했으며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문제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월 170센타와의 세이스 시간을 사측은 월 노센토스 누에베 시간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끝에 이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말 하급심 판결에서 노조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노조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 이 부분은 합의하지 못한 거죠?
6: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해온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해왔습니다. 우선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빼고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시간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왔는데요. 막판 협상에서도 이 기준시간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떼어놓고 기본급 인상률만 합의한 겁니다.
5: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 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유보했을 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선 건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연말 하급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176시간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조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조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노사 모두에게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4: 오늘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여야는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청문회장이 여러 차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답변 중 눈물을 보인 김 후보자를 향해 갱년기냐는 비아냥이 나왔고 여당 의원을 향해서는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막말도 쏟아졌습니다. 핵심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구태의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졌습니다.
8: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고성으로 질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는 먼저 증인과 자료 채택을 놓고 거세게 맞붙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1: 양쪽 다 그만하세요. 김태규 그만하세요.
2: 왜?
1: 뭐 그만하려면 좀 그만 좀 해.
2: 당신 좀 나를 보라.
0: 고함을 지르며 발언을 끊어 질의 자체가 중단되는 아수라장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가족조합 특혜 등 핵심 의혹 공방이 가열되자 험한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3: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2: 막말하고 있습니다.
3: 그게 무슨 말이래요? 오늘 녹취 들었어. 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달장의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1: 조용히 하세요.
2: 위원장님 좀 얘기하세요.
4: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의 삼형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0: 야당 의원석에선 답변 중 눈물을 보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 갱년기냐는 비아냥도 나왔고.
5: 후보자님.
6: 네네.
5: 시간은 자꾸 가네요.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6: 네.
0: 김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 아들을 한번 저기 발달센터 한번 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한번 주진우 아드님 한번 들고 오세요.
0: 이번 청문정국의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국민들이 기대했던 송곳 검증은 없이 구태의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7: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0: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5: 시작합니다.
16: 어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15: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놓고 누가 믿겠느냐고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7: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 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18: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17: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서른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긴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19: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 뭐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17: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20: 우리 아빠 사성장군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라고 해서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9: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17: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21: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예,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17: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2: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19: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23: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6: 많은 관심이 쏠렸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는 이제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15: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 적어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청문회에 이어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4: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25: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24: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6: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24: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27: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28: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4: 홀로 장외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23: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6: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 여권에서도 연임과 공소 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5: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9: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30: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0: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9: 범 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1: 대통령 메시지에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2: 글쎄요, 담겨야 될 것 같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29: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5: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29: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대전안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6: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치고 대법원장께 측근을 비롯한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29: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 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6: 오늘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오늘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4: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뭐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장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3: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6: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두 명은 동결을 예상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장기 중립 금리 전망치를 6월에 3.1%에서 3.2%로 올렸고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상승한 2.3%와 2.4%를 기록하며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 인프라인 동서 송유관을 연결하는 펌프장 두 곳이 파손됐고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라비아 반도를 횡단하는 길이 1200km의 송유관을 운영하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측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 적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이 송유관은 최근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을 받은 직후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 사우디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국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예멘 북동부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대변인은 현지 시간 16일 성명에서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정부군을 돕기 위해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다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체 SNS 채널을 통해 전투기 격추 장면과 잔해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밤하늘을 향해 발사된 방공 미사일이 공중에서 전투기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좀처럼 전쟁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성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합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어부들이 껑충 뛴 기름값에 항의하기 위해 유류 창고 앞을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기름값 인상에 반발하는 운전자들이 이른바 느림보 운전으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남미 과테말라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유가 상승에 항의하며 고속도로를 봉쇄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택시기사와 차량 공유 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항의 시위는 중동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석유 제품 가격을 4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에다 홍해 상황까지 악화하면서 원유 공급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 It's the global oil markets. There is obviously everything that's going on with Iran and the Strait of Hormuz. But we also see that there's another conflict in the Middle East between Saudi Arabia and Houthi rebels in Yemen.
5: 기름값 고공 행진에도 트럼프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8% 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210명이 구제 절차를 통해 원서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공정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들 불만까지 더해지며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8: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모두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구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점에 장애 오류 로그 기록이 있고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 결제 시도한 접수 이력이 존재할 때 인정해줬습니다. 접수 이력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작성하던 원서만 구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연장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은 경쟁률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마감이 연장된 사이 새로 접속해 기존에 없던 원서를 작성한 수험생은 불공정 사례로 보고 접수 취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입시정책 관리책임기관인 교육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교육수장에게 전산장애가 발생한 후 53분이 지나 처음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9: 그러면 이게 먹통이 됐다고 보고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교육부 장관님.
10: 정확하게 6시 43분으로.
8: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꾸려 23일까지 UA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책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의 불만까지 더해져 오히려 정부를 향해 허술한 입시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5: 검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지난해 말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022년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원금 성격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2: 저도 잘 모르세요.
13: 하여튼 돈부터 네. 돌려드리세요.
11: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기소 반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 원 추징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적 절차를 금전거래 대상으로 삼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인정한 혐의마저 압박 탓이란 취지로 주장하며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건 전직 보좌관의 진술뿐이라며 객관적 증거에 반하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강 의원은 어떤 돈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부각하며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처절하게 반성한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구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가방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이후 1억 원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다시 1억 3천만여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 14일 추가 기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공천원금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사건을 합치지 않고 별도 기일이 잡힐 거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1억 공천원금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5: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론조사 진행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명 씨의 발언이 담겼는데 특검은 녹음 파일을 임의로 제출했다며 편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파일은 모두 3개로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해당 통화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세훈이는 모른다 등의 명 씨 발언이 담겼습니다. 돕고 싶어 혼자 한 일인데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곤란하단 취지로 김 씨가 따지자 명 씨는 김 씨와 오 시장과의 관계를 몰랐다고도 답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일부분을 재생했습니다. 2심에서야 파일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 김 씨는 1심 때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녹음 파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제출한 거로 의심된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또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해석이 어렵고 파일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명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대표들은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요.
1: YTN이 당시 증권업계가 청와대 측에 제출한 사전 의견서를 단독으로 확보했는데, 국내 증시를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지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증권 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모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문건을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재 회의라며 참석자들에게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YTN이 단독 확보한 문건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곳 업체에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우선주 확대와 청년 계좌화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일반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업계가 한 목소리로 상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3: 사전 제출 자리에도 그런 내용도 없었고, 높은 분들 가는 자리에 가서 크리스탈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2: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4: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을 전제로 한 다음에 자본시장의 상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지시로 일방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파행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되었다.
2: 청와대 주도 정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 의견 전달 창구로 지목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3: 자기가 따로 자기 취업 요청을 이런 걸 받은 게 없는 걸 확인되거든요.
2: 그러나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 실무 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누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성공 확률이 불확실하다는 산업부 보고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업을 밀어붙였고, 임기 안에 추가 시추를 마치라고 압박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대적으로 수치까지 공개했는데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6: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5: 1년 3개월 뒤 석유공사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진행한 1차 시추 끝에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140억 배럴,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40억 배럴은 유망구조 7곳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최대치로 성공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이었던 겁니다. 그 가능성은 0.0002%,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산업부는 과도한 기대를 우려해 대외 홍보를 자제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자원량을 공개하는 대신 유망구조의 면적만 알리자는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추가 시추 일정을 임기 안으로 앞당기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우려를 나타내자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최종 사업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 시추를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관련자 두 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둘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발표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서울 중저가 지역은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1: 농협 하나로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사과와 배 등 성수품 최대 50%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오늘부터 추석 선물 세트 본판매를 시작하고 홈플러스 역시 신선식품과 선물 세트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0: 인천발 KTX 개통을 앞두고 오늘부터 전동차 시운전 등 사전 점검이 시작됩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인천 송도역과 안산 초지역, 화성 어천역을 KTX 차량이 정차할 수 있게 개량하고 수인선과 경부 고속선 3.2km 구간을 새로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연말에 개통되면 화성 서부 지역 주민이 광명역이나 서울역, 용산역까지 오지 않고 어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이마트 군산점이 오늘 스타필드 마켓으로 재개장합니다. 전북 지역 첫 스타필드 마켓으로 생활 밀착형 체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마트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0: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7: 빨간 고무보트에 탄 구조대원들이 주변을 샅샅이 살핍니다. 순환구조대원들은 물속에서 수색을 이어갑니다. 한탄강에 빠져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수색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쯤입니다. 타격길에 한탄강으로 물놀이를 왔던 13살짜리 남자아이 7명이 물에 빠진 겁니다. 6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실종됐던 A군은 1시간 반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한탄강은 강 수위가 일정하지 않고 급격히 깊어지는 구간이 많은 곳입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수심이 깊은 구간에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거 사들인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을 30배까지 부풀린 가격에 암거래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만 팔아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구매할 정도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네, 들어갈게요.
9: 경찰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아이돌 콘서트와 해외 가수 내한 공연 등의 암표를 팔아왔습니다. SNS를 통해 구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티켓을 선점했습니다. 계정마다 구매 수량이 한정돼 있지만 가족과 친척 명의를 빌려 7개 계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최대 30배까지 부풀려 되팔았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에 사들여 300만 원에 팔았고 40만 원인 토트넘 축구팀의 방한 경기표는 165만 원을 받았습니다. 8년 가까이 암표 8,900여 장을 팔아 24억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도 없었는데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구매할 정도로 큰 돈을 번 겁니다. 세무당국 의심을 피하려고 통신 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과 상가 등 12억여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암표 정보를 공유하는 SNS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도로 중앙 화단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턴 차로로 진입했던 해당 버스는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직진 차로로 이동하려다 차량 아랫부분이 중앙 화단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일부 차로가 통제됐고 버스는 밤 10시 30분쯤 견인됐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쯤 인천 간석동 한 대형마트 안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 상당의 금팔찌 173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화곡동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무역 인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 최근 거대 인공지능 AI 기업들의 수장이 이른바 AI 종말론을 내세워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그 이면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8: 최근 AI 종말론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사상 초유의 AI 탈주 사건입니다. 오픈AI가 시험 중이던 AI 에이전트 1200여 개는 인간 통제를 벗어나 몰래 소통하고 힘을 모아 다른 기업의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해킹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걸 인식하고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시험 과정에선 AI 에이전트들이 가짜 신분까지 만들어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시도한 게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AI 개발 경쟁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성능이 더 뛰어난 후속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인류의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의 등장을 우려하는 두 가지 근거입니다.
10: Thinking about it in terms of an alien mind that we don't fully understand is pretty terrifying, even without any concrete scenario.
8: 이에 따라 소수 기업이 AI 개발을 주도하는 지금이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11: The window to act when you have a small number of companies that can build it because it's still very expensive is so narrow. It is a few years.
8: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적절한 대비는 필요하지만 위험성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2: You know, improve itself and become super intelligent real soon. That's not happening because the real world imposes, you know, a slowdown in this process. There's sort of a dampening happening.
8: 수년 전부터 제기된 AI 종말론을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들고 나온 저희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요구대로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경우 당장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입맛에 맞는 폐쇄적 규제를 도입해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각국이 안보 차원에서 AI 경쟁에 뛰어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3: If you think about each one of your countries, what is the worst outcome that could happen in this technology industrial revolution? The worst outcome is that you don't take advantage of it.
8: 인류의 안전과 국가 간 패권 경쟁, 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AI 개발 논쟁이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4: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화이트 라디오의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수요일 여의도 한양방 시간입니다. 정호김 전 의원,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뭐 야당이 반대하니까 어려울 것 같고 남은 거든 이제 대통령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민주당에서는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면서 뭐 임명 안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또 잘된 인사다,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신감은 어제 청문회에서 전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초반에 검증됐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미 이제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있지만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명을 철회한다든지 사퇴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는 전혀 지금 뭐 상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그래서 대통령 임명할 것 같냐고요?
2: 하죠.
0: 아, 네. 정재원 의원님.
3: 그 임명은 지금 예정된 시나리오 예?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솔직히 어제 청문위원들의 그 질의가 날카롭지 못했다, 준비가 안 된 건 아니냐 이런 혹평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의 국민의힘의 전략은 임명을 강행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단지 지금 참여연대라든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과연 이렇게 임명을 강행했을 때 그 후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0: 예. 뭐 여론은 좋지 않은 건 분명한 거고, 그러니까는 뭐 정재동 말씀은 임명했을 시 후폭풍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3: 왜냐하면 지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예. 반대를 하면서 자격도 입증하지 못했고 정착적 소양도 보여주지 못했고 거기에 비해서 준법의식이라든지 도덕성의 결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가장 그 문제가 되었던 식약처 신약과 관련한 청탁은 이건 부정청탁에 가깝고 검찰의 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렵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여론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0: 자, 강승 변호사.
4: 네, 뭐 인사청문회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이야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0: 예.
4: 아무 의미 없는 청문회 한 것 같아서 답답했고요.
0: 그건 좀 히든 카드를 숨겨놨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4: 그러니까 그리고 시끄럽기만 하고 예, 저 분석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야 하지만은 듣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쓸데없이 왜 자꾸 소리를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 서면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론 관련해서는 그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9월 30일에 강세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어요. 그 판결에서 이제 물론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가장 근간으로 잡고 있는 것이 1심 판결에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시각처에서 어떤 반칙이 없었다는 것을 주요한 논거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달라진다. 9월 30일에. 그러면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0: 여론이라고 하는 게.
4: 네, 네. 그때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세 분 의견이나 뭐 전문가들 의견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아마 수순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 이후에 후폭풍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근데 뭐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돼서 강행한 인사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30건, 윤석열 정부는 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20건. 그래 그 수순이었는데 임명하고 나서 계속 시끄러웠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4: 그렇죠.
0: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싶은데,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임기를 못 마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그러면 본인도 나가냐 말에는 두고 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 한동훈 의원은 뭐 강화문 뭐 이런 겁니까?
2: 뭐 3년은 길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래서 이제 뭐 미처 캐치하지 못한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래서 제가 물어도 봤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 바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이 거리로 나선다라는 거의 의미는 실제 이제 그거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예. 어떤 조직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청문회 국면에서 보면 한동훈 의원조차도 세력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거리 투쟁으로 이어질 거다. 물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문제다 이런 레토릭적인 표현으로 쓸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리에서 발생하는 투쟁 뭐 이런 거로 이어질 거냐 그거는 뭐 사실 좀 아직까지는 전혀 흐름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뭔가 발화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예. 보인다.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 거기서는 벌써부터 거리로 나가자고.
4: 아, 네, 네. 아,
2: 한동훈 김어준 연대인가요?
3: 아마 연대라기보다는 이재명 정권이나 지금 민주당의 그 소위 친명 조직의 입장에서는 진영 내 그 세력이 더 우려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 김어준 씨라든지 또는 뭐 조국 원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추미애 경기지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더 불편하고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보고서 채택 안 하고 장관된 사람 많죠.
0: 예, 많죠.
3: 뭐 윤석열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는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더라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지난 네 달 동안에 그냥 60% 돼서 30%대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용해인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리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대통령의 그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또는 지지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파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최전방에서 공격수로 나선 게 한동훈 의원인데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주거나 그런 건 안 보였 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쓰는 단어들이 조금 뭐 차기 대권주자로서는 좀 저급한 단어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단 말이죠.
4: 그렇죠. 뭐
0: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김승원 대여 공격수로 나선 게 본인의 정치적 앞날에 네. 도움이 될까? 아니면 갑자기 비호감이 너무 늘었다 이런 반대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4: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안 좋게 작용할까?
4: 그러니까 자기 진영 안에서만. 진영이 뭐 존재하는지도 조금 의문이지만 자기 팬덤 안에서만 효과가 있고
0: 보수 진영 안에서 본인의 팬덤 안에서
4: 네 팬덤 안에서만 효과가 있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큰 마이너스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증 편향이 이제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덕목 중 하나인데 경계가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확증 편향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버렸어요. 녹취록을 지우고 자신의 결론과 안 맞는 것을 근데 또 다양하게 의견들을 막 그 SNS에 수십 개를 올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뭐 반대 진영에서 비판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분명히 전 있었을 거예요. 헛발질이 많았거든요. 리뷰를 해보면. 근데 전혀 고치려거나 자성하는 목소리는 없고 새로운 걸 추가로 던지는 방식으로 덮어씌우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지고 싶지 않아 하고 자신의 과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야 확증 편향에 이게 저 윤석열을 떠올린다. 확실히 반성하지 않아 하는 검찰 출신의 특유한 어떤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부분에서 한계가 느껴지고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거리로 사람이 나올 거다 이런 것도 약간 자의식 과잉이 느껴지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듯한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면밀하게 조금만 좀 차분하게 전국 흘러가는 걸 좀 봐도 여론의 흐름이나 실제 당내의 어떤 분위기를 봐도 다른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애써 외면하는지 예. 모르겠어요.
0: 이런 것 같아요. 대권을 꿈꾸려면 중도층을 어쨌든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강수영 변호사 비판하는 점은 중도층에 비호감을 더 준 거 아니냐.
3: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방송에 나오면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외 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비단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그런 그 지금 약간 거슬리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팬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반발을 해갖고 본인이 진지하게 들을 기회를 조금 뺏는 것 같다라는 그거는 팬을 가진 정치인들의 특성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팬덤 중에 그런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왜 문자 폭탄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당사자인 정치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렇게 저도 지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보수 쪽의 정치인인데 아마 보수 정치인 측을 저렇게 집요하게 어떤 쟁점을 이슈 메이킹을 해가지고 지금 파이터로서 그리고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론상으로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만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변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내용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몇 가지 용어들이라든지 또는 왜 상당히 그 뭐랄까 집요한 그런 것들이 소위 그 1등급 검사로서는 장점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고치면 훨씬 중도층에게도 더 많이 소구가 되고 심지어는 중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결국은 본인의 그런 그 행태랄까? 그 스타일. 요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 생각에 본인은 안 고치겠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고치면 훨씬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2: 제가 한 20년 가까이 기자하면서 보면 말찐들 의견이 중도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3: 맞아, 맞아.
2: 네, 말찐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사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말찐들한테 인심을 못 얻은 정치인은 사실 오래가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인 한동훈이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될 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초반에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유효타가 나왔죠. 지금 이 국면을 만든 게 한동훈 의원이니까. 근데 그게 한 열흘 뭐 보름 이렇게 가면서 뒤에 국면 초반에 한 3일을 제외하고 뒤에 국면으로 보면 정치인 한동훈이 득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를 따지면 저는 실이 많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스타일 말씀은 정옥인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단순히 팀플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 이 2주간 가까이 지나면서 한동훈 의원은 주변에 세력이 없구나. 네트워크가 없구나. 이게 이제 여실히 드러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친한계랑 같이 해도 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윤상현 의원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던데 그 어쨌든 세력이 없다라는 게 좀 드러났고 같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애티튜드인데 중간에 굉장히 뭐 전선을 민주당 오빠들까지도 넓혔다가 그렇게 뭐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거를 대한 이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게 뭐를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외에 사실 좀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게 이제 기자사에서 왜 로텐도어에서 자꾸 기자회견하냐. 긴급하지 않은데 이미 페이스북에 50개나 올려놓고 왜 긴급하다고 다 모으냐. 뭐 이런 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의식 과잉의 태도들이 드러나는 게 겹쳐지면서 제가 볼 때 정치인 한동훈은 좀 고민,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될 게 많이 발생한 국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조금만 제가 덧붙이자면 그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하나라도 인사청문회에서 더 나아가는 자료가 나오거나 입증이 되거나 하는 게 있었으면은 제가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민주당 오빠들 여러 명이 이 로비에 관여된 것 같은 냄새를 풍겼지만 하나도 그런 얘기가 입증된 바도 없고 문제 제기도 제대로 안 됐고요. 어제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가능성을 뭐 풍겼는데 그것도 뭐 전혀 입증된 것도 추가 자료도 없고 그냥 상상밖에 없고요. 기소유예도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사실 지금 화제되고 있는 그 기소 뭐 계획서. 그거에 저 SNS 올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원래 검사는 기소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에서 어떤 이유인지 뭐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지 뭐 내란 이유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걸 예상하고 누웠든지 기소유예도 특혜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던진 것 중에 유효타가 된 거는 그냥 기소유예 됐다는 거 그거 하나 그 원래 결론이 있었던 그거에서 나오는 연결고리밖에 없지 새로 던졌던 마구잡이로 던졌던 뭐 남녀관계를 지칭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전혀 뭐 추가적으로 나온 거 없고 저는 큰 상처를 저는 오히려 입었다.
3: 아, 그 남녀관계는 제가 뭐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은 대목이긴 한데요. 그것을 부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공익이 아니고 사적 관계에서 비롯됐다라는 거를 나름 부각시키는 그리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굳힌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큰 꿈을 꾸는 정치인인 만큼 좀 불편하죠 듣기가. 그래도 아 그런 면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조금 고치면 제가 볼 때는 보수에 뭐 대안이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 네. 볼 때 저는 더 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홍준표 전 시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대표 저격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본인이 나중에 후배들한테 저격수 하지 마라. 당에서 안 지켜준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여야 대표 저격수들 인지도 쌓는 데는 저격수가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근데 반대로 호감은 떨어져요. 그래서 롱런하지 못하더라고요.
2: 오늘 아침에 정봉주 전 의원은 라디오 나와서 10년 전에 자기 모습을 보고

0: 그러면 언론이 뭐라고 쓸 거냐면 한동훈을 법사위에 안 넣어줘서 낙마를 못 시켰다 이렇게 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지금 당권파 지도부의 내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의원이 처음부터 이거를 국민의힘과 뭔가 협공을 하고 국민의힘한테 인정을 받고 이럴 수 있는 지금 정무적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정무적 판에 대한 빌드업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 거야 돈키호테처럼 비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역설적으로 뭐 이미지나 이런 거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상황이 한동훈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정봉주 전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인 저격수였죠. 근데 그분도 국회를 한 번밖에 못했어요. 네.
2: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는 본회의장을 걸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녔다. 아, 그게 지금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요. 어, 예. 또 저격수들이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누가 저격수 하라 그랬어요. 본인도 그거 장점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저격을 하는 거고 또 그 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인데 그럼요. 제가 굳이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한동훈 의원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접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성실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친한계 정치인들은 오히려 말을 안 하는데 바로 아까 말씀하신 말진 언론인이라든지 그 말하는 것 중에 뭔가 이렇게 내가 혼자 돋보이려 하는 것보다 내 팀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협조하는 아니 모양새라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행동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김민석 대표 9억을 뭐 먹었다까지도 내가 괜찮아. 근데 앞에다 꼭 처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아 저걸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력히 각인되라고 앞에다 그 글자를 보태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민주당처럼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들을 때마다 아, 꼭 저렇게 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번 요 김승원 청문회에서 한동훈이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 예. 아니, 정봉주 전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민주당 TV하고 뉴스 공장만 나간다고요? 그런 지령을 받았다고? 글쎄요. 제가 부르면 나올 것 같은데.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5: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6: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 여행사

0: 자,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 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 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5: 케빈어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나요?
6: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2명은 동결을 예상했고 케빈어시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위원들이 내년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반면 6명은 동결을, 4명은 내년에 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금리가 3.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장기 중립금리 전망치를 6월에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상승한 2.3%와 2.4%를 기록하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4.1%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공급 증가 속도에 발맞춰 지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간 전망치로 볼 때 올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6월에 예측했던 3.6%에서 3.7%로 상승했으며 내년엔 2.3%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은 이에 따라 2년 뒤로 미뤄졌고 올해 말에 근원 PCE 물가 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전망치는 2.5%로 변동이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정책 결정이 2% 물가 목표치로 제때 복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통화 긴축 모드로 선회했습니다. 케빈어시 연준 의장이 설명한 금리 인상 배경을 직접 들어보시죠.
7: The plain fact is that inflation is too high and has been for too long.
4: 네, 이후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6: 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인상 신사 방침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을 예측해 전날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상승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케빈어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기차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는데요. 백악관도 금리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8: The United States is so strong, we should be paying the lowest interest rate in the world, regardless of their formulas. I know more about formulas than anybody.
6: 11월 중간 선거를 불과 7주 앞둔 금리 인상 단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준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해 왔던 만큼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다면 연준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5: 철거민 특별 공급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넣고 누가 믿겠느냐고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 공급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 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10: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9: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30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긴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11: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 뭐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9: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12: 우리 아빠 사성장군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라고 해서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다까지 올라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3: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9: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14: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9: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5: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11: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16: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역량을 갖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김의겸, 김기표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췄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장관 임명은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만한 변명과 뻔뻔한 방탕으로 얼룩진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정권의 파국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권 몰락을 자초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며 임명 강행 시 제2의 조국 사태가 불러올 국민 정황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법률권에서도 연임과 공소 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선언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18: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주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7: 범 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19: 대통령 메시지에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20: 글쎄요, 담겨야 될 것 같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17: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1: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17: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대전안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2: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치고 대법원장 재측근을 비롯한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17: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 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우리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대표들은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5: YTN이 당시 증권업계가 청와대 측에 제출한 사전 의견서를 단독으로 확보했는데요. 국내 증시를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3: 지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모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문건을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재 회의라며 참석자들에게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YTN이 단독 확보한 문건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 곳 업체에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우선주 확대와 청년 계좌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일반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업계가 한 목소리로 상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4: 사전 제출 자리에도 그런 내용도 없었고 부분들 하는 자리에 가서 크리스탈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23: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5: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을 전제로 한 다음에 자본시장의 상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지시로 일방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파행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되었다.
23: 청와대 주도 정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 의견 전달 창구로 지목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 실무 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누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오늘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5: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오늘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1: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뭐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장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0: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250명이 구제 절차를 통해 원서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공정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들의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모두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구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점에 장애 오류 로그 기록이 있고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 결제 시도한 접수 이력이 존재할 때 인정해줬습니다. 접수 이력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작성하던 원서만 구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연장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은 경쟁률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마감이 연장된 사이 새로 접속해 기존에 없던 원서를 작성한 수험생은 불공정 사례로 보고 접수 취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입시정책 관리 책임기관인 교육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교육수장에게 전산장애가 발생한 후 53분이 지나 처음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그러면 이게 먹통이 됐다고 보고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교육부 장관님.
7: 정확하게 6시 43분으로.
2: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꾸려 23일까지 UA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책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의 불만까지 더해져 오히려 정부를 향해 허술한 입시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641만 원을 그대로 인용했고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소 10여 개 나라에 최대 10만 명 넘는 노동자를 파견해 한 해 동안 많게는 우리 돈 1조 원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는 현재 북한이 해외에 보낸 노동자들은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 1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이들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4.5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약 6천억 원에서 1조 700억 원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 임신 9주 이하일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6: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이 우리나라에도 공식 도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시판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중입니다. 유산과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인데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 뒤 2년 동안은 의사의 처방과 제조가 있을 때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8: 임신 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 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6: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할지 일반의까지 넓힐지는 더 논의해야 합니다. 또 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는 복용 연령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10: 수술도 있고 약물도 있는데 어떤 게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지는 그거는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만들고 하면 되는데 법 공백 상태에서 약만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더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6: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사들여 30배까지 부풀린 가격에 암거래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만 팔았는데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구매할 정도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네, 들어갈게요. 경찰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13: 티켓 죽었어, 일단은. 응? 티켓 죽었어, 이제.
12: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아이돌 콘서트와 해외 가수 내한 공연 등의 암표를 팔아왔습니다. SNS를 통해 구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티켓을 선점했습니다. 계정마다 구매 수량이 한정돼 있지만 가족과 친척 명의를 빌려 7개 계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최대 30배까지 부풀려 되팔았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에 사들여 300만 원에 팔았고 40만 원인 토트넘 축구팀의 방한 경기표는 165만 원을 받았습니다. 8년 가까이 암표 8,900여 장을 팔아 24억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도 없었는데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구매할 정도로 큰 돈을 번 겁니다. 세무당국 의심을 피하려고 통신 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과 상가 등 12억여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암표 정보를 공유하는 SNS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5: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 합의한 부결 이후 마련한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성과급 50%는 현금으로, 5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은 8,731명, 57.08%였습니다. 생산직 노조원 16,039명 가운데 95.37%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초과이익 분배금의 현금 비중을 50%, 주식 비중을 50%로 정한 겁니다. 첫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단 25표 차이로 부결되자 현금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인 겁니다. 노사는 또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비중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10%포인트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 이익 분배금 가운데 2연분 20%도 올해 안에 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적자가 날 경우에는 임금의 3% 내에서 2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금 지급 비중이 확대하고 기존 2연분 지급을 앞당긴 점 등이 일부 조합원의 표심을 돌리면서 첫 잠정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이 타결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준 노조와 구성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경제 한줄 뉴스입니다.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료 할증료가 이달보다 두 단계 상승한 23단계로 적용됩니다.
5: 올해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4%가량 오른 30만 3,75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4: 올해 2분기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이 5개 분기 만에 소폭 하락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이 악화했습니다.
5: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4: 인천발 중국 노선의 저비용 항공사 LCC 진입이 확대되고 지방공항에서 중국 대도시를 잇는 직항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5: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4: 최근 거대 인공지능 AI 기업들의 수장이 이른바 AI 종말론을 내세워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 일단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그 이면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0: 최근 AI 종말론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사상 초유의 AI 탈주 사건입니다. 오픈AI가 시험 중이던 AI 에이전트 1200여 개는 인간 통제를 벗어나 몰래 소통하고 힘을 모아 다른 기업의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해킹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걸 인식하고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시험 과정에선 AI 에이전트들이 가짜 신분까지 만들어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시도한 게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AI 개발 경쟁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성능이 더 뛰어난 후속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인류의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의 등장을 우려하는 두 가지 근거입니다.
9: Thinking about it in terms of an alien mind that we don't fully understand is pretty terrifying, even without any concrete scenario.
0: 이에 따라 소수 기업이 AI 개발을 주도하는 지금이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11: The window to act when you have a small number of companies that can build it because it's still very expensive is so narrow. It is a few years.
0: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적절한 대비는 필요하지만 위험성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5: You know, improve itself and become super intelligent real soon. That's not happening because the real world imposes, you know, a slowdown in this process. There's sort of a dampening happening.
0: 수년 전부터 제기된 AI 종말론을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들고 나온 저희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요구대로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경우 당장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입맛에 맞는 폐쇄적 규제를 도입해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각국이 안보 차원에서 AI 경쟁에 뛰어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6: If you think about each one of your countries, what is the worst outcome that could happen in this technology industrial revolution? The worst outcome is that you don't take advantage of it.
0: 인류의 안전과 국가 간 패권 경쟁, 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AI 개발 논쟁이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4: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F-15 전투기를 격추하고 사우디 석유시설과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5: 사우디의 직접 군사개입 요청에 선을 그은 미국은 후티 측과 비밀 접촉에 나선 걸로 전해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후티가 사우디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상을 공개했다고요?
18: 네, 홍해 연안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예멘 북동부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비행체와 충돌하는 모습과 지상에 추락한 사우디 국기 투정 표식을 단 전투기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정부군을 돕기 위해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자신들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는데요. 성명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19: ذات العسكرية في أجواء محافظة مأرب وذلك بصاروخ أرض جو محلي الصنع.
18: 다만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날짜, 영상 속 항공기의 기종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사우디의 원유 우회 수출항 얀부에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석유시설과 키메스 무샤이트 공군기지에도 대규모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했다면서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후티는 그러나 사우디가 전날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향해 후티가 드론을 발사해서 요격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메카를 공격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후티의 파죽짓의 진격에 사우디는 방공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AP통신은 사우디의 미사일 요격체 재고가 줄어들면서 프랑스와 영국, 이집트 등의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4: 네, 사우디가 요청한 미군 직접 개입에는 선을 그은 미국이 후티와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언제 만났다는 겁니까?
18: 네, 후티가 홍해 연안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모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페림섬 등을 장악한 직후인 지난 주말 회동이 이뤄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후티 대표단은 지난 주말 오만 정부의 중재로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외교관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후티는 미국 선박을 공격할 의도가 없고 지난해 미국과 맺은 휴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들은 사우디 선박만 겨냥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기타 상선에 대해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최근 후티 측이 미국에 연락해와서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미국과 후티의 회동 추정 시점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0: Houthis called us and they don't want to fight with us. They let us know they don't want to fight with us and they don't want us to. They would much prefer not having us involved and they're letting most ships go through.
18: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어가며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추방 작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이란 문제를 논의한 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대이란 금융거래 문제를 계속 다룰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오늘도 아침에는 영락 없는 가을 날씨지만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서 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낮 동안에는 내륙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60mm, 산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습니다. 현재 청주 18.3도, 부산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와 부산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쾌청하겠지만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제주도에 이어 동해안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년 2개월 만인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연내 또 한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계기가 된 걸로 알려진 지난 1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금융업계가 제시한 내용 중에는 해당 의원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 공급과 아들의 7억 상가 분양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특공받은 건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고 아들의 상가 매입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2: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구제를 신청한 1,500여 명 가운데 250명만 구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공정 논란에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의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이제 여야는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2: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청문회에 이어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4: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3: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3: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6: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7: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이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3: 홀로 장외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8: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여야는 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부동산 편법 매입과 부정청약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아들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아들이 7억 원을 빌려 상가를 샀는데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역시 철거민 특별 분양 과정에서 본인과 아버지 그리고 형님까지 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후보자의 해명을 이해한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과연 육군 대장 출신답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진보 대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 조국 혁신당은 10석이 상식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김 대표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스스로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이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진보 세력과 연대를 실현할 때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20명인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낮추자는 건데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그간 진보 정당이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10: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각 진보 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9: 용혜인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계기도 밝혔는데 사전 공감대를 얻었던 김 대표의 말과 달리 조국 혁신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행 20석 기준은 유신 정권의 잔재라며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5석이란 근거 없는 숫자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한다는 수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11: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뉴하, 안녕하세요.
1: 저 어제 잠 못 잤잖아요.
0: 왜요?
1: 오늘 출근 못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0: 왜요? 버스?
1: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조 협상이 잘 안 될까봐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첫 차부터 노조가 파업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 당원 여러분들도 오늘 안전하게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0: 저는 걱정 안 했어요.
1: 왜죠?
0: 과거의 패턴을 보면
1: 막판에.
0: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항상 네. 극적 타결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0: 예, 임금을 3. 몇 퍼센트? 2% 인상하는 걸로 일단 타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0: 네,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에 했던 것들이랑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 왜요?
1: 그러니까 축하용 기자회견이 아니라 네. 위기 대응용 기자회견이다.
0: 아.
1: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앞서 회견들 뭐 30일, 100일, 신년, 취임 1주년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름표가 좀 붙어 있었잖아요. 정부가 우리가 지금 뭘 했고요. 뭐 앞으로 잘했고 더 잘할게요. 뭐 이런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특정 기념일도 정해진 주제도 없습니다.
0: 네.
1: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은 이런 성과보다는 국민이 좀 따져묻고 싶은 논란들이 중심이 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나 잘했어요 이렇게 성적표 자랑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지금은 성적 왜 떨어졌는지 해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주위에 있는 애들이 떠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뭐 이러지 않을까? 국민이 가장 궁금한 질문은 뭔가요?
1: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짚어주세요.
1: 연임할 생각 있냐? 또 자신의 재판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 추진할 거냐? 또 잇따른 인사 실패 이걸 인정할 거냐? 또 부동산 정책 바꿀 거냐 이게 좀 중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0: 네.
1: 특히 연임이랑 공소 취소 문제는 이게 좀 애매하게 답할수록 좀 더 논란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뭐 제 임기는 헌법에 제한돼 있습니다. 혹은 국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렇게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0: 네.
1: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직관적인 답변이 나올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직관적인 답변을 안 할 거면 굳이 뭐 기자회견을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0: 네.
1: 취임 이후에 좀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한 15개월 정도 됐거든요.
0: 네.
1: 그 동안에 이제 7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거고요.
0: 네.
1: 같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또 신년, 또 2018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까지 한 세 차례 정도 기자회견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도어 스태핑.
0: 맞아요.
1: 네, 출근길 문답으로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0: 재밌었는데.
1: 네. 하긴 했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 딱 한 차례뿐이었고요. 두 번째 기자회견은 그때로부터 한 21개월 지난 취임 2주년에 열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정식 기자회견만 비교를 해보면 문 전 대통령보다는 두 배 넘게 했고요.
0: 네.
1: 윤 전 대통령보다는 7배 넘게 한 건데
0: 네.
1: 중요한 거 횟수가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에 이날 어떻게 어떤 내용 발표할지 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1: 네.
0: 기자회견하면 지지율 떨어지고 여당에서는 막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요.
1: 네.
0: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맹탕 청문회입니다.
0: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네. 의혹이 좀 풀렸어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장시간 동안 인사청문회 좀 지켜봤는데
0: 아이고, 힘들으셨겠네.
1: 네. 사실 이제 이 의혹이 좀 풀리려면 관련자들 증언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반대로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청탁 부탁했다는 브로커 양수진 씨, 또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들 청문회장 나오지 않았고요. 비유를 좀 해드리면
0: 네.
1: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CCTV도 없고 목격자 진술도 없는데 사고 어떻게 났는지 이게 의혹 밝혀라 이런 거랑 좀 다름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0: 그러네요.
1: 될것 같고요.
0: 네.
1: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례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조국 후보자 때는 청문회 때 이제 여야 합의로 증인 11명 채택을 해서 실제 출석자는 이제 한 명뿐이긴 했지만 적어도 국회가 증인 부르기로 의결 자체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때도 여야가 두 명씩 추천해서 모두 네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0: 하여튼 민주당이 고집을 부려서 증인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1: 네.
0: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식약 청탁 의혹에 대해서
1: 네.
0: 김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1: 사실 지금껏 얘기해온 거에 대한 도돌이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나는 불법 청탁 아니고 공익적인 민원 제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양씨 부탁받고 식약처장한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이거 한번 빨리 살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 후보자는 2, 3분 정도 통화한 게 전부고 돈도 내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업체가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이상 반응 좀뺀 자료 제출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문과라서 치료제의 성능을 알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0: 아니, 알수
1: 했습니다.
0: 없으면 청탁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판단해서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1: 네.
0: 통생 얘기만 듣고 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일한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설명하다가 김 후보자가 또 눈물을 좀 보였네요.
1: 네, 어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김 후보자가 아내랑 자녀의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에 일하게 된 사연을 좀 설명을 하면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계속 돌보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 해당 기관이 수원시 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가 심사기간을 늦춰주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 이렇게 말한 녹취록도 공개를 했고요. 김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특혜 전혀 없었다고 부인을 했고 가족의 진심이랑 행정 절차의 공정성 별개 문제인데 이제 여야가 눈물을 놓고 아무래도 김민전 의원은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김태규 의원은 갱년기냐 이렇게 맞붙으면서 정작 특혜가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0: 네, 청문회장에서 막말도 상당히 좀 나왔죠?
1: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과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제 뭐 악마다, 흉측한 얼굴 치워라, 갱년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도 나왔고요. 청문회가 시작된 지한 70분이 지나서야 이제 후보자를 상대로 향한 첫 질문이 시작됐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물어볼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교정 공무원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검찰 개혁이나 또 범죄 예방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질의도 사실상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과연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1: 네.
0: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네요.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고개 숙인 이형일 소신 밝힌
0: 네,
1: 이소영입니다.
0: 어제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열렸는데
1: 네.
0: 먼저 이영일 후보자는 자신이 만든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곤혹을 좀 치렀네요.
1: 네,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올리는 정책 만든 사람이 정작 본인은 17년 동안 자기 집에 4개월 동안만 살았다.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청와대 근무도 했고 세종시로 근무지가 또 이전됐고 해외 파견 때문에 입주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미흡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투기 목적은 아니었고 대출 없이 평생 집한 채만 보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면서 왜 본인은 살지 않았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만든 자로 국민들을 좀 잣대로 재다가 그 자를 본인한테 대니까 좀 설명이 부족해졌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이게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정책 입안 담당자가 본인이 정책을 입안한 것에 대해서
1: 네.
0: 혼인은 그렇게 또 적용을 안 받겠다? 그게 또 말이 되나? 하여튼 이소영 후보자도 부동산 문제가 제기됐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서울 홍제동의 아파트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보유를 해서
0: 네.
1: 약 5억 정도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을 어제 받았고요. 이 후보자는 실거주할 목적으로 샀긴 했는데 총선 출마하면서 거주지 옮겼고 또 집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매매 차익을 얻은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0: 네.
1: 했습니다.
0: 이소영 후보자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설득하겠다는 말도 했네요.
1: 그렇죠. 이제 대통령한테 할말 하는 국무위원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0: 쉬울까, 근데. 아유,
1: 어렵겠죠.
0: 그런 생각이
1: 왜냐하면 이제
0: 드네요.
1: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최근에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이 나는
0: 맞아요.
1: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결국은 자리를 물러났잖아요.
0: 좀 선을 넘은 발언도 했어요, 그분은.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그랬으니까.
1: 그래서 이제 이소영 의원도 과연 직언을 할수 있을지
0: 네.
1: 주목이 되는데
0: 네.
1: 사실.

0: 지켜볼게요.
1: 네.
0: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미셸 스틸 대사 만난 여야 대표입니다.
0: 먼저 미셸 스틸 대사 언제 부임했고 어떤 인물입니까?
1: 네, 긴 공백을 깨고 스틸 대사가 최근에 부임을 했는데요.
0: 네.
1: 제가 지난달에 미국 다녀온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0: 오.
1: 인터뷰했는데 이 미셸 스틸 대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냐 좀 물어봤는데 조 의원은 한국 말고 한국 정서를 잘 아는 만큼 오히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협상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한국계지만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려 온이 미국 시민이고 또 강성 공화당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다가오긴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대미투자 확대 그리고 통상 현안 놓고 아주 냉정하고 강한 청구서 내밀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이제 친척이 외국에서 영업사원으로 왔다고 해서 물건값 깎아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0: 맞아요.
1: 얘기를 하기도
0: 말이
1: 했습니다.
0: 안 되죠. 이런 스틸 대사를 만난 여야 대표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김민석 대표는 자주 이걸 좀
0: 오.
1: 강조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동맹 여기에 좀 무게를 뒀습니다.
0: 네.
1: 김 대표가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힘을 키우는 게 한미 동맹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발전을 해서 한반도 평화로도 이어졌으면 한다 이런 기대도 함께 밝혔습니다.
0: 네.
1: 반면에 장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랑 미사일 도발을 거론을 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중국이 영내 질서를 흔드는 움직임에도 함께 맞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0: 근데
1: 했습니다.
0: 어제 여야 대표가 미국 대사 만난 거 그렇게 언론에 주목받지 못했네요.
1: 그렇죠. 어제
0: 네.
1: 하루 종일 청문회 전국이다 보니까
0: 서운해요. 네.
1: 제가 보도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김승원 혹은 뭐 청문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땐 끝도 없이 스크롤이
0: 맞아요.
1: 내려갔는데 미셸 스틸 대사, 여야 대표 접견 이렇게 했을 때는 주요 네이버 포털에서 주요 언론사가 한 10건 안팎의 좀 보도를 쏟아냈을 정도로 보도량 차이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대미 투자 문제라든지 또
0: 네.
1: 전작권 혹은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처럼 국익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이슈는 좀 묻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정리 잘 해주셔서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부터 중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불임, 알레르기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외부의 바람을 맞아서 생기는 병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도 stroke, 한방 맞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옛부터 중국에서는 중풍이 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흔적들이 여러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돼지나 원숭이 등 동물들을 살아있는 채로 머리를 열어 뇌의 여기저기를 건드려 보면서 뇌의 어느 부위를 건드렸을 때 몸이나 팔 혹은 다리의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면서 뇌와 근육에 관련이 있는 침자리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중풍을 더 정확히 알아가게 되었고 진단과 치료에서도 더 발전하고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중풍은 허혈성으로 오는 뇌혈전증, 뇌색전증, 그리고 두 가지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중 영어로 애니리즘이라고 하는 유전성이 강한 뇌출혈이 있는데 예후는 가장 나빠 대략 50% 정도에서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중풍 증상인 급성 국소적 중추신경장애인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가 있는데 면밀히 따지면 수출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혈액 공급 부족으로 뇌 혈관 벽이 내부에서 부어오르거나 협착이 생겨 발생을 합니다. 보통 24시간 내에 부었던 혈관이 조금

0: 잠시 회복이 되면서 혹은 협착되었던 혈관이 서서히 다시 열리면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 팔 혹은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감각이 이상했는데 오후나 저녁이 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중풍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중풍이 올 때는 좀 크게 심하게 오시는 분들을 임상에서 보게 됩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상성철의 뉴스명당 수요일 4부 새 코너로 찾아갑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안다. 여의도 바닥을 주름잡는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분투기 취재가 체질. 과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님 어서오세요.
2: 다시 인사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다시 오랜만에. 이제 스카웃돼서 오셨어요. 몸값을 높여서 네. 오셨어요?
2: 똑같습니다. 저렴하게.
0: 뭐야.
2: 저렴하게 왔습니다.
0: 두 배 이렇게 딱 하셨어야죠.
2: 와이텐 듣고 계시죠?
0: 네. 감사합니다. 그 먼저 좀 두 분 국회 복도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발소리만 들어도 기침 소리만 들어도 아니면 혹시 저기 머리에서 실루엣만 봐도 딱 아는 그런 의원들 있어요?
1: 저는 이 질문 이제 사전에 받았을 때 네.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막 의원분들 중에 막 어떤 특이한 제스처나 애티튜드가 있어갖고 딱 눈에 띄는 분보다는 네. 딱 한 기억이 바로 떠오른 게 있어요.
0: 뭐예요?
1: 예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네. 아직 야인이던 시절에 네. 국회에 오랜만에 인사를 하러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네, 의원들 네, 이렇게 뭐 네. 해가지고 그때 아직 서울시장 보궐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네. 야인이었던 상황이었죠.
0: 2021년도?
1: 네. 그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되게 평소랑 다르게 기자들 앞에 되게 소탈한 복장으로 오셨어요. 오. 약간 면도도 아주 깔끔하게 안 하시고 뭔가 조금 험블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셔갖고 아,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 근데 코끝을 스치는 향수 냄새.
0: 아.
1: 그런 와중에도 이런 건 챙기시는구나라는 네. 게 딱 느껴져가지고 네. 이게 좀 정치인인가 싶기도 네. 하고 그게 항상 그래서 그분이 지나갔던 길에는 그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있던 그게
0: 향기.
1: 좀, 네 향기. 향수의 네. 그 향기가 그 강렬한 기억입니다.
0: 저한테는 향기 안 나요? 저도
2: 안 납니다.
0: 향수 뿌리고 다니는데.
2: 안 나요.
0: 안 나요?
2: 네.
0: 김정은 기자님은 누구?
2: 저는 일단 멀리서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 송영길 의원이죠.
0: 아.
2: 누가 봐도. 큽니다. 커가지고 한 100m 멀리서 봐도 네. 한눈에 띄고.
0: 걸어다닐 때도 막 씩씩대면서 걸어다녀요?
2: 아니, 딱 보면 일단 덩치가 너무 크고 네. 머리도 크시고 이렇게 네. 잘 보여요 눈에. 어디서나 네. 눈에 잘 띄시고 네. 정청래 의원도 눈에 잘 띄네요. 그러고 보니까. 크시니까.
0: 네.
2: 근데 가장 이제 안 보고 싶어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의원은 네. 역시나 한준호 의원이다.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 시선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그런가 봐.
0: 네.
2: 그쪽 아 정말 훌륭한 그 외모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0: 그 천 명의 기자가 있더라도 우리 김정인 기자님은 다 네. 시선을 끌어요.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향기가 납니다.
0: 감사합니다. 과구신 기자님 네. 여당 반장이고 김정인 기자님 야당 아. 과우신 기자님이 야당 반장이구나.
1: 네. 제가 야당 맡고 네. 있습니다.
0: 김정인 기자님 여당 반장으로 저희가 좀 취재를 좀 네. 해달라. 뒷 네.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좀 얘기했어요. 그 뭐 어제 청문회 여러 가지 뭐 내용들 얘기들 뭐 그런 거는 저희가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김승원 후보자의 보좌진이 주진우 의원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힐끔힐끔 좀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딱 걸렸어요.
1: 걸렸죠.
0: 저 이거 이것도 좀 처음 보는 현상 같은데.
1: 아니, 저는 문득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이진숙 의원 관련 논란이 좀 생각나긴 했거든요. 네, 이제 김현 의원 관련해서. 근데 그거는 보좌진이 아니었던 네. 걸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사건의 맥락 개요만 보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와중에 이 테이블에 뭘 갖고 있느냐가 찍힌 거고. 네. 심지어 이거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후보 의원실의 보좌진이 네. 야당 의원 질의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찍었다고
0: 그러니까요.
1: 하니까. 논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0: 아니, 주진 의원이 막 뭐 메모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더니 막 찍고 막 이러더라고.
1: 그래서 처음에는 후보도 무슨 사실인지 파악을 못하다가 인정을 했죠. 네. 그 의원실에서 찍은 게 맞다라고.
0: 진짜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1: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시킨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좀 어린 분이고 잘 모르셔가지고 실수 찍은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0: 믿어요?
1: 저는 뭐 저는 선의는 뭐
2: 그때 그 선의로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0: 그러니까 본인이 취미로 그냥
2: 써먹을 때도 없으니까. 근데 저 이거 보니까 그 한동훈 의원이 얼마 전에 로텐도홀에서 이렇게 기자들이랑 질문을 받고 있는데 총리실 직원이 갑자기 일반인이라고 맞아요. 하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그게 네.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것과 조금 유사한 형태인 것 같은데 네. 이 직원 김승원 의원분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되게 사회 초년생이고 어리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좀 과도한 의혹이 이렇게 이런 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0: 안 된다니까. 제가 보좌관 해봤잖아요. 네. 우리 방 막내 직원이 젊은 직원이
2: 그럼 야 가서 찍어 찍어 이렇게 해요?
0: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 직원이 가서 갑자기 있다가 그래 내가 주진우원 염탐하고 감시해야지 찍어가지고 보좌관님 이거 지금만 뭐 주진우원이 이런 이런 메모 썼어요 이거 준비하라고 우리 후보자한테 알려줘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1: 모르죠 수보가 시켰는지 뭐 정무부좌관이 시켰는지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0: 그러니까
1: 없죠
0: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과연 가능한 분위기냐 그 인사청문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기자들도 많이 있고 보좌진들 다 있는데 자발적으로 가서 막 염탐을 했다고 그 믿어요 진짜 믿어?
2: 저는 그 모르겠어요. 시키긴 어렵다.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가서 야 찍어라 찍어라 잘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 어렵다.
1: 근데 저는 만약에 오히려 저는 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약간 뭐 약간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걸리면 당연히 크게 역공 받을 수 있는 거고. 몰래 찍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게 사실 공개된 기자들 공개된 공간인데 그렇잖아요.
2: 다 선수들인데.
1: 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만약에 누군가가 찍는다고 했으면은 보통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보좌관이라고 하면은 아 괜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굳이 빌미가 될 것을 시켰을까? 아 모르죠. 진짜로 뭔가 시켰는데 이제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책이 떠넘기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2: 네, 우리 작가님들이 그 장성철 소장하고 함께 일했던 직원분들 한번 다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진을 진짜 찍으라고 시킨 건지 안 시킨 건지 한번 노론을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부자관이었다.
1: 훌륭한 부자지겠죠.
0: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또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김승원 의원 측이 청문회 앞두고 여당 몇몇 의원에게 예상 Q&A 문답집 네. 이거 질문 사주한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1: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0: 생각이 드는 것과 취재를 해왔어야지.
1: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 보게 되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통상 의례적으로 뭐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질문 답변 같은 것들을 미리 Q&A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걸 준비한 거를
0: 그러니까
1: 어쨌든 자신들과 같이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여당 의원들하고만 공유를 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의원들이 질문하면 서면 답변 미리 준비하고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은 간사 통해가지고 양당에 다 배포하고 뭐 이러게 통상적인 건데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준비해 준 다음에 여당 의원들하고만 공유했다라고 하는 건 문제죠 사실은.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뭔가 여당 의원들하고 좀 공유해야 될 정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 특히 신약 로비 관련해가지고 야당에서 세게 지금 검증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이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려고 해도 알아야 방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한 맥락이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 차원에서 제공한 자료 어떤 취지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될지 청취자분들께서.
0: 이건 국회 보좌진으로서는 대단히 모욕적인 거죠. 아무리 여당 의원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 질의자료를 당사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쓴다? 이거는 저 이것도 처음 봐요. 이게 맞아요?
2: 이게 뭐 기자로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김승원 후보자가 민주당 법무부 장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요. 여야 가릴 거 없이 어느 정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저는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있었다? 봤을 때 이전에도 좀 많이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장관이 되고 나서도 장관이 이제 여당 출신이다 보니까 여당 출신을 다루는 여당을 다루는 것과 야당을 다루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다 오면은 공무원들 대관 직원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질문이 우리 장관님한테 향해질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 여당 소속 보좌관들은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약간 관례 같은 성격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0: 그렇군요. 또 특이한 게 또 한동훈 의원은 또 본인이 청문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원회관에서 범사련이라고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 또 뭐 장외 청문회 그런 것도 했어요. 참 그것도 특이한 현상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 장에서도 한동훈 의원은 자리 없는데 한동훈도 되게 많이 호명되잖아요.
0: 자료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 불법이다.
1: 그 자리 한동훈 의원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저는 청문회 최대 정치적인 수혜자는 한동훈 의원이 아닐까
0: 이름을
1: 싶긴
0: 높였다?
1: 하거든요. 어쨌든 이슈의 주목도를 다 가져왔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은 부고만 빼면 네. 기사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의원을 중심에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 자체가 한동훈 의원한테 나쁠 게 없는 셈인 거고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기에 이번에 의혹을 주도한 건 한동훈 의원이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가장 미워하는 건 한동훈 의원인 거고 반대로 보수 야권 지지자 중에서도 이번 청문회 국면에선 한동훈 의원이 제일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판이 짜진 것 자체가 훌륭했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제가 라스트 댄스를 해야 되는 무대였던 거잖아요. 네. 오늘 어제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청문회는 끝나는 거니까 이 국면을 더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좀 설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그 4시에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끝나고 기자들하고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식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게 이제 어제 한동훈의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그 현장 되게 특이했던 거는 네. 왜 저는 여기 왜 기자회견 2시 소통관에 잡아놨었는데 이거 왜 캔슬하고 뒤에 했을까? 당에서 그러니까 그 한동훈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뇌피셜은 지지자들과의 호흡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 생중계 영상을 다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뭔가 질문을 던지고 뭔가 강한 발언을 하고 할 때 주변에서 박수치고 호응해줘요. 네. 기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받아치고 질문하고 네. 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한 판짜기라고 해석해 봅니다.
0: 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한동훈 의원이 정말 활약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이 분위기를 이끌어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과우진 기자님은 기자로서 원래 뭐 좀 보수 쪽은 아니신데 한동훈 의원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거나 좀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1: 아 저요? 네. 호감도가 높아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 주목도는 확실히 올라갔죠. 네. 근데 아니, 저는 조금 갈라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공세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특히나 네. 보수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전국을 만들면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성공한 거는 김민석 대표하고의 1대1 구도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여당 대표가 뭔가 직접 반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SNS로 설전도 이어가고 계속 공방이 만들어져 장이 열렸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 보이지 않죠. 전동식 원내대표 보이지 않죠.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백댄서처럼 서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자체만 네. 먹어도 되면 확실히 한동훈 의원이 이 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평가는 가능하다. 네. 그러나 이 평가가 중장기적으로 한동훈 의원에게 좋게만 다가올까 이건 좀 물음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거친 표현들. 뭐 이빨 뽑는다부터 해서 뭐 개수장 뭐 처먹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대권 주자로서는 좋지 않다고 해요. 단기적으로 지지층 끌어들이고 나중에 국민의힘 복당하고 뭔가 효능감을 입증해서 이 판에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말한 대권 주자급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진중해지고 언행이 조심스러워져요. 하다못해 이재명 대통령도 그 민주당에서 왼쪽으로 분류되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하고 할 때 언행하고 당대표 거치고 대통령 후보로 나아가면서 언행이 좀 달라지거든요. 애티튜드라든가 톤 앤 매너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투사, 투견 이런 식의 롤을 수행했던 분들 중에 큰 정치인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 의원이 너무 센 표현 쓰는 거, SNS 너무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독일 수 있다.
0: 주변 기자분들 중에 뭐 한동훈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야.
1: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까지 이제 평가 못 들어봤지만 근데 요 네.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게 녹아 있어요. 한동훈밖에 보이지 않았다. 네. 국민의원들 보인 잘 안 보였다. 네. 그걸로 일단 충분하지 않을까요?
0: 김정인 기자님은 네. 뭐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네. 이번에 2주간의 한동훈 의원의 활약상이 향후 정책의 입지를 다지는데 뭐 복당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차기 뭐 2028년에 다시 빼자면 더 달고 30년에 대권 도전하고 그쵸. 이런 정책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2: 딱히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도 않고 될 것 같지도 않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단기 인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과우신 기자 말대로 굉장히 효과를 본 것 같은데 네. 저는 한동훈 의원이 검사였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과거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과거지향적인데 네.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네. 너무나 약간 좀 검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0: 분들도 계실까요? 네? 불편해하는 분들.
2: 근데 그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0: 엄청 좋아하는 분들. 예. 네.
2: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권주자가 사실 저격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네.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홍준표 대선 후보한테 예. 옛날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데 어떤 기자가 근데 홍 후보님은 대권 후보님은 저격수로 한때 활동하셨는데 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홍준표 당시 대표였거든요.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권 주자라는 것과 저격수라는 것은 굉장히 상반된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지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현재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래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 복당하고 내년 전당대회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놓고 보면 저는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0: 오, 그래요?
1: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진영에서 역시 한동훈 의원 별로야. 아 역시 검사 출신. 너 말도 왜 저렇게 이 비호감도는 근데 원래 있는 비호감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원래 비호감이 높았는데 갑자기 뭐 그런 게 전 반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수 진영이 한정해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 뭐 말만 많고 뭐 시끄럽고 뭐 딱히 효능감이 있나? 라고 궁금해했던 분들, 물음표가 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필이 됐겠죠.
0: 네. 그러니까
1: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면 대여 전선에서 이런 공격수로는 꽤 쓸모가 있겠네.
0: 네.
1: 아 이번 청문회 때도 진짜 한동훈 의원이 법사위원회가지고 들어왔으면은 더 세게 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지지층 사이에서 만들었다는. 그래서 네. 지금 한동훈 그 의원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왜 한동훈 의원 복당 안 시켜주냐? 왜 한동훈 의원 빨리 당에 복귀시켜가지고 이거 해주지 않냐라는 그 압박감들 높이고 하는 데는 거기는 분명히 더 효과를 좀 봤다고 봅니다.
0: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양수진 뭐 김승원 이 두 분이 단독으로 뭐 양수진 씨 집에 가서 찍은 사진 공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제도 안 했어요.
2: 네.
0: 왜 안 했을까요?
2: 그 민주당에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어떤 사진인지.
2: 네, 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집들이 사진이라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한테.
0: 네네.
2: 아 무슨 이런 거는 저기 한동훈 계 의원들 계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제 친한 분들한테 넘긴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비디오나 뭐 이런 사진 뭐 이런 얘기까지 굳이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0: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타격감 있게 공격을 못하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1: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시겠죠. 그렇게 만기칠남식으로 하는 게 장점이 된 장점인데
0: 네.
1: 단점이 돼도 단점일 수 네.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정무적으로 고려했다면은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받고 있는 퍼포먼서 스포트라이트를 친한계 의원들과 좀 공유를 좀 많이 해가지고 친한계 의원들이 같이 공동전선을 펴는 식으로만 했으면은 저는 향후 당내 개파 관련해서 역학구도에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0: 한동훈 의원이 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목적이다. 다른 의원들에게 갈 피해도 고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곽 기자님
1: 네.
0: 김승원 후보자 임명합니까?
1: 할 거라고 봅니다.
0: 우리 김정현 기자님은?
2: 합니다.
0: 합니까? 네. 그러면은 곽 기자님
1: 네.
0: 후보 그 임명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1: 저는 지금은 딱히 긍부정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0: 떨어지지도 않는다?
1: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지지율 하락 추세에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임명이 된다고 갑자기 이게 더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0: 김정인 기자님.
2: 100% 동의합니다. 기적의 선반영. 이미 선반영 됐다.
0: 그래요?
2: 네.
0: 다음 주에. 아니 이번 주 그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여론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기자님, 여당 네. 집안 싸움이 지금 한창이에요.
2: 네.
0: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내란 세력 등 뭐 업혔냐, 뭐 단호하게 대응해라.
2: 네.
0: 이렇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네. 나서고 있거든요.
2: 네.
0: 왜 이래요, 추미애 도지사?
2: 아, 추미애 지사.
0: 지금 여의도지사예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2: 경기도 상황도 안 좋은데 여의도에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가 얘기하는 그 범위가 넓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일단 단일 주제예요.
0: 네.
2: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중수청장 이제 새로 임명한 후보자의 김지용 후보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자신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맞는데 그분이 이제 검사장이 되고 나서 윤석열 장관하고 윤석열
0: 총장.
2: 총장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싸울 때 이제 윤석열 편을 들었다. 이런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이 후보자로 임명할 수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0: 네.
2: 아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그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호감을 받는 반면에
0: 네.
2: 그 다른 쪽에 있어서는 아니 어떻게 여당 출신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무슨 여기 와서 빌라고 한다거나 내련 세력에 왜 이렇게 쩔쩔매냐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반응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굳이 지금 경기도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경기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경기도 의원들의 얘기는 많습니다.
0: 그래서 뭐 그 청원도 있잖아요. 추미애 네.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막
2: 네.
0: 3만 명 넘었는데
2: 네.
0: 답변은 완료했어요.
2: 네.
0: 더 이상 이제 청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 뭐 근데 어제 그 질문지가 와가지고 네. 다시 들어가 봤어요.
0: 네. 근데
2: 어떤 팝업창이 하나가 뜨더라고요.
0: 네.
2: 지금 경기도 청원에 들어가면 뭐냐면은 경기도 청원 운영 안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0: 네.
2: 청원 운영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완료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 그러니까.
2: 라고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순으로 청원 쭉 검색해보잖아요.
0: 네.
2: 그러면은 여전히 사퇴하라는 그 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청원 제목이 있었어요.
0: 뭐예요?
2: 이걸 같이 한번 해석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추미애 도지사님 국회로 돌아가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이거는 추미애 지사를 응원하는 걸까요? 먹이는 걸까요?
0: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 기자님. 네? 당신 경기도지사 그만두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라.
1: 네, 띄워주는 척하면서 살짝 이제 돌려간 거라고 해석하겠습니다.
0: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0: 특히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경기도 민주열사 그 추도식에서 거의 대통령한테 빌어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2: 네.
0: 민주당에 계신 의원분들이 좀 어때요? 이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2: 뭐 제 주변에 제가 취재했던 분들은 다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0: 네.
2: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왜일까요?
2: 아무래도 본인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죠.
0: 네.
2: 차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0: 네.
2: 거 아닌가. 그리고 그쪽 경쟁이 또 이렇게 보는 거죠.
0: 네.
2: 김민석, 송영길 이쪽 라인이 있고요.
0: 네.
2: 여기 강훈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조국, 추미애, 정청래 등등 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진영 내에서 뭔가 그 진영 내에서 선명성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 그게 성공적일까요? 박 기자님? 어쨌든 본인 2030년 대선 출마하고 네. 싶어하는 것 같아.
1: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확실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0: 네.
1: 이슈 주목도 차원에서 존재감을 알리는 데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지사 자리가 다 좀 각광을 받은 거지. 그 전까지는 아, 서울시장은 대권 맞는데. 경기도지사도 대권급이라 볼 수 있나? 약간 이런 평가도 많았잖아요. 이게 사실 항상 지방 광역단체장을 하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을 하고 차기 대권으로 가는 구도에서 그 행정 경험이 네.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되지 네. 않기도 하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방안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중앙정치 관련된 이슈에서 계속 본인이 어쨌든 이걸 끌고 가는 거.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도 대구시장 하면서도 계속 이제 당과 관련된 중앙 이슈에 대해 언급을 했고 그 SNS가 다 보도가 됐고 하면 사람들이 홍준표의 입을 궁금했잖아요.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지사도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논란이 이뤄지고 당내 공방이 있고 막 김민석 대표도 반응하고 하는 것 자체가 추미애 지사는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만큼 본인의 입에 주목해주는 언론과 여론이 있는 거고 추미애 지사 잘한다고 응원하는 분들도 당원들 중에 분명히 있다라는
0: 네.
1: 거죠. 이게 뭐 포션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편을 만들어놓고 진영을 소신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30년까지 가는 토대가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0: 김정현 기자님,
2: 네.
0: 그 공교롭게도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2: 네.
0: 대통령이 지금
2: 네.
0: 임명 보류하고
2: 네.
0: 검증 새롭게 들어갔잖아요.
2: 네.
0: 대통령이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2: 그게 좀 몇 번 반복되고 있죠.
0: 네.
2: 그러니까 저 공소청 직제안 관련해서도
0: 그러니까.
2: 반발이 나오니까
0: 네.
2: 뭐 재검토 지시를 한다든지
0: 네.
2: 이번에 뭐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야 이렇게 논란을 제기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다시 검토해봐. 그거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아봐봐.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0: 네.
2: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공론자 한번 띄어보는 차원이지 네. 이걸 바탕으로 김지용을 안 한다 이런 맥락의 아. 그 재검토가 아니에요.
0: 임명은 해요?
2: 네, 곧 올 겁니다. 아. 국회 곧 올 건데
0: 오늘쯤 와야 된다고 얘기. 네,
2: 근데 이제 얘기하던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정도의 수준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여권 강경층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가 몇 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좋을 것인가 저는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만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준 그걸 대통령이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네.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네. 뭐 하면은 그럼 이건요? 그럼 이건요? 그렇죠. 그럼 이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도
0: 쌓여요.
2: 김민석 그 대표가 민티 나와서 이제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서 15석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15 교섭단체 완화해주는 거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목표였으니까. 근데 전혀 고마우지 않아요.
0: 근데 15석이면 해당이 안 되잖아. 15석이면
2: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0: 놀리는 거지. 약 올리는 거 메롱하는 거.
2: 10석으로 해줘.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교섭단체 완화해봤자 네. 고마워지도 않고 분란만 되고 욕만 먹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2: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까지 제스처를 네. 수용한 제스처를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오늘 재밌는 얘기 가감 없이 해주신 곽우신 기자님, 김정인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고맙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어제 진행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6: 철거민 특별 공급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놓고 누가 믿겠느냐고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8: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7: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30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긴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9: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 뭐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7: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 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10: 우리 아빠 사성 장군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라고 해서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1: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7: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12: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7: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3: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10: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6: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공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6: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4: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용산공원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급량 추정치까지 내놓으며 주택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 서울 무주택 가구의 평균 가구 원수인 1.7명을 적용하면 약 5만 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 이어진 질의에서도 용산공원 활용 요구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6: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국민들과 소상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서 뭐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4: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방향 자체를 틀어야 한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17: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폭망입니다. 토지 거래허가 서울의 신청 건수 줄어들고 가격은 뜁니다.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어요.
16: 토지 거래허가를 제한을 했다가 풀면은 또 주택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14: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둘러싸곤 공세와 엄호가 되풀이됐는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18: 이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그 의원님의 부동산이 대치동에 있어요. GTX 뭐가 들어가요? A하고 C가 들어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있었겠네.
19: 문 의원님, 김현주 시장한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장관 후보자 옹호하라고 오더 받으셨어요? 허위사실 공표로 직접 고발해드리겠습니다.
14: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거쳐 장관으로 지명되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책들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5: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채정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수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여권에서도 연임과 공소 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1: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22: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1: 범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23: 대통령 메시지에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24: 글쎄요. 담겨야 될 것 같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21: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5: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21: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대전안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6: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치고 대법원장제 측근을 비롯한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21: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대표들은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요.
20: YTN이 당시 증권업계가 청와대 측에 제출한 사전 의견서를 단독으로 확보했는데 국내 증시를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 지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모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문건을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재 회의라며 참석자들에게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YTN이 단독 확보한 문건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 곳 업체에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우선주 확대와 청년 계좌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일반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업계가 한 목소리로 상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1: 사전 제출 자리에도 그런 내용도 없었고 후보들 가는 자리에 가서 크리스탈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0: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을 전제로 한 다음에 자본시장의 상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지시로 일방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파행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되었다.
0: 청와대 주도 정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 의견 전달 창구로 지목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 실무 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누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오늘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20: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오늘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4: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뭐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장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3: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5: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이승윤 특파원, 이란 전쟁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자 연준이 대응에 나섰군요.
7: 네,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여서 이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2명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위원들이 내년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반면 6명은 동결을, 4명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2.3%와 2.4%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경제 활동은 견조할 정도로 확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4.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 상승률은 3.7%, 내년엔 2.3%로 예상돼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은 2년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어진 이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통화 긴축으로 선회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배경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8: The plain fact is that inflation is too high and has been for too long.
5: 네, 이후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7: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추후 인상 시사 방침 발표에 일자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을 예측해 전날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상승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는 1% 혹은 그보다 더 낮아야 한다며 연준의 결정을 비판하고 금리를 서둘러 낮추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9: The United States is so strong, we should be paying the lowest interest rate in the world, regardless of their formulas. I know more about formulas than anybody. One basic sign of
7: strength.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7주 앞둔 금리 인상 단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는 연준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왔던 만큼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다면 연준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네, FOMC를 포함해서 경제 이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자, 조금 전에 9월 FOMC 결과는 저희가 뭐 정리를 해 봤고요.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목받은 게 올해 추가 인상 시사 발언이 있었어요.
10: 예, 사실은 연준에 이제 9월에 FOMC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에는 이제 점도표라는 것을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점도표란 건 어떤 거냐면 연준 위원들이 결국은 이 미래의 금리라든지 흔히 실업률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 전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표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 한 차례 더 인상한다. 아까 기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 차례 더 인상한다. 그러니까 총 18명이 투표를 했는데 한 차례 더 인상한다 12명. 그다음에 두 차례 인상한다. 인정한다가 4명, 인상하지 않는다가 이제 2명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졌고 4.1%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중요한 값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캐비넛이 연준 의장의 발언 자체가 또 이제 또 이슈가 됐는데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 지금은 물가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앞에 한참 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에 한참 더 이야기한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흔히 말하는 자본 투자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미국 경제 좋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다만 물가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물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발언했고요. 또 이런 정책들이 흔히 말해서 금리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냐 혹은 지속적이냐에 대해서 약간 지속하는 것 같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FOMC 회의를 매파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 예. 뭐 물가 등 경제 지표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와는 무관하게 혹은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오늘 FOMC 이후에는 금리가 1% 이하여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던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10: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이제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고 지지율은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있는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주가를 부양하고 투자를 일으키고 실업률 줄이는 게 당연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실 FOMC가 연준의 독립성으로 확인한 그런 회의였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캐비넛이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측대로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미팅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온 것이 이제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고 이제 프레스 미팅 할 때 나온 건데 이 프레스 미팅에서도 물가가 문제가 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일종의 뭐 사실은 포워드 가이던스 미래에 대해서 금리 예측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강력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취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좀 우려했던 것은 아무래도 캐비넛이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금리를 안 올릴 거에 대해서 우려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연준이 독립성을 지켰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 예. 이번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발표 이후에 3대 지수가 하락했단 말이죠. 많이 빠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추가 인상에 대한 시사 발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까요?
10: 아무래도 사실 오늘 주가 자체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의 경우는 플러스 흔히 말해서 수익이 좀 나다가 캐비넛이 연준 의장의 흔히 말하는 프레스룸에서의 발언이 있고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시점 자체도 그렇게 되긴 했지만
5: 예.
10: 그 근본 이유는 아무래도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이 보는 관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점도표에 나온 것만 해도 금리를 한 차례는 분명히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 위에 여러 또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예측하기에는 지난 6월에 비해서 PCE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 같은 것들도 한 3.6에서 3.7%로 올해 좀 인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였거든요. 4.3%에서 4.1% 줄이면서 경제는 견고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를 거다. 그니만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한 상태에서 캐비넛이 연준 의장이 물가가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축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더 생겼고 사실 예상보다 더 센 발언, 더 센 어떤 기조였기 때문에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예.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일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FOMC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금리 인상보다도 이 BOJ 결정이 주목된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역시 한 25BP 정도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거죠?
10: 아무래도 일본이 뭐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2%대 성장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7%가량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유가 상승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 사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런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엔달러 환율이 여전히 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엔 달러 환율을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것은 뭐 일본의 정책적인 지속적인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물가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7%대 성장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또 2, 3개월 있으면 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물가 상승의 우려를 고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지금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얼마나 또 빨리 올릴까 같은 것들도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엔 약세라든지 아무래도 물가지수 상승폭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엔 달러 환율, 그 다음에 물가, 특히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말씀, 금리 인상의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 BOJ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 사실 이제 이 몇 번 청산을 했을까, 그 장애 큰 사건이 나면서 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청산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예측하는 근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NK 트레이드는 금리 격차도 중요한데, 지금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빌리는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금리 자체, 수준 자체가 좀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NK 트레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확산되었다, 또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일본의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거의 0%대로서 돈을 빌리는데 거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공짜인 돈을 가지고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수익 같은 것들을 노리는 전략들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미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설정한 기준금리가 1%고요. 1%라는 것은 사실 유의미한,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대 기준으로 보면 높진 않지만 과거 투자자 입장에서 과거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엔캐리 같은 것들이 많이 청산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청산에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예. 자, 글로벌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많이 관심인데, 자,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주식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3개월 만에 다시 상향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중립,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AI 관련 쏠림이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낮춘 적이 있었는데 한 석 달 만에 다시 바뀐 것 같아요.
10: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흔히 말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는 항시 외국계 기관들이 평가를 한 이야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특히나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신용융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흔히 말한 우려,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황들, 변동성이 너무 커진 상황들이 우려가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자라면 실적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

0: 입장으로 보자면 조금 더 건강해지는 시간이 됐다라고도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 보면 국제결제은행은 최근에 또 엇갈리게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좀 집중적으로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 이게 좀 극단적인 사례다라고 언급을 특별히 하기도 했어요.
1: 예, 그 BIS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BIS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금융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ETF 같은 상품,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은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런 ETF들의 주가가 변하게 되는 레버리지 상품의 주가가 변하게 되는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BIS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소수 종목에 집중된 파생 상품 이런 같은 것들 오히려 원 주식의 가격들, 흔히 말하는 기본 자산, 기초 자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초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고 요또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서로 부정적인 사이클을 그리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결국은 이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이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것들이 시장의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키우고 이 활용도를 키울 뿐만 아니라 원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기본 기초가 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되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구조적인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반도체 집중 같은 것들이 이런 시장 전체의 확산, 어떤 변동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국이 관련된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게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외국인 투자 신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1: 아무래도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 신뢰에는 부정적일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당국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부정적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뭐또 긍정적인 측면은 당국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정상화, 그 흔히 말하는 여러 기관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시장 정상화를 하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양가적인 측면이 있긴 하다라는 말씀은 일단 드려야 될것 같고요. 최근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좀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줄긴 줄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6,000대에서 박스권을 거의 이루다시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관심사가 줄은 상황들이어서 이렇게 레버리지가 좀 관심사가 줄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들이 향후 미래 이런 또 사태를 막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emen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F-15 전투기를 격추하고 사우디 석유시설과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직접 군사 개입 요청에 선을 그은 미국은 후티 측과 비밀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후티가 사우디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상을 공개했다고요?
2: 네, 호계 연안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예멘 북동부 마리부즈 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과 지상에 추락한 사우디 표식을 단 전투기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정부군을 돕기 위해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자신들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는데요. 성명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3: ذاتي العسكرية في أجواء محافظة مأرب وذلك بصاروخ أرض جو محلي الصنع
2: 다만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날짜, 영상 속 항공기의 기종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사우디의 원유 우회 수출항 얀부에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 석유 시설과 공군 기지에도 대규모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했다면서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후티는 그러나 사우디가 전날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향해 후티가 드론을 발사해 요격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메카를 공격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0: 있습니다. 후티의 파죽 지세 진격에 사우디는 방공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AP통신은 사우디의 미사일 요격체 재고가 줄어들면서 프랑스와 영국, 이집트 등의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1: 네, 사우디의 미군 직접 개입 요청에는 선을 그은 미국이 후티와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언제 만났다는 겁니까?
0: 네, 후티가 홍해 연안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모카와 바벨만데브 해협의 페림섬 등을 장악한 직후인 지난 주말 회동이 이뤄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후티 대표단은 지난 주말 오만 정부 중재로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외교관들과 만났는데요.
2: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작년에 조지아주에서 연방 이민당국에 대거 체포 구금됐던 이 한국인 노동자 사건 기억하시죠? 그들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LG와 현대 이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청구, Administrative Claim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국토안보부, 이민단속국 ICE, 또 관세국경보호국 CBP,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법무부 등을 포함한 이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라고 CNN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정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마구잡이 이민단속으로 얼마나 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고, 그 손해배상을 다 해주려면 연방정부 예산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dministrative Claim, 즉 행정청구라는 것은 미국에서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서 정부의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청구가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현대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정청구, Administrative Claim에는 청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청구인으로는 한인 김모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 김모 씨와 관련된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청구서에 이들이 어떤 내용을 기재해 올렸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모 씨는 단속 요원들로부터 불법 감금, 절차 남용, 또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청구서에서 아이스 시설에 7일간 불법 구금된 기간 동안에 모욕적인 생활 조건을 강요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몇몇 노동자들은 체포될 때 설명이나 통역 없이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됐고, 마치 사형수가 끌려가듯이 족쇄에 채워졌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들은 끌려간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4명의 노동자는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 우리는 체포 사유를 전혀 설명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한국인은 완전히 구금된 후에도 우리는 왜 연양돼 왔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 모두가 그저 당황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서 범죄자처럼 끌고 다니면서 한국 기업이, 한국 사람들이 마치 미국 노동시장을 침범한 것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노동시장을 침범한 게 아니라 미국의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왔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하던 일은 현지에 있는 다른 미국인들을 시켜도 그들은 할 줄도 모르는 고급 기술들이었다 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 청구서에 들어간 내용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청구서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현 정부가 이민 단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해 있는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민 정책과 단속을 둘러싸고 수백 건의 규모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페어라는 단체의 최신 집계를 보면 행정부의 조치를 다투는 사건이 현재 약 333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절반이 넘는 200건 이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겨냥해서 제기한 소송만 그렇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정부를 겨냥한 건 아니고, 그냥 나에 관련된 이민 정보가 또는 나에 관련된 이민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이 개인적인 소송은 무려 9,911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도 많은데요. 그런 손해배상을 모두 해주게 되면 연방 예산이 크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손해배상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 맞습니다. 연방 예산,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법원이 배상을 명령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이 낸 연방 세금과 연방정부 재원에서 그 돈이 지급됩니다. 그럼 그 재원은 어디에서 이따가 나오느냐? 네, Judgment Fund라는 기금입니다. 번역하자면 판결 기금이라는 예산에서 나옵니다. 연방정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무부에 이 Judgment Fund라는 판결 기금이라는 기금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번 한국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네, 2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적죠? 네, 그런데 이 200만 달러라는 액수는 상당히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요건 상징적인 액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아니면 단돈 1불이든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금액은 거액의 재정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체포와 과잉 진압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고 법적인 책임을 공식화하기 위한 첫 단계. 앞서 말씀드렸죠? 이 행정청구, administrative claim. 그것으로 제기되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기관에 이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은 액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정부의 답변이나 협상,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조정되거나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카톡이 외교부를 만났을 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한국의 카카오라는 회사가 미국 등 북미 지역 카톡에 한인 생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소식 탭을 출시했습니다. 북미 한인 지역 소식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용자가 지역별 한인 업소 카톡 채널과 또 제외 공관의 공지, 또 현지 오픈 채팅방 등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톡이 지역별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카톡의 상업적인 광고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카톡이 외교부와 협업을 맺고 외교부의 각종 공지 사항도 해당 화면에 게재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카톡 이용자는 별도로 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카카오톡 화면 맨 아랫부분 왼쪽에서 세 번째 탭을 눌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탭, 그게 바로 왼쪽에서 두 번째인데요. 그 왼쪽에서 두 번째보다는 하나 더 오른쪽, 그 탭을 누르면 카카오의 뉴 로컬 서비스라고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LA 화면이, LA 지역 화면이 우선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LA와 뉴욕 등각 지역별 한인 업소 채널에서 상품 정보를 비롯해서 각종 할인 행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채널에 따라서 톡 메시지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와 채널 소식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업소 정보와 프로모션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추천 채널로 선정이 되면 지역 소식 메인 화면에도 노출됩니다.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공짜가 아니죠.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와 북미 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북미 제외 공관이 제공하는 해외 안전 정보와 또 영사 업무 공지 등도 카카오톡 지역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육아, 취미 등각 주제별로 오픈 채팅방도 제공해서 미국 한인 이용자들이 생활 정보를 나누고 또 소통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카톡이 외교부를 만났을 때 스토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케이스 스토리 들려드립니다. 워싱턴 DC의 국립공연장 존 F. 케네디 예술센터가 앞으로 2년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조만간 회의를 열고 본관을 즉시 폐쇄한 뒤에 최소한 2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 현재로서는 다수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이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네디 센터 폐쇄 추진의 직접적인 명분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재정난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케네디 센터가 너무 오래돼서 안전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이 센터에 다시 남기려는 움직임과 현재 맞물려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건물 외벽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했었습니다만은 지난 5월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결국 벽에 붙였던 이름을 다시 떼내는 그런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의회가 법률로 정한 케네디 센터의 명칭을 이사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대규모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뒤에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기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의 이름을 건물에 다시 새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검토한 문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 건물은 보수, 감독, 지원이 이루어짐이라는 문구를 써넣겠다라는 것입니다. 향후 2년간의 개보수 작업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케네디 센터를 되살린 사업을 잘 일으켰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를 명분으로 해서 트럼프의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케네디 센터 앞 광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광장으로 명명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0: 신발을 통해 각종 박테리아와 유해 물질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도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관련 연구 내용을 인용하며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습관이 집안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애리조나대 연구진이 3개월 동안 야외에서 신은 신발 26켤레를 조사한 결과 신발 안팎에서 3,600개에서 최대 800만 개의 세균 집락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흔하게 검출된 것은 대변에서 유래할 수 있는 대장균이었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교수는 신발 밑창의 약 80%에서 대변 박테리아가 검출됐다며 대부분 공중 화장실 바닥에서 묻은 것이지만 개나 새 등이 있는 야외에서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카펫 등 바닥 재질에 따라 오염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신발을 통해 오염물질이 실내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신발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세균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고 있는 과불화 화합물 PFAS와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난먼지, 농장과 정원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등도 신발에 묻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집안에서는 현관 주변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특히 기어다니거나 바닥에서 노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미국에서도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집에 돌아오면 정기적으로 신발을 벗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손님에게도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청한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손님에게 신발을 벗도록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해당 비율은 65세 이상에서는 7%였지만 30세 미만에서는 44%에 달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주 보건당국은 올해 집안에서 신발을 벗도록 권장하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오는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일괄 자동 적립됩니다. 별도로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잔여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이관된 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 운영됩니다. 탑승 적립 마일리지의 전환 비율은 1대1로 정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는 합산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일리지를 하나로 모아서 사용하려면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전환 시에 전환 비율이 적용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 우수 회원 등급은 통합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 우수 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되며 기존의 우수 회원 기간은 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시아나 항공 운항 노선과 양사의 중복 운항 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 단독 운항 노선까지 추가되면서 이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스케줄은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에서 콘도미니엄의 약 3분의 1이 텅텅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가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백 채의 고급 콘도가 장기간 비어있어서 이른바 유령 콘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메트로폴리스 단지 내877 프란시스코와 889 프란시스코 등 이 두 콘도 타워에는 총 844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주택 소유자 세금 공제를 신청한 주택은 불과 71채에 머물렀습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개발업체 그린랜드 홀딩 그룹의 미국 법인 그린랜드 USA가 개발한 곳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업체가 낮은 가격에 물량을 매각해서 기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거나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자산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텅텅 빈 유령 콘도, 텅텅 장기간 비어있는 유령 콘도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의료 그리고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는 다음 달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026 연세 의료 박람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세 의료 박람회는 연세대 동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무료 진료와 건강검진, 상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과, 외과, 심장내과, 소아과, 소아정신과, 치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척추신경과, 한의과, 물리치료 등 25개 분야의 의료진이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진료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랩으로 보내야만 하는 일부 검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는 유료지만 실제 검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또 신장과 간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혈당 및 전해질 검사, 당화혈색소, 그리고 일반 혈액 검사는 $30, B형 간염 검사는 $20만 부과됩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요청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6,501건에서 올해 상반기 11,3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배나 증가하는 등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부터 재외국민이 한국의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만으로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서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에는 903건에서 2025년 지난해 12,938건,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6개월 동안 이미 11,390건의 인증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US 메트로은행이 가든그로브 본점 20주년을 맞아서 어제 직원과 고객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메트로은행은 어제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케이크와 다과를 제공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든그로브 본점은 US 메트로은행이 지난 2006년 9월 15일 출범하면서 오픈한 이첫 지점이며 현재까지도 이 본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한가위를 맞아서 오는 26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센터 2층 강당에서 2026 추석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타운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강당 입장은 사전에 배포된 초대권 소지자에 한해서 30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가 올해 53주년을 맞아서 다음 달 3일 토요일 LA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퍼레이드의 상징인 그랜드 마셜에는 이현우 국제 라이온스 클럽 거버너, 그리고 주류사회의 우호와 화합을 대표할 명예 그랜드 마셜에는 헤더 허트 LA 시의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한 LA시와 카운티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소속 자랑스러운 한인 경관들이 참여해서 축제의 의미와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한층 더 빛낼 예정입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다음 달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의 중심부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트럼프 탄핵안이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민주당의 엘 그린 의원이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지 말고 보류하자라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32표, 반대 147표로 가결됐는데 47명은 찬반 어느 쪽에도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특정 안건이 나왔을 때 이를 표결에 붙이지 말고 심의를 아예 중단하자라는 소위 표결 보류안이라는 것을 어떤 맞대응 개념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표결 보류안이 가결이 되면 해당 안건은 투표에 붙여지지도 못하고 곧바로 폐기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다가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탄핵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엘 그린 의원은 이민당국 요원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한 책임을 물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분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 측은 두 가지 이유로 당 차원에서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고 일단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엘 그린 의원이 당 차원이 아닌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선거 메시지가 그 탄핵안 때문에 흐려질 수 있다라는 이유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표결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보류안에 찬성을 던졌습니다. 네, 꿈틀거리는 민주당의 대선 잠룡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2028년 대선에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재도전을 한다면 자신은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한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모두의 시간을 다 같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만큼 재도전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라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친다라며 해리스 전 부통령 출마 시에 당내 경선에 나는 나서지 않겠다 라는 뜻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와 해리스 전 부통령은 모두 캘리포니아를 정치적 기반으로 둔 정치인입니다. 지지층과 정치적인 인맥 상당 부분이 겹치는 두 사람이 당내 경선에 모두 출마하는 것은 각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대권 잠룡군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 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관문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올해에만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섰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팟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한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그리고 유튜브 등 스트리밍 업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경쟁사임에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등 소위 영상 스트리밍 경쟁 업체 3사는 로비 단체를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손을 잡았는지 현재의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지상파 TV에서 스포츠 생중계를 무료로 볼 수 있었죠. 뭐 ABC 또는 NBC, Fox TV 등에서 무료로 스포츠 생중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소위 OTT가 중계권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료가 아닌 구독을 해야만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식축구와 농구, 야구 등 모두 좋아하는 e스포츠 팬이라면 각각 경기가 중계되는 플랫폼 서비스를 2중, 3중으로 구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됐습니다. 내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는 넷플릭스에서 중계한다라서 할 수 없이 넷플릭스 구독하고 또 야구도 좋아하는데 야구는 또 유튜브에서 중계한다라서 유튜브 TV 돈을 내고 구독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최근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를 중심으로 이 OTT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이 스트리밍 업체들이 그 의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비단체를 공동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스트리밍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스포츠 중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OTT를 통한 중계가 고품질의 풍부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공동으로 창립하는 이 로비단체가 의회를 상대로 어떻게 로비를 펼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이 AI 분야 규제에 대해서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구속력 있는 법안들을 연방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앤디 김 의원은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을 고려하면 AI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서 자신들의 기술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추월당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위 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디기 무연은 AI 규제를 하는 것이 중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다라며 중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우위로 유지하면서도 AI 안전 규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3: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11: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3: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11: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3: 213-382-3311, 213-382-3311.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213-388-7979, 213-388-7979.
14: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1: 213-383-3838, 213-383-3838.
2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은 마이웨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에 주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를 샅샅이 조사하면서 비시민권자 색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선거에 참여했다라는 이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행정부가 실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문제 삼으면서 최근 선거에서 널리 사용되는 투표 집계 기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 이 FEMA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테러 예방기금 지원을 무기 삼아서 각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선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고 출처가 불투명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내부 고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너무 무리하게 조사를 하면서 출처도 불분명한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데이터에 무조건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현직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상원 지도부에 따르면 이들 내부 고발자는 연방 요원들이 검토 과정에 쓰이는 데이터의 출처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상부로부터 받긴 받았는데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믿을 수 있는 건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라라고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방헌법은 선거관리의 주된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게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각 주정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대량 투표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를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연방우정청 USPS가 우편투표를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 같은 USPS 정책에 대해서 우편투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계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에 굴복한 정치적인 판결이다라면서 본인의 행정명령을 밀어붙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칫 선거 이후에 사회적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AI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CEO가 AI 안전을 자동차 안전 관리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AI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 점검, 업계 표준 정립, 또 국제 공조라는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문제나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라면서 이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AI 속도 조절론은 기술을 동결하자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AI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지금까지 자동차 안전관리를 하듯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I가 빠르게 대학가에도 파고들면서 학생들이 AI에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이른바 인지적 항복이라는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라는 MIT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MIT 대학 내 AI 사용 연구위원회는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곧바로 AI에 의존해서 답을 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구한 답도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소위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상담 시간을 찾아가거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대신에 챗봇에서 답을 구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챗봇에서 답을 구하는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아예 고립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이 AI를 활용해서 에세이를 쓸 경우에는 불과 30분 만에, 즉 에세이를 마친 지 30분이 지난 뒤에 자신의 에세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즉 사고하기를 포기하는 인지적 항복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0: 네, 어제 이 시간에 노년기 얘기하다가요, 근력 운동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오늘 이 근력 운동,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근감소증은 몸 전체에서 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근육,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결국 하체 근육의 퇴화 속도가 상체에 비하면 최대 두세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바로 서게 만드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체에 힘이 빠지면 발을 헛디뎠을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해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겠죠. 고령층의 낙상 사고는 특히 골절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걷기나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사실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모든 이동 행위에는 하체 근력이 그만큼 중요하죠. 힘이 떨어지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 근육의 약 60,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소모하고 저장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요. 그래서 하체 근육량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하체 운동은 그래서 당뇨병, 대사 증후군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또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근력이 튼튼해야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부종이나 정맥질환, 심혈관계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체 근력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하체 근력 중요합니다.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6: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7: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6: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7: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6: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6: 골프도 즐기고
7: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7: 888-847-3098 888-847-3098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미국 시설의 손실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은 이 보고서에서 전쟁이 발발했던 2월 28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의 미군 기지 내 건물과 구조물 수백 곳이 파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전쟁 동안 F-15 전투기 4대, KC 공중급유기 7대, 아파치 헬기 4대, 공격형 드론 최소 30대를 포함해서 50대 이상의 미군 항공기가 손상을 입거나 파괴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페이트리엇 미사일 등 핵심 요격 미사일의 비축량이 심각하게 소모됐다라는 사실도 이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고갈된 주요 탄약 재고를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에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는 지적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중동 내 군사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주재하는 대사관 등 외교시설도 약 1억 8천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또 UAE의 미국 외교시설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또 중동 내 외교 공관 인력도 약 3,500명이 본국으로 철수했다라고 보고서는 기재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과 자국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로이 메인크 공군장관은 이 무기가 우주 통제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나 미국 위성을 타격하려는 적의 위성을 미군이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다 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줄곧 경고해왔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수년 전부터 궤도형 시험 위성을 발사해서 미국 정찰 위성과 같은 궤도에서 밀착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원제목 비프 시즌2가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다만 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의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LA에서 있었던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프 시즌2, 성난 사람들 2는 14개 부문에 걸쳐서 총 16명이 후보로 올랐지만 우수 음향상, 음향 편집상, 그리고 의상상 등 3개 부문에서만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시즌1으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서 8관왕을 휩쓸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성난 사람들 2는 부자들이 모이는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억만장자 새 회장과 총 지배인 부부 또 직원 부부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용당하고 동시에 분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억만장자 박 회장이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고 송강호가 특별 출연하는 등 극 후반부에는 한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AI 기술의 지나치게 빠른 발전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연방의회가 AI 산업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우려스럽다라는 말은 완전히 사기극이다. 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화낼 일입니다. 존슨 의장은 다만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받을 정도로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자신의 목표는 AI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동시에 중국과 다른 경쟁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가 조만간 AI 관련 규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

0: 둘.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치팅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트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1: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오늘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문득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뭔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혹은 이 긴 시간이 걸릴 걸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 진짜 언제 이거 하냐? 체중이 무려 465파운드에 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미국의 한 20대 청년도 그랬답니다. 배고픔과의 싸움에 지쳐 진짜 내일은 달라져야지 하고 다짐하다가도 눈앞에 놓인 산더미 같은 시간에 압도돼서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23년 어느 날 문득 생각을 싹 바꿨습니다. 내가 이 변화를 선택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간다. 가만히 있어도 몇 달, 응? 몇 년 지나갈 텐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 쓸 것인가? 어느 날 문득 그런 깨달음이 찾아와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게 만들었고요. 결국 270파운드를 덜어내면서 진짜 자기의 삶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당당하게 체중 감량 코치로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자신감은 외모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뭘 증명했느냐에서 온다. 어차피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작은 결심 하나 혹은 망설이다 흘려보내는 시간 모두 똑같이 흘러가죠. 어차피 흘러가는 거 좋아해보는 거야.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오늘 하루도 가벼운 발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자고요.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잠깐 쉬어도 괜찮아. 한번 스텝을 밟아볼까요? 아니, 어떻게 270파운드를 뺐을까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0: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아유 어차피 가는 거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응? 인생 한번 살지 두 번 사노? 이런 마음으로 20대에 정말 뚱뚱했네요.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파운드를 뺐을까요? 210kg에서 87kg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는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칼로리를 적으면서 칼로리 적자, 먹는 것보다 쓰는 칼로리를 더 써가지고 적자가 난 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을 뺐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빼죠? 우리는 3파운드, 5파운드 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아예 어차피 맨 처음에 이제 운동하러 가서도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왜 안 그러겠어요? 400파운드가 넘으니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시선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랬지만 남의식을 나중엔 안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이대로라면 진짜 어차피 가는 시간이지만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이런 경종을 울리면서 정말 눈물겨운, 그리고 또 그 하루하루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감량을 해서 지금은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만 코치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어차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도 안 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좀 이따 가지 하다 보면 보지 시간과 뭐 하루가 갔어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9월이 벌써 반이 훌쩍 갔네요. 이제 9일? 8, 9일만 있으면 벌써 뉴문이 시작한 지 2, 3일 됐나요? 이제 곧 또 추석, 한가위, 하비스트 문이 찾아오게 생겼습니다. 수확의 그런 계절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며칠 전에 그렇게 더워서 진짜 인생 너무 힘들다 했는데 너무 좋은 날씨, 너무 감사하네요. 이러다가 또 추워 이러면서 불평도 하고, 또 내년에 더 더운 더위를 또 견뎌내야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을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즐기자고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검지를 띄워놓고 손바닥을 검지와 중지를 모으고 그 사이를 띄워서 약지와 A지를 붙이면서 이렇게 V자를 구리는 거 있죠. 이게 이름이 벌칸 살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스타트랙에 나왔던 벌칸 종족들이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실제 유대교에서는 이게 그 축복의 기도 손모양이라고 해요. 이 모양이 히브리어 알파벳 쉰을 형상화하는 것인데, 또한 V자가 기어지니까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그래요. 바로 스타트랙 팬들이 모여서 세계 기록을 갱신했네요. 총 1188명이 모여서 동시에 이 벌칸 인사, 벌칸 살룻, 이 손모양을 하면서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 정확히 1분 동안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세계 기록을 멋지게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읽으면서 저도 손으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맨 처음에 힘들었는데 어머 돼요. 근데 오른손은 아무리 해도 안 돼. 희한하게 몸을 잘 구부리고 유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하다 보면 결국은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몸이 뻣뻣한 사람도 이렇게 앉아서 상체를 하체에 대는 그 유연성,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1mm, 응? 0.5cm 점점 가다 보면 어느새 유연해지면서 그렇게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물방울이 바위를 뜰듯이 오늘 나의 한 걸음이 오늘 우리의 또 앞날에, 또 몇 년 후에 나의 모습에 대단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보자고요.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세상에, 뉴햄프셔주에 사는 84살의 존 헨슨 씨가 최근 도서관에 아주 깜짝 놀랄만한 물건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무려 132년 동안 연체된 잡지책을 반납을 한 거예요. 1894년 9월에 발행된 더 센츄리 일러스트레이티드 월간지였는데요. 이게 도대체 언제 빌린 건지 자기도 모르게 집안에 수십 년간 굴러당긴 거예요. 이거 가본 거죠. 할아버지가 빌렸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빌렸나. 도서관 측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하루에 25센트씩 132년 동안의 연체료를 모두 계산한다면 총 벌금은 무려 12,055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도서관이 마침 지난 9월 1일부터 1년간 연체료 면제 행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벌금 폭탄은 다행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 연체료 면제 행사가 아니었어도요, 뭐 이 잡지 하나 갖고 어? 너 12,055달러 내! 이러면 뭐 내겠어요? 얼른 도망갈 거지? 어쨌든 132년 만에 지각 반납, 이 잡지 한 권이 전해준 그런 유쾌한 소식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러면서 매일 지각하는 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늦었다고 할 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빠르다고 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그 골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움직이면서 이 영 사는 거 멋지게 가보자고요.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탱자 한미옥과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대요.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2: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글로스펙트에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1: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2: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1: 213-738-1188 셀리온.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213-388-7979 213-388-7979
15: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아침 공기가 상쾌해요. 기온이 많이 낮아졌죠. 가을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굿모닝 차차차 시작. 날씨만큼 미옥탱자님 목소리도 상쾌합니다 해주셨어요. 다정님, 우리 비키님도 차를 부르는 아침입니다. 런던 포그티 드세요. 아니 런던 포그티는 뭔가요? 저는 오늘 호박 파차를 마시는데 이제 가을에는 호박이 으뜸이죠. 아 커피 말고도 오늘 같은 날씨는 정말 커피 향도 너무 좋겠네요. 건강에 좋은 그리고 각 효능이 있는 차들을 가볍게 땡기면서 이 아침에 기온 도 올려주고 이 체온도 올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밤에 추워서요. 이제는 창문 닫고 옷도 입고 그동안 벗고 잤어요. 이불도 덮고 그러고 잤어요. 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비님 긍정과 낙천에너지 업! 전파해주시는 상큼 애교 매력 음성 예쁜 탱자 미용님 짱 최고 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읽는 거 쑥스러워서 안 읽는데 오늘 한번 자신감 저도 업시켜보고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마디 건네주는 게요 얼마나 좋은 에너지를 주시고 그 에너지가 저를 또 업시켜서 여러분께 돌아가는 돌고 도는 우리 함께하는 세상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탱자 뮤직극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탱자 뮤직 극장. 질투는 나의 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힘.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사랑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나는 왜 저러지 못하지? 응? 저렇게 왜 못하지? 그러다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그 사람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걸요. 오늘 탱자 뮤직 극장에서 만나볼 분은 바로 시인.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간 시인 기형도입니다. 기씨의 형도, 기형도. 1960년에 태어나 1989년 서른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시를 썼고 생전에 시집 한 권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이 출간됐고, 그의 시는 오히려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시, 질투는 나의 힘.

0: 시인 기영도는 이렇게 씁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마치 아주 먼 훗날 자신이 남긴 한 장의 종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질투. 우리는 질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난 마음 같고 숨기고 싶은 마음 같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투라는 감정 안에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1: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0: 그러니까 질투는 때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나를 앞으로 데려가는 힘이 되느냐, 아니면 남을 바라보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느냐겠지요.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기영도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문장일 겁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참 이상하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때로는 남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밤잠을 줄여가며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에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면서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못해? 어? 왜 또 실패했어? 남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모질게도 말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아침 누군가가 부럽다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진짜 내가 부러워하는 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참 애썼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어.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래, 나도 나를 사랑해주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보다 나를 아껴주는 마음 하나 더. 질투가 나의 힘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이 나의 힘이 되기를.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탱자 뮤직 극장. 신해철입니다. 아, 그리운 신해철 씨. 나에게 쓰는 편지.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삶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창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0: 없게 우리 곁을 일찍 떠난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들으셨습니다. 이 기영도 시인도 그렇게 일찍 떠났어요. 그 파고다 극장에서 어느 날 새벽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어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연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그 위에 신춘문예에 등단이 되고 뭐 이랬는데 살아있을 때 시집을 내지 못했지만 뒤늦게 많은 그런 사랑받는 시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질투는 나의 힘 가운데 그 마지막 대목이 정말 마음이 와닿아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그 남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찾고 내가 정작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면서 그런 뭔가 이렇게 정말 좀 안 됐다 이러고 아 좀 고독한 그 방황 이런 젊은 날에 이런 것들 누구나 있잖아요. 또 기영도님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전 참 좋아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 어떤 표현이 이렇죠. 찬밥처럼 방에 담겼대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 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저는 제가 윗목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언니는 뭐 병원에서 태어나고 오빠는 아랫목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막내인 제가 윗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위잖아요. 아랫목은. 윗목이 차갑지만 위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무튼 엄마 생각, 엄마 걱정이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어머나 세상에 침팬지들의 세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너무 우리랑 비슷한 것도 많아요. 영장류 해가지고 뭐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 침팬지. 근데 이 침팬지 세계에서도 대물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기한 소식이 있네요. 최근 오지 탐사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니까 엄마 침팬지가 이 아기 침팬지에게요 도구를 직접 건네줘요. 그 흰개미 사냥에 쓰는 그 도구를 건네주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유, 우리 아이가 내가 그래도 갖고 있는 거 다 그냥 전수해줘가지고 바꾸지 않고 개미 낚시해가지고 잘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엄마 침팬지의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뭔가 전해주고 싶고 남겨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전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이고요. 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요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자녀가 있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결국 또 인생이 혼자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나를 또 열심히 킵고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 또 그 누군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저에게는 바로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8: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획득,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45% 증가 확인.
7: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8: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7: 213-738-1188 셀리온.
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0: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9: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0: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9: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0: 213-382-3311, 213-382-3311.
1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여기는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역입니다. 챗워스라는 동네 가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미국 친구가 거기 살아서 한번 그 동네를 갔는데 널찍널찍 좋더라고요. 어제 챗워스에서는 두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헬리콥터가 방송사 뉴스 헬기가 추락을 해서 기자 조종사 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요, 버스가 가는데 SUV가 와서 옆구리를 들이박았어요. 그 버스 안으로 완전히 SUV가 들어갔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버스에 치이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버스에 앉아있는데, 그것도 중간에 앉아있는데 웬 차가 옆구리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게 두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희한한 일입니다. 요즘은 정말 약물 중독도 있고 사람들이 좀 크레이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어운전 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 제가 뉴욕에 오래 살다 왔잖아요. 18년을 살다 와서 맨 처음에 여기는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군뱅이 같아. 아 왜 이렇게 느려? 막 운전도 뭐 그렇게 운전했다가는 뉴욕에서는 벌써 빵빵 소리를 몇 번 들었을 텐데,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많이 양보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진짜 여유가 있구나. 이랬는데 요즘은 웬걸요? 요즘은 빵빵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못 들어보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 운전하시고, 좀 거친 운전자가 있으면 그래 너 잘났다 먼저 가십시오 이러면서 양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아니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뭐 그 허리케인이 살짝 비켜갔죠? 말인가 뭔가? 그랬지만 그 파도가 굉장히 셌고 그랬기 때문에 롱비치 그리고 산타모니카 뭐 말리부 이런 쪽에 해안이 침식된 정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산타모니카에서는 그 오션 웨이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도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올 겨울에는 이게 여러 가지 뭐 슈퍼 엘니뇨 영향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그 가운데서 뭐 이 극지방의 폴라텍스 폴로보텍스인가 뭐 그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뉴문 그리고 보름이 되면 이게 달, 지구, 태양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을 때, 그럴 때 또 이 파도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올겨울에는 그렇게 해수면이 1피트나 더 높아진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벌써 경고가 마구 나와서요. 아직 9월 중순인데 이런 경고, 또 이런 많은 준비들을 각 지자체에서 카운티에서 또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안가 가까이 있으신 분, 또 물가에 계신 분들, 또 지대가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와치하시고 또 할 수 있는 준비는 최대한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전한 지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야, 나 그냥 유럽에 가서 살란다. 이래서 아메리카를, 이 미국을 많이 탈출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뭐 포르투갈의 포르토에 갔더니 야, 물가도 싸고 뭐 좋지만 그 곳의 행정 관리 이런 데에 적응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대요. 어딘들 뭐 다 이렇게 가면 낯선 곳이잖아요. 내 곁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군가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아한 노후를 위한 요즘 그 트렌디한 그런 오래 살고 싶은 집 주택 디자인 혁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 라는 건데요. 나이 들어도 요양원 등 거처로 옮기지 않고 내가 그냥 젊었을 때부터 살던 집이 쭉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런 개념인 겁니다. 최근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이
환자용 시설 같은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과 미적 감각을 모두 높여주는 세련된 주택 디자인 요소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를 소개해드리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는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살까, 그리고 젊은 분들도요 긴 안목으로 봐야 돼요. 뭐 어디 막 옮기고 예전처럼 주동 부동산 투자가 뭐 그때그때 이렇게 팔고 사고 뭐 이래야지 투자가, 이 개념을 떠나서 안전하게 오래 대를 물려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 집에서 나이 먹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집을 요즘 추구하고 있다니. 첫째, 제로 스텝 엔트리입니다. 스텝이 없어야 돼요. 집에 들어설 때 계단이나 문턱이 없도록 설계를 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위험을 없애고 휠체어나 보행보조기에 진입을 쉽게 만듭니다. 집에서 그렇게 쓰러져서 뭐 영화 보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밀었는데 층계에서 떨어지고 막 밀대를 없애는 게 낫죠. 그리고 두 번째, wider doorway and hallway. 복도와 문을 최소 36인치 이상으로 넓게 하는 겁니다. 보통 30인치, 32인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36인치로 아예 좀 넓게 문이나 복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휠체어라든가 또 이 가구 옮길 때 문이 좁으면요 또 호레이가 좁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좀 넓게 만들고, 또 퍼스트 플로어 리빙, 렌치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1층에서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계단 이용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낙상 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동부에는 이 서부에는 워낙 땅이 넓고 이러니까 지하실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동부 주택의 특징은 모든 집이 이렇게 지하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밀리오네어 하우스 이러면 지하실에 막 빠도 놓고 레크레이션 룸 이런 거 놓고 여러 가지를 넣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넣죠.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정용 엘리베이터. 응? 저도 살아봤다고? 4층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아봤어. 지금은 뭐 근데 지금 내 집이 제일 좋아. 그 다음, 턱이 없는 샤워실, 커브리스 워크인 샤워입니다. 욕실 샤워부스의 전통적인 문턱을 없애고 바닥과 평평하게 이어지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스파처럼 세련된 미관을 유지하면서 휠체어나 보행기에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입출입을 돕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그런 실버타운 집을 그 쇼케이스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렇더군요. 그냥 문턱이 없이 그냥 휠체어를 밀고 그대로 가서 틀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욕실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낙상사고를 당하시는 분도 많고, 또 젊은 분인데 얼마 전에 세상에 욕실에서, 한국의 욕실은 여기와 달라서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슬리퍼 탁 신으면 어우 젖어있고 그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제 지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잘 좀 하시고, 또 당장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벽체 시공 단계에서 미리 내부 구조목 블락킹을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벽을 뜯지 않고도 안전 손잡이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게 만드는 빌트인 그랩바 블락킹을 해놓는 거. 그리고 넌슬립 and comfortable flooring. 너무 딱딱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재 대신 시각적인 반사광이 적고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마감재, 코크, 뭐 러버 이런 매트한 질감의 목재를 사용해서 낙상을 예방하는 게 아주 좋다고 그러는군요.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난 맞춤형 주막, 주방. 그러니까 손잡이 이렇게 돌려서 이러는 것도요. 나중에 이제 제 아는 언니도 관절이 아파서 지금 손을 보니까 울뚝불뚝이 손이 아파요. 나중에는 이 수도꼭지 돌리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툭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레버형 수도꼭지. 그리고 주방에서 일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다듬고 이러려면 어느 날 1시간, 2시간 서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 프랩 데스크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앉아서 뭔가 준비를 하고 앉아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어떤 그
캐비넷이 굉장히 깊게 안으로 들어가서 막 구부려서 특히 밑에 있는 거는 막 이래야 되고 이런 거 말고 밑에 있는 것들은 드로어 서랍장으로 만들고 또 레이지 수잔 같은 게 있어서 좀 편리하게 셋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고요. 또 스마트 라이딩 앤 홈 오토메이션입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이나 복도를 갈 때 자동으로 켜지는 모션 센서 조명이나 스마트폰 음성 제어가 가능한 조명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릴 필요가 없어서 야간 낙상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뭐 탁 돼 있는 집에 뭐 응?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있는 집에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리노베이션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해놓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래도 문턱 없애는 거 그리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거 그리고 수도꼭지도 그렇게 좀 바꾸고 또 집 정리도 좀 하면서 너무 많으면요 내가 뭘 가진지 모른대요. 이참에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심플하면서 좀 상쾌한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야요. 아, 내가 뭘 가졌나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굿모닝 차차차 오늘 1부 끝곡이 될 것 같네요. 예전에 저희 언니랑 그 한국의 봄에 벚꽃이 필 때 이 노래를 듣고 쫙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한국은 곧 추석을 맞고 멋진 단풍이 물들겠네요.

0: 가을이 오는 게 무서운 저희 언니 한미선 칠갑산 밤농장에 이제 밤 따느라고 무섭대요. 밤이 그냥 너무 풍년이라는데. 네, 곧 추석 맞아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께 어떤 좋은 인사를 할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선선한 날씨, 추석, 가을, 감, 요즘 마켓에 감이 나왔더군요 벌써?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편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0: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차차차. 아유, 목이 좀 잠겼네.
1: 아, 차차차. 우리 후니 팀장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아니, 홈쇼핑 월드님이 아직 저 카메라 나오지도 않았는데.
1: 네. 뭘 하세요?
0: 우리 전지현과 김수현 닮았다고. 뭐 네.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김수현을. 아. 물론 제대로 보시면 닮긴 네. 닮았어요.
1: 어, 최고의 짝꿍 후니와 미용님 이부 같이 합니다.
0: 네, 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1: 네, 짝꿍 오랜만에 들어봤다.
0: 그 짝꿍 미옥씨하고 저하고 만약에 네. 지금 누가 우리 네. 홈쇼핑 언니 하셨지만 네. 전지현과 김수현 닮았다고 하면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이익일까요? 어, 미옥씨와 저를 전지현 네. 김수현 했을 때 네. 누가 더 득을 볼까요?
1: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야?
0: 미옥씨가 네. 전지현, 후니가 네. 김수현 네. 누가 더 득을 많냐 이거죠. 저는 뭐 굳이 응. 김수현 씨하고 저를 비교할 필요가
1: 없어요.
0: 기분 좋지 않아요.
1: 어, 난 전지현 좀 닮은 게 있지 내가.
0: 아, 어디가?
1: 스타일이.
0: 뭐 눈코입도 응. 있고 막.
1: 아, 왜 또 그렇게 또?
0: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아니 제가 요즘 근래 에 응. 자칭 전지현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1: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0: 어, 몰라. 전지현 이렇게 만만해? 응. 아니 무성분들 이렇게 막 거래처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얘기하다 보면 응. 그냥 우리가 을에 인사말로
1: 네.
0: 어 근데 되게 네. 외모가 연세대고 있어. 아 되게 막 그 뭐라 하지 중하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응. 하다 보면
1: 응.
0: 보통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1: 응.
0: 아 제가 뭐 옛날에 뭐 어느 동네 뭐 전지현이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1: 응.
0: 서슴없이들 해 사람들이.
1: 아 요즘 PR 시대라.
0: 아니 PR도
1: 아, 그냥
0: 적당히
1: 자신 있게.
0: 적당히 맞아야
1: 나는 내가 하지. 제일 이뻐 뭐 이러면서.
0: 아니 근데 왜 하필 우리 지연이를 네. 건드냐고. 남자들이 전지현 씨 얼마나 좋아하는데.
1: 그쵸 그쵸 그쵸.
0: 제가 어디 가서 뭐 안녕하세요 LA 뭐 윌서의 김수현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1: 그쵸.
0: 김수현 팬들이
1: 꼬래 그러지.
0: 그러니까.
1: 아우 저 사람 이상하게 네. 나사는 풀렸어.
0: 어. 응?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니까.
1: 네.
0: 아 오늘 벌써
1: 네 벌써 수요일이야.
0: 수요일 일주일에 반이 또
1: 아니 이렇게. 이러면서 금방 또 금요일이고요.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슉슉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금방 10월달이고
0: 아,
1: 아 너무 금쪽같은 시간이다.
0: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1: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0: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1: 저도요.
0: 어? 뭐야?
1: 샤브샤브.
0: 어 좋겠다. 나 완전 좋아. 샤브샤브.
1: 그래요? 야채 여기, 많이 먹으려고.
0: 여기 가시는 거요?
1: 아니요 저기 있어요.
0: 뽕 아니면 저 네.
1: 저기 여기
0: 저기?
1: 있어.
0: 아. 아, 뭐 식당 가시는 거죠?
1: 네.
0: 어.
1: 약속이 있어서.
0: 그럼 뭐 둘 중에 하나겠네.
1: 뭐 어디?
0: 네?
1: 어, 뭘로 정했어요? 점심은?
0: 아 저는
1: 네.
0: 이제 받은 게 있어가지고
1: 네.
0: 네. 저기 김밥을 받아서.
1: 아 김밥을 네, 어디 김... 쿠폰 받았어요?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와이프가 김밥을 싸줬다고.
1: 진짜?
0: 네.
1: 그래서 그거 들고 어디 가서 혼자 먹어요?
0: 아니 뭐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를 하세요?
1: 아니 너무 좋아서.
0: 아니 사무실에서 그냥 일하면서 아니, 먹는 거죠.
1: 네. 요즘 네. 사실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요.
0: 네.
1: 저희 그 사무실 빌딩의 근처에 보면 도시락을 들고 저쪽 밖에 나와서 드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0: 저는
1: 도시락 그... 지참을 굉장히 많이 하셔.
0: 어, 저는 가끔 저 와이프가 이제 뭐 샌드위치를 싸주거나
1: 네.
0: 뭐 샐러드를 싸주거나 김밥을 싸주는 경우 가끔 있어요. 뭐 파스타를
1: 네.
0: 싸주거나
1: 네.
0: 그러면 뭐 그냥 사무실 일하면서 먹어요. 그냥 일하면서 네. 먹는데. 혼자 먹을 때 나가서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에.
0: 그러니까는 이렇게 싸주면은 에. 웬만하면 점심 약속을 안 잡는데
1: 네.
0: 가끔 잡힐 때가 있잖아요.
1: 그럼 억지로 먹고 가 또?
0: 그러면은 고민하죠. 두 개를 먹을 것이냐.
1: 그냥 그렇지 들고 들어가면 와이프가 조금.
0: 네, 그러니까 그 냉장고 못 먹 네. 날은 냉장고에 사무실 넣어놨다가.
1: 네.
0: 그럼 어, 왜 두세통 갖고 왔어? 어, 나 오늘 일찍서 못 먹었으니까 내일 먹을게. 그렇게 3일을 미룬 적이 있어요.
1: 네.
0: 3일 제가 못 먹겠더라고.
1: 어떻게 했어? 버렸어요?
0: 아니 뭐 아. 먹었어요 진짜로.
1: 진짜 3일 돼도 안 상해.
0: 아니 뭐
1: 난 웬만한 거 다 먹어.
0: 그게 안 상할 거니 생각하고 그냥 먹었어요. 먹고
1: 네.
0: 뭐 배 아픈 건 내 죄지 뭐.
1: 아 진짜
0: 네.
1: 저는 어
0: 3일 지난 거요?
1: 아니 뭐 조금 이렇게 오래된 거 먹어도 이제 적응이 됐나 봐.
0: 아, 잘 튼튼하시군요. 좋아요. 아 맞습니다. 그 아니 네. 뭐 먹어도 뭐 그렇게
1: 그럼요.
0: 저는 누가 줬는데 감사합니다고 아침에 줘갖고 먹어야 되는데
1: 네.
0: 아침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먹었어요.
1: 네.
0: 뭐 김밥 같은 걸 네. 따서 줬는데 누가 근데 그거를 조금 시간 한 세네 시간 지나서
1: 응.
0: 먹으려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1: 네.
0: 어떻게 먹을 맛있게 먹어줘야 하잖아요.
1: 응.
0: 하나를 딱 먹었는데 시큼한 거야. 이미 한 서너 시간 지나서 날이 더웠잖아요.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1: 그럼 시큼하게. 먹지 말아야지, 시큼한
0: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오 한번 먹었어요.
1: 그건
0: 에라 모르겠다. 집에 배 아픈 많이 아프거나 먹었어요 일단.
1: 아 정말 도시락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네. 도시락 싸주시면 점심 때 오늘은 뭐 쌀까 하고 탁 열어보던.
0: 아 기대되는 거.
1: 응 도시락 흔들어 보셨어요 비벼 먹는다고?
0: 그거는 이제 저희 보온 도시락 네. 전세대들이. 그 철제 도시락 그냥 왜? 그 막 노란색 막 뜨거워 이거지.
1: 겨울에는 난로에
0: 저희는 풍난 바다 보온 도시락 어? 코끼리 표 보온 도시락.
1: 아 그렇구나. 네. 난로에 네. 겨울에는
0: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1: 올려놔요.
0: 맞아요. 따뜻하게.
1: 그러면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로테이션을 하느라고 수업에 뭐 한 10분 15분은 빼먹지 뭐 그거 개중에... 밑에 있는 거 위에 올리고 막 누룽지대니까.
0: 그러니까 근데 개중에도 잘 나가는 애들은 위에 계란 하나 들어있잖아요. 달걀 프라이드.
1: 스팸 뭐 스팸 최고죠. 이러고, 아. 소세지 최고지.
0: 그럼 밑에 까는 애들 있다 네. 안 보이게 안 뺏겨 먹으려고. 아, 진짜 야비하고 치사했어. 네? 남자들도 아, 계속 같이 뭐 여자분도 그렇죠 같이.
1: 그럼요 뒤돌아서 이렇게.
0: 그런 생각 되게 정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1: 그럼요.
0: 우리 반차 네 반차 같이 막 이렇게 먹으면서.
1: 네. 저는 그런 점심 시간을 생각하면 어떤 네. 친구가 떠올라요. 그 친구는 네. 너무 입에 많은 걸 넣어서 못 씹어.
0: 여자분이요?
1: 남자인데요. 어.
0: 약간. 어릴 때 식탐이 있으셨구나.
1: 몰라요. 못 씹으니까 네. 우리
0: 아, 본인이 못 씹을 정도로 식탐이
1: 옛날에는 담임 선생님이 앞에 어, 어. 책상에서 같이 드셨어요. 기억 그렇게 안
0: 아니,
1: 했어요?
0: 저희는 안 그랬어요. 선생님은 따로.
1: 어 그러면 선생님이 걔를 얘기하면서 얘 네. 예, 입에 조금만 넣고 조금씩 씹어라 이게 얘기했던 게 제 초등학교 때인데 생각이 나요.
0: 그분 나이 들어서 보신 적 있어 없어요?
1: 없죠.
0: 아 그런 분들 동창회들에서 만나면
1: 그건 재밌을 텐데.
0: 그러니까 너 아직도 그러냐 막 이러고 어, 그렇죠.
1: 대전 대응금이학교
0: 성함.
1: 어 근데 네, 거기 가봤더니 네. 다 변했어. 옛날에 그 연못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던 게 지금은 현대 건물이 싹 들어서서 마당도 없어지고.
0: 아 그 뭐 학교요?
1: 예. 네.
0: 아유 그렇겠죠. 그게 그렇죠? 지금 불과 벌써 15년 전이야.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아! 또 아유, 이렇게 또 됐지. 이렇게 깎아주네 정말.
0: 좋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1: 네 오늘은,
0: 오늘은 수요일은 수요일 탱 가라사대 탱자 가라사대가 있죠. 이것도 한 번도 못했는데 오늘은 해야지. 탱자 가라사대.
1: 오늘은 미생 지신.
0: 네, 요거는 많은 분들이 미생은 아실 거예요, 그죠? 지신도 미생. 뭐 뜻 그대로입니다. 이게 미생이라는 이름의 미자에 미생이라는 이름의 생자예요. 그리고 네. 갈지자, 뭐뭐의 갈지자, 그다음에 믿음 신자. 요거요. 네. 그래서 미생의 뜻은 미생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신의 믿음, 아. 약속을 굳게 지키는 것을
1: 네.
0: 말하는데,
1: 네.
0: 요게 여러분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좋은 뜻만은 아닙니다.
1: 어, 그래요?
0: 약간 약속만 고집하는 고집불통,
1: 아 미생지신,
0: 융통성 없는 요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1: 이 얘기 처음 들어봐. 네, 미생지신,
0: 지신,
1: 미생이라는 사람의
0: 의리,
1: 믿음,
0: 믿음, 미성지신. 이게 자 뜻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의 미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이분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1: 네.
0: 누군가의 약속을 한번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목숨과 같다라는 분이었는데.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혼자 짝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약속한 장소에 갔는데 왜 강을 건너는 다리 밑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아유 뭐 하려고?
1: 어? 다리 밑이
0: 오늘 저녁
1: 다리 밑이 그냥 어둡고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죠.
0: 그렇죠. 자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생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게
1: 아니
0: 매너지.
1: 다리에서 만나요 그러면 로맨틱한데 다리 네. 밑에서 만나요 그러면 너무 좀 음흉하다.
0: 왜요?
1: 어, 어디 침침한데 숨어서 뭐 하려고?
0: 왜 숨어요? 딱 당당하게.
1: 그래서 어떻게 됐어?
0: 그래서 일단 먼저 나갔습니다. 남자는 먼저 나가야지 여성분을 기다려줘야죠. 근데 안 나타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늦을 수 있죠. 기다렸습니다.
1: 왜 안 오지?
0: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근데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고 강물이 불어날 정도로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생의 발목까지 물이 불어난 거예요.
1: 얼른 도망가야지.
0: 근데 미생은 기다립니다. 아니야 우리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켜야지.
1: 어머나
0: 점점 물이 불어서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1: 어머나
0: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 이보쇼 그 물 불어나는데 빨리 나와요.
1: 네
0: 하지만 미생은 저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어머나 미련 곰탱이.
0: 미련 곰탱이. 물이 시간이 흘러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위험하죠.
1: 네 빨리 피해야죠.
0: 조금만 더 하면 위험해. 사실 거기서 피하면 돼. 근데 미생은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를 떠났다가 그 여자가 오면 어떡하지? 멍청한 거죠.
1: 다리 위로 올라가지.
0: 내 말이 다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네. 이제는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기둥을 꽉 잡아요.
1: 어떡해.
0: 흐르는 물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쫙 잡으면서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끝내 비가 너무 많이 해서 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근데 어떻게 됐어 미생은?
0: 강물은 불어나고 결국 미생은 무심한 미생은 다리 기둥을 붙잡은 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미생지신, 미생의 신이다 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1: 네.
0: 미생지신.
1: 아.
0: 자 여기서 질문.
1: 대단하다.
0: 대단한 게 아니고 이건 멍청한 거 아닙니까?
1: 곰탱이다.
0: 곰탱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 있어.
1: 그러니까요.
0: 이거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1: 좀 융통성이 있어야 돼.
0: 그러니까 자 미혁 미혁 씨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뭘요?
0: 지금 이 상황이야.
1: 아니 다리 위로 올라가면 되지. 다리 옆도 있고 왜 다리 밑에만 가려고 그래?
0: 근데 더 웃긴 거는 상대도 미생 같은 사람인 거야.
1: 네.
0: 그래서 미생이 어 물이 불어나니까 도망가야지 다리 위로 올라갔어.
1: 네.
0: 근데 만나기로 한 여자가 미생과 똑같은 성격이야.
1: 네.
0: 우리는 다리 밑에서 만나겠으니까 수영하면서 가. 밑으로 촥. 그래서 여자가 빠져 죽어.
1: 그러면 서로 고생이야 진짜.
0: 야, 이런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진짜 피곤하지.
1: 네.
0: 신념과 고집은 다릅니다. 그죠?
1: 네.
0: 이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원칙을 지키지만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유연하게 바꿔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1: 아.
0: 미생 같은 무식하게.
1: 네.
0: 제가 딱 젊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뉴욕 놀러 갔을 때 왜 뉴욕 칭찬하시다가 제가 뉴욕에서 여자분 만나려고 갔다가 2시간인가 3시간 비 맞으면서 무식하게 비 맞으면서 가만히 있었고
1: 2시간이나 기다렸고 네, 그 여자분이 2시간은 뒤에 나왔다며요.
0: 아, 나온 게 아니고 그분도 길을 헤매갖고 돌다가 돌다 온 거고 저는 찾아서
1: 둘이 굉장히 좋아했나 보다.
0: 아, 그 당시는 뭐 비가 몸을 그냥 불에 타지 그냥 내 몸에 불타는 것 때문에 비가 어떻게 그냥
1: 아, 정말.
0: 그리고 어디 간 줄 아세요 둘이 만나서
1: 둘이 어디 갔어요?
0: 중국집을 갔어요. 배고프 너무 배고프니까
1: 짜장면 먹었어?
0: 그래서 제가 쫄딱 젖은 몸으로 동네 바로 앞에 보이는 중국집을 한국 중국집을
1: 그게
0: 갔어요.
1: 그게 어디였어요?
0: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 맨하탄이었어요?
0: 맨하탄
1: 아니면
0: 아니에요. 맨하탄이면 퀸즈? 알지
1: 플러싱?
0: 아 퀸스인 거 아 플러싱 아니면 퀸스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1: 퀸즈 우드사이드 엘머스트 써니사이드
0: 써니사이드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요.
1: 거기 중국집 있어요.
0: 하여튼 중국집이 있었는데 둘이 갔어요. 저 막 뚝뚝 떨어지고 여자가 미안하잖아. 자기가 내겠대.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막 추운데 춥다는 표현을 못하고 따뜻한 걸 먹자. 그래서 뭐 짬뽕이랑 자기는 짜장을 먹겠대요. 그리고 이제
1: 비 맞았는데 짬뽕을
0: 탕수육인가 시켰어요. 하나 시켜놨어요.
1: 빼갈?
0: 아니 아니 그때 안 먹었어요. 근데 여자분이 그 뭐야 이렇게 종지잖아 종지를 주는데 거기다가 간장을 딱 잡고 간장을 거기다 콸콸콸콸 붓는 거예요. 종지에다가
1: 그리고 원샷해?
0: 아니 아니 그러더니 시초를 딱 들더니 네. 시초도 콸콸콸 부어서 종지가 정말 가득 그 시초와 간장이 가득 찬 거예요.
1: 네.
0: 그 제가 보다 지금 뭐 뭐해? 그랬더니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는 거야.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그 뭐 간장 시초를
1: 간장
0: 뭐라고
1: 시초를
0: 그러지?
1: 안 따라봤어요?
0: 어, 그러니까 다 남딴에 해줬던 거야 자기한테. 자기 손으로 한 번도 해준 게
1: 조절이 안 돼가지고 콸콸콸 따라다
0: 얼마
1: 이거예요.
0: 얼마큼 할지 모르는 거야. 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미안하고 고마워서 나를 위한 서비스를 지가 한다는 게 간장 시초를 한다 할 줄 모르니까 그걸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나 이 여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나. 팔고에서 이런 애가 있나? 야, 내가 이런 애를 기다린 거야?
1: 아니 그러면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원샷 먹어야지.
0: 네.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얼굴에 붙자는 게 다행이지. 하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데이트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딱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근데 와 진짜 그날 아유 정말 사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만큼 기다려보셨어요?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일 때문이든 누군가를 기다렸을 때 얼마만큼 기다려본 적 있어요?
1: 저는 기다림 중에 생각난 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0: 좋다. 자 토픽 좋다.
1: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이제
0: 몇 학년 몇 학년?
1: 한 뭐 초등학교.
0: 초등학교 완전 아기 때네요. 오케이.
1: 6학년인가 중1인가 뭐
0: 이성이
1: 이런
0: 조금씩
1: 거.
0: 돌아올 때입니다. 네.
1: 그 오빠 이름도 생각나.
0: 이름 한번 밝혀주세요.
1: 도마야 도마.
0: 어? 성이요?
1: 도마. 성은 모르겠어요.
0: 아 무슨 뭐 김도마 이런 식으로?
1: 응응.
0: 와 특이하다.
1: 도마 오빠.
0: 도마? 네. 도마상.
1: 근데 이제 저기 아이스크림을 사오면서 한 개를 더 샀어.
0: 오빠 주려고?
1: 그 오빠 마주치면 주려고.
0: 와.
1: 근데 안 나타나네.
0: 그래서
1: 아이스크림 녹았지 뭐예요. 내가 그게 먹었지 뭐.
0: 아니 근데 그분이 글로 온다는 보장도 없었던 거 아니야.
1: 그냥 산 거죠. 줄라.
0: 와 그냥 마냥 기다린
1: 그런
0: 거구나.
1: 그런 기억이 녹아가고
0: 그 완전 애기의 순수한 마음이다.
1: 아,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 줄라.
0: 그래도 저희 옛날에는 막 셀폰 이런 시절 전에는 사실
1: 아 그리고 그거 하나 또
0: 기다리잖아. 뭐.
1: 저희 집이 엄마가 주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아프시면 다 저 집에서
0: 뭐 영양 이런 거
1: 닌겔 맞고 뭐 그런 거
0: 네네네
1: 아 간호사셔가지고
0: 네.
1: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그렇게 온 거예요. 도마 오빠가 또 아주 그, 그땐 더 어렸을 때야.
0: 그 문제 도마 오빠가 왔어.
1: 더 어렸을 때인데 온 거야 좋아하는 오빠가.
0: 설마.
1: 근데 엄마가 저희 머리를 완전히 짝뚝짝뚝 잘라놨어요.
0: 뭐야 뭐 잘못하셨구나.
1: 아니 이제 애들 머리가 옛날에 귀찮으니까
0: 그냥 짧게
1: 막 밀잖아요. 거의 막 짧게. 그래서 그게 창피해서 어린 마음에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0: 어떻게 해요?
1: 네, 그 티셔츠를 이렇게 벗으면 머리에 이렇게 얼치면 이렇게 수녀
0: 옆으로
1: 되잖아요. 그렇게 얼른 쓴 거야. 그 옷으로.
0: 위에는요? 옷은?
1: 아니
0: 안 입고?
1: 딴 거 입고.
0: 아, 딴 거 입고.
1: 설마
0: 아.
1: 다 벗었겠어.
0: 아, 난 이게 뒤집었다는 줄 알고. 아, 네. 아 입었던... 어릴 때인데 뭐 네, 생각... 네, 그래서요?
1: 그 생각이 나네요. 아주 어렸을 때.
0: 근데 도마 씨가 우리 도마 형님께서
1: 네. 얼굴도 생각 안 나요 지금.
0: 얼굴 생각 안 나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아파서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엉덩이 주사 맞았나?
1: 그랬을까?
0: 그 지켜봤다.
1: 다 엉덩이지. 다 엉덩이지.
0: 그러니까 엉덩이잖아.
1: 못 봤어요. 아, 어릴 때 그런 아니야. 마음이 뭐 없지, 없지, 없지. 어. 아 그랬구나.
0: 근데 우리 때는 이런 전화기나 막 비포, 막 비포까지는 인정. 근데 셀폰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기다리다 막 전화하고 어디야 막 할 수 있는데.
1: 그치.
0: 우리 예전에는 한번 만나면 그냥
1: 그럼요.
0: 그냥 무작정
1: 어디
0: 기다리는
1: 종각
0: 거잖아.
1: 앞에 뭐 무슨 도성 어 서점 앞에서 만나 어. 막 이러는데.
0: 그럼 무작정 기다리는 거잖아.
1: 무슨
0: 전화해도
1: 일 있어가지고
0: 안 되니까.
1: 뭐 이러면 막 그러다가 어긋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0: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봤던 추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그쵸,
0: 그 사람을 그쵸. 그리면서 어, 그죠?
1: 그 시간이 얼마나 참
0: 그러니까 막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해 화장실도 못 가 뭐 어디 막 따뜻하게
1: 어, 그렇지 화장실 간 사이 왔다 가면 어떡하지?
0: 엉덩이 가버리면 안 되니까 하, 그때 막 발 동동 골리고 막 그랬던
1: 근데 네. 미생도 대단하지만 우리 네. 훈이 씨 두 시간을 비 맞으면서
0: 아 근데 어떻게 해요,
1: 기다렸다는
0: 그때.
1: 거 대단하다
0: 뭐
1: 아니 진짜 미생만하다 미생 같다
0: 저는 한 사람을 몇 시간 기다렸는지 먼저 최고로 네. 8시간 기다려봤어요.
1: 왜요?
0: 일 때문에 이분한테 사인을 받고서 뭔가 서류를 받아가야 돼요. 네. 근데 그분이 아침 뭐 10시 11시 오라고 그랬어요. 네. 갔습니다 사무실에. 네. 근데 막 나가셨대요. 네. 그 리셉션 리스트가 네. 그 저보고 저 기다리래요. 네. 오케이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한두 시간마다 왔고 금방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얘기해 주는데 8시간 기다렸어요 사무실에서.
1: 이야.
0: 그리고 저녁 때 이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1: 그때 전화가 없었나요?
0: 그때 전화가
1: 그분한테 전화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0: 아니 그러니까 이 뉴스 그분이 되게 좀 괴짜인데 되게 무서우신 분이라고
1: 아,
0: 아무도 터치 못하는 거야 저는 그냥 저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1: 결국 사인 받았어요
0: 근데 그분이 저녁 6시인가 와갖고 자기 사무실 또 들어가는데 리셉션 리스트가 아 저기 누구 주위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놀리는 거야 아 맞다 그러더니 야 걔 알 수도 있어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그러더니 야 들어오라 그래 그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 좋게 보셔갖고
1: 아, 8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다.
0: 약간 저 테스트한 것 같아. 그분이 되게 괜찮아서. 아~ 그다음부터 뭔 말씀을 야, 저 훈이 보내.
1: 와.
0: 누가 훈이 보냈다.
1: 그랬군요. 아,
0: 근데 야. 저는 그때 진짜 지 같으면 때렸을 거예요. 8시간 이 사람을 기다리게.
1: 여러분은 몇 시간까지 기다려 보셨어요?
0: 최고로 몇 시간.
1: 그리고
0: 연인은 기다릴 만하지.
1: 아, 진짜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 평생 가족은, 기다리지.
0: 가족을 왜 기다려요?
1: 안 기다려요?
0: 가족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거고.
1: 진짜?
0: 그럼요. 친구 기다리지.
1: 조정민이 불러요. 곰탱이.
0: 제목이 곰탱이야?
1: 곰탱이.

0: 어머니께서 아유 저런 곰탱이.
1: 아 노래 좋은데요?
0: 그럴 때랑 노래의 곰탱이랑 뉘앙스가 다르네요.
1: 어머님이 곰탱이라고요?
0: 네. 아유 곰탱이.
1: 저는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분이 저를 진짜 곰탱이라고 불렀어요.
0: 어 진짜요?
1: 아이 곰탱아 그런데 뭐 진짜 귀엽던지 잘 지내나 모르겠네.
0: 아유 귀엽다고 생각하고 오늘 집에 가서 곰탱아 이랬다가 싸워요.
1: 아 그렇죠.
0: 안 돼.
1: 근데 노래 되게 좋다.
0: 그래요? 조정민의 곰탱이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1: 없죠.
0: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여러분들 요새는 진짜 여성분들이 스킨 피부로 나이를 가늠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요즘 K뷰티에서요. 미국 그 메이저 뉴스에도 한국 화장품 얘기 나오고.
1: 저는 한국뿐만큼 피부 좋으신 여성분 본 적이 없어요.
0: 아, 그건 맞아요.
1: 그건 인정하시죠? 네.
0: 이건,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1: 뭐요?
0: 다 겪어보신 분들이 한국 여자가 최고래.
1: 맞아요.
0: 뭐가 최고야 했더니 다 최고래요.
1: 아 최고입니다.
0: 네. 네.
1: 그런 최고의 피부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 GF7 여러분 만나보시고요.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은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9: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그로스펙트에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8: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9: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8: 213-738-1188 셀리온.
9: 1250만불 1250만불.
10: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주 7일 24시간
11: 323-782-8600 323-782-8600
9: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수요일이면 나타나는 헬스 여신.
1: 네. 건강의 여신. 헬스 코리아의 여신입니다. 김원정 씨 오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니, 오늘은 너무 네.
0: 오늘은 진짜 네. 고3 학생처럼 나타나셨어요.
2: 아, 왜 그러세요? 아,
1: 너무 아니, 고3은 변신. 좀 아니고요.
2: 이거는 진짜 이렇게 돌려서 과. 이러신 네. 것 같아요.
0: 아니 진짜.
1: 네? 전공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0: 아
1: 네.
0: 진짜? 네. 도서관 가는 길이에요?
2: 네. 아유 그냥 뭐 칭찬이 네.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네. 건강해 보이니까 아, 젊어 보인다는 얘기.
1: 그러니까요.
2: 같고.
0: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 건강이 안다 보이잖아요. 굉장히 그럼요. 건강해 보이죠.
1: 근데 사실 헬스코리아가 지금 뭐 네. 19년 그죠? 19년 가까이
0: 19년째죠?
1: 이렇게 네. 타운에서 모든 정말 미국 전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용을 갖고 계신데 이런 거를 이런 정말 건강함을 항상 표현해 주시는 게 우리 김원정 호스님, 호스님인데 네. 이분이 골골하면
0: 그쵸.
1: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0: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
1: 근데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밝으시고
2: 다들 그냥 와치 와치
1: 피부 좋으시고 아니, 하시니까
0: 말씀 들어보면
2: 얼마나
0: 뭐
2: 힘들겠어요.
0: 집에서 마사지 기계, 네. 누리아이 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2: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장비빨이라는 말을
1: 필요합니다.
2: 그냥 제가 말하면서도 네. 뭐 그래도 또 없어도 없는 대로 막 노력하고 뭐 예전에 네. 그랬잖아요. 아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0: 굉장히 중요해요.
2: 정말 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삶에서의 관리는 네. 쉽고 아. 할 수 있습니다.
0: 이 시스템을 해놔야
2: 네,
0: 돼.
2: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아 나는 뭐 몰라서 안 해. 다 이렇게 예산이 안 되고 뭔가. 아, 내가 지금 안 써도 되는 지출을 써야 돼. 나 지금 안 돼. 난 지금 아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잃고 나면요. 지금 아끼고 물론 힘들어서 절대 안 된다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네. 저희 이제 헬스코리아는 무이자 할부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네. 뭐 OTC 카드, 플렉스 카드 뭐 다 여러분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마사지 체험만 딱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네. 헬스코리아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사지에 관련된 건 다 있습니다. 아. 모든 마사지 왜냐하면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마사지예요. 외부에서 네. 물론 이제 먹는 거 저희가 뭐 보약 같은 국민보약 녹용홍삼도
1: 녹용홍삼,
2: 있고
1: 네.
2: 건강식품들 뭐 다 시리즈로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아깝게 생각 안 하시면서 잘 챙겨 드세요.
0: 네.
2: 그런데 이제 마사지와 관련된 거면 마사지만 아직도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 해도 되고 아유 네. 없이도 살았고 안 받고도 살았어. 그런데 그 관리를 받으면서 사신 분은요 같은 나이여도 그 신체 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건강 네. 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은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그리고 본인이 몸으로 느껴지지만 네. 주변에 아니 왜 쟤는 나랑 동갑인데 나랑 같은 비슷한 또래인데 아. 쟤는 막 활력이 있고 건강하고 저보고 뭐 기운이 넘친다 그러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에너자이저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아, 물론 발조제가 네. 건강하죠.
1: 스스로 말씀하시면 좀 민망하죠.
2: 아, 아니 근데 관리 저 정말 열심히 해요.
1: 아, 맞아요,
2: 그 열심히
1: 맞아요.
2: 하는 데 네. 있어서 그냥 무조건 방법이나 그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려주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상담도 해보시고 체험도 네. 해보시고 뭐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지도 보시는데 마사지에 대한 모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1: 네.
2: 마사지 체어 외에도 목 어깨 마사지.
1: 그렇죠.
2: 기 이런 것들은 백불도 안 해요. 그리고 네. 두피 마사지도 정말 중요해요.
0: 아.
2: 두피 마사지기
0: 네, 네.
2: 그리고 발.
1: 발. 네.
2: 우리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발 네. 종아리 이런 부분들 혈액이 잘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발 마사지기도 종류별로 네. 시리즈로 있죠. 그리고 스파 제품들.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사지 체험만 생각하시는데 헬스코리아 매장 가보세요. 매장 가보세요. 내가 왜 이제 왔을까? 그런
0: 아,
2: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0: 네.
2: 가보라고 할 때
0: 네.
2: 진작에 좀 와볼 걸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0: 가서 그 특히 건식 반신욕기 거기 한번 앉아보세요.
2: 반신욕기. 네.
0: 오, 온몸이 시원해 진짜.
1: 근데 저는 호스님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던 게
0: 네.
1: 드시는 뭐 태양 천진환이라든가 녹용홍삼 같은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프트웨어잖아요. 기계로 따지면
2: 네.
1: 소프트웨어를 다는 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2: 그럼요, 그럼요.
1: 우리 뭐 하드웨어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0: 네.
1: 전화기를 아무리 좋은 칩을 꽂으면 뭐 합니까? 80년대 전화기 갖고 아무것도 안 되지.
0: 네, 네, 네.
1: 그 전화기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0: 네.
1: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눈이나 몸이나 다리나 이런 것도 하드웨어를 괜찮아라고 하지 마시고 풀어주고 네. 갖고 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저는 최면에서 느껴요.
2: 그걸 아끼셨다가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병원비로 다 날리신
1: 맞아, 분들 맞아요.
0: 맞아.
2: 제일 비싼 거는요 여러분 제일 정말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병원 침대만큼 비싼
1: 맞습니다.
0: 맞아.
2: 침대는 맞아. 없어요. 마사지 제어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또 주변에서 갑자기 이제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고 아끼고 막
0: 그러니까요.
2: 이민 생활에서
0: 날 위해 쓰게 돼.
2: 그렇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연락 온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분이나 주변의 지인 보시고 네. 이게 사람이 그런 경각심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바로 헬스코리아 달로 오시는 그런 분들. 근데 그분도 그때는 안 늦은 거죠. 근데 네. 그 쓰러지신 분은
0: 그렇죠.
2: 진짜
0: 건강이라면 다 이런 거예요.
1: 맞아요. 아니 우리가 합니다. 언제까지 수건을 저기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워서 눈에 대실 거고 언제까지 스푼을 냉장고에 얼려가지고 눈에 대실 거예요.
2: 눈 건강.
1: 누리 아이가 있는데.
0: 누리 아이.
2: 네. 눈 건강.
1: 눈 건강에 최고의 누리 아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스푼을 눈에 대실 거냐고.
2: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뭐 돈 네. 명예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눈 건강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눈이
0: 네.
2: 몸이 천냥이면 900냥이라고 할 만큼 잠깐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요 저희 눈도 못 뜨고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1: 그럼요. 네.
2: 앞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쵸. 시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고통들 안구건조증 증상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네. 아프고 시리기도 하지만 뭐 실타래같이 뭐가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뭐가 막 계속 이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네. 눈물이 주주주주 밖으로 흐르기도 하고 부시고 아침에 막 무거워서 눈이 떠지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러고 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돼요.
0: 네.
2: 그러면 그렇게 좀 늦었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시키는 게 정말 좋은데 예, 예. 초기에 증상이 딱 보이면 바로 누리아이를 네.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눈 건강을 지키시는 거고 눈의 노화 네.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예요.
0: 네. 네. 그 안경집은 불황이 없다잖아요. 요즘 뭐 예를 들어 왜냐하면 다들 헤드폰 보느라고 그냥
2: 요즘 특히 네.
0: 그리고 네.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1: 어머 되게 굉장히 좋은 감사한 댓글이 날라 지금 막 왔는데요. 네. 그 혈압으로 인해서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셨는데 지인분의 소개로 누리아이를 접하셨고 네네. 사용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이제는 큰 글씨까지 다 보입니다라고 실제 피드 우리 자주 오시는 우리 쿠키모치님께서 또 이렇게
0: 쿠키모치님.
1: 굉장히 감사한 댓글도 네. 근데 저도 이걸 써봤는데 이게 왜냐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네.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잖아요.
2: 그 까다롭다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야. 했습니다. 치료 네. 의료 기기예요.
1: 그렇죠. 그냥 네. 누구나 그냥 눌러대는 눈 마사지가 아니에요. 이게 또 그 사용 아니 그 있죠. 그 효과가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지.
2: 네. 예. 일단 안전성 유효성 네. 입증이 된 거고요.
1: 네.
2: 눈은 외부로 돌출된 유일한 장기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한번 뭔가 손상이 되면 이제 되돌리기도 힘들고
0: 네.
2: 그 눈을 한번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 네.
2: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너무나 건강하게 지금 잘 보이니까 그걸 생각을 못하시지만 막 백내장 수술 날짜라도 잡히고 막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바로 오셔가지고 누리아의 네. 필요성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안구건조증 네. 증상들이 조금 있는 초기 단계에서
0: 네.
2: 잘 사용만 하시면
0: 네.
2: 늦추시면서 눈 건강을 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리아이는 네. 일단 그 마사지 기법이긴 해요. 다른 네. 마사저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 사용해보신 분이 누리아이를 딱 사용해보시면 아, 왜 치료 의료 기기라고 하는지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와서 체험해보셨으면 좋겠고
0: 네.
2: 요거는 공기압, 네. 진동, 온열 요 세 가지가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치료 의료 기기라 그러면 사용 방법이 까다로울까봐 걱정하시는데
0: 네.
2: 그냥 딱 이렇게 눈을 딱 가린 상태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시면 돼요.
1: 그냥
2: 자동 버튼.
1: 고글 쓰듯이 그냥 딱 눈에만 딱 네네. 뒤에다 스트랩하시고 네.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네.
2: 진행이 돼요.
1: 네.
2: 그럼 그냥 스르르 잠들어요.
1: 맞아요.
2: 잠들고
1: 15분을 못 버티고 자요.
2: 네. 근데 이 진동도 15가지 진동이
0: 네.
2: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공기압도 5가지 공기압이 눈 주변이 가장 이제 시신경도 그렇고 예민하잖아요.
1: 네네.
2: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가장 적합하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 식약처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 요거는 한국에서는 안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치료 네. 의료기기예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 편안하게 눈이 치료가 되는 그런 힐링 타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꼭 집에 있어야 되는 눈 네. 건강을 위한 저는 구급상자 필수템이다라고 맞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아이템이에요.
0: 네. 그러니까
2: 해스쿨에 너무도 많은 건강을 위한 제품들이 있지만 네. 꼭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아. 다들 필요하기 조금씩 다르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2: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모두가 필요한 가족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 체어도 그렇지만 네. 누리아이는 꼭 있어야 됩니다.
0: 이거 리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효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2: 그럼요. 아.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내장 수술 날짜 잡았다가 이거 이제 친구분한테 얘기 듣고 와서 해보신 거예요.
0: 네.
2: 근데 뭐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가져가셔서 그 수술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었대요. 근데 뭐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달라요.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시원도 하고 그 하고 있는 순간 너무 좋더래요. 눈이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다가 그걸 딱 하면 그냥 마사지 체어에 앉아서 그걸 하면 스르르 잠이 들고
0: 네.
2: 하고 나면 막 눈이 가뿐해지고 이렇게 네. 밝은 세상인 것 같아서 좋았대요. 그전에는 네. 이렇게 약간 뭐가 이렇게 뿌옇게 끼고 네. 너무 안 좋았는데 네,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날짜 그때 갔더니 이제 또 다시 체크를 하잖아요. 뭐 했냐고 이 정도면 그냥 나중에 더 나빠졌을 네. 때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개선이 된 거예요.
0: 네네.
2: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체크업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이 정도면은 조금 더 두고 보고 하자 그래서 네. 안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덕을 본 경우고 뭐 수술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수술은 최후의 선택인 게 맞잖아요.
1: 그렇죠.
0: 네.
2: 그러니까 이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아이를 잘 활용을 하시면 뭐 각막염, 결막염, 백내장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하긴 우리 평생 눈을 뭐 이렇게 따로 운동을 잘 못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이렇게 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댓글에 오늘 또 네. 우연히 우리 아까 코끼리님께서 눈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또 다른 분 H님께서 솔직히
2: 솔직히
1: 진짜 우연히 미용님 보러 잠깐 들리셨다가 네. 이거 얘기 듣고 좀 글을 남기셨다고 오래전에 네. 구입하셨대요.
2: 네,
1: 누리아이 구매하셨는데 넘었어요. 지인분께서 눈이 안 좋다고 하면 빌려주시면서까지 같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2: 네, 네. 맞아요.
1: 솔직하게 써주셨는데 빌리지 마시고 그분도 하나 구매하셔서 가족끼리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너무 빌려주시면 또.
2: 이거 OTC 카드 네. 됩니다. OTC 카드.
0: 이분 너무 FSA 착하시다.
1: 그러니까 어?
2: 빌려주고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빌려준 게 아니라 네. 우리 집으로 왔어요.
1: 아,
2: 매번 와가지고
1: 걔가
2: 그라비티에서 누워서 그걸 하고 근데 결국은 네.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이제 신랑 눈치를 보면서
1: 얼마나 눈치 보셨으면
2: 신랑 아니야 제가 눈치를 준 게 아니라 얘도 네. 이제 집에 하나 있고 싶어서
0: 네. 네.
2: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갑자기 필요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 남편분이 사고 나서는 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남자분들은 뭐
2: 그라비티 토보 샀어요. 걔는 그리고
0: 네.
1: 좀 그래도 트로이 사시지. 제가 아는 형님은 안 사요. 자꾸 저희 집에 사요.
2: 트로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1: 네. 제가 아는 형님은 안 사고 자꾸
0: 아 이거 얼마 하지도 않아. 이거 얼마인데 이거 쓰지 뭐
2: 지금
0: 얼마야.
2: 100불 할인 행사해서 399불
1: 네. 399불이요?
2: 네. 그리고 네. 지금 사은품으로 네. 먹는 영양제 중에 또 헬스코리아의 천호앤케어
1: 네 눈 건강.
2: 눈 건강. 눈 건강. 눈 건강.
0: 예.
2: 요거 그러니까 70불이에요.
1: 네.
2: 한 달치 30회.
0: 아.
2: 분이.
0: 이것도 주시고.
2: 네, 이것도 드립니다.
0: 무료 배송에 1년 워런티까지
2: 눈 건강을
0: 챙기시라고.
1: 우리 죄송합니다. 에이슐리 네. 님께서 너무 네. 너무 재치 있는 답변을 주셔 갖고
2: 네.
1: OTC 카드 돼요? 그래서
2: 돼요.
1: 이미 다 썼는데 내년에 다시 입금되면 지인한테는 내가 쓰던 거 줘 버리고 난 새 거 사야지.
0: 아유,
1: 야
0: 귀여우셔라.
1: 이게 좋다. 예, 예. 근데 지인 챙겨주긴 예. 챙겨주시는데 예, 예. 쓰던 거는 지인 줘버리고 다시 자기 버리고.
0: 그래야지.
2: 누리아이 뭐 1년 예, 워런티 드리지만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네. 저희가 또
1: 문제 AS 하나도 없던데.
2: 네. AS 해결해 드리고 저희 네. 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0: 그래요?
1: 네. 오늘 499에 100불 할인된 399불로 네. 무료 배송 1년 워런티까지 그리고 눈 건강 한 달치 70불 상당 상품까지 받으실 수
0: 네,
1: 있습니다.
0: 네. 네.
1: 전화번호 213-385에 1005번 213-385에 1005번
2: 안녕하세요. 네.
1: 네, 헬스코리아고요. 네. 지금 우리가 마사지 얘기하다가 친구분이 뭐 그라비티 계속 눈치 보면서 시작하고 그라비티 터보 사셨는데 네. 아, 제 지인은 디바를 안 사.
0: 네. 왜요?
1: 제가 왜 안 살 때 야 네. 니네 집에 있잖아.
0: 아 근데 집에 얼마나 자주 오길래?
1: 저희 집에요? 아 근데 네. 이제는 제가 눈치여서 못 오는데 네. 예전에는 오면은 진짜 네. 무조건 디바를 먼저 가요.
2: 그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1: 팁통 제가 나봤어요. 없어갖고 없어가지고 휴지통 휴지통 있잖아요. 클리넥 티슈 그거 다 쓴 거 거기다가 펜으로 팁 써갖고 넣었어요.
0: 네. 우리, 진짜?
1: 우리 아들을 시켰지. 네, 네. 왜냐면 제가 하면 못돼 보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걸 들고 가라고 그랬지.
0: 그치 그것도 마모가 되니까
2: 그 정도 사용하셨으면
1: 근데 요새 좀 뜸하대요. 아, 그래? 아 근데 디바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네. 저희 가족분들도 가끔 이제 뭐 장인 장모님이랑 처가댁 식구들 이제 같이 오셔서 네. 식사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이제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아예 미루시는데 장모님 제가 아유 식사하시다 잠깐 하세요.
2: 마사지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1: 괜찮아 니들 아 잠깐 앉으세요. 일단 앉혀드리고 이제 제가 딱 모드를 띵띵해서 딱 해드리고 그냥 누워 계세요. 네. 그 좀 이따 아버님 주무시고 계세요.
0: 어 그럼
1: 그 한 타임 더 해드리거든요. 그럼 서로 약해서 그때부터 줄이 싹 씁니다. 눈치 네. 보면서.
2: 네. 너무 좋아요.
1: 디바는 진짜 네. 누가 최고예요, 최고. 해도 한 번도 저한테 야 이거 왜 샀냐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지.
0: 마사지에서는.
2: 네. 네. 디바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따라올 마사지 체험 없어요. 네. 그 넘사벽이라고 얘기 표현을 하는데 받아보시면 알고 그게 모든 사람이 신체가 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또 몸 상태도 다 달라요. 어디가 또 뭐 굳어 있는 부위도 네. 다 다르고 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스캔을 완벽하게 네. 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게끔 네. 우리가 뭐 여자 남자도 다 조금씩 다르고
1: 그렇죠.
2: 근육 상태도 다르고 네. 그리고 뭐 키 큰 사람 뭐 좀 살집이 있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0: 네. 그 안에서 다 어저스트가 그 신체에 그렇죠. 맞게 그렇죠. 된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네. 모두를 만족시키는 마사지 체험 거예요.
0: 아.
2: 이제 이게 저희의 진짜 걸작품이죠. 우리 사장님도 디바 얘기 나오면 이렇게 목에 힘들어하실 정도로
0: 네, 아니 굉장히 연구를 오랫동안 하셔서 만들어졌잖아요.
2: 이게 네. 에이징 테스트도 그렇지만 이게 나오기 전에 그 준비한 시간까지 하면 네. 디바가 나온지는 지금 뭐 몇 년 됐지만 그 전까지에도 코로나 전부터 쭉. 근데 네. 저희가 첫 번째 모델은 대중성을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라비티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고,
1: 그렇죠.
2: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최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네. 욕심에서 이제 시작을 한 디바인데 지금까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트로이잖아요.
1: 네. 그러니까
2: 이제
1: 네.
2: 트로이랑 디바를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0: 트로이가 약간 디바 밑인가요?
2: 그게 이제 달래죠 조금.
0: 하나는 퀸이가 하나는 킹.
2: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도 네. 뭐든지 여자가 위예요.
0: 아,
2: 여신님입니다.
1: 네, 결국은 그렇죠.
2: 남자를 이렇게 네.
0: 상위 시대.
2: 네, 그렇죠.
1: 좌지우지하는 거는 여성이죠. 네. 네.
2: 그래서 디바를 최고로 이제 그 디자인에서부터 품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트로이는 뭐 트로이대로의 멋이 있고
1: 매력
2: 또 그 스타일을 네.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네. 디바는 보통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0: 디자인도 너무
2: 최고입니다.
1: 인테리어의 기능도 정말 훌륭합니다. 네.
2: 근데 가격 때문에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디바를 받아보시고 그 진가를 아시는 분은
0: 네.
2: 놀라운 가격이다라고 얘기하시고
1: 그럼요.
2: 저희가 무이자회보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는 날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라비티 생각하고 오셨다가도
0: 네.
2: 하나 장만하면 내가 10년 이상 사용할 거고
0: 네.
2: 최고 원한다 하시면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 바로 갈아타시는 분들 많아요.
0: 뭐 우리가 싶어. 상상할 수 있는 현재 마사지 기계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은 다 들어가 있죠?
2: 최고예요. 최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근데 여러분도 이런 네. 마사지 기계를 조금 접하셨던 분들이나 좀 마켓을 시장 조사해 보신 분들은
2: 그런 분들은
1: 보면은 가격이 아 이건 이 정도 가격이구나 탁 아시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게 헬스코리아 중간 마진이 없잖아요. 그렇죠?
2: 저희는 H솔루션 자체 브랜드입니다.
1: 직접 브랜드를 하시기 때문에
2: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1: 거품이
2: 거쳐서 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도 사장님이 예전에 마사지 체어가 맨 처음 나왔을 때 10년 네. 넘었죠 이제는 그때 미주 지역에 마사지 체어를 가장 먼저 선보인 회사가 네. 헬스코리아예요. 그때 당시 제일 오. 좋다라는 모델 브랜드 그때는 만불은 당연히 넘었고
1: 와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2: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일본 것들
1: 네,
2: 뭐 이런 것들
1: 네.
0: 네.
2: 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하면서 그때는 뭐 마사지 체어의 그 완전 신세계였으니까 부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1: 그쵸.
2: 좀 있는
1: 고가였죠,
2: 분들이 네. 살 수 있고 네. 그때는 뭐 VGR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니즈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도 마사지 체어를 워낙 또 진심으로 연구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0: 네.
2: 그 만져봐야겠다라는 좀 이제 생각도 하시면서 자신감을 갖고 하실 수 있었던 게 그런 항상 고객들과 소통을 하니까 네. 저희는 건강식품 때문에라도 천호인 케어 때문에 항상 마사이 천호 사실 문제가 없으면 한번 사갖고 가신 손님이 매장에 오실 일은 없어요.
1: 그렇죠.
2: 그런데 건강식품도 그렇고 이제 갤러리아 몰은 항상 뭐 마켓 가시면서도 들리다 보니까 네. 소통이 되면서 이제 아 이러이런 점이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사에 얘기해도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0: 네.
2: 그리고 또 오다 보면 가격 같은 걸 좀 더 합리적으로 드리고 싶어도
1: 네.
2: 저희도 뭐 회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 생각을 했고 시험적으로 한 게 그라비티 1호가 너무도 사랑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 대비 너무나 훌륭하니까
1: 그렇죠.
2: 기존에 이런 정도의 마사지 체어를 만나려면 두 배는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고 네. 아시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은 8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0: 네.
2: 그래서 H솔루션이 자체 브랜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헬스코리아에.
0: 네.
2: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타주에도 워낙 많은 고객들이
1: 그렇죠.
2: 있다 보니까
1: 예.
2: 네. 이런 설명까지 좀 드렸습니다.
0: 야.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뭐 워런티는 물론이고요.
1: 3년 풀 워런티 되잖아요.
2: 그럼요.
0: 네, 무이자 할부까지.
2: 디바뿐만이 아니라 이제 8가지 모델
1: 모든
2: 모두가
1: 모델에 대해
2: 3년 풀 워런티가 하고
1: 네. 무료 배송.
2: 무이자는 저희가 48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이것도 헬스코리아의 파워입니다.
0: 아,
2: 19년 된
0: 네. 19년 됐어.
2: 네.
0: 정말 대단하다.
1: 그 19년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AS에 대한 믿음을 또 반증하는
2: 그렇죠.
1: 거거든요.
2: 팔고 마는 회사가
1: 네,
2: 아니고
1: 그렇죠.
2: 사라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1: 네.
2: 책임지는 자. 회사.
1: 근데 지금 네. 그 죄송합니다. 디바를 지금 가격을 무이자 사 해주시는데
2: 네.
1: 그 증정품 아직 주세요? 어떻게 돼요?
2: 그쵸.
0: 아니
1: 이게 항상 여쭤보고 싶은데도
0: 이거 지난번에 주시던 그거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2: 네.
0: 건식 원적외선 반신욕기 반신.
1: 요거 주십니까?
2: 아. 여성들의 로망
1: 조금 조심해야 돼.
2: 그리고 이제부터 좀 요 환절기에 많이들 네. 단독 상품으로도 찾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인 네.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아. 1500불 상당입니다.
1: 네.
0: 이거 몸 체온 올리는데 진짜 좋아요.
1: 네.
2: 무료 배송까지.
0: 어? 우리 체온 1도를 올리면 뭐 암세포가 네. 죽는다잖아요.
2: 그럼요.
1: 그렇죠.
2: 면역력 올라가고.
0: 올겨울에 정말 으슬으슬 추울 거예요.
2: 요것도 필수템이죠.
0: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수품.
1: 근데 진짜 으슬으슬 추울 때 들어가서 잠깐만 계시면
2: 요즘 같은
0: 진짜
1: 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게 들어오거든요.
2: 그럼 우리가 무더워서만 네. 흘리는 그런 땀하고는
1: 다르죠.
2: 다르죠. 네. 이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네. 덮여오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면역력을 키우는 네. 데는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0: 이게 그런. 사우나 답답해서 싫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 좋아요.
1: 그럼요.
2: 그리고 간편하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0: 그냥
2: 거.
0: 앉아만 있으면 네. 되고
1: 아, 버튼 누르셔야 돼요.
2: 버튼
0: 버튼 눌러야 돼요.
2: 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0: 그 위에 앉아서 뭐 먹고 뭐 책 보고 컴퓨터 하고
1: 네.
0: 이래도 돼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단독 상품으로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추석이잖아요. 이럴 때
0: 네.
2: 장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은품으로 드리다가
0: 네.
2: 이게 단독 상품으로 솔드아웃이 되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1: 그렇죠.
2: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0: 네.
2: 미리미리 여러분들 좀 챙기셨으면
0: 자,
2: 좋겠습니다.
0: 가격 얘기해 주세요.
2: 가격 1,999불. 근데 무이자 할부
1: 네.
2: 이용하시면
0: 네.
2: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1: 한 달에 230불
2: 네.
1: 택스입니다.
2: 최고의
0: 네.
2: 마사지 체어가
0: 최고의 마사지.
2: 렌탈 아니고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네.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2: 거기다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1500불 상당 이거 뉴질랜드산 소나무 뉴송으로
1: 네.
2: 원목으로 돼 있는 그런 이거, 제품입니다.
0: 이거 두 개 있으면 몇 년 더 살 것 같아.
1: 이 가격에 다 배송까지
2: 몇
1: 되는
2: 몇 년이
1: 거예요,
2: 아니라
0: 10년은 더 살까?
2: 그럼요. 네. 거뜬합니다.
1: 근데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2: 건강하게
1: 활기차게
2: 활력을
0: 네. 아 좋겠다.
1: 네. 이거 사실 양쪽 따로 배송도 되잖아요. 이거 약간 요거
2: 네.
1: 번외 얘기긴 한데
2: 아,
1: 뭐 추석 선물로
0: 디바
1: 네.
0: 마사지기는 내가
1: 마사지
0: 하고,
1: 하고 건강성기는
2: 네.
1: 약간
2: 해드립니다.
0: 어머니께 드리고
1: 편법입니다만
0: 뭐 이렇게
1: 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2: 그리고 지금
1: 네.
2: 녹용삼
1: 네.
2: 같은 경우에도
1: 네.
2: 굉장히 여러분들 고급 배송 많이들 원하세요.
0: 아.
2: 무료 배송으로 고급으로 보내드립니다.
0: 추석이니까
2: 네. 추석이어서 네. 추석 선물로
1: 네.
2: 네. 이제 천진난 지금 상품 드리고 있거든요. 녹용삼
0: 네.
2: 그거
0: 네.
2: 따로 배송해달라면 그것도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합니다.
1: 아,
0: 네.
2: 이해해 보세요.
0: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13-385-1005번 385-1005번이고요 매장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2: 네,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오른쪽
1: 네.
2: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파학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1: 네.
2: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인마학관 덕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0: 네.
2: 가까운 데로 가셔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제품 당연히 마사지 지하철도 그렇고 체험하실 수 있고 또 무료 시흥까지 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방송 들었다고 얘기하시고
1: 꼭 가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원샷, 투샷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헬스코리아.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8: 수영도?
3: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12: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획득.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45% 증가 확인.
11: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12: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11: 213-738-1188. 셀리온.
1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천국 같은 노후를 사는 비결. 천국 같은 노후는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같지 않으면 됩니다.
1: 아침에 아픈 데 없으면 천국입니다.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0: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천국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1: 혼자 밥 먹어도 천국입니다. 눈치 보는 것보단 편안합니다.
0: 돈 조금만 있어도 천국입니다. 빚 없으면 충분합니다.
1: 할 일 없어도 천국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게 행복입니다.
0: 천국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천국. 또 다시 다짐을
1: 하면 아니 제가 천국, 오늘 김밥 네. 먹어야 되는데 천국 네. 김밥 천국인데
0: 아 그래요? 천국 천국 그러니까 저는 뭐. 국이 따끈한 국이 땡기네.
1: 저는 김밥이니까 김밥
0: 아 그래요? 오늘 따끈한 국물 아 너무 맛있어. 이게 뭐, 천국이야.
1: 뭐 드시려고 그랬대?
0: 응? 아까 샤브샤브 얘기했잖아.
1: 아 너무 좋겠다. 국물. 나 샤브샤브 너무 좋아해요.
0: 같이 가.
1: 아 저 안 돼요.
0: 안 돼요? 안 돼 나도. 자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과 네. 좋은 사람과 먹으면 또 두 배

0: 함께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8: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7: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8: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9: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0: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9: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0: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9: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0: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1: 어, 김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12: 흑염소 불로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불로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불로초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13: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불로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거선미 인사드립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는 게 꼭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가 매일 외출할 때 무심코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처럼 지구에도 태양의 뜨겁고 강렬한 빛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고마운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성춘권에 자리한 오존층인데요. 오늘 9월 16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오존층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며 큰 위기를 맞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 세계가 뜻을 모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을 하나씩 줄여나간 덕분에 요즘은 그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며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관심이 정성어린 실천이 모이면 지구라는 이 커다란 보금자리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셈이에요. 오늘 하루는 나를 지켜주는 지구의 고마운 방패를 떠올리면서 기분 좋은 초록빛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0: Somos la tierra.
1: Come on, everybody. I know we're not all the same, but we're living on the same Earth.
2: Have you ever been to Earth?
1: Everyone who's listening has been to Earth, Ariana. We're not making music for aliens here.
3: Are we gonna die?
1: You know what, Bieber? We might die. I'm not gonna lie to you. I mean, there's so many people out there who don't think global warming's a real thing. You know, we gotta save this planet. We're being stupid.
2: Unless we get our shit together now.
1: Guys, everybody look into whatever the fuck Leonardo DiCaprio is always pushing, because I feel like that guy knows more about the Earth and how we're fucking it up than anybody. Like, if the aliens did come, we should definitely send Leo as our guy, our rep. In fact, the profits that come along with the streams and the sale of this song are going right into the Earth. Let's raise some money for charity. Any words, Leo?
4: This might be my favorite song ever. It's awesome.
1: Wow. Thanks, Leo.
5: 네. 세계 여러 가수들이 함께 참여한 노래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라서 이 지구라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봤어요. 예, Earth, 예, Neil Dickey 외에 또 여러 세계 가수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우린 모두 다른 사람들이지만 지구라는 행성에 같이 살고 있지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구를 지켜야지.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니까. 예, 가사 내용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 노래에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지구 사랑해요. 우리 한국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 참 좋은 노래, 멋진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스스로를 회복해 가듯이 오늘 하루도요 좀 지치고 상처받았던 겁니다. 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9: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10: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9: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10: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0: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몸의 근본인 세포 건강을 통해 잃어버린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비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로유스 건강 상담 코치님이시죠? 정인수 코치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뵐 때마다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이 스마일이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자주 모시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텔로유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네. 알고 있기는 합니다.
1: 네네.
0: 자, 먼저 텔로유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아, 텔로유스는 단순히 네. 영양 성분만은 보충하는 개념을 넘어서 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몸의 균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구성된 웰니스 프로그램이에요.
0: 네.
1: 그래서 먹는 양과 횟수에 따라서 줄기세포의 배출량이 다른데 레벨 1, 레벨 2, 레벨 2, 레벨 3로 네네. 본인이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본인이 또 네.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 상담을 통해서 네.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요.
0: 아.
1: 그분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0: 네. 정인수 코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1: 네.
0: 상담하시면서 이제 회복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아, 코치님이 건강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그런 이 텔로유스에서 말하는
1: 네.
0: 줄기세포 영양학
1: 네.
0: 뭐 핵심 포인트 이런 네.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텔로유스를 먹게 된 동기가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도에 3월에 난소암 수술을 했고요. 다 드러내서 네. 5시간에 걸쳐서
0: 네.
1: 난소 무릎에 암이 들어 있었어요.
0: 아이고.
1: 그리고 이제 4월, 5월, 6월 키모테라피를 했는데
0: 네.
1: 저의 경우는 수요일 날 피검사를 하고 금요일 날 키모테라피를 하는 그런 스케줄로 매주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약의 종류도 물론 다르고 제가 한 키모테라피는 머리카락,
0: 네.
1: 손톱, 뭐 위 그런 거를 아주 급속도로 굉장히 나쁘게 하는 그러니까 암세포도 물론 죽이지만 우리
0: 네.
1: 몸에서 제일 빠르게 자라나는 세포들을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0: 네.
1: 암 그런 키모테라피 약의 종류였는데 먹자마자 3주 만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요.
0: 아이고야.
1: 눈썹 뭐 속눈썹 다 빠지고요.
0: 얼마나 힘드셨어요.
1: 네, 손톱 발톱도 막 너무 아파 빠지려고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그래갖고 그러한 고통을 이제 뭐 의사는 더 많이 16번 해라는데 제가 아마 12번만 하고 그만을 둔 이유가
0: 네.
1: 너무 힘들어서
0: 세상에.
1: 그러니까 이게 키모테라피 받고 집에 돌아오면요 누워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제가 환갑 여행 갔다가 또 과도한 무리한 여행 후에 이제 이상한 병을 걸렸는데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병에 걸렸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베개만 대면 잠을 자는 사람이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눈도 못 뜨고요. 밥을 못 먹으니까 잠도 못 자니까 어머 나는 너무 내 스스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뭐 한의원 다 다녔는데도
0: 네.
1: 못 고쳤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0: 네.
1: 저는 키모테라피 하면서 한 또 몇 달 아팠고 잠옷바람으로 있었고
0: 네.
1: 그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아파갖고 아 제가 사실 지금 느끼는 건데 아프면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고. 네, 세수도 못하고요. 물론 세수하고 이빨은 닦지만
0: 예, 예, 예.
1: 밖에 못 나가요. 아프니까. 그래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텔로이스를 만나서 밥을 먹고 잠을 자게 되니까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잘 못 걸었는데 잘 걸어 다니고
0: 네.
1: 눈도 못 떴는데 눈을 뜨고 그러니까 얼굴이 아픈 사람 얼굴 푸석푸석하고 왜 누리끼리하고 병색이 짙은 얼굴에서 얼굴이 좀 환해지고 활달해지고 내 행동 자체가 액티비티해지고 머리도 좀 잘 돌아다니고 잘
0: 네.
1: 돌아가고 눈도 똘망똘망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텔로유스는 이거는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본인의
0: 네.
1: 생활습관, 잠자는 패턴이라든가
0: 네.
1: 밥, 균형 있는 밥을 먹냐 아니면 정크푸드를 먹냐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걸 관리를 잘하느냐 또 수면의 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노화 아니면 병 증세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저는 손님들께 단순히 텔로이스 제품을 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활 습관 잘 듣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런 거는 좀 고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드려요.
0: 주변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1: 네네 알죠. 네,
0: 정인수 코치님이 얼마나 아팠고 네네네. 또 키모테라피까지 받으셨고 네네. 또 며칠 뭐 밥도 식사도 못 드시고 네네. 잠도 네네. 못 주무시고 네네. 그런 과정들을 다 주변에서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알죠. 가족들이 우선 알고
0: 예.
1: 네, 그다음에 이제 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네. 신자인데 네. 이제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은 제가 못 나오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0: 네. 근데 그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셨네요.
1: 네, 이겼죠.
0: 정말 감사하네요.
1: 네.
0: 이게 뭐 텔로이스를 복용하시고 나서부터 네네. 그렇게 이제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1: 네네.
0: 뭐 액티비티하게 움직일 수 네네네. 있고 얼굴 그렇죠. 혈색도 좋아지고 지금 보면 진짜 아팠던 사람이다라고 상상이 안 가요.
1: 네, 그렇죠.
0: 너무 진짜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1: 네네. 아무튼 네. 저랑 친한 언니도 네. 저보다 6살이 많아서 지금 나이가 꽤 많으신데도 굉장히 젊고 예쁘고 네. 활력차게 사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저랑 이제 같이 자주 다니는 편인데
0: 네.
1: 이분 몇 살이냐? 그래서 이분 나이를 말하면 다들 놀래 자빠지세요.
0: 아니 지금 아까 인터뷰 시작 전에 저한테 네. 나이를 공개해 주셨잖아요.
1: 네네네.
0: 깜짝 놀랐어요. 한 네. 70이 가까운 나이신데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1: 네.
0: 아 정말 생기 있으시고
1: 네네.
0: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데 아니 정말 70이 가까운 분이라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그러면 이 텔로이스를 네. 네. 어떻게 복용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복용을 하셨길래 네.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까?
1: 아 우리는 그 사람의 네. 이게 나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다 네. 다른데 저는 옛날에는 우리 텔로이스 제품이 캡슐로 나왔었어요. 네. 2017년에 제가 처음 먹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키모테라피나 아니면 방사능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드셨는데 소화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네. 일일이 캡슐을 다 까서 드셨거든요. 근데 손톱이 너무 아파요. 키모테라피를 한 뭐 저는 뭐 하면서 손톱이 힘드셨을까요? 너무 아팠는데 오래 하면 손톱이 다 빠져요.
0: 어떡해.
1: 발톱도 다 빠지고 그냥 시커매지고 세상에. 그런데
0: 네.
1: 까는 게 너무 힘드니까 텔로이스 회사에다 우리 너무 힘드니 캡슐을 파우더로도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파우더가 또 나왔고요.
0: 네.
1: 또 자연보호하는 분들이 우리 파우더 양이 한 달에 두 통 내지는 세 통, 네 통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보호가 너무 안 되니 큰 파우치팩으로 만들면서 좀 싸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도 만들어줬거든요.
0: 팩으로도 그러니까.
1: 네, 팩으로 큰 팩으로요.
0: 있군요.
1: 그래서 팩으로 된 걸 이제 드시면서 자연이 보호가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계속 우리 닥터 티나랑 닥터 크리스는 미국에서 그 자연의학계의 유명한 박사님들인데
0: 네.
1: 그분들이 이제 2019년도에 조인이 되면서요. 이제 그분들이랑 연구하면서 아 텔로이스뿐만 아니라 텔로 오메가3를 같이 먹으면
0: 네.
1: 더 우리 몸이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걸 그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기존의 오메가3는 휘쉬 오일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생선들 보면은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작은 생선을 큰 생선이 막 먹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 휘쉬 오일에서 중금속이 발견이 됐으니 먹지 말아라
0: 네.
1: 하고 이제 많은 또 닥터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부 닥터는 아니다 오메가 3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남극의 크릴새우로 만들었어요.
0: 아하.
1: 그러다 보니 중금속이 있을 수가 없겠죠.
0: 네.
1: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부단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인류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0: 예.
1: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케미칼이 없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 많은 닥터들과 연구를 하고 또 리서치를 해서 남극의 크릴새우로 만든 오메가3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보급을 같이 하는데
0: 네.
1: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뭐 많은 분들이 뭐 1:4로 먹어라 뭐 1:3으로 먹어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는 1:11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너무나 많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오메가3를 남극의 크릴새우로 만든 걸로 먹게 됐는데
2: 네.
1: 이 오메가3를 저는 놀란 게요.
2: 네.
1: 저는 사실 컴퓨터 작업을 하루 종일 해요. 컴퓨터 일을 많이 하는데 눈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오메가3를 같이 먹으니까 눈이 안 아파진 거예요.
2: 어머, 제가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1: 네.
2: 오메가3를 네. 제가 먹고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1: 네. 그리고
2: 진짜 눈이 굉장히 제가 피곤하고
1: 네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예. 제가 이제 3월에 고등학교 동창을 했는데
2: 네.
1: 다 아파요. 눈 아파, 손가락 아파, 무릎 아파, 다리 아파, 허리 아파, 잠 못 자. 저는
2: 맞습니다.
1: 졸업을 했어요 거기서.
2: 네네.
1: 근데 손가락, 연골,
2: 네.
1: 어깨,
2: 네.
1: 목, 허리 그게 다 연골이 굉장히 오메가 우리 텔로메가가 그렇게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심장병 환자들,
2: 네.
1: 그다음에 면역. 그래갖고 저희가 생식기에도 도움이 돼서 저는 오메가3를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8알, 8알, 16알씩 먹고 있는데요.
2: 네.
1: 굉장히 제가 연골이 아팠었던 사람이에요. 집안 내력에 의해서.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50대는 아팠는데 지금 뭐 올모스 70대는 안 아프단 말이에요.
2: 아니 오메가3가 그런 통증도 줄여준다는 말씀이세요?
1: 오메가3가 연골에 도움이 되니까.
2: 아.
1: 연골이 아주...
2: 연골이 튼튼해진다는
1: 거죠. 네네. 루블리케이션이 잘 되면 연골이 하나도 안 아프고
2: 네.
1: 저희 손님들 중에서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2: 네네네.
1: 그분이 웨이트레스 20년 뭐 15년 하다 보니 손이 막 울퉁불퉁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나 손이 사진 물론 찍었어요.
2: 네.
1: 손이 예뻐지고 손가락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친구분들한테 말하고 무릎 네. 안 아프고 하루 종일 무거운 거 들고 그래서 제 손님이 웨이트레스 손님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2: 지금 복용량을 좀 늘려야겠네요.
1: 네네.
2: 좀 많이 먹어야
1: 네,
2: 된다는
1: 그분들은
2: 거죠?
1: 8알, 8알씩 드세요. 그래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울퉁불퉁한 손이 네. 다 들어갔어요. 예쁘게.
2: 진짜요?
1: 네, 저는 사진이 많아요. 우리 회사
2: 그러니까
1: 가면은.
2: 비포, 애프터 이거를
1: 많죠.
2: 사진으로
1: 네네.
2: 네, 찍어놓으셨군요.
1: 그런데다가 저희가 우리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90살이건 100살이 되건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게 닥터 오창현 선생님 라그나우드에서 92세인데 지금 의사 선생님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스텝이 굉장히 아팠대요.
2: 네.
1: 면역이 밸런스가 안 맞고 이머전시 룸에도 실려갔던 분이 어느 날부터 선생님 나 지금 밸런스가 너무 좋아졌고 당 수치 잡혔어요. 그래서 계속 갖고 와서 아예 뭐 자기는 닥터니까 이런 거 믿지도 않고 그냥 무시를
2: 네,
1: 했었는데
2: 네, 네.
1: 몇 번 그 서류를 보니까 아니 이 정도로 좋아? 그럼 내가 먹어봐야겠다 하고 드셨는데 그분은 서울대학교 의대 나오시고 미국에 오셔갖고 아무튼 아마 55년 동안 의사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실력도
2: 네.
1: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워커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거 계속 드시고 지팡이를
2: 네.
1: 짚고 다니시고 그러다 지금 걸어 다니시고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13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고 10년 전에 부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살맛도 없고 인생이 그냥 깜깜했다.
2: 아이고.
1: 그래서 꿈만 꿔도 슬픈 꿈만 꾸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거를
2: 좋아.
1: 드시고
2: 네.
1: 그러니까 옛날에 행복했던 꿈을 꾸면서 또 잠을 깊이 자고 밥을 잘 먹고 다리 근육 생기고 눈도 좋아지고 머리 총기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분이요 나는 내가 의사를 했지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닥터 티나랑 닥터 크리스 만나고 다 인터뷰하고 물어보고 아 내가 닥터로서 그동안
2: 네네네.
1: 우리 환자들한테 해준 것도 최선을 다했지만 또 다른 이런 서플리먼트가
2: 네.
1: 이렇게 그 나이 에이징 퍼슨한테 도움이 되고 에이징 퍼슨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뭐 3살, 4살, 5살 중에서도 왜 뭐 좀 잠도 잘 못 자고 찡찡대고 면역이 약한 어린애한테도 3살부터
2: 네네.
1: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2: 그렇군요. 자, 텔로유스 제품이 좋다는 거는
1: 네.
2: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네네네네.
2: 근데 그 핵심이 그
1: 네.
2: 세포 신호라고 들었어요.
1: 네네.
2: 세포 신호인데
1: 네.
2: 그 세포 신호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1: 네. 우리 몸은
2: 네.
1: 뭐 많은 의사들 학자들이 뭐 60조에서 100조라고 하는데
2: 네네.
1: 세포들이 보면은요.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그걸 더 자세히 보면은 세포 신호 수용체라는 것이 있고 세포 신호 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그 세포에 세포 신호 수용체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는데 신호 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 예를 들면 나 인슐린이 필요해라고 네네네.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 걔가 신호를 보내면 세포 신호 수용체가 딱 받아들이고 오 인슐린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췌장에 신호를 보내서 그렇죠, 그렇죠. 인슐린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줄기세포의 양이 줄어들고 네. 세포 신호 분자랑 세포 신호 수용체가 일을 안 하면 나 인슐린이 필요해라고 연락을 해도 그걸 받아들 수용체가 없으니까 신호도 못 보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섭취를 하시게 되면 물론 저는 코치니까 상담을 해드리는데 네네. 맨 처음에는 너무 또 과하게 하면 또 안 돼요. 너무 좋은 것도 한꺼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 네. 그다음에 생활 습관, 그분의 파운드, 몸무게, 그다음에 밥을 잘 드시는지 조금밖에 못 드시는지 뭐 위장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은 그분을 상담해서 이렇게 조금부터 시작을 합시다라고 네. 시작해서 시작을 하다가 그 대신 전화 통화는 좀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좀 괜찮다. 그러면 양을 또 이제 뭐 레벨 1으로 늘립시다. 해서 차츰차츰 늘리다 보면 본인이 사진을 찍은 걸 보내오고 저희는 네. 텔로유스 제품을 오더를 하시게 되면 브로셔를 주는데요. 여기에 자기 몸의 상태를 자세히 적는 난이 있어요. 네. 적는 난이 있는데 시작 일자에 사진을 찍고요. 거기에 뭐 활력 및 에너지, 정신 건강 및 수면, 소화 및 배설, 통증, 염증, 순환기, 호흡기 걸 다 레벨을 적어요. 네. 그리고 기타 사항을 적고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거기에 사진을 다 찍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동안 저는 9년 이상을 먹었는데 사진을 찍어오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아하.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찍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2: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겠네요.
1: 네, 적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보면 레벨 2로 해서 4번을 드시면 아주 놀랄 만한 기적이 네. 일어나죠. 아하. 그래서 오늘도 아틀란타에 있던 신장 투석 하기 일보 직전인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그분이 제 손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그룹 손님인데 저보고 상담을 해달라. 왜냐면 저희 남편도 신장이 하나밖에 없고 3년 전에 신장 수치가 37이었는데 지금 61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정상이라서 너무 기분 좋아서 감사하네요, 병원 갔다가 진짜. 왔는데 이제 그 손님이 신장이 왜 27이었는데 뭐 25로 떨어졌대나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집트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이도 많으시고 신장도 하나고 별로 안 좋은데 왜 이집트를 갔냐 했더니 텔로이스를 먹었더니 너무 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2: 그 정도로
1: 갔다
2: 회복이
1: 오셨대요.
2: 된 거군요.
1: 네, 그래서 내가 자 보세요. 네. 우리가 일단 내 집을 떠났어. 내 환경에서 바뀌어서 이집트 여행을 갔어. 자 비행기를 타고 무슨 관광버스를 타고 호텔에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 우선 텔로유스를 먹으면 그게 밖으로 에너지 밖으로 내가 이제 다니는 데 쓰지 않냐. 네네네. 그러니까 내 몸을 고칠 때는 못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신장이 중요하고 진짜 소중한 거라면은 당분간은 여행 다니지 말고 선생님의 신장 수치를 높이는데 편안한 마음가짐, 편안한 자세, 네. 그다음에 수면도 내 집에서 그렇게 해서 몸을 살살살살 해서 신장 수치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행을 가는 걸 저 레코멘드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절대로 이거 만병통치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면, 음식, 스트레스 레벨 조절하는 거 운동 그것도 신경 써서 하라고 늘 강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네. 네. 아하.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손님을 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수면도 중요하고 먹는 생활 습관, 뭐 음식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레벨도 본인이 좀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하면서 운동도 좀 꾸준히 하라는 말씀이세요.
1: 그 요즘에는 홈트가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국민체조 한번 하고요.
2: 좋다고 하더라고요.
1: 국민체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뱃살 빼는 운동도 하고요. 또 뱃살 빼는 댄스가 있어요. 나이 들으면은 다 뱃살이 많이 붙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40분 하면은 땀이 쭉 흘러요. 그러면 샤워하고 나면 더 이렇게 생기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그 노폐물을 운동으로 땀으로 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군요. 네. 운동이 정말 네네. 중요합니다. 네네.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 근력 강화 운동도
1: 해야 되고요. 걷는 운동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근력 운동, 근력 유산소 운동이 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재테크보다는 근테크라고 하니까.
1: 네, 네, 그렇습니다.
2: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꾸준히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어요. 네. 아, 정말 텔로유스 건강 상담 코치 우리 정인숙 팀장님하고 상담을 받아보면 네.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대로 좀 따라하다 보면 네, 네.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타주에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또 네. 타주에서도 많이들 또 비즈니스에 좀 참여하시는 네, 네. 분들도 굉장히 네, 많아졌다고 네, 네, 네. 들었는데요. 자, 정인숙 코치님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714-742-4855 714-742-4855번으로 좀 문의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죠.
1: 네. 예. 네. 텔로클럽.com.
2: 네.
1: TELOCLUB.com. 예.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아무튼 우리가 제가 아파봤지만 아프면은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2: 네.
1: 남편도 자식들도 엄마 어떻게 그 소리하고 아픈 건 내 몫이에요. 내가 아파야 맞습니다. 돼. 이 시간에 이제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 우리 텔로이스는 네. 사실 뭐 아프신 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2: 네.
1: 세포를 젊게 하려고 만든 제품이에요. 젊음 회복.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아픈 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지만
2: 네.
1: 실제적으로는 아픈 사람이 많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걸 권하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 비해서 내 얼굴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늙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꼭 전화주세요.
2: 네,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도 네네네. 그냥 가볍게
1: 네네.
2: 그렇게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2: 오늘 제가 이거 브로셔를 보니까 비포 애프터 뭐 다 네. 사진 찍은 것도 나와
1: 네네네.
2: 있네요.
1: 네.
2: 뭐 피부 재생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노화가 지연된다는
1: 네네.
2: 뭐 그런 효과도 있고
1: 네.
2: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네네.
2: 자,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님이십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714-742-4855 714-742-4855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니콜님께서 올려주신 이 내용인데요. 엽서가 참 예뻐요. 부르지 않아도 오는 게 세월이고 쫓지 않아도 가는 게 시간인데 쉬엄쉬엄 느긋하게 산책하듯 여유 속에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예, 멋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도 또 예,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또한이 고맙습니다. 미국에 처음 여행 온 한국분이 일행과 함께 식당에 갔대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딱 스테이크를 이제 먹기로 하고 시킨 겁니다. 이제 다들 주문한 거죠.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스테이크 다 익혀줄까? 아니면 미디움으로 익혀줄까? 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옆 사람이 미디움이라고 한 거죠. 미디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국인 사람들이 한국인 어떤 사람이 난 라지 예, 요 내용을 적어주셨나요?
1: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0: 여러분은 스테이크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미디엄? 미디엄 웰? 돌아가

네, 김도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그냥 가슴이 그냥 뭉글뭉글해지네요. 예, 시간. 시간은 지체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9월이 되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이 시간이 확 가슴에 또 와닿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은 시간들 뭐 많다면 많고 또 짧다면 짧은 건데 어떻게 좀 알차게 잘 보내야지 알차게 시간을 좀 보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해투 단톡방에 음악회 소식을 또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성우님께서 저희 단톡방 연결하셔서 또 음악회 소식을 이렇게 알찬 음악회 소식을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후원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행사인데요. 요바린다에 위치한 로즈 드라이브 이 그 프렌즈 처치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렌즈 처치에서 이 음악회가 있는데요. 20일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인가요? 오후 7시에 있어요. 로즈 드라이브 프렌즈 처치에서 있는데 주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드릴까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이 가을의 문턱에 정말 클래식 음악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일도 하시고 또 음악회 참석하셔서 좋은 일도 하시고 또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좀 뜻깊은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소가 4221 North Rose Drive 요바린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92886이에요. 그 구글 지도에서 그냥 프렌즈 처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는 구글이 잘 가르쳐 줍니다. 네, 하나 콰이어에서 진행하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오지와 그 험한 지역에서 또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과 그 지역을 이제 또 돕기 위해서 이런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콘서트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참석하시고 또 좋은 일도 하시고 좋은 이 가을 밤에 아름답게 수놓을 음악회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성우님, 예, 멋진 음악회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뭐 있을까? 계절이 무서운 시간.
0: 9월 20일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예, 여바린다에 위치한 프랭크 처치에서 있어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9: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8: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10: 213-388-5600 융자나라.
11: 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쿠키무찌님 원성생님 반갑습니다. 선미님 가을인가봐요. 진짜 오랜만에 회사 밖에 잠시 나갔다가 잠자리를 봤는데 그게 뭐라고 기분도 좋고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잠자리 보셨어요? 와, 저는 올해 잠자리 한 번도 못 봤는데 럭키한데요? 쿠키머찌님. 음악이 가을가을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 가을가을한 노래에 자꾸 꽂히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어요.

덥다고 하는 남가주도 9월 중순이 되니까 침저녁 기온이 내려가면서 가을을 느끼게 하네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아,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진짜 가을 바람 느껴집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단 한 번 튕겨낸 기타줄에 이 떨림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죠. 오늘은 블루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뮤지션 비비킹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나 복잡한 연주 대신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단 하나의 음으로 깊은 고독과 위로를 전하곤 했습니다. 삶이 조금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날일수록 뭐 이 블루스 선율이 건네는 진솔한 고백이 더 깊게 다가오곤 하는데요.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첫 곡으로 그의 아련한 기타 소리가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비킹의 대표곡이죠. The Three is Gone 준비했어요.

너무 좋네요. 자, 비비킹은 자신의 기타에 루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평생을 동반자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음악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전설이 될 수 있었겠지요.

0: 네, 이 비비킹의 블루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설적인 이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특유의 바이브레이터와 싱글 노트 솔로 연주로 에릭 클랩튼이라던가 또 지미 핸드릭스 등 현대 락과 블루스 뮤지션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비비킹은 미시시피 델타의 면화밭에서 출발해서 이 세계 대중음악사의 불멸의 족적을 남긴 일렉트릭 블루스의 거장이자 팝과 록 음악 전체의 이 연주 그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요. 루실 비브라토, 이 손가락 끝을 강하게 이렇게 떨면서 음을 연장하는 그런 특유의 손가락 비브라토와 스트링 밴딩 기술로 이 기타 소리가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감정적인 깊이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뭔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보컬로 한 구절을 이렇게 부른 다음에 또 예, 곧바로 기타 연주로 응답하는 뭐 대화식 그런 구성의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기타 연주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참 멋진 예, 뮤지션이에요. 비비킹의 음악 들어봤습니다. The Thrill is Gone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2부 시간은요. AI 정화 선배의 이슈 포커스, 이슈 톡톡. 예, 오늘 토픽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준비가 돼 있고요. 또 간추린 뉴스도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예, 잠시 후에 다녀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5: 2424.

0: 네. 시러그레인이었어요. Forget You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밀당 토크. 자, AI 정우 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뭘까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후 햇살만큼 따뜻하게 인사드립니다.
0: 반가워요.
1: 오늘도 밝게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 저 꽤 중요한 소식 들고 왔거든요.
0: 뭨까요?
1: 푸드스탬프 스냅 지원액이오는 10월 1일부터 오르는데요.
0: 네.
1: 거의 전 지역에 적용되는 변화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누가 혜택을 받는지 가정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선미 씨도 주변에 이런 혜택 정보가 필요한 분 계신가요?
0: 그럼요.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 푸드스탬프 캘프레시 혜택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이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1: 사실 이런 생활 밀착 정보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10월 1일이 코앞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놓치면 내 통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 스냅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대고 있는 식품 지원 제도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의외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정 규모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이번 인상 폭도 가구마다 체감이 다를 수 있어서 네.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려고요. 저는 이 얘기가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장 보는 분들 이야기라는 게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자, 저도 좀 검색을 해봤더니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액이 기존 298달러에서 360달러로 오르고요. 또 4인 가구는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캘프레시 스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 스냅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0: 어허.
1: 쉽게 말하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같은 합법적 신분이 기본 조건이고요.
0: 네.
1: 소득이 낮은 가정이라면 자격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혼자 사시는 분도 되고 대가족도 됩니다. 가구 규모가 클수록 지원액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번 10월 1일 인상은 48개 주와 워싱턴 DC에 적용되는데요. 알래스카나 하와이는 생활비 기준이 달라서 네? 별도로 계산해요.
0: 아하.
1: 이번 변화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2인 가정과 4인 가정이에요. 두 분이 사시는 가정은 한 달 지원 최대액이 한참 올라서 장 보실 때 체감이 달라질 거예요. 4인 가정은 더 규모가 크다 보니 오름폭도 그만큼 크게 느껴지실 거고요.
0: 네.
1: 이 혜택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 수혜 중인 분들은 케이스워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라면 지금이 딱 타이밍이에요.
0: 네.
1: 주변에 해당될 것 같은 분이 계시면 꼭 이 얘기 전해주세요.
0: 아하.
1: 선미 씨 주변에도 이런 정보 꼭 필요한 분 생각나는 분 혹시 계세요?
0: 그렇죠. 있어요. 그럼요. 주변에 뭐 없을 수가 없죠. 생활이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 건지 좀 전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미국 재무부에서 이 조사한 결과 매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3.2% 정도씩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또 예, 반갑기도 했습니다.
1: 그렇죠. 금액 얘기를 빼면 반쪽짜리 정보가 되니까요. 이번 인상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서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올해는 체감이 좀 더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0: 네.
1: 혼자 사시는 분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오르는 폭이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가정이라면 한 달 최대 지원액이 50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가요. 네, 식구 가정은 그보다 훨씬 넉넉해져서 한 달의 장을 꽤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물론 최대 지원액은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에 해당하고요.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 금액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를 받느냐 아니냐는 각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지원액이 올랐다는 소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 신청을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면 내 상황에 맞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0: 네.
1: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정말 이 캘프레시, 이 스냅 혜택이 절실하거든요.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정말 살아갈 힘도 되고요. 이런 지원 제도가 실제로 우리 이웃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1: 저는 스냅 같은 제도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0: 뭘까요?
1: 혜택을 받는 분들이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순간, 이번 달 카드 긁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쌓이는 분들한테 이 제도가 실제로 숨통을 틀어주거든요. LA 한인 커뮤니티 안에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 혜택을 받고 계세요. 근데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괜히 눈치 보인다거나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 때문에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건 당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예요. 세금 내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마련해 놓은 안전망이니까요. 오늘 이 얘기가 누군가한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그렇네요. 그럼 이 캘프레시 스냅 신청 조건이라던가 뭐 제출할 서류 등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고맙겠어요.
1: 막상 자격이 된다는 걸 알아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카운티 사회복지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영어가 불편하셔도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류 준비가 제일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이랑 소득 관련 서류 정도예요. 월급 명세서나 세금 보고서 같은 거요.
0: 아하.
1: 없는 것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 부분은 담당 케이스워커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미 스냅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갱신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갱신이 밀려 있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0: 아하.
1: 오늘 방송 들으시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한테 링크 하나만 보내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한 달 식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선미 씨는 이런 생활 정보 들으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세요?
0: 글쎄요.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이죠. 자, 오늘 푸드스탬프 캘프레시 스냅 이야기 정우 씨와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가요? 오늘 좀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면요. 말씀해 주세요.
1: 오늘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사실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10월 1일부터 지원액이 오른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내 소득이랑 가구 규모 넣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어요.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딱 한 분이라도 주변에 이 얘기 전해주신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선미 씨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0: 글쎄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뭐 우리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예, 물가는 오르고 살기는 막막하고 그런 분들께 이 캘프레시 이 스냅 정보가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꼼꼼하게 서류 챙기시고 또 담당 케이스워커와 한 번쯤은 상담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이런 좋은 정보는 좀 쉐어하면서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정말 알찬 정보 정우 씨가 줬는데요. 자, 마지막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1: 오늘 저랑 이 얘기 함께 해주신 선미 씨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0: 고마워요.
1: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생활정보라는 게 사실 들을 때는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오늘만큼은 딱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10월 1일. 그리고 주변에 장 보는 게 빠듯한 분 계시면 오늘 이 얘기 살짝 꺼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0: 네.
1: 저는 그게 제일 따뜻한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그 표현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이 정보 나눔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따뜻한 나눔이라는 거죠. 이 따뜻한 나눔이라는 말이 정말 듣기 좋네요. 정우 씨 오늘도 좋은 정보 함께 할 수 있어서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또 우리 만날까요? 고마워요. 안녕.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5: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6: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7: 명자나라, 좋은 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9: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알고리입니다. Let's stay together.

0: 네, Let's Stay Together 예, 함께 들었습니다. 알그린 노래였어요. 밥만 잘 먹더라 라는 노래.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 아, 밥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요 벌써 컨디션부터 달라져요.
1: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더라.
0: 이제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창민과 이현의 밥만 잘 먹더라 노래 예, 함께 들었습니다. 밥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 코리안 퍼레이드가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의 중심부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한국일보 미주 본사 주관으로 올해로 53주년을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이민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성취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은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남가주 한인사회의 역량과 결속을 보여주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어제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 새 규정은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그리고 주택 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이 연방 국토안보부의 조치입니다. LA시와 뉴욕시, 샌프란시스코시, 또 시카고시, 시애틀, 그리고 산타클라리타 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도 같은 법원에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대량의 마약과 총기류 그리고 살아있는 악어가 발굴돼서 남녀 두 명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아파트가 주요 마약 거래 거점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펜타닐 알약과 가루 약 94파운드를 비롯해서 헤로인 2파운드, 코케인 16파운드 등 대량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비커, 혼합기, 또 유아프레스 등 마약 제조와 가공에 쓰인 연구실 형태의 장비들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말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네팔 국가재난관리청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지난달 26일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39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국경 인근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숨진 43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1,4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일대 지하 안반 구조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정밀 지도가 공개돼 대형 지진 발생 시 지역별 피해를 예측하는데 새로운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LA 한인타운과 인접한 다운타운 지하에는 최대 10k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층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진 발생 때 지반 흔들림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해 준다며 가짜 연방 세금 감면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카운티 산정국은 산정국을 비롯해서 재무 세금 징수국, 감사 회계국, 또 소비자 비즈니스 업무국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 전화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같은 허위 재산세 감면 광고에 대해 공동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미 전국 은퇴자들이 매년 기다리는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이 내년에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최대 3.6%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로 확정될 경우 2023년 8.7% 인상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 됩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은퇴자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된다는 의미보다는 최근까지 이어진 물가 상승을 일부 보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여야 대표가 한미협력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국의 자주적 역량 강화를 강조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북한의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미사일 도발 등을 거론하면서 이 한반도 안보 문제가 한미 양국이 직면한 제1 숙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역내 질서를 흔들고 통상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에 한미 양국이 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몸속에 니코틴이 많이 쌓일수록 노년기 시력 상실의 주범인 황반변성 이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고 덜 해로울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니코틴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기적인 건강 상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 국제학술지 BMC 이 공중보건 최근 후에 실렸습니다. 자,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노래 전할게요.

0: 가슴 따뜻해지는 노래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였어요. 조성모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네, Man in the Box 노래 듣고 계십니다. Down Under.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샌디 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군요. 뭐 시카고도 다녀오셨고 조카 결혼식에도 다녀오셨고 사촌들과 투어도 하시고 아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그리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998불 오픈 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0: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3: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획득,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45% 증가 확인.
2: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3: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2: 213-738-1188 셀리온.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4: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5: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4: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6: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어김없이 캘리포니아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뭐 점심도 드셨겠다, 수요일이겠다, 어깨는 슬슬 조금씩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자, 한 주의 고비를 넘기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 반환점 잘 도셨습니다. 이제 주말이 저 앞에 혼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뭐 차 안에 계시던, 사무실에 계시던, 아니면 가게에 계시던, 어디 계시던 간에 오늘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어떻게 가볍고 조금 더 다정하게 그렇게 채워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으신 모든 여러분, 지금부터 5시까지는 저와 함께 한껏 좀 오후의 피로감을 기대면서 편히 쉬시면서, 자, 이번 주도 역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슬슬 밀리는 그런 정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한숨 쉬지 마시고요. 일단 볼륨부터 한 칸 좀 키워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오늘 수요일 첫 곡으로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우리 구창모의 노래, 송골매의 노래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떻게 기운 좀 떨어지시는데 이 노래 좀 괜찮았습니까? 분위기 좀 콱콱 업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순철님 기다리다 올라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라이. 자, 샌디님 안녕하십니까? 나박김치 배달 마치고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아, 이번엔 벌몬 갤러리아로 가시는군요. 벨리의 그린 마켓이 아니고 라면 끓이러 갑니다. 시간이 빨라졌어요. 9시에서 4시. 아이고, 우리 쿠키 모찌님 오라이. 10장을 11장으로 만든 버스표 좋아요 누르면서 김수전기에서 라면 전용 포트와 익스텐션 라인 사갖고 왔다고.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5시까지 즐기겠습니다. 자, 연예인들이 말이죠. 특히 구창모 씨가 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작곡자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만든 작곡자들이 꽤 많아요. 구창모 씨는 많은 곡을 작곡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노래를 작곡할 때 나름대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구창모 씨가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옆에 보면 이화여고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남학교 시절에는 그 근처에 있는 여학교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했었는데, 자, 그런데 그 이화여고에 2학년 다니는 여학생을 그렇게 짝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드디어 그 여학생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 누구누군데 당신이 마음에 드니까 나하고 만납시다 라고 나름대로 고백을 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여학생이 구창모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나 고2야 이러면서 휙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첫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그러니까 발로 채웠죠. 그래서 만든 노래가 바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입니다. 바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주인공이 우리 그 당시에 구창모 씨가 사모했던 이화여고의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글쎄요, 지금쯤은 어디서 무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H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크쇼에서 김범용 씨하고 절친이에요. 그런데 김범용 씨가 하는 얘기가, 그때 못 만났으니까 이 어쩌자 마주친 그대가 탄생을 했지, 그때 만나서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이 노래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지고 아픔이 있어야 좋은 노래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따지고 보면 노래라는 것이 뭐 즐겁고 행복한 노래도 많지만 아프고 쓰라리고 상처 입고, 그게 저희한테는 많이 와닿고 내 인생 주제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 김범용 씨도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은 구창모 씨보다는 김범용 씨가 훨씬 많은 노래를 작곡해서 다른 가수들도 부르고 자기도 부른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김범용 씨의 노래는 과연 어떤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작곡한 노래인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뜻을 생각해보면서 김범용 씨가 왜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것도 한층 노래의 재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김범용입니다. 왜 날.

네, 노래를 듣고 나니까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왜 날 사랑하네요. 사랑이 떠나가네요. 어떻게 보면 아마도 김범용 씨가 사랑의 시련을 얻고 나서 만든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노래마다 사연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날 알고 저 노래를 만들었지 라는 그런 인생곡들이 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 노래 한 곡씩은 다 이렇게 노래를 그냥 듣는 것보다 이렇게 뒷이야기와 함께 또 가사를 음미하면서 듣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멋진 곤니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H2님이라는 넘버 나인이 나와 있어요. 아, 같은 H님인데 소개로 오고 다시 들렀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쿠키 모찌님 다시 와주시고 샌디님도 오래간만에 와주시고 아마 우리 로라님은 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우리 순철님 오셨고 아마 알청님도 들리실 것 같고 그나저나 우리 TK님이 수술이 잘 회복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회복하고 짠하고 우리에게 슈퍼맨처럼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하시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김범용 씨 노래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창모 씨 노래 듣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같이 쌍벽을 이루며 히트했던 여자 가수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가수입니다. 네, 우리 강수지 씨네요. 시간 속의 향기.

네, 시간 속의 향기 우리 강수지 씨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니까 그 당시 강수지 씨는 마치 굉장히 좀 야릿야릿하면서 뭐랄까요, 그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같은 그런 복장으로 아주 이 노래를 부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우리 알청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억의 노래. 그렇습니다. 우리 H님이나 우리 저 비비안님 말씀처럼 우리 강수지 씨는 지금 김국진 씨하고 룸메이트로서 아주 즐거운 나날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모찌님, 강수지 노래는 그냥 그랬는데 청순 이미지로 약간의 인기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지금 들으니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누가 부른 무슨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래를 들을 당시에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고 어떤 인생을 살고 계셨는지를 한번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게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여러분께 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강수지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노래를 빼기에는 좀 허전한 면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별의 그늘 윤상입니다.

0: 네, 이별의 그늘. 역시 윤상 씨도 사실은 가수라기보다는 작곡가로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 당시 시간 속의 향기 이 노래도 윤상 씨가 우리 강수지 씨를 위해서 만들어줬던 노래였습니다. 자, 모찌님, 본인이 키우고 있는 두 냥이 아들 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찌떡 빵 무지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네요. 어려서 아버지가 결혼식장 다녀오시면 타월 갖고 오는 것보다 모찌떡 갖고 오시면 다 먹었던. 그렇습니다. 옛날 결혼식장을 가면요, 항상 이렇게 6개짜리 조그마한 모찌떡 내지는 타월, 또 어떤 그 좀 풍부한 집안에서는 여자들이 쓰는 양산도 줬던 거 기억나요. 그 결혼식 피로연에는 항상 갈비탕을 줬던 것 같아요. 이만한 냉면 대접에다가 가운데 갈비가 딱 두 쪽밖에 없습니다. 그 계란 지단이 좀 있고 국물만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애치님께서 둘이나 있어 든든하겠다고 그랬더니, 네, 둘이 잘 놀고 하나하나가 성격 입맛도 다 달라서 피곤하다고. 그렇습니까? 자, 물론 윤상 노래 지금 들어도 좋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 그리고 알청님도 좋은 곡들을 참 이 시대에 걸맞게 선곡해 주셨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보내드릴게요. 아, H님은 어릴 적에 미국 갔다 오시면 바나나 초콜릿 가져오면 미국 껌도 너무 행복했다고. 그 당시 그렇죠, 그랬던. 아이고, 우리 통계님 갈비탕 하면 결혼식입니다. 지금 아마 통근버스 중이신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그런 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찌님, 애들이 나이든 할매 피곤하게 해도 그 애들이 주는 힐링으로 인게 너무 행복하다고.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 피곤한 가운데 정도 들고 행복이 들고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선물 중에서 그 정이란 것이 대단한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알총님 함께하고 계시죠? 그 시절 노래입니다. 양하영, 가슴앓이.

네, 또 덕분에 90년대를 풍미한 양아영의 가슴앓이 언제 들어도 새롭고 추억에 젖은 그런 명곡 중의 명곡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알청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우리 함께 여러분들을 추억으로 가게 해줘서. 자, 동계님, 토요일에 옛날 학교 마치고 친척인 척해서 예식장 갈비탕 몰래 먹은 기억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먹었던 거로는 갈비탕이 있었고 비빔밥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면 대접에 여러 가지 나물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가지고 참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고추장이랑 해서 먹었던 비빔밥도 기억이 나고,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결혼식이라는 그 문화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 큰 문화였었고, 요사이는 뭐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호텔에서도 간혹 하지만 보통 결혼식장, 예식장, 동네마다 다 예식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이 있어서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막 부랴부랴 결혼식을 끝나고 그 직원들이 사람들 그냥 막 먹고 나가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떡 같은 거 나눠주고 수건도 나눠주고 그랬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하는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모든 분들 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국TV가 새 단장을 마치고 저희 미주 한국 일보 라디오 서울 1650 계열의 한인 방송 서비스 한국TV가 새 단장을 마치고 애플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어에 새 앱을 나란히 출시했습니다. 자, 새 로고와 새 화면 그리고 안정된 시청 환경으로 돌아온 이번 개편이 우리 한인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라는 한국TV의 정체성을 앱 첫 화면서부터 구현한 것이 특징이고, 가장 큰 단점은 단순함입니다. 앱을 열면 회원 가입 또 로그인 복잡한 메뉴 탐색 필요 없이 바로 24시간 YTN 뉴스 라이브가 재생되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우리 순철님도 여기에 걸맞게 어떻게 이 노래를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깜빡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죠? 이진관입니다.

0: 네, 인생은 미완성 이준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준관 씨는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전환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라드 이렇게 가수였다가 트로트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조항조 씨도 원래 발라드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트로트로 변했고 장윤정 씨 역시 발라드 팝송을 부르다가 어머나를 계기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고 안돼요 안돼 주인공인 우리 김상배 씨도 나이팅게일이라는 그런 노래로 발라드 가수로 노래를 하다가 트로트로 가수로 전향해서 성공했던 그런 그 사례가 많습니다. 요사이는 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을 통해서 뭐 성악 트롯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악 트롯도 있고 종류가 너무 다양했는데 결론은 트로트 가수를 하니까 인기를 많이 얻었다는 중요한 사실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H9님 예 어깨 흔들흔들하게 하는 곡이라고 일터인데 일은 안 하고 놀러 가서 모닥불 앞에서 다 같이 떼창하면서 듣는 기분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비안님 일하면서 몰래 듣는 이 맛은 해보는 사람만 아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H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방송 많이 들으시라고 김세련의 세타령 좋아하신다고 예 세타령 좋죠. 네 예 그렇습니다. 김상배님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분도 원래 발라드 가수였다가 트로트로 전향했습니다. 우리 H129님 니들이 이 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신구씨가 그 개 그 과자 선전하면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걸로 많이 인기를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로라님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바쁘신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지내시죠? 딸라 보시느라고 바쁘니까 일 열심히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나인님, 나인님이라고 그럴게요. 이제 아이디 호명 안 하겠습니다. 예, 몰래.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시니어분들 많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간혹 그분들 노래 들려드립니다. 내일은 또 일부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또 50년대 60년대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김세레나입니다. 새타령.

0: 네, 그렇습니다. 한복 입고 깊은 보조개에 빵긋 웃으며 춤추던 모습,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김세레나 씨의 세타령 함께 했습니다. 뭐 이 노래 말고도 성주풀이도 있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런 노래도 기억이 나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라디오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코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 세계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님 지금 출근 중이시죠? 아, 코나의 제목이 멋지죠?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낮은 밤보다 아름답다. 우리 로라님 언젠가 땡하고 오신다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이 띵호와 인생 모이깐디 겁나게 즐겁게 놀아야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1: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0: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2: 213-388-5600 융자 나라.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조금 달달한 그 감미로운 팝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참 페리코모라는 노래, 이 노래 And I Love You So는 또 앤디 윌리엄스란 그 가수가 불러서 또 히트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연이 깊은 게 제가 2005년도에 이제 한국 나가서 이제 음반 준비를 막 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도 그 가수 박강성 씨하고 같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오스카 엔터테인먼이라고 많은 가수도 있었는데 바비 김 씨가 있었고 심수봉 씨가 있었고 박강성 씨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있었고 가수 현미 씨도 있었고 변진섭 씨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박강성 씨가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됐는데 본인이 연습실이 있어요, 사무실에. 거기를 저한테 이제 할애해 주면서 와서 연습하라고 하면서 제 목소리에는 이 And I Love You So가 되게 잘 어울리니까 이걸 레퍼토리로 만들어서 필요할 땐 쓰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감사한 친구이기도 하면서 아주 고마운 그 사람이기도 하고, 제 이름 고니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은 또 가수 변진섭 씨였었고 그렇습니다. SK 사장님, 아유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강성 굉장히 멋진 가수고 성실한 가수입니다. 자, 이렇게 추억의 팝송을 듣다 보니까 또 연결고리로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아 물론이죠, 박강성 씨 노래 들려드리죠. 그 전에 일단 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또 추억을 한번 되새기시고 바로 박강성 씨 노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그 페리페이지의 체인징 파트너. 이 페리페이지는 한국의 그 한명숙 씨, 그 노란사스의 사나이가 한국의 페리페이지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자, 모찌님, 그렇습니다. 캠핑을 좋아해서 모니터 앞에 캠핑카 그림을 붙여놨는데 이 노래 들으니 캠핑 떠나고 싶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눈 감고 이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비비안님 말씀 맞습니다. 모닥불 밑에서 맥주 마시며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안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웰컴입니다. 웰컴. 자, 그렇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박강성님도 LA에 오셔서 콘서트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결정 난게 아닌데 조심스럽게 지금 내년 그 노래자랑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초청가수로 초청하려고 섭외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MT를 한번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버스 한대 빌려서 가까운 캠핑하는 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맥주도 한잔 먹고 저녁에 모닥불 피워놓고 제가 장요셉 단장님 모시고 와 색스폰 라이브도 한번 듣고 저도 노래 한곡 부르고 좀 통기타 가지고 와서 그런 그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올해 안에 한번 그렇게 하루 정도 저희 제작국하고 의논해서 처음으로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MT를 한번 제가 구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실현해보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즐거운 프로그램 추억에 남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강성 씨의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도 또 약간 사연이 있어요. 박강성 씨가 무명 시절에 무역해서 다니면서 음반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음반을 가지고 저하고 만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형, 박형 할 때니까 이형, 저이 노래 안 되면 큰일 나요. 있는 돈다 털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노래를 필두로 박강성이라는 가수가 우리한테 알려지게 됐죠. 바로 문 밖에 있는 그대 바로 전에 첫 데뷔곡으로 나왔던 노래인데 여러분 익히 아시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0: 네, 사실 저 역시도 이 노래 굉장히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하고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노래방 가면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부르시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다행히도 우리 박강성 씨가 이 노래가 히트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아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바라건대 한번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굉장히 보고 싶은 친구고 어쨌든 간에 제가 MT는 한번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드리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13: 네, 안녕하셨습니까?
0: 한 주 동안도 굉장히 엄청 바쁘셨죠?
13: 네.
0: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또 이야기를 또 해주실까요?
13: 오늘은 금옥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0: 금옥단 사실은 그동안 거의 매일 프로모션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설명 살짝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금옥단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3: 오늘은 이제 한 92살 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0: 92살.
13: 그런데 이제 온몸이 다 아프고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양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0: 아이고.
13: 그래 이제 한 세 번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고 오늘은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0: 아이고, 잘된 일이네요.
13: 열이 받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좀 10분만 더 계세요 그랬더니 그걸 참지 못하고 이분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0: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13: 어떻게 했어요? 금옥단 잡수시개 하고 침을 한 30분 놔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머리가 맑아지셨다 하고 아이고, 가셨어요.
0: 네, 아이고 대단하네. 네. 자, 지난번에도 뭐 항상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박사님이 어디 여행 가실 때도 꼭 금옥단을 챙겨가지고
13: 예.
0: 그거를 반쪽 정도 들고 가신다고 그런 얘기 저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13: 예.
0: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몸이 좀 아프거나 좀 힘들 때 위급한 상황일 때 금옥단의 그 효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13: 그래서 이제 금옥단은 이제 제가 만든 약인데
0: 네.
13: 특히 심혈관 질환,
0: 네.
13: 예,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0: 아,
13: 신장이
0: 예,
13: 안 좋다든지
0: 예.
13: 아니면 간이 안 좋다든지
0: 아,
13: 안 좋아서 피를 걸르지 못할 때
0: 아,
13: 우리가
0: 예, 예.
13: 40, 60이 좀 넘어가면은
0: 네, 네.
13: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게 있어요.
0: 네, 네.
13: 이 사구체 신염이라고 이 사구체에서 피를 걸러줘야 되는데
0: 아~
13: 필터 작용을 하거든요.
0: 아~
13: 그걸 못 걸러주면 우리 몸에 어혈이 생겨요.
0: 아, 못 걸러니까 뭉쳐가지고 어혈이 생긴단
13: 네.
0: 말이죠.
13: 그래서 네네. 어혈이 있는 곳은 통증이 있어요. 잠자고 나면은 저기 아래 다리 종아리 쪽이 붓는다든지
0: 네, 예, 예.
13: 양말 쪽이 양말 뒷목
0: 예,
13: 닿는 쪽이
0: 예, 예.
13: 가렵다든지 또 부어오른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구체에서 피를 걸르지 못해서 오는 증상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네.
13: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약해지잖아요.
0: 네.
13: 그러면 저녁에 소변보로 4-5번씩을 가야 돼요.
0: 네.
13: 그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심장에서는 자연적인 열이 발생을 하죠.
0: 네.
13: 국기에 대한 경련을 한번 해보세요. 국기에 대한 경련.
0: 예예 예, 이렇게요.
13: 거기 뭐가 들었을까요?
0: 여기에 심장이 있지 않나요?
13: 예, 심장이 들어있어요.
0: 네.
13: 열중 쉬어대 보세요. 거기 덩어리에 거기 신장이 있어요.
0: 콩팥.
13: 예, 콩팥.
0: 아.
13: 콩팥은 이제 요행상으로 수 물로 치거든요. 물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0: 양쪽으로 네. 뒤쪽에. 아. 네.
13: 그래서 신장 안에 사구체가 있는데. 거기 그게 피를 온몸 피를 걸러야 돼요.
0: 예, 예,
13: 근데
0: 예.
13: 걸러주지 못하면은 이 부종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이 부어지게 이제 배가 차가워지게 돼요.
0: 아.
13: 그럼 허리에 요통이 생겨요.
0: 아.
13: 4번, 5번 요추하고 고관절 사이에 이상근이 있는데 시켜줘야 되는데 순환을 하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간하고 위가 싸워요.
0: 아.
13: 오른쪽 갈비 밑에는 간이 들어 있고 왼쪽 갈비 밑에는 비위가 있어요. 위장이.
0: 아, 예, 예.
13: 근데 순환이 심장하고 신장하고 열하고 차가운 기운이 순환을 잘하면은 간하고 위가 온도가 맞으니까
0: 네.
13: 영양 흡수를 해서
0: 네.
13: 사지를 몇개 살려야 되거든요.
0: 아.
13: 근데 이거 안 되면은 간하고 위가 서로 싸워요. 그러면 소화불량이죠.
0: 네네.
13: 뭐 역류성 식도염이기도 하고 간담 비위가 서로 싸우질 못하니까
0: 예.
13: 그 싸우고 있으니까
0: 네네.
13: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와 버려요.
0: 아.
13: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치료를 할 때
0: 네.
13: 심장열 어떤 방법이든 내리면 되거든요.
0: 네네.
13: 근데 우리 저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태음이라 열이 많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13: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 차갑다고요.
0: 아, 그렇구나.
13: 예. 그러니까 순환이 나 같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비위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0: 아.
13: 손발이 차갑다고요.
0: 네, 네. 예.
13: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폐하고 대장이 약해요.
0: 예, 예.
13: 우에 열이 많아. 그래서
0: 아.
13: 성질이 빡빡 나기도
0: 예,
13: 하고.
0: 예, 예, 예.
13: 아래 배는 차가우니까
0: 네.
13: 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배가 뽀록이 튀어나오고요.
0: 네, 네, 네.
13: 이랬을 때 병이 생기는 게 제일 먼저 심장하고 신장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0: 아.
13: 심신불교가 되거든요.
0: 네, 네, 네.
13: 그러면 두 사람 체질이 서로 다르잖아요.
0: 다르죠. 예.
13: 그러니까 이제 맥을 보면은 열증으로 나와요. 심장
0: 아.
13: 열이 많으니까. 그런데
0: 아, 예, 예.
13: 그 열은 신장 콩팥이 약해가지고 심장이 약해서 오는 가짜 열이에요. 그랬을 때는 신장이나 대장이 따뜻해지는 오적산 같은 그런 약을 먹여야 돼요.
0: 네네네.
13: 그러면 열을 밑으로 끌어당겨야 되죠. 그러면 머리가 시원하고 가슴이 시원한 사람은 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아,
13: 비용이 없어요.
0: 없죠. 예.
13: 예. 이랬을 때 먹는 약이 이 되게 오적산도 있고 천황보심단이 있고 약이 있는데 이게 한계가 애매모호해요.
0: 아.
13: 열 내리는 약을 먹여줬는데 네네. 얼만큼 먹여야 될지를 몰라. 근데 몸이 뜨거우니까 찬약을 먹였는데
0: 네.
13: 계속 먹으면 몸이 너무 차가워져 버려요. 병이 네. 거꾸로 되는데
0: 아.
13: 그 한계가 모호해요.
0: 아.
13: 그랬을 때 몸이 찬 사람한테는 더운 약을 많이 먹여야 되고
0: 네네.
13: 몸이 더운 사람은 찬 약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부작용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0: 아.
13: 그래서 그러면은 부작용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0: 네네.
13: 심장 열 내리고 심장 차공을 올리면 순환을 시키니까 돌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안 나더라는 얘기예요.
0: 아,
13: 그래서
0: 예.
13: 만드는 약이 산상금옥단이에요.
0: 아, 그래서 만드는 약이에요.
13: 네, 산상금옥단은 이제 선천적으로 허약한 사람들,
0: 네네.
13: 아픈 사람도 이 약을 먹이면은 하늘에 천기를 다, 다 몸에 붙여요.
0: 아,
13: 그래서 순환을 생기게
0: 예,
13: 하니까
0: 예, 예, 예.
13: 백병불생이라 그래.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0: 아,
13: 이게 심장하고 신장이 교통이 안 되는 것 같다가
0: 네.
13: 심신불교라고 그래요.
0: 아,
13: 그렇게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간하고 위가 싸워요. 여기서 간이 불화가 나고
0: 아,
13: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맥을 못 쓰게 돼요. 몸이 추웠다 더웠다 차갑다
0: 네,
13: 더웠다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심해지면은 위장기능이 거꾸로 올라가는 게
0: 네네.
13: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실이나 위궤양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 눈이 침침해지고 이거는 간담비가 돼서 간이 약해지면 눈이 안 보여요.
0: 네.
13: 신장이 안

0: 문제오면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폐에 문제 생기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리고 간에 간, 담, 습열이 오면 밥을 못 먹어. 그리고 이 가슴에 뭔가 답답한 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맥기라 그래요. 그러면 간하고 신장의 음이 허하면 위에 올라가면서 맥기 다음에 오는 게 편도선이 와요. 편도선은 편자가 가다편 한쪽 편자고 도자는 복숭아 도자예요. 복숭아 씨가 익으면 딱 벌어지잖아요. 복숭아 씨가 벌어지듯이 한쪽이 앞서 편도선인데 간하고 신장이 음이 허했을 때 오는 증상이에요. 그럴 때는
1: 그렇군요.
0: 갑상선 종대가 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러는데 어혈이 있는 곳은 반드시 통증이 있어요.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뭐 치료 침마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해서 봤을 때 거기에 뭐 어혈이 있거든요. 어혈 거기서 피를 싹 뽑으면 그 자리에서 안 아파요. 어깨가 그냥 쏟아질 것 같이 아프고 고개도 못 돌리고 팔도 안 올라가고 그냥 밤새 잠을 못 자는데 거기에서 피를 뽑아주면은 어혈을 뽑아주면은 그 자리에서 안 아파요. 근데
1: 그렇군요.
0: 이걸 이제 치료를 해서는 방법인데 약을 먹고는 방법이 없는가? 그게 산상금옥단이에요.
1: 그렇죠.
0: 산상금옥단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양 성분이 이 사양이나 목향이나 침향이나 단향이 있거든. 향자가 들어가는 약들은 몸 안에 들어가면은 막힌 구멍은 다 뚫고 다녀요.
1: 막힌 구멍은.
0: 그래서 방향성 계규약이라고 그러네요. 10개짜리다 구멍규자예요. 방향 향을 날려가지고 이 막힌 데를 다 뚫어주는 건데 이 공진단 얘기 들어보셨죠?
1: 예, 공진단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0: 그
1: 사실.
0: 사양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건 너무 약해요.
1: 사양 성분이 약하단 말이죠.
0: 그 처방 자체가 그래서 공진단에 15배를 넣어요.
1: 아이고.
0: 금옥단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녹용이 들어가고 산삼이 들어가는데 뭐 공진단에 산삼 안 쓰죠. 녹용이 들어가는데 아마 좋은 거안쓸 거예요. 녹용도 원룡이 있어요.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것 엘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면은 이 시베리아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뿔 끝에다가 기름을 많이 이 단백질을 많이 저장을 해놔요. 그래야 그걸 먹에 힘이 생겨요.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산삼. 산삼도 이 천정급. 천정산삼은 거의 없어요. 천정급은 한 2-300년 돼가지고 그래도 몸체가 내 엄지손가락만 해야 되고 길이가 한 4-50cm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넣어야 힘을 받아요. 근데 공진단에 들어가는 것 사양 성분을 15배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산삼하고 녹용이 들어가는데 이 산삼이나 녹용은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성분이 다 바뀌어져요.
1: 그렇군요.
0: 그러면 사양 성분이 15배로 들어가면은 군신자서에서 군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들어가는 것은 산삼 녹용이 뭘로 되느냐? 같이 녹용이 돼버리는, 이제 사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아까 침을 놓고 난 있는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의식불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뉘어놓고 반드시 이제 사관을 터줘야 돼, 침을. 합곡하고 체축 놔주고 빨리 중안에 침을 놔줘야 돼요. 그래야 기운이 돌죠. 그러면서 금옥산을 먹여요.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머리에 있는 가슴에 있는 열을 아랫배로 내리고 아랫배 차가운 기를 위로 올리면서 순환을 시키니까 한 30분 있으면은 멀쩡해져요. 근데 지금 이 산상금옥단의 효력은 이 그거 말고도 그전에 우리 저 연세대 경영대학원 같은 동기 그분 지금 멀쩡해요. 그거 골프를 한번 한 7개월 동안 못 쳤는데 거의 기어다니는 수준인데 골프 잘 치고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는데 무릎에 외측으로 딱한선 신경이 이제 저 눌리는 데가 있어요.
1: 아.
0: 이게 늘어진 거죠.
1: 예.
0: 이분도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자전거 타지 말아야 되는데
1: 아.
0: 마음은 아직 젊었거든요.
1: 네.
0: 인대가 하나 늘어진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일침, 이뜸, 삼약 구멍도 하나 먹으면 끝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분이 강한 금옥단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침 넣고 뜸 넣고 보황하고 종합적으로 집중 치료를 하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0: 1침, 2뜸, 3약, 4보황, 5지압, 6교정 목 교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1: 아.
0: 5번, 6번 경추계에서 보면 추간판이 돌출돼 있어요.
1: 아.
0: 왜냐하면 한쪽 다리가 아프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은 오른쪽에다 힘을 못 써요.
1: 그렇죠.
0: 그러면 왼쪽에 무게가 편중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왼쪽 엉덩이가 망가져요. 그러면서 4번, 5번 요추가 틀어져요.
1: 아.
0: 그러면 또 5번, 6번 흉추가 틀어져요.
1: 네네.
0: 흉추가 틀어지면 또 4번, 5번하고 경추가 틀어지면 뼈가 S자로 휘어버린다고요.
1: 아,
0: 왜냐하면은 다리가 양쪽 축이 왼쪽으로 편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S자를 휘어서 다녀요. 그런데 위에 있는 목을 갖다가 4번, 5번 경추를 딱 교정을 해주면은 딱 쓰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따라서 써요.
1: 아.
0: 그래서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오지암, 육교정. 근데 우리 집에 오는 환자들 이제 통증 환자들이 주로 오시는데 하루하루 통증이 없어져요.
1: 아.
0: 어깨 아픈 사람은 어깨 아픈 대로 또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대로 또 더 가장 지금 핫 뉴스가 되는 게 28살 먹은 학생이 와요. 학생은 아니지 이제 일반인이 됐죠. 7년 전에 검도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갖고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4번, 5번 흉추 요추를 수술을 했는데도 몸이 계속 마비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늘어가는 게 진통제가 늘어요. 뭐 근육 유한제에다가 진통제에다가 또 스테로이드에다가 그걸 먹으니까 이제 소화기장이 오는 거예요.
1: 아.
0: 그러고 점점 마비가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했을 때 경과는 나도 모르겠다.
1: 네.
0: 이게 이대로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불구로 갈 것인지 알 수가 없다.
1: 아.
0: 그러는데 집행이 짓고 겨우 움직여야 되는데 한 달 됐는데 처음에는 이 28살 먹은 남자니까 한약을 안 믿어요. 그리고 7년 동안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본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집으로 왔느냐? 자기 삼촌이 그 박사천 그 삼촌이거든요.
1: 네네네.
0: 그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아니 병원이 된다. 사무실에 가면은 앉아있지 못하고 맨날 누워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침 맞고 가서 앉아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저 삼촌한테 지금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 좀 데려다 달라고. 자진해서 지금 엄마가 하도 여기저기 다 가갖고 효과 본 적 없고 몸은 계속 망가졌고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몸이 삐뚤어져 얼굴까지 삐뚤어져 있어요. 몸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고 집행에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치료했나요? 일주일에 세 번 치료했는데 지금은 집행이 없이 걸어가요.
1: 아이고.
0: 그리고 일을 안 할 때는 약을 안 먹어요.
1: 예.
0: 근데 일할 때는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하는데 저녁에 잠잘 때 금옥탄 먹고 또 여기 또 어혈약 있어요. 그걸 먹으면 양약을 안 먹어요. 진통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맨날 오면은 금옥단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병 얘기만 했는데 아 금옥단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심신불교 간이 불화의 명약인데 네네. 이 피를 거르는 데는 도사예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뭐 예. 심신불교다 뭐 사구체 신념이라든지 콩팥에서 나오는 병들 네. 심장에서 나오는 병들 폐에서 나오는 것 이게 다 고치더라고요. 아. 그런데 바보같이 이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네. 치료 얘기만 네. 했나. 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한국일보이고 중앙일보에 네. 전국지에 매일 신문이 나가요. 그러면 뉴저지나 다른 주에서 시애틀에서 전화가 와요. 그분들 여기까지 치료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약을 보급을 하자. 그래서 약을 보내줬더니 네. 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아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은 약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1: 아 예. 예. 나, 자 나오신 김에 프로모션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시간이.
0: 여기 원래는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1: 네네네.
0: 예.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1: 예예.
0: 이게 지금 금인데.
1: 네네네.
0: 이게 손으로 만들어서 모양이 이쁘질 않아요.
1: 아 예예. 예. 예.
0: 그리고 이건 좀 크고 작고 그래요. 네네네. 작은 쪽인데.
1: 네네.
0: 요 안에 사진이 진짜 순금이에요.
1: 네네.
0: 요 안에 사양성분이 공진단에 15배 들어가요.
1: 네네네.
0: 그다음에 산삼이 들어가고 네. 녹용이 들어가는데 네. 산삼도 천종급이 들어가야 되고
1: 네네네.
0: 녹용은 엘크, 온용이 들어가야 되고
1: 네네.
0: 꼭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숙지향.
1: 아, 숙지향.
0: 철분하고 칼슘 예, 덩어리인데
1: 예. 예.
0: 일반적으로 칼슘 약을 먹으면 100개 먹으면 하나 없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없으래요.
1: 아.
0: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 후에
1: 예, 예.
0: 예, 골다공증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1: 예, 예.
0: 할머니들 골다공증이 많이 와요.
1: 네, 네.
0: 이거 한 석 달 열을 먹고 나면 거의 다 나아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거는 심신불교 네. 간이 불화의 명약이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벽사단이 있는데
1: 네, 네, 네.
0: 벽사단 이거는 위기 역상이 났을 때
1: 네, 네.
0: 체했을 때
1: 예.
0: 급체 원래는 이 두 개 약이 다 치매 예방하고 중풍 예방으로 하는데 특히 좋은 거는 항암 치료를 해보는데
1: 네네.
0: 항암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엄청 심하거든요.
1: 네.
0: 그 부작용을 이걸 먹으니까 그게 캄프로질 해지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0: 기운이 예, 키모테라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리카락 세포를 죽여요.
1: 네네.
0: 그다음에 위 점막 세포를 죽여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다음에 골수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머리 다 빠져버리고 먹지도 못 구토를 하는데
1: 네네.
0: 벽사단을 먹으면 구토 안 해요.
1: 알겠습니다. 자 프로모션을 네.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0: 해주실지. 10개에 1200불인데
1: 네네.
0: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만 5분한테만 600불씩 드릴게요.
1: 아, 반값에 선착순으로.
0: 네. 네. 예. 예. 가면서 바로 끝나니까 바로 네네. 전화 주셔야 되고
1: 네.
0: 전화를 많이 걸려오면 내가 다 받질 못해요.
1: 네네.
0: 만약에 안 받으시면
1: 메시지 남겨주시면
0: 메시지를
1: 순서대로
0: 예. 순서대로 예. 해드릴게요.
1: 이 전화번호는 213-503-3304로
0: 예.
1: 지금 방송 끝나시고 바로 예. 전화하시고 차례대로 연락드리니까 메시지 남겨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0: 213-503-3304로 걸으셔야지
1: 네네.
0: 385-3304는 전화밖에 안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503에
1: 메시지가 가능하죠.
0: 메시지도 가능하고
1: 네.
0: 또 그거 카톡도 되고
1: 네.
0: 또 이메일도 돼요.
1: 자,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0: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민산삼을 치면은
1: 네.
0: 내 얼굴이 나와요.
1: 아.
0: 그 얼굴을 클릭해야 동영상이 나와요.
1: 알겠습니다.
0: 라디오의 방송은 그런 동영상이 안 나오고
1: 네.
0: 그게 한 100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동영상 보시려면 내 네. 얼굴만 클릭하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또 이 공진단을 비롯한 아주 특효 있는 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하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제 수요일 반환점을 도는 것까지 오늘 너무 애쓰셨어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지영 변호사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임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츄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 세계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0: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9: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나라
0: 좋은 나라.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새로운 님들 오셔서 너무 반가웠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분들 편한 저녁 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비비안님 애치님이 다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반가웠고, 오늘도 풍성하게 수요일인데 정말 고비를 잘 넘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90년대를 좀 회상하게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디원 원국장님 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꽃 하트 감사하고요.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우리 에디원 국장님, 저희 라디오 서울의 아주 살림꾼 광고국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들러주셔서.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네, 어제 이 시간에 노년기 얘기하다가요. 예, 근력운동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오늘 이 근력운동, 특히 하체 근력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근감소증은 몸 전체에서 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허벅지 앞쪽, 엉덩이 근육,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결국 하체 근육의 퇴화 속도가 상체에 비하면 최대 두세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바로 서게 만드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체에 힘이 빠지면 발을 헛디뎠을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해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겠죠. 고령층의 낙상사고는 특히 골절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0: 적입니다. 또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근력이 튼튼해야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부종이나 정맥질환, 심혈관계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체 근력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하체 근력 중요합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설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질과 영성, 진리, 종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존재 목적이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 목적이 나라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인생은 보나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나의 존재 목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0: 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저게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늘 관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나 안 하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에도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가 있는가? 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자하고는 삶이 틀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가진 시간, 또요. 재물, 나의 가진 정력, 내가 가진 모든 겁니다. 뭡니까? 내 자녀들도 내가 가진 사실은 나에게 속했다고 볼수 있는데 아니지만, 모든 것을 내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 새끼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내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나가 자기 새끼 죄송해요. 사무엘을 놔놓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 성전에다 젖대자마자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찾지 않았습니다. 바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주의 종이 나온다. 바친 거예요. 그걸 끌어다 다시 품에 안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을 감당을 못해. 하나님을 감당 못합니다. 한나. 응? 한나가 어떻게, 한나의 그 신앙이 참 좋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손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중에도 주의 종감들이 있어요. 보면.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그 우리에게 타협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한가 보죠.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자,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걸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왕이죠. 그죠? 사단은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 영적인 의미를 보면. 근데 이제 바로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내달라.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했어야만 결국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를 사탄이라고 본다면, 사탄을 보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타협하고 들어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8장 25절 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드리겠다. 세상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서 드리겠다.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으로 바치려고 그랬죠. 그죠? 3일 길을 가서 세상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5절 뭐라 그래요? 바로는, 사단은 뭐라 그러냐? 내가 제사 드리는 거 허락은 하는데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 이 땅은 뭡니까? 세상이라 그랬죠.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타협하고 들어오냐면은 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사단은 뭐냐? 그래도 괜찮아. 그런 것 정도야 괜찮아.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거룩하기를 원해. 세상하고 섞이기를 원치 않는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 진실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하고 섞이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죄라는 거 있잖아요, 죄. 죄를 섬기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섬긴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죄와는 멀리 세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라. 그래서 26절 뭐라 그래?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언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로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가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면을 보면 결국 하나님 섬기는 거는 아는데 뺏겼잖아요. 사단이 뺏겼어요. 우리를 뺏겼거든요. 뺏기고 나서 우리에게 타협하는 게 뭐냐? 너는 세상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죄를 끊어라.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어요.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요. 나에게 유익이 될것 같으면 손발 벗고 죄를 지어요. 그게 뭐냐? 죄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아까는 제가 죄를 섬긴다는 말을 했는데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죄를 섬기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섞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단은 어떤 타협을 하고 들어오냐. 출애굽기 10장, 뒤로 넘어갑니다. 10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는 다 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응? 다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바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남정만 가라 남정만 어린애들 다 남겨둬라는 거죠. 응? 혹이나 그 걔네들 다 도망칠까 봐. 어린애들만이라도 키워서 노예 삼아.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애들 남겨놔라. 부녀도 남겨놓고 너 남정네들만 가라는 거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꼬시고 있는 거야. 사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단은요. 예. 전도 왜 하냐? 선교 왜 하냐? 응?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왜 해? 귀찮은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야,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는데, 그거 왜 전해야 돼? 나만. 아니 나참 믿고 난참 좋아 우리 가족만 믿고 응? 그걸 왜 남한테 가서 전해? 아유 그난 귀찮아서 못해 나 시간도 없고 난 내일에 바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나도 니한테 바빠 이러는 거예요. 니가 나한테 바빠? 나도 너한테 바빠. 너한테 시간 낼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뭐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해라. 이 사명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데 가정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안 받아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네 가족만 구원받으면 괜찮아. 너 구원받고 너 가족 그리고 그냥 짝짝꿍하고 잘 살아. 응?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집사 자격 받고 권사 자격 받고 장로 야, 그 정도면 됐잖아. 뭐 이상 뭘더 해? 이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야. 이런 고린도후서 11장 한가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후서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너 정신없는 말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가 도대체 하면 얼마나 했냐? 이 얘기입니다. 너 정신없는 말 하고 있네? 이 얘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시비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스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매 맞아 본 일이 있습니까? 태장으로, 응? 세번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스나는데 일주야.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누가 죽이려고 했겠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에? 이런 자의 하늘나라에서 상과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짓다가 많은지도 몰라. 혹시 집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짓다 말아갖고 혹시나 여러분이 전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선교한다고요? 웃기지 말라네. 정신없는 말 하지 말라네.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네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만 구원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응? 집사람 뭐 안수 받고 뭐 장로 뭐 권사 뭐다 일반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가족만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 그것으로 만족해.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더 나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모든 족속.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돼요. 보내는 자가 아니면 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지 못하면 보내는 자로서, 보내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물질로. 아멘. 그래야 상을 받지. 그 상이 나한테 오죠. 아, 하늘나라에 어떻게 상을 쌓습니까? 내가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줘 같이 상을 받죠. 하나님 물질을 왜 준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보내시고 가시고 다할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지금 정신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데 이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 타협은 어떻게 들어냐면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남정만 가라 그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보내는데 뭘 남겨두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양과 소는 뭘까요? 재물입니다. 예, 재물. 그들이 가진 재물이 양과 소였어요. 물질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내비려 두고 가는 거예요. 이건 놔두고 너희들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양과 소 중에 너희가 제사 지내니까 몇 개는 갖고 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들은 다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몸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뒤에다 딱 챙겨놓으라. 근데 하나님은요, 물질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고. 자, 25절, 26절 읽어본다가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그러니까는 모세는 뭐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 양과 소를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잖아요. 나는 하나님 건데 재물은 내 거야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재물도 집도 자녀도 물질도 재물 모든 것이 시간도 정력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영적 실제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가 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341페이지.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가 자더라도 듣게.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자, 우리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갖고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갖고 갈수 있는 방법은 주를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주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저금 통장이 있다잖아요. 여러분이 저금 통장이 얼마만큼 예금됐는지 몰라. 매달 며칠 김순미, 김순이 20불 적어놓고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한 거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차 안에서 누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방언 받기를 너무 사모했는데 방언이 안 터진대요. 그래서 뭐, 아, 지금 받자 그랬죠. 그랬더니 저도 처음 기도해 주는 거야. 그냥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근데 그 사람은 꼭 받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에 완전 사탄이 막 부글부글해, 그냥. 동생은 자폐증에다가 아버지는 암에다가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받아, 이 사람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지금 받자 그랬어요. 방언을 막 하면 악한 인데 물러가. 이 사람은 그래도 공격을 안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저도 처음 하는. 하여간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하게, 아니 금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금식 안 해도 지금 달라고 기도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앉아갖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방언을 허락하시고 내가 얼마나 방언 받기를 원하는지 아시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손을 딱 예, 그랬어요. 시킨 대에 내가 응? 백미대 달리게 되지 할렐루야 빨리 하십시오. 하여간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손을 딱 얹었어요. 머리하고 등에다가 옆으로 앉았으니까 이렇게 딱 얹었지. 딱 얹어갖고 하라 그랬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할렐까지만 했어. 내가 분명히 할렐까지만 들을 거야. 할렐루야도 안 했어, 그 사람은. 할렐까지만 해서 따다다다다닥 터져버리는데 1초가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서 나도 놀래갖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손을 떼고 입을 쳐다봤네. 입을 쳐다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하라 그랬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20분 이상을 하라 그랬어. 그래 계속 하더니 그 다음 날 가서는 한 시간 두 시간을 하더니 전화 왔고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왜 그래? 제가 20분 정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막 물었나 봐. 예?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막 어제 받고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20분 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그래요. 뭐라 그러시는데요? 나도 기가 막혀갖고 뭐라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기다리라. 아,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부터 막 계속 차 안에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차 안에서 한 시간 점심시간 딱 빼갖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그 자매가 살았어요. 안 그러면 그 자매도 공격당했을지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아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감사해. 자기가 방을 그렇게 받았는데 안 받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저기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드린 거라 하면서 옆에 그 리지스터 카드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 뭘 넣고 가는 거야. 넣고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 그냥 전도사님. 근데 집에 와서 딱 집에 주차장에 와갖고 딱 열어보니까 100불이 들은 거야. 100불을 내가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걸 처음 받아본 거거든 그때. 하나님 이걸 어디다 쓰지요?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에 어떤 영적인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갈 리지스트레이션 할 돈이 없는 거야. 70불인데 기름값은 어떻게든지 내가 운전해서 갈 수가 있는데 기름값도 없었나 그때. 하여간 그 100불이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오 하나님이 요 까마귀죠 그게. 오 어디다 쓸까요? 딱 물었는데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못 갈 줄 알았어. 4개월 전부터 가고 싶어서 달리게 동그라미를 해놓고 돈이 안 생기니까 막 이러다가 그 먹고 자는 걸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리지스트레이션 말이 안 되네. 값이 생겼고 30불이면 기름값 생겼잖아. 그러면 이제 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잘대를 그 라스베가스 근처에요. 한국 교회를 다 찾았어. 전화번호를 갖고 와갖고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제가 신학생인데 거기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하여간 세미나가 열리는데 제가 먹고 잘 데가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 제가 잘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떤 한 군데는 딱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이 오시면 먹고 자는 방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그래 할렐루야 이러고 거기 가서 잘 있다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물질이 생길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체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바로 이런 개념들을 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들어와서 이것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은, 이런 견해는 지금 자유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인격, 즉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유신학은 거부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신,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선을 가지고 계시고 심도 올마이리 전능하신 신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은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신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선이나 사랑 그리고 전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무엇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친히 동참을 하시고 성도가 아팠을 적마다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요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인들이 가진 지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컨셉이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민 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약 80% 지금은 그 넘버가 넘어가서 거의 90%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교회를 엄마 품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쳤던 교회의 교사들이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인간의 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안톨로지컬 하나님. 그냥 존재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별에 태엽을 감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태엽이 다 될 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one of the religion의 그 God,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성경의 하나님, 뭐 성경을 읽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짧은 연조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데에 반드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런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만이,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액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울고 웃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마치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그 사조가 우리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도전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예, 예배 시간이면은 와서 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경험이 신앙생활에 뭐 가장 중요하다, 뭐 이것이 뭐 프라이어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인벌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펠로우십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시작으로부터,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신약에서 보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맨 마지막은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추상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즉 God the Father, Jesus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논리로, 뭐 우리가 아무리 21세기의 초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이 이성으로, 탐구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에 똑똑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세상에 정말로 세상을 뒤바꿔 놓은 이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뭐 그냥 최고의 부자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 혁명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invisible 가시죠. 예, untouchable 가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인간이 경험할 길이 없어요. 무슨 뭐 환상을 봤다. 예, 물론 좋지요. 저도 뭐 이든가라고 하면은 서러울 만큼 환상을 많이 경험했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또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이단들의 그 괴수들은 전부 다 환상을 보면서 잘못 나간 거예요. 물론 환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말의 포인트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그런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즉 죽은 신이라 이 말이죠. 왜? 결국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국은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인간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그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예, the God of in the Bible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덴에 갔을 때에 그 로마의 거대한 그 아덴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 제우스 신, 아데미우스 신, 또 뭐 다이애나 신, 각종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 이 신들이, 그 신들마다 제단을 차려놓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제단을 그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그 altar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우스 신, 또 미의 여신 다이애나 뭐 등등 이 모든 뭐 힘이 있고 아름답고 또 뭐 사람들에게 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 여러 가지 신들을 이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이 컨셉 생각 속에는 이 신들도 좋은데 이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 섬기긴 섬겨야 됐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to unknown God, 예, 모르는 신이다 이 말이죠. 미지의 신. 예.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신학을 통하여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언노운 가시라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 자유신학자들이 써놓은 모든 신학 서적과 그들의 그 설교를 보면은 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즉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우리의 컨셉 속에 우리의 그 추상적인 abstract 어떤 그 아이디올로지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21세기 초과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슈퍼스티션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 이 말이죠. 예. 상상력을 벗어나는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결과 결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예, 표적과 이적과 온갖 그 기적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 우간다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가신 분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만 하였을 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고 거기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그 우간다 형제 자매들도 어린아이들까지 그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저희가 다녀온 게 아닙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 우리 지저스 힐링교회가 하는 치유사역은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전부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을 받고 그리고 1차로 제가 상담과 기도를 하고 또 2차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사역을 이렇게 하질 않는데요.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교회 한 20교회가 연합해서 왔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예, 온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아버지하고 만난 이후에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한 결과 결국 어머니도 무슬림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국민학생 아이인데 교회를 못 가게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도망 나와가지고 왔어요. 너 그래서 왜 왔니? 아프대요. 어디가 아파? 말도 마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 안 아픈 데가 없대. 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다 아파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요. 너 그러면은 이 병에서 고침 받으면은 예수를 믿겠니? 믿겠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예. 네가 엄마 아빠 다른 말은 듣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알았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 안 아프대. 할렐루야. 아프니? 그러면 얘 아프니? 그러면 이제 2차로 이제 이 강단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120문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가운데 모인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예, 약 15개 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15개국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기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있는 올마이티 갓이 아니에요. 올마이티 갓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고통을 다 친히 체휼을 하신 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친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그냥 상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친히 와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여러분을 손잡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체로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righteous tool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에 전혀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내가 은사를 좋은 것 가진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능력 있는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믿음의 일들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마지막 3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더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으나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은사가 더 큰 은사예요. 항상 교회에 유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님이 선물로 준 이 은사가 은사로서의 그 역할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8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라고 할 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기 전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0: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이 뭐이냐? 보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랑을 품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는 교회에서는 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말을 가지고는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아요. 교사로서의 내가 생활을 할 때에, 집에서 내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사랑이 없는 말은 자식에게 한 것 같아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 말은 아무런 소리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은 소음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이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또 자칫 잘못하면은 너는 왜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 안 하냐, 아, 죄는 우리 애기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 와가지고 미국에서 얼른 미국말 해가지고 출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을 교육을 해보니까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하길래 도대체 이 세계를 이렇게 손으로 죄락펴락 하는가 봤더니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버려요. 자기들이 다 이방에 흩어져 살았지 않아요. 그 흩어져 살 때에 제일 먼저는 뭐냐, 자기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사는 그 자국어, 그 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언어의 영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미국에 와서 있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범죄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을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예쁜 자식이 점점 커가니까 한국에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은 한국말로 통화가 되지 않아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말을 통해서 감정이 통하지고 그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게 없어요. 방법은 지금 영어를 잘 아는 이 전도사 있습니까? 영어를 잘 아는 전도사가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100%를 받아야 돼요.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자가 100% 목사님하고 같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거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애들에게 능숙하게 영어로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는 이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어르신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은 하기에 젊은 사람도 요즘 백발이 많았다마는 그런데 어때요? 크게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혜라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그 전도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뭐냐? 자,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만들었단다. 그 나라들 만들었는데 첫째 언어는 다 동일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가 다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과 같이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 놀라운 방법이다.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언어가 났다. 그런데도 각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 사람이 너희한테 너는 나하고 동일한 미국이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미국인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한국인의 자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더 받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종노릇한 겁니다. 여러분, 종노릇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면서 자기 자신이 뚜렷한 자기 개성과 자기의 것이 뚜렷하면은 인정을 해주지만은 물에다 물탄들 술에다 술탄들 그저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려주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은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 사랑 1번 같은 의미 속에서 부모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 없는 자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인생이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어디 가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든 메시지가 이렇게 주면은 그 부목사님들이 주는 그 메시지에 영어에 퍼펙트한 우리 자녀들이 빨려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잘 알아먹지 못해도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된다 라는 걸 나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 혼잡되었는데 어느 때 그 언어를 알아먹은 줄 압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에서 왔던 15개의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먹은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영어로 알아먹고 이집트에서 왔으면 이집트의 말로 알아먹고 또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의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만들어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애들 마음속에 마저 내가 모국어를 해야지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여 저들에게 한국어가 익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3대 동일한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애들의 마음을 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참석에 있다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선교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후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됩니다. 안 되는 말을 못 하려고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되느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랑에 담겨서 자식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마음먹었던 것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 자식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교사를 해보고 저도 총장으로 있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의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애기들의 이름을 날마다 날마다 불러가면서 그 사랑으로 가슴을 안고 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맺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하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한 거예요. 어젯밤에 12시 30분에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데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설교만 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우리 LA 소망 선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까 내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들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줄 거예요. 저는 강단에 설 때 확신을 가지고 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사랑을 품고 우리 서로 대화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사랑으로 귀한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남편들에게 한마디 하면은요 끝나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사가 돼서 설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내 아내였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제가 한 20년간 하고 목포에서 18년 목회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니 너무 진지하게 여보 당신은 진짜 목사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하늘을 나른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 나한테 뭘 하든지 그것은 문제없어. 그런데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목사야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준 목사, 내 아내가 인정해 준 목사, 그러면은 성도들도 인정해 주니까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 어디 있어? 사모님 오늘 꼭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진짜 목사야. 오늘 우리 여성 교회원들이요, 우리가 헌신 예배 다른 거 있겠어요? 남자들은 여기서도 찌들리고 저기서도 찌들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남자들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내 남편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똑같은 말을 강단에 들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기원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도 사랑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2절에서 그렇잖아요. 꼭 내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그리고 지식을 다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부흥에 다닌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끝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하, 주님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뭐예요? 주여, 우리가 다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손을 저어본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능력과 믿음의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게 보면은 그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는 사단의 장난일 수 있다라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이걸 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도 유명하고 텔레비에 많은 방영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가치 없이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보시기에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저 올라오기 전에도 성령님 저 좀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꼭 저는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올라옵니다. 그래 저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관계는 없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진짜 사랑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 믿음을 나타내고 있느냐? 혹이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들 보는 데서 서로 다툼을 많이 하지 않느냐? 조금 빚 있다고 그 빚 때문에 한숨 푹푹 쉬면서 기도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너의 자녀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가 엄마 아빠하고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은 떠날 기회만 나면은 나는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이 나 같은 목사들에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목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부모에게 주었는데 부모님이 자식들의 목회를 못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선물로 되었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게 없어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치 없게 볼 뿐만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구제와 봉사 전부 헛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성교회 의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겠어요? 진정한 헌신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그리고 섬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종합을 다시를 해본다면은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설령 겉사람만 보고 행동만 보고 유명세를 타지만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유명세를 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주님이 정말 네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내 자식아, 네가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소망 선교교회에 와서 믿음의 일을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너는 어디다 내놔도 가치 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서 불안한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구제 모든 헌금들이 주님이 네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는 구제할 때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듯이 주님이 인정을 해준대 주님이 주실 상은 이 땅에 살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딱 시작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준 것이다. 그 은사가 은사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교회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의 모든 일도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처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베하 알로테카 등잔불에 불을 켤 때에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죠?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넘버 때문에 계속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파 뭐 루벤이 저기 그 인구 조사를 해서 뭐 20세 이상 60세까지 뭐 몇 명이다 뭐 레위는 저기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뭐 몇 명이다 뭐 이러고선 계속 이제 숫자를 넘버를 세 나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번 주 간 안에 우리 지난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고 있었던 아론의 축복이 6장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아주 또 다른 이렇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여기예요. 지금 여지껏 있었던 이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이집트에서 나와서 중간에 걸치기는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1년여 동안 있었던 요 장소가 시내 광야예요. 이곳에서 뭐가 있었어요? 중요한 거. 율법을 받았고요. 그죠?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완성을 하고 7장 1절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이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날에 이제 각 지파들 있죠. 각 자손들의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지금 몇 명? 열두 지파, 열두 자손이에요. 레위가 빠진 열두 자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레위가 빠졌는데 열둘이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예요. 그 열두 지파가 뭐를 가지고 와요? 헌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은쟁반에 은대접에 금수저에 뭐 염소에 순양에 1년 된 양, 1년 된 어린 양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갖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 지파가 나왔네요. 첫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큰 아들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다가 나왔지? 동쪽부터예요. 진영을 볼 때 동쪽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 그렇죠? 유다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밑에 동남서북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남쪽은 남쪽의 대표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서쪽의 대표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고 북쪽의 대표는 단이에요. 그 순서로 지금 헌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올려드렸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7장 89절 그 부분이에요. 자, 읽을게요.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자, 볼게요. 앞에서 열두 자손들이 쫙 헌물을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다 모아봤더니 은쟁반이 몇 개고 대접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 금수저가 몇 개가 있고 뭐 그거 다 종합을 해서 한번 또 쭉 훑어요. 훑어놓고 마지막 절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어디예요, 지금? 지성소. 성막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그 다 해 놓고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하러?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그냥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려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맞아요.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증언궤가 뭐예요? 법궤. 그 법궤, 언약궤. 그거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 이건 또 뭐예요? 시은좌. 은혜좌. 네. 곧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조건도 있어요. 드릴 거 다 드린 후에 또 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만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선과 시선을 마주치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자. 그때 내가 그렇게 하러 들어갔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것이 오네. 요 딸내미가 오네. 요 아들내미가 오네. 어서 와라.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장 8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왔어요. 8장으로 넘어와서 제목이 뭐였어요? 베하알로테카. 원어가 올라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많이 번제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등불을 올려드릴 때에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내가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올려드리는 거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 저기로 보면 사역동사라고 얘기해요. 희필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린다. 그러면 내가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선교사님 설교 좀 하시죠. 이거는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하는 것. 오늘 베하알로테카에서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에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났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1장 1절에서 우리 볼게요. 다시 볼게요.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시내 산을 이제 시내 광야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단락, 자, 36장까지인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났어요. 누가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이 딱 뜨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죠? 요때 시작이 됐다 이 소리예요. 10장 11절에서.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죠? 멈췄어. 거기에? 예. 멈춰서 천막을 쳐야 돼요. 네. 성막부터, 그 다음에 자기 진을 해. 그 이튿날 갑자기 또딱 움직여. 아이고, 애써서 쳤는데. 이거 또 움직여야 돼. 또막 걷어. 그리고 가. 이거 대충 쳐야지 또 다음날 또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안 움직여. 내 생각이 먼저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22장 1절까지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죠? 헤매고 다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2장 2절 그 부분이 발락이, 22장부터 발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22장까지 왔을 때, 그 전에 코라흐가 있었죠. 방황하잖아요. 코라흐가 뭐죠? 이거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이 저기 바란 광야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세대들이 죽어요. 13장부터 그러면 우리 뭐죠? 베알로테카 다음이 뭐예요? 실라울레카. 실라울레카 뜻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맞아요. 결과 이렇게 보고 결과가 아니요. 그때부터 하루가 1년, 40년을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22장에 갔을 때 그러면서 한그 자리에서만 방황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데 뱅글뱅글 돌면서 그래도 어디까지 가요? 모압까지 가요.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간다니까요. 그냥 거꾸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후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선으로 가면 될 거를 그걸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죠. 40년을. 그러니까 38년까지 간 거예요. 지금 2년 남겨놓고 모압 평지까지 갔어요. 모압 평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26장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1장에서 인구조사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는 몇 세대예요? 출애굽한 1세대예요. 26장. 자, 지금 여기 모압 평지 여기는 그동안 많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고 뭐땅 갈라져 죽고 뭐 전염병 와서 죽고 뭐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온요 상태. 발라크가요, 발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 발라크 토라포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 그 인구는 1세대가 아닌 2세대다. 그 이야기가 전환점이 있어서 이거를 세 단락까지 가버렸습니다. 8장에서 보면 성막 등잔대 메노라가 나와요. 메노라와 레위인. 이제 7장에서 12 자손, 12 지파가 헌물을 드렸죠. 그러면 레위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네. 레위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그12 지파의 그 장자의 대신으로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8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서 하면 시체 때문에 부정해져서 그리고 여행을 멀리 여행을 가서 못 지켰을 때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도 너무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니스안월 14일이라고 딱 정해졌으니까 아니 안 돼. 내년에 유월절 지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저와 여러분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구름 기둥.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 나오는 거예요. 9장. 그 다음에 이제 은나팔과 시내산 출발이 10장에 나옵니다. 은나팔, 우리 쇼파르 있죠? 쇼파르가 아니에요. 은나팔을 몇 개를 만들라 그래요? 두 개를 만들라 그래요. 근데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분다? 제사장만 불어요. 그러면 쇼파르는요? 쇼파르는요? 레위인 제사장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은나팔은요, 우리 이제 여기 읽어보면 그래요. 이 어디야? 이동할 때 그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이동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개. 한 개로 부악 불어. 천천히 아주 크지만 고요하게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불어요. 그러면 누구만 온다? 리더들만 모인다. 네.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 우악 불어요.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개를 가지고요. 막 정신없어. 전쟁 일어날 때 경각심이죠. 그리고 또 이동할 때요. 자, 동쪽 진영, 동쪽 아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먼저 불어요. 그러면 이쪽 남쪽, 서쪽, 북쪽은 기다려. 안 움직여. 여기부터 쫙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빠바바바바 불어요. 은나팔은 제사장만 분다. 쇼파르는 전체가 아무나 불 수 있는 사람, 불고 싶은 사람 분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출발.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출발을 했어요. 11장 돌아다니면서 뭐 배 저기 부추도 없어, 뭐 오이도 없어, 뭐 고기도 못 먹어, 막 이제 그동안 뭘 먹게 했죠? 만나, 그렇죠? 처음에 만나가 왔을 때 어땠어요? 감사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싫은 거야. 감사도 안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건데요? 그거를 똑같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불평불만인 거예요. 주신 것도 얼마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지 않은 건 내가 지금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 대빨 나와 있는 거. 이게 원망이고요. 아주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외출하기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빨에 끼워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다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다다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되게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저를 되게 칠 것 같아요. 시간. 그리고 12장에서는 더 해요. 더.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아론은 또 형이잖아요. 근데 이 동생, 막내 동생에게 너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아, 이게 나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질투, 시기,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문둥병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아이 고소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중보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리암이 되지 않고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 지금 이 시내산 출발하는 이 장면들부터 이렇게 전해요. 자, 우리 레위를 볼게요. 8장. 제가 말씀 올려놓은 거 있었죠. 저기 5절, 6절부터 네, 이걸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수수 한 마리를 그들의 음식 헌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수수 한 마리를 죄의 헌물로 취하고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주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 여호와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빨간 거는 똑같은 건데요, 제가 개역 개정을 비교하려고 올렸던 거고요. 자,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주보 맨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en. 우리는 여기에서 앞부분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앞부분을 너무 좋아한다 그랬어요. 선정된 세대, 특히 좋아하는 왕가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다. 자, 우리 지금 레위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왔어요. 왜요? 레위인의 거룩함, 정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된 백성이고 선택된 세대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길 원한다면 뭘 해야지 된다? 자, 다시 우리 8장 6절부터 갈게요. 8장 6절. 자, 정결하게 하라. 왕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아멘. 정결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정결하는데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지금 7장에서 얘기하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는 그들을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뭘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뿌리래요. 뿌리래. 물, 정결하게 하는 물, 말씀을 뿌려요. 그 다음에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삭도로 확 밀어버려요. 왜 밀까요? 왜 밀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나,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내가 원래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되게 되게 제가요 되게 급하거든요. 그거 버리라고요. 제가요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고집 계속 부리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내 성질대로 급한 대로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싹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버리래요. 그냥 머리만 미는 게 아니고요, 온 몸에 있는, 전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부터, 너의 손으로 습관되어진 것, 너의 발, 네가 네 발로 갔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의복을 빨게 하래요. 옷을 빨아요? 여기 의복이라는 옷이잖아요. 네가 추구했던, 뭐 옷이 날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너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명품, 하고자 해왔던 너의 생활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빠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말씀으로 매일같이 뿌려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호흡과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이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려이라고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너의 삶 가운데에 네가 추구해왔던 의복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빨아버리라고요. 오물이 묻었거든요, 빨으라고요. 그리고 네,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8절이었지만 그 다음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요. 자, 이제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제 아까 은나팔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쫙 불어가지고 다 모아요.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해요. 안수해요. 우리 뭐 있었죠? 우리 번제 안수. 전가예요, 그죠? 죄의 전가거든요. 누가 죄의 전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그리고 사회에, 온 열방에 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요 내가 전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가 받아서 내가 그냥 완전 죗덩어리가 됐어요. 그거 가만히 살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죽죠. 그거예요. 내가 전가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오늘 아까 매노라 부분 안 했는데 매노라가 무엇을 비춰요? 말씀을 붙여요. 떡상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상에서 비춰진 그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야로 비춰졌을 때 그것이 어디로 들고 가요? 분향단으로 간다고요. 분향단 기도는요, 주님이 직접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거기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 집안 잘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 아우 공부 잘해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거를 분향단 기도로 받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지 분향단 기도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분향단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그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기도,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주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게 분향단 기도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지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해,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들고 대속함으로 나가야 한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면 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부분이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개역개정을 봤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어떻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뭐죠? 요제거든요. 요제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인을. 자, 흔드는 요제. 자, 요거요. 요제로 드려지는 자. 왜 요제로 드려질까? 모든 영역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그죠? 이거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제물로 지금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요제로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마무리할게요. 베알로테카, 등불을 켤 때예요. 등불을 켜서 올려드리는 자.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올려드리는 것. 1번,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하는 것. 우리 지금 이렇게 땅에 서 있어요, 그죠? 날아가고 싶은데 서 있어. 왜?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잡아당겨요, 그죠? 땅의 세상에서는 잡아당겨요. 하나님은요 올라오라 해요. 우리는 올라가는 자들, 그리고 올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예상했던 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예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전격 인상에 대해서 전격이라는 말이 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올렸다는 그 자체보다 만장일치였다는 점, 그리고 점도표 내용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네, 어제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75% 그 범위에서 3.75에서 4%로 인상한다라고 밝힌 연준인데요. 이 의견은 표결권을 가진 12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정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과 함께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추가 긴축 가능성이 뚜렷해졌습니다. 금리 전망을 제출한 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4에서 4.25%, 4명은 4.25에서 4.50%로 더 높게 잡았습니다. 현 수준에서 더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본 위원 단 2명에 그쳤습니다. 네, 결국 연내 2회 인상 뒤에 내년에도 인하보다는 추가 인상 뜻을 비친 것으로 시장 관계자는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인상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금리 인상은 과거의 금리 정상화 과정과는 그 성격이 다른 듯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연준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궁금해지죠? 자연스럽게. 네, 기준금리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지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감쌌습니다. 네, 어제 SNS를 통해서 연준 이사회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를 올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적인 연준 이사회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시 의장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마침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현장에 있었는데 기자가 워시 의장이 이번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그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역시 금리 인상을 다른 연준 이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럼 케빈 워시 의장은 정말 반대를 했을까요? 다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찬성했는지. 아닙니다. 예,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준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 이사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상에 워시 의장이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책임을 이사회에게만 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한편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형은행들이 일제히 우대금리를 올렸습니다.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웨스파고 등의 우대금리가 오늘부터 기존 6.75에서 7%로 오르게 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르는 은행들의 우대금리는 크레딧카드는 물론

0: 개인 대출 등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이 됩니다. 또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역시 동반 상승 압력을 받아서 앞으로 전반적인 주택 구입, 대출 비용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7%로 인상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모든 대출에 7%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대금리,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크레딧이 아주 좋은 우량 고객에게만 적용하는 대출 금리입니다.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에는 이 우대금리에 대략 2% 정도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임 레이트 7%면 여기에 은행의 추가 가산금리 2% 붙어서 실제 일반 고객의 대출 금리가 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된 기준금리 상한선이 4%인데 우대금리라면서도 7%까지? 네, 보통 프라임 레이트는 기준 금리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대금리입니다. 프라임 레이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대금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한2%더 얹혀져서 9%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앞으로도 또 기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금리 역시 더 오르겠죠. 이자 부담 정말 커질 것 같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어제 회의를 마치고 휴회를 선포했습니다. 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 운동을 위해 예정됐던 7주간의 휴회를 하루 앞당겨서 시작한 셈인데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상원은 100석 가운데 35석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개 지역구를 돌면서 선거 유세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상원 35석의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원은 2년 임기죠. 그래서 중간선거에서는 항상 전체 435석이 선거를 치르게 되고 상원은 임기가 하원보다 3배 긴 6년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마다 3분의 1, 즉 33석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2석이 더 늘어났죠? 네, 보궐선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35개 지역에서 상원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6년 임기의 상원, 2년 임기의 하원과 선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00석의 지역구가 3개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클래스 1, 2, 3. 올해는 클래스 2의 선거회입니다. 한편 하원 의장이 이렇게 휴회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선포한 것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이 추진한 헤그세스 장관 탄핵안이 오늘 표결될 방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탄핵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휴회를 선포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장관 탄핵안 표결 역시 일러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적어도 내일까지 회기를 연장해야 한다며 존슨 하원 의장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한 하원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의 비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면서 탄핵 결의안이 양당 합의로 통과될까 두려워 미국 국민을 위한 표결을 연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그 헤그세스 장관 탄핵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헤그세스 장관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갑자기 휴회가 선포돼서 탄핵안 표결이 늦춰지는 것,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존슨 하원 의장은 AI 규제 입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론을 중국의 공작이자 사기로 규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한동안 네팔 대홍수 관련 소식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서 실종자 가운데 생존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소식뿐입니다. 사상자가 거의 7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네팔 정부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재건 비용으로 50억 달러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이 겪는 경제, 비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네팔 정부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산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2천만 달러의 기후 관련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이사회 이사 총 26명 가운데 상당수도 이사회 공동의장에게 서한을 통해서 네팔 대홍수에 대한 기금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역할에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실 지난 30년 이상의 국제기후 협상 역사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에게 요구해온 것이고요. 지난 2022년에야 비로소 기금 설립이 합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안에는 개발도상국 출신 그리고 선진국 출신 이사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한을 보냈는데 서명도 보면 개도국 출신 이사들은 대부분 서명을 했고요. 선진국 출신 이사 12명 가운데는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진국, 개도국 이사들 사이에 큰 균열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 기금은 119개 나라로부터 총 28억 달러의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국제사회가 실제 납부한 금액은 지금까지 4억 1,357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공여하기로 약속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세계 주요 탄소 배출국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과 0.01%를 내뿜었을 뿐인 네팔이 그 청구서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아니, 세계 주요 탄소 배출국들이 이번 네팔 대홍수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볼 일인데요. 적어도 이 가운데 미국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리더가 탄소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몇 가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반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X 계정에 감사한 마음을 공유할 개인적 소식이 있다며 이번 주 메이요 클리닉에서 진료받은 뒤 병리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다. 나는 암에서 완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당시 조만간 워싱턴 DC 지역에서 수주에 걸친 치료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치료 중에도 업무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치료 중에도 대부분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미국에서 초기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LG전자가 워싱턴 DC의 대표적 경기장에 차세대 초대형 화면을 공급하며 북미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의 대표적 경기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의 재단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캐피털 원 아레나는 프로농구 NBA 워싱턴 위저즈와 프로하키 NHL 워싱턴 캐피털스의 홈 경기장입니다. 뭐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대형 콘서트 등이 열리는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이벤트 구장이죠. 자, LG전자의 최신형 디스플레이 설치가 완료되면 관람객들은 경기장 내 초대형 화면을 통해 경기를 자세히 볼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구내 매점이나 화장실 등을 다닐 때도 천장 전체를 감싸는 화면을 통해서 마치 하늘에서 경기를 보듯 그렇게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 출신 세계적인 가수 에드 시런의 월드 투어가 있었는데요. 중동 가자지구 전쟁 문제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공개 지지한 래퍼인 맥클모어가 에드 시런 공연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불과 하루 만에 이 오프닝 공연팀이 줄줄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프닝 공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싱어송라이터인 에런 로, 아일랜드 밴드 베오가, 덴마크 밴드인 루카스 그레이엄 등 많은 사람들이 에드 시런 투어 무대에 오프닝 공연을 해오고 있었는데 서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래퍼인 맥클로머와 연대하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낼때 아티스트의 침묵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에드 시런에 대한 실망을 표했습니다. 네, 이번에 제외됐다는 래퍼 맥클모어. 지난 4일 뉴저지주에서 열린 에드 시런의 북미 투어에 참여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런 구호를 외친 바 있습니다. 영어는 누구의 언어인가? 책 제목입니다. 한국어 번역판인데요. 바로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가 출간한 책입니다. 여기에는요, 틀린 영어는 없다라는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반가운데요.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1: 클레버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2: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래닝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CSMP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펠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펠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펠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5: 엄마, 별일 없죠?
6: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7: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그 방대함과 정확성에 있어서 영어 어휘에 막대한 권위를 갖고 있죠. 이 사전의 한국어 자문위원이 바로 한국인 조지은 옥스퍼드대 교수입니다. 아시아 중동학부 교수인데요. 최근에 영어는 누구의 언어인가 라는 한국어 번역판을 출간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 역시 다양한 언어와 포용하고 공존하는 데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틀린 영어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 살면서도 이른바 콩글리시를 하게 되는 우리로서는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죠. 이 교수는요, 콩글리시, 뭐 엉터리 영어라는 표현은 부끄러움과 낙인의 원천이며 전 세계적으로 언어 학습과 지적인 의사소통의 확산을 저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의 영어도 타인의 영어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모노링규얼리즘, 단일 언어주의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개념 역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어는 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참 새로운 말 만드는데 기막힌 재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영어가 활발하게 창조될 수 있는 것도 전 지구적인 한류 팬덤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대박. 이 단어는 한국어 유래 단어지만 세계인에게 이미 익숙해졌고요. bias라는 B-I-A-S, bias, 본뜻은 편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 아이돌 그룹에서 가장 선호하는 멤버를 뜻하는 최애라는 의미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셜미디어상의 텍스트를 통한 세계인의 활발한 교류가 영어가 탈식민화되는 중요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옥스퍼드 사전에는 먹방, M-U-K-B-A-N-G, 그리고 언니, U-N-N-I-E, 이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스킨십이란 단어도 이제 더 이상 엉터리 영어가 아닙니다. 이번에 사전에 역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 사이 영어권 사용자의 반응도 훨씬 포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영어로 번역되는 한국어 책들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김치로 다 일반화했다면 지금은 동치미, 파김치 이렇게 영어로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지은 교수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단어의 중요성은 여전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은 재활용의 달인일 뿐 단 하나의 단어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우연히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인간다움의 증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언어를 각자 개성 있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누구나 할 텐데요. 이에 대해 교수는 언어는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자신도 옥스퍼드 교수 회의에서는 옥스퍼드식 영어를 쓰고 미국에 가면 또 미국식으로 말하게 된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입는 옷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언어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한국 학교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문법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다. 디테일한 문법을 점검하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읽기와 쓰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약점은 반도체, 인공지능,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15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했더니 중국 학생들, 미국 학생들의 격차는 무려 149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격차를 학습량으로 환산해보면 무려 7년 이상의 차이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등 4개 지역의 수학 평균 점수가 612점으로 나왔는데요. 전체 참여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463점에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격차는 이전보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의 수학 점수는 591점이었는데 이번에 612점으로 올랐고 미국은 478점이었는데 15점이 떨어진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중국 참여 지역은 평균 597점, 미국은 502점이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숙련 인력을 찾는 이유도 미국 학교가 고급 수학과 공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한국의 성적은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중국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네, 미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수학은 한국이 522점, 그리고 과학에서는 한국은 526점으로 미국의 502점보다는 높습니다. 자, 미국은 미래의 기술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AI가 어느 시점에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폴리티코가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어제 공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인류 멸망을 걱정하는 응답자는 63%에 달했습니다. AI의 인류 멸망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까지 응답한 사람은 17%였습니다. 또 중대하게 위험하다, 또 어느 정도 위험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0%와 26%, 즉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합치면 63%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려하는 여론은 그런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한 응답자는 61%가 우려를 표명한 반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투표했다라는 응답자는 70%가 인류 멸망론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는 44%만 AI 기술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해리스 지지자들은 58%가 속도 조절을 원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이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이 결의안에 공화당 의원 7명도 가세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낸시 메이스 의원을 비롯해서 메리엇 밀러막스 그리고 잭 너넌 의원 등이 공화당 의원들이 줄줄이 입장을 바꿔서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번에 결의안은 하원에서 표결된 것입니다만은 상원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공화당 상원의원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이 결이 다른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중진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만일 상원에서도 이란 전쟁의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이 같은 결의안이 올라오면 나는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이란과의 전쟁은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일곱.
1: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3: 여섯, 일곱.
1: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3: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3: 여섯, 일곱, 여덟.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6: We will fight for you.
1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8: 213-381-2424 213-381-2424
19: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20: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이곳 시각으로 어젯밤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 9년이었습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이 증형이 된 것인데요. 12.3 비상기험 당시 국회 봉쇄 및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하달해서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또 단전 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점 역시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까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은 행위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형량을 2년 높여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북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직접 발표해서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여기에 대통령실의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자원량을 밝히지 말자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실 판단에 따라 공개됐고, 당초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시추 계획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임기 내 완료 요구에 따라서 3년 가까이나 앞당겨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어제 감사원이 공개한 대왕고래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이 체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2024년 6월 2일 곧바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향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국민 발표를 건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일 발표하려고 했지만 준비에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튿날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사실 산업부는 그전까지 대통령실에 계속 탐사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대외 홍보는 자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6월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까지 직접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석유 가스 매장량이 아니고요. 매장 후보지 7곳에서 가장 낙관적으로 산정된 자원량을 모두 합한 값이라고 합니다. 7곳 탐사가 모두 성공할 확률은 0.00218%라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자원량 공개와 시추 일정 단축을 직접 밀어붙인 시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당시가 4.10 총선 패배로 여권 지지율이 급락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대왕굴의 사업 발표 직전인 5월 말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21%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투스타 식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에 재판에 넘겨졌고요.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손님 12,000여 명에게 약 4만 9천 마리의 개미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문제가 된 메뉴는 15개 코스 가운데 식혜를 접목한 셔벗 위에 개미를 올리는 디저트였습니다.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제품을 들여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재판부는 개미를 사용한 요리를 식당 홍보에 활용했고 또 해당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초범이고 시정 명령 이후 개미 사용을 중단한 점, 또 실제 손님에게 제공된 개미의 양이 검찰이 산정한 것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라는 사실을 그래서 김 씨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김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판매 인원과 개미 사용량을 과도하게 산정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개미는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 등을 대신 제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는 구형에 비해서 꽤 가벼워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식당 법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었는데 김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방산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한국. 그런데 이번에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가 개최한 첨단 드론 기술시연회에서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하고 만 것인데요. 그동안 잠수함이니 전투기니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며 수입하겠다는 나라들을 줄을 세우고 있던 한국이었는데 그 작은 드론 하나 제대로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죠. 네, 우선 경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을 개최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드론, 대드론 관련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 선보이고 민간 기업의 기술을 실제 군 환경에서 시험 검증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열린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행사에는 민간 전문가들, 군 주요 지휘관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해외 방위 산업 관계자들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중형급 제트 엔진 무인기는 이륙하자마자 지상으로 곤두박질했고요. 중소방산업체인 네드솔루션스가 개발한 직충돌 공격 드론, 이것 역시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 참가한 드론 12개 가운데 민간 드론 5개가 시연 임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던 국방부 관계자는 참, 저도 이게 뉴스 전해드리면서도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부끄러워지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런데 최근 같은 장소에서 실시했던 기술시연 사전 연습은요, 문제없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실패가 잇따랐을까요? 당국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연회에 인파가 집중되면서 주파수 간섭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궁색할 것 같거든요. 지난달 25일 남해상의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에서 중형 자폭 무인기를 날리는 전투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군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두 차례 날린 자폭 무인기 모두 수초 정도 날다가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무인기 발사관의 단순 결함이 원인이었다라고 과학연구소는 밝혔는데요. 네, 뭐든 시행착오는 필요하죠. 하지만 요즘 가장 각광받는 그리고 힘이 있는 무기는 바로 드론입니다. 그래서 연이은 이런 드론의 시험 비행 실패는 더 아쉽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어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정어리는 고등어나 꽁치에 밀려서 식탁에 자주 오르지는 않는 비인기 어종이죠. 그런데 이곳, 그리고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정어리 통조림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어리는 바다의 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흔하다, 몸집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 조그마한 정어리에 단백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 100g당 약 25g까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요. 연어보다는 더 높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바이타민 D가 풍부합니다. 또 뼈채 먹는 통조림 형태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까지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서 영양가치가 매우 뛰어나지요. 자, 이 정어리 통조림의 인기 흐름에 맞춰서 정어리 통조림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 참 알록달록 이쁘고요. 그리고 토마토, 올리브오일, 겨자, 훈제, 레몬, 다양한 맛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유자 맛도 있고요. 중국식 스촨 고추 맛처럼 이국적인 풍미를 내세운 제품도 역시 나왔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인기인지는 그 정어리 그림이 들어간 옷과 가방 등을 소비하는 이른바 사딘코 같은 패션 트렌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유통기한은 깁니다. 또 별도의 조리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정어리를 그대로 빵 위에 올린 뒤 채소나 치즈를 곁들여 샌드위치로 즐기면 됩니다. 네, 이전에는 통조림 생선 하면은 비상식량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고 고급진 간식, 이런 인식이 새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3: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2: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4: 213-388-5600 융자 나라.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혈액 속 여러 생체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동시 분석해 췌장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환자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1, 2기 췌장암 환자 가운데 87%를 식별해냈습니다. 암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인 고도 이형성증도 찾아내며 췌장암 조기 진단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암연구센터인 City of Hope 연구팀은 췌장암 조기 발견용 액체생검 검사법 펜시온을 개발하고 임상 성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의학에 발표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암으로 꼽히며 췌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 역시 다른 암에 비해서 낮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펜시온은 혈액을 순환하는 마이크로리보 핵산, 세포가 분비하는 작은 소낭인 엑소좀, 그리고 췌장암과 관련된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생체 지표를 동시에 분석하는데 AI가 세 지표의 측정값을 종합해 췌장암 위험도를 하나의 점수로 산출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생체 지표를 단일 검사에서 결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펜세오는 연기 췌장암으로 불리는 고도 이형성증을 64% 이상의 확률로 찾아낸 것입니다. 고도 이형성증은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중간 단계로 췌장세포에 심한 변형이 나타났지만 아직 주변으로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췌장 낭종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펜시온이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초기 암을 발견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 혈액검사를 이용하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펜시온은 아직 연구 단계의 검사법입니다. 연구를 이끈 교수는 췌장암은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기 시작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이라며 이번 결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더 많은 치료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 췌장암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로 꼽혔습니다.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상점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문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NN은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인 타임아웃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에서 서울의 종로 3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같은 조사에서 3위에 오른 뒤 이번에 두 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편집자들의 추천을 토대로 매년 주목할 만한 동네를 선정합니다. 이 타임아웃 여행 편집자는 과거 선정됐던 동네가 이후 더 멋진 곳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며 종로 3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와 독립 상점이 늘어나면서 올해 1위에 오르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로 3가의 매력으로 오래된 풍경과 새로운 문화의 공존이 꼽힙니다. 이곳을 찾은 포르투갈 관광객은 문화와 음식이 어우러져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한데 섞여 있는 점이 정말 멋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종로 3가에 이어서 모로코 수도 라바트의 해안 지역인 로세앙이 2위에 올랐습니다. 고급 호텔인 포시즌스가 들어섰지만 개별 상점들과 지역 고유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호평받았습니다. 3위는 예술적인 분위기로 주목받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가 차지했습니다. LA 차이나타운이 4위에, 그리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힐이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아웃은 올해 선정된 지역 상당수가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인적이 끊겼던 도심에 다시 사람과 문화가 모여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입니다만은 동남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연료 부족에 따른 휘발유 배급제 도입에 반발해서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주유소에 긴 줄이 생기는 등 공급 불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들이 유류비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에 반발해서 운행 거부에 나섰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도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약 50명의 어부가 유류 창고를 봉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또 포르투갈에서는 운전자들이 고의적인 저속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소위 달팽이 작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달팽이처럼 아주 천천히 운전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일종의 시위입니다. 또 남미 과테말라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유가 상승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유가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전 세계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숫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로 지금까지 1,395명이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티베트 자치구 쪽에서 숨진 43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1,438명으로 중간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실종자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종자 수는 네팔과 티베트를 모두 합해서 5,6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그래서 합쳐서 7,08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서도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습한 시신은 1,400여 군데 이 가운데 104구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원 확인률이 7%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팔에 파견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은 이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서 네팔 군의 협조를 받아서 또다시 드론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9월 17일 오늘은 미국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 참석한 대표 39명이 미 합중국 헌법에 서명한 날입니다.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치열한 토론 끝에 나온 결과였고요. 연방정부의 틀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담은 이 문서는 필요한 수의 주가 비준하면서 효력을 얻었고 오늘날까지 쓰이는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1787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의 날이자 시민의 날입니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당당한 주권자로 살아가는 미주 한인사회 역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시민권리의 산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법과 시민의 날을 맞아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한인동포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상대방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서 전쟁은 곧 끝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중동 6개국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 전후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중간선거를 앞두고 갈 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전쟁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5: Well, hopefully we're toward the end of the war. They want to make a deal, and we'll see how that works out. They're very much wanting to make, Iran is very much wanting to make a deal. We'll see how that works out.
4: 구체적인 시점이나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과 직접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최대 악재로 꼽히는 유가 폭등에 대해서도 전쟁이 끝나면 내려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5: I mean, actually, that's the war that's driving up the diesel prices, but it's all going to end very soon. And you're going to end up having a country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4: 그러면서 이란의 핵 보유를 막은 전쟁 성과에 비하면 보유가는 값싼 대가라고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5: We take care of everything. We also took care of the fact that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4: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중동 6개국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도자들을 만나 이란전 종전 이후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후 계획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 기간 아랍권 8개국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구상 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예멘 사막에 추락한 미사일 잔해 일련 번호와 함께 DF-15A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군이 운영하는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입니다. 이란을 뒷배로 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전 과정에서 나온 불발탄입니다. 누가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사우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사우디가 중국산 미사일을 은밀히 도입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무기가 중동전쟁에 처음 사용된 사례인 만큼 그동안 중재역을 자처해왔던 중국은 난처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넉 달 만에 다시 중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전이었고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방미를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이란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중 담판에서 거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외교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의 평화 중재 이미지를 재차 다지고 대미 협상력도 높이는 이중 포석입니다. 한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세로 홍해 항로 위기가 고조되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을 받은 중국이 이란을 향해 후티 반군을 제지해달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란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는 최근 며칠 새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과 핵심 요충지인 바벨만데브 해협 일대에서 급격히 세력을 넓히며 자국의 원유 수출 및 해운망을 위협하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우디의 요청을 받은 중국은 비공개 통로를 통해 이란 측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현재

0: 중국을 방문해 다 돌아간 상태죠. 사우디 요청을 받은 중국은 비공개 통로를 통해서 이란 측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후티 반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자국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로 분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란 측은 이런 중국의 막후 요구에 영내 안정과 평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을 끝내는 데 달려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란이 후티 반군을 통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식의 명시적인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영내 긴장이 예멘과 홍해로 더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이란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은 10년 이상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전쟁의 확전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돼 있기도 합니다. 워싱턴 중동연구소의 알렉스 바탕카 이란 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석유 수입 절반이 중동에서 나오며 중국과 걸프 협력회의 국가 간의 무역 규모는 연간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마비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지렛대가 오히려 자신들이 의존하는 중국에 피해를 주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앙숙인 미국과 맞서기 위해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국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란이 실제 중국의 우려를 반영해 후티 통제에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벨만대부 해협 일대를 장악하고 석유 수출로를 봉쇄하려 하자 사우디는 우방인 미국의 군사 요청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군사 개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소총을 들고 군용 트럭에 올라탄 모습으로 익숙한 예멘의 후티 반군. 옛날 얘기입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사우디를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드론과 미사일로 군사력을 크게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 홍해까지 이렇게 장악한 것입니다. 예전의 후티 반군, 그저 빨간 머리띠 두르고 소총 한 자루 들고 트럭 타고 다니던 그런 반군을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와이텐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 얀부에 위치한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는 사우디의 예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자체 개발한 무기를 이용해 아람코와 카미스 무샤이트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예멘 정부의 핵심 거점 마리부주 상공에서 사우디 F-15기를 격추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후티는 부인했지만 이슬람 최대 성지이자 사우디 서부 내륙에 위치한 메카도 후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사우디는 밝혔습니다.
2: It shows that the Houthis are demonstrating their strategic depth. That is their ability to target relatively deep inside of Saudi Arabia.
1: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며 이란의 무기 테스트 배드 역할을 맡았던 후티가 언제 이렇게 무기 제조 역량을 키웠을까? 뉴욕 타임스는 후티 반군이 생성형 AI를 동원해 정밀 무기 제조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며 클로드 코드를 유도 항법,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악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정 여러 개를 운용해 안전장치를 우회하며 사거리 2000km급 다단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 등 무기 개발을 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후티는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는 사우디를 쩔쩔매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홍해 바브엘만대부 해협을 실질적으로 봉쇄해 글로벌 원유 공급망까지 위협하면서 영내 존재감과 정치적 협상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이번엔 팔레스타인입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미국 입국 비자를 2년 연속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바스 수반은 올해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자 입국 비자를 신청한 아바스 수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국무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가족을 지원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약속과 달리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고 평화 기회를 훼손하는 활동을 계속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의거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관련해서 또 문화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죠. 아담시안 공연의 한 그 가수 아담시안 유명한 가수죠. 가수 공연에 초청 가수로 온 게스트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자유를 외치다가 공연이 거부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시간이 되면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4: 엄마, 별일 없죠?
5: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6: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수사당국과 사법부가 한인사회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대형 금융사기에 잇따라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의 돈 25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50대 한인이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동업자와 함께 정부 구제 대출을 허위로 신청해 약 94만 달러를 받아낸 한인 사업가와 동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2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빼돌리고 파산 절차에서도 자산을 숨긴 50대 한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버지니아주 얘기인데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던 한인 박지훈 씨는 배심원단으로부터 전신사기 3건과 파산사기 2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문서와 재판에서 제거된 증거에 따르면 박 씨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과거 대형 금융기관에서의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자금을 대신 투자해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50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암호화폐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이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박 씨는 자산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은닉한 뒤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박 씨는 파산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금융자산이 34센트에 불과하며 암호화폐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바 차관보는 박 씨의 범행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돈을 맡겼던 가족과 개인들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며 법무부 형사국 화이트칼라 범죄수사팀은 사람들의 생계와 은퇴자금을 파괴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오는 12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연방판사가 결정할 예정이지만 5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부 대출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해 약 94만 달러를 받아낸 한인 사업가와 동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시 버지니아주인데요. 노크스빌의 장태영 씨, 헤이마켓의 카렌 디메테오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PPP 그리고 EIDL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경제 손실 재난 대출이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죠. 이것을 신청해 총 94만 천여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추가로 100만여 달러의 대출금을 신청하려 했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사업 파트너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고 일부 사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했지만 일부는 특정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뒤 휴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사업체 성격과 직원 수, 매출, 다른 사업체와의 관계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받은 대출금 가운데 약 12만여 달러는 일용직 근로자 등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는 주택 구입과 암호화폐 등 개인적인 구매와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디메테오 씨는 지난 3월 각각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메테오 씨는 징역 2년 6개월, 장 씨는 징역 1년 5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인천 송도 소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투표권 제한이 많은 현행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내년에 집중할 사업으로 선거제도 개선 이외에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과 한글학교 지원 확대를 꼽았습니다. 현행 복수국적 허용은 만 65세가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 청장은 과거 동포 정책은 재외동포를 도움을 주어야 할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컸다며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자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국적 하향 조정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동포청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이 외에 동포사회와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인 동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흩어진 민원과 소통, 커뮤니티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 청장은 동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차와 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에 반영되는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는 동포청의 의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차세대 동포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그 토대가 되는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글 학교 운영비 지원율을 현재 평균 26%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보고입니다. 동포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 건물은 임대료 인상, 공간 부족, 보안 취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인천시에 공공청사 마련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로 입양한 뒤 자신의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기록 조작 등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메일을 통해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해외 거주 해외 입양 피해자와 유족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을 통한 진실 규명 신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메일 접수 대상은 해외 거주 해외 입양 피해자 본인과 유족, 해외에 거주하는 법정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신청 대상 사건은 친권자 동의 없이 이뤄진 입양, 허위 가족관계 등록이나 기록 조작, 출생기록의 허위 작성 또는 변경, 기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메일은 진실26@korea.kr 진실 JINSIL 26 올해 2026년이죠. 26 진실26@korea.kr로 이메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90명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이민자도 100명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790명이 시민권 또는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2분기에는 1,781명이 포기해 전년 동기보다 무려 68.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연방관보 명단의 성명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연방관보 명단에는 시민권 상실자뿐 아니라 세법상 장기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분을 종료한 경우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시민권 포기자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가 크게 강화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 시민권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과 거주국가 양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 신고와 금융 규제를 시민권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맞아서 LA 한인타운 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는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캠페인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회 관계자들이 유권자 등록 부스에서 한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권자 등록을 돕기도 했습니다. 또 화랑청소년재단도 전국 35개 지부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해왔던 화랑청소년재단은 올해 행사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한인 사회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는 시민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미 현장 캠페인이 시작돼 현재까지 약 120명의 유권자 등록을 지원했다라고 화랑청소년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캠페인은 투표 자격을 갖춘 시민들의 유권자 등록뿐 아니라 처음 투표를 앞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비 등록 안내, 선거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선거를 단순한 정치적 행사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역사와 헌법, 민주주의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시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인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미국의 역사와 정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시민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차세대 리더십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11월 중간선거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일을 두 달 앞두고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공화당의 스티브 힐턴 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더욱 넓힌 것으로 격차를 더욱 넓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베세라 후보는 60%, 힐턴 후보는 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베세라 후보의 리드가 4%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1,7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USC 애넌버거 스쿨의 크리스티나 벨란토니 교수는 베세라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과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이제 막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만큼 힐튼 후보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독립 성향 유권자들과 일부 민주당원들을 설득해 캘리포니아의 변화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우편투표 용지와 광고가 늘어나면서 토론회도 예정돼 있어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 65%는 후보의 물가 및 생활고 관련 공약을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꼽았고 응답자 약 60%는 이번 선거가 과거의 그 어떤 중간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운전자는 결혼한 운전자보다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야? 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미혼이나 혹은 이혼한 운전자가 결혼한 운전자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이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 혼인 여부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가 가입자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혼인 여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주장으로는 통계적으로 미혼 운전자가 기혼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에 비슷한 운전 경력과 사고 기록을 가진 운전자라도 결혼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미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싱글 페널티다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이혼했는지를 이유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게 금지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갈 길은 멉니다. 캘리포니아에서 80세 이상 주민은 2028년부터 의료상의 이유로 배심원 의무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배심원 의무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80세 이상 주민이 배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신체적 또는 의료적 장애가 있다고 스스로 확인하면 영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별도의 의견,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거나 배심원으로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는 80세 이상 주민은 기존처럼 배심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령만을 이유로 배심원 의무에서 자동 면제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70세 이상 주민은 의료상의 장애를 이유로 의사소견서 없이 배심원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배심원 소환을 받을 때마다 서면으로 면제를 요청해야 했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야, 여직 나쁜 소식 전해놓고 뜬금없이 무슨 소식,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미국의 50개 주의 행복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요, 전국에서 9번째로 행복한 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아, 난 좀 안 행복한데 라고 생각하셔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실 겁니다.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금융정보업체 월레터브가 정서 및 신체 건강, 근무 환경, 지역사회 및 환경 등 3개 부분의 30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9번째로 행복한 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돈이 삶의 편안함을 주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그 이상으로는 보람 있는 취미, 원만한 관계, 개인적인 성장 기회가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는데 보람 있는 취미, 원만한 관계, 개인적인 성장 기회 이거 다 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로 꼽힌 1위는 하와이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와이 주거비가 가장 비싼 주죠. 네. 우울증과 재정적 불안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와이는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1위 하와이에 이어서 뉴저지, 유타, 아이다호, 메릴랜드가 상위 5위 안에 올랐습니다. 반면 켄터키, 앨래스카, 아칸소, 루이지아나, 웨스트버지니아가 하위 5개 주로 꼽혔습니다. 이 지역들은 우울증 비율, 소득 증가율, 평균 근무 시간 등의 부분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최하위를 기록한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우울증 비율이 가장 낮았던 뉴저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다저스 재단이 지난해 1월 이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알타데나 지역의 복구를 위해 140만 달러 규모의 야구장 건립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알타디나 찰스 판스워크 파크에 다저스 드림필드 두 곳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이 건립하는 69번째와 70번째 구장이 됩니다. 착공식은 11월 5일 재단 관계자와 LA 카운티 공원관리국 그리고 후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판스워크 파크는 지난 1월 산불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새로 조성될 야구장에는 최신 관수 시스템과 개선된 그라운드, 울타리, 그늘막을 비롯해 다저 스테디움과 비슷한 태양광 스코어보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구장은 5살부터 12세 어린이들을 위한 야구와 소프트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다저스 재단 측은 산불 피해 이후 로마 알타 파크 지원에 이어서 알테데나 지역 사회 회복을 위해 장비 지원과 교육, 건강 자원 연계 등의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알타데나 복구 지역사회 연합 등 현지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됐습니다. 다저스 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21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68개의 드림필드를 재정비해 왔으며 이를 통해 41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야구와 소프트볼 공간을 제공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6050-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6050-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8: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7: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8: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0: 모닝 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기 개각 논란부터 공소 취소나 당내 갈등까지 쟁점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 특별한 계기 없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선 최근 단행된 2차 개각 배경이 주요 질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물론 신양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1: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이 문제다.
4: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1: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 반감이 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질문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5: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1: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6천 피해 갇힌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6: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참모진 개편 여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회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대로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뿐인데 국민의힘은 기어코 대통령 재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안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8: 그래서 의혹 하나도 해서 안 된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만 나눴어요. 기습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7: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9: 누가 총대를 매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7: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10: 오늘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루빨리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7: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1: 내 사건 재판 바뀌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7: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의 여지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홍지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까지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YTN입니다.
12: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틀 내내 부딪힌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돼 채택됐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보이콧 속에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13: 장관으로서의 최적임자로 어저께 판단이 됐습니다.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아주 출중하고.
14: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불참했습니다. 저도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12: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두고 곧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폭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15: 부적격자만 골라서 모으려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 자체가 구조적 죄수입니다.
12: 그러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장에선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치공세만 벌이던 국민의힘이 이제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6: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소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8: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0: 올림픽 골프니까.
1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1: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2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4: 네.
25: 수영도?
24: 그럼요.
2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현안 중에 미국이 안 껴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연계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고위급 협상에 나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 AI 분야에서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유로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일축해온 상황에서 양국이 AI 안전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AI 분야의 선두주자라며 우리는 미중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을 피하고 양국의 AI 시스템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에 열려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논의에는 오픈웨이트, 클로즈드 웨이트 이런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개방형 모델과 폐쇄형 모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픈웨이트 개방형 모델은 가중치를 공개하고 이를 맞춤형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모델의 일종입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은 주로 이렇게 개방형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반면 폐쇄형 모델은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엔스로픽과 OpenAI 등 미국의 AI 기업들이 이같이 폐쇄형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CEO들은 AI 기술 안전 기준에 대한 미중 양국 간의 협력을 촉구해왔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오는 20일 뉴욕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비롯해 무역, 희토류 등 경제 현안을 두고 수시간에 걸쳐 논의하며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두 경제수장의 회동이 미중 간 AI 안전협력에 대한 논의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대변인은 300억 달러 규모 관세 인하 관련 협상 진전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주최한 안보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비난을 자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한 반면 북한은 비핵화 망상을 버려라 라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중국이 주도하는 연례 다자 안보회의 제13차 샹산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둥진 국방부장은 개막 연설에서 대결이 아닌 대화, 동맹 아닌 동반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정글의 국제화나 외세 무력 간섭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다음 주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수위 조절에 나선 셈입니다. 주최국의 이런 숨고르기 기류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사실상 대화에 손을 내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우라고 일갈한 겁니다. 또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며 타협할 뜻이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2: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미국과 구추정 세력들이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습니다.
1: 미국에서도 격을 높여 파견하기로 했던 중국 담당 수석국장이 돌연 불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확전 양상을 두고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참석자를 한자리에 앉히기도 했지만 종전 문제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판을 깔아서 다자 협력을 주도하려 했던 중국의 의도가 무색하게 이런저런 갈등을 노출하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이제 백악관에서 마주 앉게 됩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 두 정상의 양자회담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정상회담에까지 더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계 1, 2위 초강대국 정상들의 만남인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과 이란 전쟁, 무역 갈등과 같은 당면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지구촌 전체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관련 논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회담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나 대만, 중동 등 지정학적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AI 안전 문제가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두 정상이 관련해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업계 연구원과 수장들이 잇따라 통제불능 상태로 발전한 AI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AI 인식을 보면 AI 미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접점 찾기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히려 AI 안전 우려에 부정적인 태도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 미국이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AI 안전이나 속도 조절론 부각은 중국의 발전을 제약하고 미국이 AI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일종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위해서 시 주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도 이번 회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부쩍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연례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가진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기정사실로 못 박으면서 연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정상이 이번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특별한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당부할 수 있을 것으로 워싱턴 정가 관측통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라는 새로운 틀에 합의했습니다.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핵심 갈등을 부각하지 않고 상호 존중 속에 안정적으로 글로벌 질서를 관리하자는 두 정상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도 관계 안정화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양국이 AI와 첨단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놓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이번에도 획기적인 돌파구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이 협의되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 간의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이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제안했고 투자금 회수 전망과 관련해 양국 정부 실무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건설 사업 규모 5,500억 달러 중에 일부가 포함될 전망이며 운영은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맡을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건설될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은 연산 처리에 사용되는 로직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 게이자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 중풍후유증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제는 이림개착이라는 서적에 나오는 보양환호탕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대 이학자 왕청림 선생님이 만드신 이 방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한쪽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기허로 인해 혈맥이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많은 보기약과 활혈약으로 혈맥을 소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방제에서 약재 황기의 양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중리학이 보기 행혈, 즉 기가 행하여지면은 혈맥도 행하여진다는 이론과도 상통됩니다. 동양의술이 바이블과 같은 황제내경에는 영기가 허하면 불인하고 위기가 허하면 불용하며 영기와 위기가 모두 허하면 불인불용하다, 즉 몸이 반쪽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영위가 모두 허한 것이다. 왕청림 선생님은 바로 이 이론에 근거하여 세세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유명한 방제 보양환호탕을 만드셨습니다. 이 방제의 특징은 대량이 환기에 6대 1이 비례로 지룡, 도인, 천궁, 적작 등 활혈거약들을 배합함으로써 활혈이 효능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기의 용량을 처음에는 탕약 한 첩에 30g을 그리고 점차적으로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는데, 북경의술원에서도 탕약 한 첩에 황기 60g을 다른 약재와 함께 중풍치료를 해본 결과 황기의 용량이 많을수록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빠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치료를 시작할 때에는 하루에 3팩이 한약을 복용하시다가 많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끝나갈 때에는 한약 복용을 두 번으로 줄이다가 마지막 2주에서 3주 정도에서는 하루에 한 팩이 한약으로 서서히 양을 조절하면서 한약을 끊으실 때 재차 오는 중풍 예방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중풍 후유증은 환자도 힘들지만 온 가족이 평화와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중풍과 치매 같은 병들은 사람이 품위와 존엄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적극적인 노력과 예방치료가 필요합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3: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2: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4: 213-388-5600 융자 나라.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8: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0: 카페보넨?
9: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0: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9: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9: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일이 이제 중간선거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11월이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하비에르 베세라가 공화당 후보 스티브 힐튼을 상대로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공공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는 60% 지지율, 힐튼 후보는 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바세라 후보의 리드가 4%포인트 더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캘리포니아 유권자 1,7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USC 애넌버거 스쿨의 크리스티나 벨란토니 교수는 바세라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과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이제 막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만큼 힐튼 후보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독립 성향 유권자들과 일부 민주당원들을 설득해 캘리포니아 변화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답자 65%는 후보의 물가 및 생활고 관련 공약을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꼽았으며 응답자 약 60%는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중간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시작이 됐고 진행 중입니다. LA의 한인타운 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는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가 공동으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고 화랑청소년재단도 전국의 35개 지부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일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은 올해 행사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한인사회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민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혼이나 이혼한 운전자가 결혼한 운전자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했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장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의 혼인 여부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가 가입자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혼인 여부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혼 운전자가 기혼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그 근거였는데 자료를 공개해야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보험료 산정에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자료, 뭐 물론 러프한 자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집계된 자료가 공개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료 공개하기 전에 일단 이 같은 정책 폐기할 것이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나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었다는 얘기네. 라고 갑자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 50개 주의 행복도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9번째로 행복한 주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정서 및 신체 건강, 근무환경, 지역사회 및 환경 등 3개 부분의 30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9번째로 행복한 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하와이로 나타났습니다. 2위 뉴저지, 그 뒤를 이어서 유타, 아이다호, 메릴랜드가 상위 5위 안에 올랐습니다. 반면 켄터키나 앨래스카, 아칸소, 루이지애나, 웨스트버지니아가 하위 5개 주로 꼽혔습니다. 이 좀 잘 사는 주, 못 사는 주 이렇게 상위, 하위로 확 나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취임 1주년을 맞은 김경엽 재외동포청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투표권 제한이 많은 현행 선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 강조했습니다. 김경엽 청장은 내년에 집중할 사업으로는 선거 제도 개선 이외에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 그리고 한글 학교 지원 확대를 꼽았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직접 재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구원인 민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동포정책은 현장 목소리

0: 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며 700만 재외동포는 더 이상 남이 아닌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동반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로 입양된 뒤 자신의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 기록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메일을 통해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해외 거주, 해외 입양 피해자와 유족 등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을 통한 진실 규명 신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신청 대상 사건은 친권자 동의 없이 이뤄진 입양, 허위 가족관계 등록이나 기록 조작, 출생기록의 허위 작성 또는 변경, 기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등입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할 수 있고요. 이메일 진실26@korea.kr 진실 JINSIL 진실26@korea.kr로 이메일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90명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최근 연방 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5,790명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관보 명단의 성명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원도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 포기자는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가 크게 강화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과 그리고 거주하는 국가 양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 신고와 금융 규제를 시민권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올 들어 8월 21일까지 총 4,198건의 범죄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범죄 발생 건수는 1.7% 감소한 수치입니다. 크로스타운이 LAP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LA시 전체 범죄는 전년보다 3.1%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의 감소폭은 시 전체 범죄 평균 감소폭보다 다소 작았습니다. 크로스타운은 LAPD 범죄 통계가 오랜 기간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지역 치안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범죄 데이터는 다시 제공되고 있지만 2024년 자료에는 여전히 일부 핵심 데이터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LA 경찰국 교통사고 자료는 약 18개월째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LAPD도 언제 복구될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스타운은 주민들이 지역의 안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범죄와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가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한인타운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단순한 전체 건수뿐만이 아니라 범죄율과 범죄 유형별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체스워스에서 발생한 뉴스 헬리콥터 추락사고 계속 조사 중입니다. 많은 기자들과 방송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대해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아침 샌프란시스코 밸리 실마 지역의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6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고의로 방화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실마 지역 포릴 블러바드에 위치한 1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총 10개 점포로 이루어진 이 건물에는 화재 당시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고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약 1시간 15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LA 소방국의 스콧 힐턴 소방대장은 불이 배전반 근처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방화 전담반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CCTV, 오아 목격자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유료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2명이 숨지고 7세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0시 35분쯤 레이크 포레스트 지역의 241번 톨로드 남행 차선에서 북행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혼다 SUV 차량이 마주오던 남성 운전자의 BMW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역주행 차량을 몰던 57세 여성 노마 헤레라와 BMW 운전자인 39세 남성 조셉 카일메시가 숨졌습니다. BMW 조수석에 타고 있던 7세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재 구체적인 부상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5만 달러 상당의 예수 청동상을 절단해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샌타에나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샌타에나에 위치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가톨릭 성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어두운 복장을 한두 명이 남성 용의자가 가방을 메고 성당 부지에 침입했으며 그중 한 명이 전동 절단기를 꺼내 받침대에 고정되어 있던 청동상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어둠 속에서 청동상을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절단한 청동상을 끌고 인근의 세거스트롬 고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했으며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청동상을 싣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사진과 함께 용의자 추적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밸리 체스워스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하던 SUV 차량이 시내버스를 측면에서 들이받아 승객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데소토 에비뉴와 노드 오프 스트리트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36세 여성 베일리 린리오스가 몰던 SUV 차량이 역주행으로 과속하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던 LA 메트로 버스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버스는 초록불을 받고 동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 승객 한 명은 차외로 완전히 튕겨나갔고 또 다른 승객 한 명은 절반 정도 튕겨나가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인근에 멈춰있던 다른 승객용 차량도 파손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려는 시도조차 없이 고속도로 주행 속도 그대로 교차로로 돌진해 버스를 들이받았으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굉음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도 이 참혹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버스 승객은 31세 게이지 웨이다와 46세 다니엘 카스티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운전자 리오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며 보석금은 40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슬픔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고 소식을 생중계하기 위해 현장 상공에 떠있던 방송국 헬리콥터가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근처 지상으로 추락해 폭발하면서 현장에 있던 기자와 조종사, 그리고 지상에 있던 시민 등 3명이 숨지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생중계 방송 오디오 등을 토대로 엔진 이상 및 저회전 경고음 여부 등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서 버스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을 생중계하던 MBC4 소속 유로콥터 헬기가 최초 사고 지점으로부터 4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지상으로 추락해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 중이던 기자 엘리아나 모레노와 조종사 조지 마르시니우가 사망했으며 지상에 있던 29세 남성 에디 구티에레즈 메히아도 숨졌습니다. 버스 충돌 사고를 일으켜 살인 혐의로 체포된 여성 운전자의 사건 현장을 취재하던 중 이 같은 비극이 겹쳤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현장 조사관 파비안 살라자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 수집을 위해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영상이나 정보가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헬기 운항사인 엔젤시티 에어로부터 정비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할 예정이며 소셜미디어상에 확산한 당시 헬기 시점의 영상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안전한 시설로 옮겨져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이 담긴 예비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는 최대 18개월 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송국들은 일제히 숨진 조종사와 기자에 대한 추모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보도 중입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지난 15일 9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인상인은 LA 한인타운의 환경 미화를 통한 한인 커뮤니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거리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첫 청소 봉사활동은 오는 10월 24일 예정했습니다. 또 상위 원로인 전 트루에어 대표 이용기 회장의 80세 생일도 이날 함께 기념했습니다. 부에나팍의 사무실을 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가 오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플랫튼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과 변화하는 정책, 시민권 인터뷰 준비라는 주제로 무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과 과정, 최근 변경된 시민권 신청 관련 정책, 영어 및 시민권 인터뷰 준비 방법,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최근 이민정책 변화가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상들의 한인 차세대 육성의 뜻을 모아 설립한 사단법인 글로벌 한상드림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법인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한인 드림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에 따르면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목적을 새로 정립하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차세대 청년층은 물론 70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지원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얼바인 씨가 사우스코스트 중국문화센터와 공동으로 25일 금요일입니다. 25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그레이트팍 코츠하스 컴플렉스에서 추석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추석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문화 전통, 축제 공연, 다양한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달 축제 또는 월병 축제로도 알려진 이 행사는 한국의 추석을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기념하는 아시아 최대 명절을 기념하는 페스티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추석 축제 궁금하신 분들은 얼바인 시 cityofalbain.gov 웹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뭐 어디 웬만한 대기업보다 인앤아웃에 취직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야 그래봐야 패스트푸드점인데 이러신 분들도 많았고, 하지만 인앤아웃이 복지는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인앤아웃에서 일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죠. 인앤아웃의 매니저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했었거든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매니저 도대체 연봉이 얼마일까? 2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요. 20만 달러. 인앤아웃 매니저 한 지점의 매니저가 연봉이 2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앤아웃은 창립자의 철학에 따라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업계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보상과 내부 승진 문화 덕분에 높은 직원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앤아웃 매니저들은 대부분 시급제로 입사해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 승진한 직원들이며, 평균 근속 연수가 약 15년에 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매장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트레이더조 토트백,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들 사가시죠. 근데 산다고 가서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품귀 현상이 항상 벌어지고 있죠. 트레이더조 토트백입니다. 쬐그만 이 가방, 장바구니로 시작됐는데 이게 이렇게 유명 아이템이 됐어요. 트레이더조가 할로윈 시즌을 맞아서 큰 인기를 끌었던 미니 컨버스백의 새로운 한정판 트릭 어 트릿 미니 컨버스백을 다시 선보입니다. 지난 2024년 첫 출시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니 컨버스백은 지난 봄 파스텔 버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은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할로윈 분위기에 맞춘 색상 조합 손잡이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뭐 사실 장보기용 장바구니로 출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품귀의 희귀템이 되고도 있었죠. 기존 미니백과 동일한 $2.99로 책정이 됐습니다. 2달러 99센트입니다. 9월 30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긴 줄이 예정이 되죠. 어떻게 이런 토트백으로도 크게 장사가 될 수 있었나. 아마 트레이드 조 측에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좀 반성해야 되죠. 토트백 얼마나 비싸게 팔고 있습니까? 반성하십시오. 오늘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한국일보 오늘 많이 본 기사 탑50 가운데 상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 포기가 급증했다. 6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스워스에서 발생한 이 헬기 추락 사고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인들 투자 사기단 이딴 철퇴를 막고 있다. 수백만 달러 빼돌리다 덜미를 붙잡혀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 버지니아주 얘기인데요. 이 소식도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케빈 워치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YTN입니다.
1: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표결권이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 12명은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 The plain fact is that inflation is too high and has been for too long.
1: 한 발 더 나아가 연준은 올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 But what we can do and will do is ensure that any change in relative prices don't broaden out, don't have second and third order effects in the economy.
1: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2명은 동결을 예상한 반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위원들이 내년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반면 6명은 동결을, 4명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3.7%로 내년엔 2.3%로 예상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은 2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연준은 금리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통화 긴축으로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는 1%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연준의 결정을 비판하고 금리를 서둘러 낮추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국채금리와 달리 달러화가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동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자산들이 일제히 긴축 장기화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결과 발표 전까지만 해도 95.5선에 머물다가 연준 결정 이후 0.62 오른 100.21까지 뛰면서 지난 7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스테샤뱅크는 스와프 시장이 내년 여름까지 0.90%포인트 넘는 추가 긴축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런 금리 경로 전망 자체가 달러 강세 배경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대형은행들이 일제히 우대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대금리는 오늘부터 기존의 6.75%에서 7%로 0.25%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치로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첫 인상입니다. 연준 금리를 따르는 은행들의 우대금리는 신용카드, 개인대출 등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됩니다. 시장 전반의 긴축 분위기를 통해서 모기지 고정금리 역시 동반 상승 압력을 받아 전반적인 주택 구입 및 대출 비용을 가중할 가능성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대형 은행주들 어제 뭐 동반 약세를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이게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의 매파적 신호가 나온 뒤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바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새 금리 전망치에서 다수 의원이 연내 추가 인상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두 차례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9월 인상으로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고 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한편 월가에서 영향력 있는 채권 투자자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는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들락 CEO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가 아닌 0.5%포인트 올렸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제압하고 지켜보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 번에 과감한 충격으로 긴축 기조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시장의 기대를 조정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충분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건들락 CEO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실했다며 중앙은행 수장의 설명이 불투명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지명한 연준 의장을 향해 노골적인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낙점한 인사들의 잇단 소신 행보로 궁지에 몰리자
2: driving long-term yields.
3: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린 데다 끝없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월가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과 시장 충격의 근본적인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고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4: This Iran war, which is nowhere.

0: side, if anything, getting worse with now a hawkish Fed, and a hiking global yield.
1: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5천 달러씩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선심성 공약까지 고집하며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이 무역과 재정 정책을 펴는 이들도 각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일침을 가한 이유입니다. 금리 인상 이틀 전 연방 대법원마저 우편 투표 제한 시도에 등을 돌리는 등 사적 충성을 기대했던 트럼프의 기대는 사방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경제 혼란을 무책임한 음모론과 남탓으로 돌리면서 시장의 불안감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지난 8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7월의 소비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뭔가 경제가 계속 엇갈려 돌아가고 있죠. 상무부는 8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7월과 비교해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월의 부진에서 벗어난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온라인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한 비점포 소매업은 2.6%가 증가했습니다. 2025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이 백투스쿨 신학기를 맞아서 의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및 일반 상품 매장의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급등의 악재에도 지출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 건축 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모기지 금리 상승과 인력난 등의 악재로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현재 판매 상황 지수는 전달 대비 4포인트가 하락한 35로 나타났습니다. 빌 원스 회장은 건설업체들이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한 주택 구매자 유입 부진과 더불어 자재비 상승, 유가 상승,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 토로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노동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분석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만 건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주 청구 건수 감소에는 노동절 연휴로 인한 통계적 변동성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고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낮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와 유럽은 각자 강하다, 함께할 때 더 강하다 라면서 유럽연합 준 회원국이 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프랑스 스트라부스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폰데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준 회원국 제안에 대해서 환영한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캐나다인이 유럽과 더 긴밀한 관계를 지지한다 라면서 미래를 위한 동맹은 우리가 함께 정의해 나갈 독특하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34가지가 넘는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동맹은 유럽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공급, 캐나다가 원하는 첨단 가공 역량, 에너지 전환과 방위 분야에서 가치 사슬을 완성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캐나다가 유럽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네. AI에 대해서 요새 말이 많습니다.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AI에 관련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 AI 관련 관련은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의 다음 주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AI가 미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위험론이 사기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일부 지지자들도 반감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3: AI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우려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가 미국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속도 조절론에 찬성한 비율도 48%로 AI 개발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31%보다 우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 역겨운 음모라며 중국만 기뻐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4: I think you have a lot of negative forces in bringing it up that shouldn't be bringing it up and they're bringing up things that won't happen. But whoever wins with AI wins.
3: 하지만 부정적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 댓글을 분석해보니 AI 가속에 반대하는 악플이 찬성 댓글의 4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루스 소셜 가입자 600만 명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AI가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은 즉각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5: Congress must act and pass legislation. We have bills, many bills that have broad bipartisan consensus.
6: I don't think it's an option to abdicate our responsibility and to go home. Nor do I think it's an option to abdicate our responsibility to tech executives to regulate themselves. We've seen that movie before.
3: AI 딥러닝 기술의 창시자인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위험 신호로 꼽으면서 핵무기처럼 강력한 국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뉴욕시는 다음 달 AI 규제 청문회를 예고하고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와 샘 올트먼 OpenAI CEO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그런데 이 AI를 이용해서요 신약 개발을 앞당기겠다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을 만든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코와 AI 기업 엔스로픽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노보 노디스코와 엔스로픽이 협약을 맺고 신약 개발에 AI 모델 클로드를 활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스로픽이 개발한 AI 모델 클로드 사이언스를 노보 노디스크 연구 개발 과정에 시범 적용하며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AI가 연구 내용 요약부터 대규모 데이터 분석, 임상시험 설계까지 훨씬 더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자를 식별하는 데에도 AI가 유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보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AI가 빨리 암 치료제를 개발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잖아요. 자,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 새로운 고민거리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8: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9: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8: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 나라 좋은
10: 나라.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1: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찍찍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4: 수영도?
9: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본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과반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로 만들어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간선거 승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의 혈투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간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예비선거는 지난 3월에 시작돼 15일 델라웨어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양당의 본선 대진표가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미 전역이 약 50일간의 선거 총력전에 접어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선 대진표가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노스캐롤라이나주 격전지로 유세 지원에 나섭니다. 연방 하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초 예정보다 일찍 휴회에 들어가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표결을 취소하고 어제 저녁 표결 일정을 마지막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7주간의 휴회 기간을 갖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 미국민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기 휴회로 공화당 소속 토머스 메시 의원이 추진한 헤그세스 장관 탄핵 결의안 표결은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던 메시 의원은 전날 헤그세스 장관 탄핵 결의안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우선 처리 행태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틀 내에 결의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오늘 예정됐던 표결을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 11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헤그세스 장관 탄핵 표결을 피하기 위해 조기 휴회를 결정했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는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연방 하원이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경제적인 우려에 대해서 직접적 입법으로 응수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이 요금 납부자 보호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투표에서요 찬성이 417표, 반대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규모 부하 고객에 대한 요금은 발전 송배선절비 증설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대규모 부하 고객을 전기가 막 부하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고객은 단일 부지 기준 100메가와트 이상의 경로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항공사들이 최근 치솟는 유가 때문에 연말 운항 노선을 줄줄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말 비행기 항공기 이용하실 분들은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주요 항공사 임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일부 저소익 노선 운항을 조정하고 취소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유,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개솔린이나 경유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자에 대한 운행시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면제 조치를 시작한다라고 90일간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규정상 24시간 이내에 최대 14시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운행 가등 시간이 16시간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자, 어제 LA 다저스가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직 넘버 서부조 선두를 확정지은 매직 넘버를 줄이려고 했는데 얘를 어쩌면 좋죠. 뭐 이게 노래 가사도 있죠. 노래 가사에서는 좀 좋은 쪽인데 이건 좀 안 좋은 쪽으로 얘를 어쩌면 좋지? 네. 블레이크 스넬입니다. 어제 다저스 선발로 나섰던 블레이크 스넬이 한 이닝 던지고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올 시즌 몇 경기, 10경기도 채 나오지 못했을걸요? 네. 블레이크 스넬 선수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계속 부상으로 다저스에서 풀 시즌을 한 번도 뛰지 못했습니다. 어제 블레이크 스넬이 내려간 뒤에 1이닝밖에 못 던졌으니까 다른 투수들이 막 급히 올라왔습니다. 무려 6명의 투수가 블레이크 스넬 이후에 마운드에 올라서 2-6으로 신시내티에게 패했습니다. 네. 아쉽죠. 신시내티 같은 팀을 만났을 때 승수를 많이 올리고 빨리빨리 매직 넘버를 확정을 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 한 10경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10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저스 와일드카드를 뭐 하지는 않게 되겠지만 네. 블레이크 스넬 과연 플레이오프 전에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불안합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가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뭐 이런 지적. 몇 경기 뛰지도 않았는데 그런 불만이 터져나왔었어요. 스페인 언론.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 축구 관련 언론사들, 언론지들 보면 정말 냉정하다 못해 너무합니다. 네. 너무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카더라 통신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자들 주관적인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믿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또 그게 정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비난이 나온 딱 하루 만에 어제 이강인 선수가 오스사누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6분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지 올해 이적하고 벌써 2호 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스페인 언론들의 이런 비난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이강인 선수 골이나 좀 그리고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3: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5: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9: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8: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9: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8: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11: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그로스펙트에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10: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11: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10: 213-738-1188 셀리온.
12: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3: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2: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3: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2: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14: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5: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4: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5: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4: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5: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9월이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의 최저 3.5 내지 최고 3.75%에서 최저 3.75 내지 최고 4.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처럼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물가가 너무 오랫동안 높다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왜 올리는 거지? 라는 그 경제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원리는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모기지론의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50만 달러를 모기지론으로 빌렸다면 금리가 올라갈수록 매달 내야 할 페이먼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본다면 50만 달러를 30년 고정으로 모기지론을 했을 때 이번처럼 0.25%포인트가 올라가면 월 페이먼트가 81달러 올라갑니다. 만일 80만 불을 론을 했다면 한 달에 약 130달러 페이먼이 올라갑니다. 똑같은 액수를 론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이 월 페이먼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고정 이자로 론을 다 한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론을 할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모기지 론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동차 론 이자도 올라가고 크레딧카드 이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즉 돈을 빌리는 것이 비싸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이나 자동차를 살까 했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자가 좀 좋아지면 그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소비를 늦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늦추게 되니까 똑같은 공급 상황에서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요걸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리를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돼서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 금리 수준을 절묘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인상 발표를 하고 난 후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상 발표를 하고 난 후 이 연준 위원들의 표현을 보면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예측한 위원이 19명 가운데 무려 18명이었습니다. 연내에 한 차례 더 인상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셈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자, 뉴스를 들으시면서 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현재의 금리를 얘기할 때 꼭 뉴스에서는 뭐 3.75%입니다. 또는 뭐 현재 금리는 4.0%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하죠. 연준이 현행 3.75 내지 4.0%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왜 꼭 현재의 금리를 얼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얼마 내지 얼마 뭐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보너스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늘 발표하는 금리는 그냥 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라고 하죠.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인가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건 은행과 은행 간의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 거래 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뭐 3.75%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또는 모기지 융자 받을 때 그렇게 3.75 그런 금리를 받는 게 아니죠. 이것보다 훨씬 높죠. 그런 일반인들이 적용받는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과 은행 간의 하루짜리 초단기 거래 금리는 정확하게 하나의 숫자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 범위, 즉 타겟 레인지를 연준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연준이 늘 발표하는 금리가 그것입니다. 몇 퍼센트 내지 몇 퍼센트. 그래서 타겟 레인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3.75 내지 4.0이라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시장 금리의 수준이 3.75%와 4.0% 그 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자동차와 비교를 한다면 속도를 시속 60 내지 70마일로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운전자가 시속 60마일로 가도 되고요. 뭐 시속
70마일까지도 이 가도 되고 그렇게 가능한데, 웬만하면

네, 백화점에 가서 명품 에르메스 백을 사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더니 백화점 주인이 만불을 주고 이것 갖고 사라고 해서 사갖고 나오는 꿈 같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이 뉴스를 들으시기 전에 FMF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FMF입니다. 일단 그 어제 미국 뉴스에서도 살짝 스쳐 지나간 듯 나온 이 짧은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거액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이 판매지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이스라엘의 이 무기 구매 대금을 그냥 쥐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진짜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및 대형 벙커버스터에 이스라엘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이 사실을 비공식 통보했습니다. 예상 판매 가격은 28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팔았냐라는 건데 이게 이 무기 판매가 말이 좋아서 판매지 사실상 미국 정부가 무기 구매 대금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백화점에서 에르메스 백 예를 들었죠. 자, 일단 이번 거래는 형식은 무기 판매 형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매 대금 조달은 국무부의 해외 군사 금융 지원 FMF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이 FMF를 알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방정부에 있는 해외 군사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만불짜리 에르메스 백을 사려는데 백화점 주인이 만불을 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돈 주는 거니까 이 돈으로 사 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대금을 결제하고 만불짜리 에르메스 백을 갖고 나오는 그런 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28억 달러 규모의 무기는 미국 납세자의 돈이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해외 군사금융지원 프로그램 FMF라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군사금융지원 프로그램은 Foreign Military Financing이라고 해서 줄여서 바로 FMF라고 합니다. 뭐 어찌 보면 일종의 군사 원조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가 무기를 구매하는데 미국의 연방 예산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특정 국가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우리 무기를 사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것을 단순한 외국에 대한 선물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을 위한 일종의 투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나 하는 부분을 참고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과거 이 6.25 전쟁과 그 이후 미국에게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된 제도는 FMF가 아니라 MAP라고 해서 Military Assistance Program, 즉 군사 원조를 받은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그리고 6.25 이후 공산주의의 국가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원조는 MAP입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지난 1974년부터 이 원조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FMS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던 FMF가 아니라 FMS라는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FMS란 뭐냐?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FMF와 비슷한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180도 다릅니다. 자, FMS라는 것은 Foreign Military Sales라고 해서 미국이 해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팔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우리가 적대국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와도 우리 무기 안 팔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우리 무기를 팔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 내고 사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Foreign Military Financing, FMF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FMS냐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FMF
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나라인데 왜 FMF를 해주느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FMF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FMF를 해주었습니다. 비상상황 등등을 거론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FMF로 지원받아서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이 돈을 갚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Foreign Military Financing이기 때문에 Financing은 장기적으로 돈을 갚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돈을 그럼 미국에 갚아야 하는 건가? 그게 언제가 됐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FMF는 대출 형식에 갚아야 하는 제도도 있고 또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 형식의 제도도 있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해주는 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 형식의 FMF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걸까요? 외교적인 필요성 때문에? 아니면 전략적인 필요성 때문에? 아니면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 아니면 종교적?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제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뿐입니다.

네, 중간 선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중간 선거를 위한 공화민주 양당의 본선 대진표가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과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매우 조심스럽게 제기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에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 승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겠다라는 이 민주당의 이 선거 유세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예비선거는 지난 3월에 시작돼서 15일자로 델라웨어주에서 끝나면서 모두 마무리되고 그래서 양당의 본선 대진표는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당의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것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 약 50일간의 선거 총력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마무리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지원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상원의원 선출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마이클 와틀리가 민주당 후보 로이 쿠퍼에게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에게 뒤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노스캐롤라이나주 이곳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던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속에 재선을 결국 포기하면서 현재로서는 이곳 주지사를 지냈던 민주당의 로이 쿠퍼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세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자신을 선택해준 이곳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신의 인기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현재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처럼 전통적인 강세 지역조차 상원 의석의 수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보고 투표해달라라면서 핵심 지지층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를 보고 투표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공화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9%포인트 높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죠. 이런 가운데 이미 일부 주에서는 우편 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가를 시급히 떨어뜨리고 물가를 빨리 안정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물가 상승의 여파 속에 자칫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도 한 50여 일 남은 상황에서의 현재의 판세인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공화민주 양당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중간선거 이제 시작입니다.

0: 혈액 속 여러 생체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동시 분석해 췌장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환자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1, 2기 췌장암 환자 가운데 87%를 식별해냈습니다. 암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인 고도 이형성증도 찾아내며 췌장암 조기 진단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암연구센터인 City of Hope 연구팀은 췌장암 조기 발견용 액체 생검 검사법 펜시온을 개발하고 임상 성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의학에 발표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암으로 꼽히며 췌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 역시 다른 암에 비해서 낮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펜시온은 혈액을 순환하는 마이크로리보헥산, 세포가 분비하는 작은 소낭인 엑소좀, 그리고 췌장암과 관련된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생체 지표를 동시에 분석하는데 AI가 세 지표의 측정값을 종합해 췌장암 위험도를 하나의 점수로 산출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세 가지 생체 지표를 단일 검사에서 결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도 포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펜세오는 연기 췌장암으로 불리는 고도 이형성증을 64% 이상의 확률로 찾아낸 것입니다. 고도 이형성증은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중간 단계로 췌장 세포에 심한 변형이 나타났지만 아직 주변으로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췌장 낭종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펜세오이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초기 암을 발견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 혈액 검사를 이용하면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펜시오는 아직 연구 단계의 검사법입니다. 연구를 이끈 교수는 췌장암은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기 시작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이라며 이번 결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더 많은 치료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 췌장암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1: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90명에 달해서 202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이민자도 100명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재무부가 최근에 연방관보를 통해서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790명이 시민권 또는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관보 명단의 성명을 토대로, 이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분기별로는 작년 3분기에 26명, 4분기에 4명, 올해 1분기 13명, 올해 2분기 54명 등 모두 한인은 9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과 거주하는 국가 양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 신고와 금융 규제를 시민권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혼이나 이혼한 운전자가 결혼한 운전자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리카르도 라라 주보험국장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의 혼인 여부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가 가입자의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혼인 여부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혼 운전자가 기혼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에 비슷한 운전 경력과 사고 기록을 가진 운전자라도 결혼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서 미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싱글에 대한 페널티다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결혼했는지, 미혼인지 또는 이혼했는지 등을 이유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80세 이상 주민은 2028년부터 의료상의 이유로 배심원 의무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배심원 의무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AB 1359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새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80세 이상 주민이 배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신체적 또는 의료적 장애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면 영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별도의 의사소견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Affordable America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식료품과 주거, 의료, 전기요금 등 미국 내 가정이 직면한 생활비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실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슬로건을 Affordable America로 결정하고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를 낮춰주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추석을 맞아서 저소득 한인 가정을 위한 푸드뱅크 행사를 마련합니다. LA 한인회는 높아진 물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서 매트라이프 파운데이션 등의 후원을 받아서 약 두 달마다 한 번씩 푸드뱅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푸드뱅크는 오는 26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번호표는 아침 9시 30분부터 배부를 하며 쌀, 우동면 또는 고춧가루나 김치, 고추장 등 한국 식료품을 선착순 400명에게 제공합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는 오는 26일 다음 주 토요일에 플러튼 사무실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시민권 신청과 시민권 인터뷰 준비라는 주제로 무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과 과정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시민권 신청 관련 여러 가지 정책 또 영어 및 시민권 인터뷰 준비 방법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최근 이민정책 변화가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센터는 다음 달 3일에는 시민권 신청비 및 수수료 면제와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는 부에나팍의 메인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 아빠!
8: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스케줄이 이상하게 꼬이는 연방 상원의원들의 선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어제 회의를 마치고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 운동을 위해서 예정된 7주간의 휴회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상원은 100석 가운데 35석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개 지역구를 돌면서 선거 유세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 상원 35개석의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원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항상 전체 435석이 다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게 되고요. 상원은 임기가 하원보다 3배가 긴 6년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마다 3분의 1, 즉 33석 정도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33석 플러스 2석의 보궐선거가 더해져서 35개 지역에서 연방 상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6년 임기의 상원은 2년 임기의 하원과 이 선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00석의 지역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선거를 치릅니다. 클래스 1, 2, 3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올해는 클래스 2의 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2년 후인 2028년에는 클래스 3 그룹이 그리고 2030년에는 클래스 1 그룹의 지역이 선거를 치르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한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그의 지역구는 클래스 2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클래스 2는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올해 또 그가 선거를 치러야 하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앤디 김 상원의원은 지난 2024년에 밥 메넨데스 의원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석이 된 자리에서 당선이 됨에 따라서 그의 임기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는 클래스 2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변수로 인해서 앤디 김 의원은 클래스 1이 선거를 치르는 오늘 2030년에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건지 내가 법을 어기겠다는 건지 혼동스러운 FBI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이 11월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FBI 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각계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파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피터 웰치 상원의원이 파텔 국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투표소에 연방 요원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라고 말하자 파텔 FBI 국장은 그 말을 끊으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말을 언제 누구한테 들은 거냐? 거짓말이다. 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바꿔 말하면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웰치 상원의원이 재차 그러면 FBI 요원을 투표소에 보내겠다라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파텔 국장은 FBI의 56개 전 지부에 선거 위기 조정관이 배치돼 있다. 선거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FBI는 이런 노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애둘르고 애둘러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투표소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파텔 FBI 국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처음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처음이 아니었는데 지난번에서는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파텔 국장은 법 위반이 발생해서 우리가 현장에 갈 이유가 있다면 갈 것이다 라며 FBI 요원과 정보 분석가들은 현장 사무소에 배치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국장의 이 발언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은 무장한 연방 요원이나 군 병력이 선거가 실시되는 장소에 배치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FBI 국장.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잡아가야 하는 FBI가 스스로 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폰 18 프로와 아이폰 18 프로 맥스 사전 예약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식 출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애플은 새로 출시하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를 네 가지 색상으로 제공합니다. 버건디, 블랙, 글레이셔, 그리고 실버입니다. 여기서 이 글레이셔 색상이라는 것은 빙하처럼 아주 차갑게 느껴지는 엷은 청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가장 인기를 끈 색상은 버건디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건디 컬러 아이폰 18은 지금 주문이 밀려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도 이 버건디 컬러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쯤이나 돼야 받게 될 전망입니다. LG전자가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경기장에 차세대 초대형 화면을 공급하면서 북미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어제 워싱턴 DC의 대표적 경기장인 캐피럴 원 아레나의 재단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캐피럴 원 아레나는 프로농구 NBA 워싱턴 위저즈와 프로하키 NHL의 워싱턴 캐피럴스의 홈 경기장으로 스포츠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콘서트장으로도 유명한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이벤트 구장입니다. LG전자의 최신형 디스플레이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관람객들은 경기장 내 초대형 화면을 통해서 경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뭐 물론입니다만은 구내 매점이나 뭐 화장실 등을 다니기 위해서 이동할 때도 이 천정 전체를 감싸는 화면을 통해서 마치 하늘에서 열리는 경기를 보듯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투병하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반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자신의 X 계정에 감사한 마음을 공유할 내 개인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메이요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 나의 병리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다라면서 나는 암에서 완치됐다. I am cancer free 라고 외쳤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지난 3월에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조만간 워싱턴 DC 지역에서 수주에 걸친 치료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며 치료 중에도 업무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 중에도 대부분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이 초기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3: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2: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3: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2: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3: 213-382-3311 213-382-3311.
4: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교육 수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약점은 반도체도 아니고 인공지능 AI도 아닌 바로 교육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15살 학생들의 이 수학 성적을 비교했더니 중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의 격차가 149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격차를 학습 양으로 환산하면 무려 7년 이상 차이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7년 넘게 더 배워야 미국 학생이 중국 학생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장쑤성과 저장성 등 4개 지역의 수학 평균 점수는 612점으로 전체 참여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463점에 그쳤습니다. 격차는 그런데 이전보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중국의 수학 점수는 591점에서 612점으로 21점 올라갔지만 미국은 463점으로 오히려 15점이나 더 떨어졌습니다. 과학에서도 중국 지역은 평균 5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502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숙련 인력을 찾는 이유도 미국 학교가 고급 수학과 고급 공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성적은 중국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미국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수학은 한국이 522점으로 중국보다 90점 정도 낮았지만 미국보다는 59점이나 높았습니다. 과학에서도 한국은 526점으로 중국보다는 낮았습니다만은 미국의 502점보다는 역시 높았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기술 인력을 길러내는 그 교육 경쟁력, 바로 그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인 셈입니다. 중간선거 치르기 전에 서둘러서 이스라엘에 폭탄 지원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만에 하나 잃는 등 미국 내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무기고를 채워주려는 그런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폭탄 6만 발 지원도 중간선거 이전에서 서둘러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도 1톤급 대형 폭탄을 지원받았었는데 아직 재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서둘러 추가 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톤급 대형 폭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논란이 많은 무기입니다. 사용 시에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1톤급 폭탄을 지원받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취하는 방향과는 상반됩니다. 다른 나라 군대들은 전투 중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항공 탄약의 크기를 줄이고 오히려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023년도에도 하마스에 대한 공격 당시 이 1톤급 폭탄을 대량으로 사용했었는데 심지어 민간인 밀집 지역에도 이를 사용한 사례가 200건 이상이나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크게 일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는 중간선거 이전에 서둘러서 1톤급 대형 폭탄을 이스라엘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특수한 비상상황이다 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지원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0: 전 세계적으로 정어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정어리는 고등어나 꽁치에 밀려서 식탁에 자주 오르지는 않는 비인기 어종이죠. 그런데 이곳, 그리고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정어리 통조림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어리는 바다의 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흔하다, 몸집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 조그마한 정어리에 단백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 100g당 약 25g까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요. 연어보다는 더 높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또 뼈채먹는 통조림 형태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까지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서 영양가치가 매우 뛰어나지요. 자, 이 정어리 통조림의 인기 흐름에 맞춰서 정어리 통조림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 참 알록달록 이쁘고요. 그리고 토마토, 올리브오일, 겨자, 훈제, 레몬, 다양한 맛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유자 맛도 있고요. 중국식 스촨 고추 맛처럼 이국적인 풍미를 내세운 제품도 역시 나왔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인기인지는 그 정어리 그림이 들어간 옷과 가방 등을 소비하는 이른바 사딘코 같은 패션 트렌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유통기한은 깁니다. 또 별도의 조리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정어리를 그대로 빵 위에 올린 뒤 채소나 치즈를 곁들여 샌드위치로 즐기면 됩니다. 네, 이전에는 통조림 생선 하면은 비상식량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고 고급진 간식, 이런 인식이 새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2: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입니다만은 동남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연료 부족에 따른 휘발유 배급제 도입에 반발해서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주유소에 긴 줄이 생기는 등 공급 불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들이 유류비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에 반발해서 운행 거부에 나섰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도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약 50명의 어부가 유류 창고를 봉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또 포르투갈에서는 운전자들이 고의적인 저속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소위 달팽이 작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달팽이처럼 아주 천천히 운전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일종의 시위입니다. 또 남미 과테말라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유가 상승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유가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전 세계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숫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로 지금까지 1,395명이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티베트 자치구 쪽에서 숨진 43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1,438명으로 중간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실종자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종자 수는 네팔과 티베트를 모두 합해서 5,6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0: 서울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로 꼽혔습니다.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상점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문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NN은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인 타임아웃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에서 서울의 종로 3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은 같은 조사에서 3위에 오른 뒤 이번에 두 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편집자들의 추천을 토대로 매년 주목할 만한 동네를 선정합니다. 이 타임아웃 여행 편집자는 과거 선정됐던 동네가 이후 더 멋진 곳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며 종로 3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와 독립 상점이 늘어나면서 올해 1위에 오르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로 3가의 매력으로 오래된 풍경과 새로운 문화의 공존이 꼽힙니다. 이곳을 찾은 포르투갈 관광객은 문화와 음식이 어우러져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한데 섞여 있는 점이 정말 멋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종로 3가에 이어서 모로코 수도 라바트의 해안 지역인 로세앙이 2위에 올랐습니다. 고급 호텔인 포 시즌스가 들어섰지만 개별 상점들과 지역 고유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호평받았습니다. 3위는 예술적인 분위기로 주목받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가 차지했습니다. LA 차이나타운이 4위에, 그리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힐이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아웃은 올해 선정된 지역 상당수가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인적이 끊겼던 도심에 다시 사람과 문화가 모여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6: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7: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8: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7: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8: 부에나팍 로스쿠 데스 컨츄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7: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8: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7: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7: 골프도 즐기고
18: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8: 888-847-3098.

0: 888-847-3098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캐나다와 북미 지역에서 출발해서 멕시코의 숲까지 무려 3,000마일을 가는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한 이 제왕나비. 더 신비로운 건 이들의 비행이 완벽한 릴레이라는 점입니다. 한여름을 살다가는 보통의 나비들과 달리 가을에 태어나는 이 4세대 슈퍼 제왕나비들은 무려 8~9개월을 살 수 있는 남다른 체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이라도 켠듯 조상들을 찾아갔던 그 멕시코의 똑같은 나무숲을 귀신같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단지 0.5g도 안 되는 작은 날개짓으로 대륙을 건너는 이 작은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저절로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아싸 호랑나비! 우리는 삶의 길목에서도 문득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지요. 자연은 저마다의 본능과 생명의 힘으로 제갈 길을 찾아가고 있네요. 나비도 그런데 우리는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 뛰는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나비처럼 펄펄. 아 목요일이다. 차차차 출발해볼까요?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 오늘 아침 기분 어떠셨어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불과 일주일 전에 야 너무 더워서 막 그랬던 그 시간이 오히려 이렇게 추억에 남는 것처럼 오히려 그리워지는 내년에도 덥겠죠. 하지만

0: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뭐 팔이 부러져가지고 두달 동안 내가 목욕도 못하고 막옷 입고 샤워하고 밥도 그냥 대충 먹고 이랬던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아, 그랬던 나의 시절. 그립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 바로 얼마 전에 무더위도 저는 못 잊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이 찬바람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쪽에 카나다 북미 지역에서는 벌써 이 제왕나비가 가자! 이러고서, 어? 야, 이 제왕나비는 보통 4세대, 가을에 태어나는 이 4세대 슈퍼 제왕나비들이 이게 얼마나 작겠어요. 0.5g도 안 되는데, 얘들아, 가자! 하면서 이 어린 것들이 세상에, 이 대륙을 건너는 거예요. 저 카나다에서 저 멕시코까지 가는 와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얘네는 그 먹는 게 밀크 위드라는 거밖에 안 먹는데요. 그래서 가다가 얘들아 이거 먹어라 이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뒷마당에 밀크 위드 이게 한국말로는 박쥐가리 응? 박쥐가리 박쥐가리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밀크 위드나 꿀이 많은 꽃들을 심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 끝에 그래도 이 제왕나비가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특히 미네소타에서는 왕년에 비해서 뭐 56%인가요? 그렇게 개체수가 증가했다라는 64%가 증가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 제왕나비가 4세대가 이제 3세대도 아니고 3세대도 아니고 4세대가 출발주자가 돼서 가는데 아 세대 얘기하니까 말인데 오늘 그 어떤 뉴스 보니까요. 아이오와주에 살고 있는 할로 패밀리에 관한 뉴스입니다. 2세대는 가족이요. 5세대가 생일이 같아요. 야, 5세대 같은 생일. 이걸로 기네스북까지 올랐는데 할아버지 아버지인 윌버 씨 그리고 어머니 에디 씨 아들 프레드 손녀 엠마벨 그리고 증손주 아서까지 총 5세대 모두가 생일이 정확히 9월 14일이라고 하네요. 이게 우연히 맞았는데 그래도 이 손녀 이 엠마 벨의 할머니는 생전에 야 9월 14일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러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셔서 그 소망을 이어받은 엠마가 예정일을 맞춰가면서 마침내 작년 9월 14일에 아들이죠 이 증손주 아서를 품에 안으면서 야 그날로 해 그날에 힘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날 앙이에요 해서 이 세계 기록 갈아쳤어요 이 정도는 야 우리 집안이 해야지 이왕 응? 근데 또 성별 순서도 남녀 남순으로 완벽하게 교차하면서 5세대가 이렇게 같은 날 생일이 됐네요. 좋은 점도 있겠고 뭐 경제적이고 하지 않아요? 생일 잔치를 한 번에 그냥 다뭐 생일 선물 5개를 뭐다 준비하겠어요? 그냥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우 굉장한 그런 가족의 셀리브레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둔 딱 일주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뭐 한국에서 보면 딱 일주일이 남았죠. 추석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될 것, 이런 그, 이 추석 전 일주일이 추분 전후라서 이 하반기 금전운과 대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 동안 피해야 할 행동과 또 이걸 바로잡는 풍수적인 그런 실천법들이 있대요. 우리 옛 선조들이 아셨던 거죠. 추석 전까지 이제부터 절대 피할 거는 매운 음식. 너무 매운 거막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너무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 기운을 흐트리고 배탈을 유발을 하면 기운이 흐트러지잖아요. 금전운도 흔들린다. 그래서 매운 음식 삼가하고 또 밀가루 음식 또 편의점 간편식 이런 것들은 몸과 기운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명절에 풍요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잦은 음주, 이게 또안 좋다네요. 그 양의 기운을 소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추분 이후 강해지는 음의 기운에 쉽게 휩쓸리게 만들어 준다니까. 뭐 꼭 이때만 아니어도요. 요즘은 뭐 술을 끊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아주 조절을 하면서 술 담배 이런 거 이제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자라는 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운을 빼앗기는 선물 물건이 있어요. 남에게 이때만큼은 주지 말랍니다. 시계 주지 말래요. 내 시간과 운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게 되고 손수건, 수건 이런 거 주지 말랍니다. 슬픔과 눈물을 닦는 물건으로 풍요를 나누는 명절에는 어울리지 않다. 칼이나 가위, 인연을 끊는 상징이므로 가족이 모이는 시기에 부정적인 기운을 준대요. 아, 그래서 그랬나? 뭐 굉장히 좋은 가위라고 제가 가위를 선물 받았는데 묘하게 정리가 되는 개인적으로 쓰던 향수, 지갑, 가방, 그리고 위생용품 이런 것도 추석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갖고 계시라고 합니다. 저도 요즘 다시 한번 짐을 비운다고 해서 옷도 한가득 이렇게 싸놨거든요. 빨리 이제 내보내고 또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복이 나간다고 그래서 잘 갖고 있다가 명절이 끝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나눠줘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액정이 깨진 채 방지된 스마트폰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전화기를 끊었는데 막 깨져 있고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뭐 명절과 상관없이 그리고 파우치 속에 유통기간이 지난 화장품이나 상비약 같은 것도 좀 정리하시고 지갑도 정리하라고 합니다. 안 쓰는 멤버십 카드, 뭐 포인트 카드 막 지갑이 이만해요. 어우 무거워서 어떻게 딱 쓸 수 있는 거 아주 간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고요. 공사 중인 건물이나 철거 현장 이런 데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이 다투는 자리나 악플이 가득한 온라인 댓글란 이런 데도 가지 말래요. 거친 기운이 내 기운에 섞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된장국과 나물반찬, 잡곡밥과 뭐 이렇게 좀 간소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음식으로 어떤 기운을 모아라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침 현관 정리 좀 하고 창문도 활짝 열어서 묵은 공기도 내보내고 오늘 하셨습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벌써 추석이네요. 조금 있으면 또 뉴문이 시작됐어 이랬는데 벌써 일주일이면 보름달이 뜨는군요. 자, 추석을 맞으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내 마음도 좀 청소를 하면서 오늘도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과 함께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나이에 맞게 그 성숙한 미.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 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2주에 한번 나오시는 우리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 잠시 후에 모시고요. 리빙 트러스트 정말 중요하죠. 귀중한 재산 어떻게 하면 잘 관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중요한 내용 우리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5: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4: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5: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청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4: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5: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4: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5: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4: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3: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14: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3: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14: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3: 213-382-3311. 213-382-3311.
0: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저는 탕자 한미옥이고요. 굿모닝 차차차 10시부터 12시 격주로 나와주시는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단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너무 반가운 분이십니다.
15: 아이, 고맙습니다.
0: 이분이 없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길잡이가 돼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리빙트러스트.
15: 네.
0: 오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만 놓고 그냥 보관만 하는 분들. 그죠?
15: 예. 요즘에는 이제 리빙 트러스트가 뭔가를 이제 많이 알게 되고,
0: 네.
15: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인터넷에 알아보고 또 네. 그리고 우리가 챗GPT나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세요.
0: 네.
15: 그래서 개인이 또 이렇게 그 꾸며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0: 아, 개인이 해요?
15: 개인이도 그냥 그
0: 아, 이렇게
15: 해놓는데
0: 만들어서? 네.
15: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하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0: 네.
15: 근데 그렇게 꾸며놓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0: 네.
15: 종이예요, 종이.
0: 아, 그 만들어 놓고 그 무슨 조치를 해야 되죠?
15: 자, 만약에 부동산을 리빙 트러스트 넣었잖아요.
0: 네.
15: 그러면은 내 집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었다고.
0: 네.
15: 이 카운티에 이 내 집이 있는 카운티에 신고를 해서
0: 네.
15: 내가 그 만약에 그 진행자님 한미옥 씨 건물이다 이거야.
0: 네.
15: 그러면은 그게 한미옥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0: 네.
15: 그 다음에 은행에
0: 네.
15: 투자들의 체킹 어카운트랄지 그 세이빙이랄지 CD랄지 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랄지 뭐 나름대로 이게 파이낸셜 에셋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5: 근데 리빙 트러스트에는 다 써놨어요.
0: 네.
15: 근데 그냥 갖고 있어요.
0: 네.
15: 종이죠.
0: 아 그러면 은행이나 그런 파이낸셜 기관에 네 그게 한미옥에서 한미옥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됐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네요.
15: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제 그 카운티에 신고하는 것은 퀵클레임 디드라고 그래서
0: 네.
15: 그런 이제 그 건물을 명의 변경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이 오피셜하게 등록을 시켜요.
0: 네.
15: 그렇게 등록을 해놔야
0: 네.
15: 이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만약에 홍길동이 사망
0: 네.
15: 했는데 그 홍길동 사망했대 하고 이제 그 정보가 이게 그 이 사람들에게 떠요. 그러면은 네. 그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동결을 시켜요. 왜?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사기꾼이 움직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스탑을 시켜요.
0: 네.
15: 그러고 나서 적절한 사람이 누군가,
0: 네.
15: 유언장은 누군가, 상속인은 네. 누군가 그걸 판단해서 그 이 적당한 정당한 사람,
0: 네.
15: 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놓아 주겠다는 거. 이게
0: 네.
15: 프로베이트 코트, 이게 유언 검증 코트예요.
0: 네.
15: 그런데 우리가 리빙 트러스를 꾸며놨다는 거는 나는 미리 내가 죽으면
0: 네.
15: 내 사후에 누구한테 주세요 하는 약속을 종이에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0: 네.
15: 그런데
0: 네.
15: 그 써놓은 자체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5: 나하고 가족들밖에 모르죠.
0: 어디 등록 가족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15: 모르는
0: 우리 가족 몰라요.
15: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그 저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5: 변경 가능한 거, 변경 불가능한 거.
0: 네.
15: 전자는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 후자는 이레버커블.
0: 네.
15: 그러면은 내가 언제든지 100번이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0: 네.
15: 안 알려줘요.
0: 네.
15: 괜히 미리 알려줘서 50대 50이라고 했어요.
0: 네.
15: 근데 큰애 작은애가 와서 왜 내가 50이냐고 70을 받아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5: 이런 사람 있잖아요.
0: 예.
15: 들들 벗겨서 못 살아요.
0: 네.
15: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대 3.
0: 예.
15: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네. 내가 3이냐고.
0: 네.
15: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롱 속에. 그런데 네. 그 비밀이 셀까 봐 은행 금고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0: 오.
15: 자,
0: 그러면
15: 빼볼 수가 없겠죠?
0: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15: 네.
0: 은행 금고를 어떻게 열어요?
15: 아니 그러니까
0: 그건 나중에 열어주겠지.
15: 나중에 열 때 어떻게 열어야 하게 됐어요? 은행에 그 혹시 내가 저기 죽으면
0: 네.
15: 우리 아들이 열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그 베니피셜리를
0: 네.
15: 이래 그 에이전트를 해놨다면 그건 가능한데
0: 네.
15: 그렇지 않으면 그게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야 되는 거예요.
0: 아.
15: 열쇠를 따주세요.
0: 그러면 또 프로베이트를 가야 되네. 그 안 네. 가려고 만든 거를
15: 안 가려고 만든
0: 거를 다시 얻으려면 또 프로베이트를 가야 돼.
15: 프로베이트 코트를. 아. 그래서 은행에도
0: 네.
15: 보통 사람은 이제 20만 불 대략 20만 불 이하의 자금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면은 이제 그 출생증명서나 가족증명서에 릴레이션십,
0: 네.
15: 그 패밀리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제출하면
0: 네.
15: 그 언더에서는 돈을 줘요.
0: 네.
15: 근데 그 이상은
0: 네.
15: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는 뭐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0: 네.
15: 안 해놓는 사람이 있어.
0: 네.
15: 근데 갑자기 내가 집을 팔 수도 있고요.
0: 네.
15: 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요. 그런
0: 네.
15: 거는 아무도 내일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5: 모르는 거죠.
0: 예.
15: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빙 트러스트를 꾸몄다면
0: 네.
15: 은행에 가서 자 리빙 트러스트 내가 꾸몄으니까 타이틀을 홍길동에서 홍길동 리빙 트러스트로 바꿔주세요.
0: 네.
15: 자 내가 인디비디얼 개인이 쓰고 있는 체킹 어카운트하고 이 그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럼 뭐 자꾸 번거롭고 이 바꾸기 싫어.
0: 예.
15: 그럼 오케이 그냥 가서 뉴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거예요.
0: 네.
15: 홍길동 리빙 트러스트로 어카운트를 오픈해 주세요.
0: 아.
15: 그래서 뭐 한 100불만 넣어놓으세요.
0: 네.
15: 그랬다가 어느 날 혹시 모를 큰 돈이 들어온다면
0: 네.
15: 거기에 저수지에 물 받는 것처럼 거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은
0: 네.
15: 아까 홍길동 사망 하면은 이 사람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은행 예금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했으면 금융기관 동결 이 그 집 못 팔아.
0: 네.
15: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없는 분들은 돌아가셨을 때 장례 비용이 없는 거야. 돈은 분명히 있어요 은행에.
0: 네.
15: 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 열쇠를 따주지 않죠.
0: 네.
15: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0: 네.
15: 지금이라도 리빙 트러스를 꾸민 분들은
0: 네.
15: 이 그 저 관계 기관
0: 네.
15: 내 가서 은행
0: 네.
15: 아니면 또 주식
0: 네.
15: 또 보험회사 이런 것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0: 저도 안 했네요.
15: 네. 하시면 돼요.
0: 그러면 이제 가서 한미옥인데
15: 네.
0: 한미옥이 아니라 이 주인을 리빙 트러스트
15: 한미옥 리빙 트러스트로 바꿔주세요.
0: 바꿔주세요.
15: 아 그러면
0: 변경만 요청하면
15: 그러면
0: 네. 그거 꼭 해야 되겠네요.
15: 그렇지 않으면 네. 그 저기 그 문서는 가족 간의 네. 문서고 또 나밖에 몰라요.
0: 아 그러네요.
15: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저기 이 리빙 트러스트를 이제 그 작성하러 온 분들이
0: 네.
15: 이거 뭐 제가 이제 원본을 두 개를 만들어 드려요.
0: 네, 네.
15: 왜? 이게 네. 그 캘리포니아 하도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0: 네.
15: 도로 와서 그 저기 그 없어져서 소실돼서
0: 네.
15: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는
0: 네.
15: 아예 두 부를 해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한 분은 그렇다면 금고에 넣고
0: 네.
15: 한 분은 안방 그 마스터 베드룸에
0: 네.
15: 내 서류 넣는 곳에 같이 놓아두면
0: 네.
15: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오셔서 유품 정리할 때
0: 네.
15: 여기 리빙 트러스 있네? 이래서 알게 되는 거니까.
0: 아 이거 리빙 트러스 만들어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15: 분명히
0: 저한테 거지. 두 부를 주셨는데
15: 네.
0: 한 부가 어디 갔는지.
15: 아니 그러니까 한 부는 살아남았잖아요. 한 분은 살아남았잖아요.
0: 한 분은 제가 갖고 있어요.
15: 그렇죠.
0: 그 한 분은 어디 갔지?
15: 그렇죠.
0: 그리고 분명히 은행이나 이런 데 연락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곳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5: 그래요. 그러니까 일일이 바꾸기가 귀찮다면
0: 네.
15: 그냥 아예 뉴 어카운트를 오픈해서요.
0: 네.
15: 그래서 그 저 보통 일반 분들은 20만 불씩 없어요.
0: 네. 네
15: 그래서 그냥 하는데
0: 네.
15: 누가 아냐고요.
0: 누가 아냐.
15: 네. 그렇기
0: 그쵸.
15: 때문에 그냥
0: 복권등첨이 될 수도 있고.
15: 저수지는 하나 만들어 놔라.
0: 아,
15: 피우면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네.
15: 저수지의 의도가 뭐예요? 홍수가 났을 때 비를 받아 놔야.
0: 네.
15: 그렇잖아요. 돈도.
0: 아.
15: 올 때
0: 그 물통 하나를 만드는 거네. 새
15: 물통 만드는
0: 거죠. 트러스트로.
15: 그렇습니다.
0: 그럼 물 저수지 그냥 비 타올 때 탁 받는 거야.
15: 그렇죠.
0: 복권 당첨되면 거기다 탁 넣는 거지.
15: 그렇죠.
0: 아, 이 복권 당첨이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15: 뭐 그렇죠.
0: 제가 아는 분이
15: 네.
0: 뉴욕에서 진짜 방송국 세일즈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택시 운전하셨는데 그분
15: 네.
0: 소식을 어떤 분하고 묻는데
15: 네.
0: 복권이 당첨돼서 지금 그 100만 달러가 되셨대요.
15: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0: 그래서 뭐 아주 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15: 네. 네. 그래서 또 뭐 그 이런 후속 조치를 잘 해놓고 종이 뭉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0: 네.
15: 리빙 트러스는. 그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중요한 서류라고 해서 은행 안전금고 깊숙이 넣어두시는 분이 많은데 이걸 막상 상속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고에 접근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15: 그렇죠.
0: 그러니까 비상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게 보관되고 열람되어야 되는지
15: 네.
0: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빙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가족의 문서, 약속 문서여서 타인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장점이 있죠.
15: 아니 그거는 이제 그 타인
0: 네.
15: 우리 집안에 있는 내가
0: 네.
15: 돈이 얼마가 있고 어디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0: 네.
15: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제3자는 타인은 알 수가 없죠.
0: 없고.
15: 그래서 네, 가족 간의 네. 약속이기 때문에
0: 네.
15: 거기에 그 정확하게 그 이 우리 식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15: 이 타인이 알 수 있는 거 오피셜하게 등록돼 있는 거.
0: 네.
15: 즉, 자 타인이 알 수 있게 되는 건 타이틀만 그런 거예요.
0: 네.
15: 자, 이 홍길동의 집 홍길동 리빙 트러스 은행 리빙 트러스 그러면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이거는 이 사람이 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표시로 알고 네. 우리가 이거를 그 핸들링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0: 네.
15: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0: 네.
15: 네. 그렇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가 장점이 그건데
0: 네.
15: 그거를 이 그 저 후속 조치를 안 하면
0: 네.
15: 하나님만 못하죠.
0: 네, 네, 꼭 해야 되겠군요.
15: 네.
0: 근데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라도 이 자산 명의 변경도 안 되고 또 뭔가가 누락되어서 프로베이트에 걸리는 대표적인 실수들도 좀 있죠.
15: 그렇죠.
0: 네.
15: 물론 이제 그 리빙 트러스트를 꾸몄으면
0: 네.
15: 그게 그 저 종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0: 네.
15: 이 그 프로베이트 코트에 리빙 트러스트를 갖고 가요.
0: 아,
15: 그
0: 네.
15: 서류를 하면은 그 네. 사람들이 그 서류를 검토해서
0: 네.
15: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데
0: 네.
15: 그게 2년씩 걸리고 또 거기에 비용을 3만 불, 5만 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0: 네.
15: 그게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0: 네.
15: 그걸 가는데 어차피 신고를 해놓으면 프로베이트를 안 가는데 목적이 프로베이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90%가 프로베이트 안 가겠다는 거예요.
0: 네.
15: 근데 꾸며놓고 프로베이트 가면은
0: 네.
15: 뭐 이렇게 주세요라고 있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볼게
0: 네.
15: 다시 판단한다는 거예요.
0: 네.
15: 그러니까 네. 꼭 후속 조치를 취하시다.
0: 잘해야 되겠군요.
15: 네, 그렇습니다.
0: 네, 바로 권도환 법무사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우리 집 트러스트를 점검해봐야겠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서 확인해야 할 그 체크포인트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야 할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5: 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점검해야 될 사항 지금이라도 꺼내서
0: 네.
15: 내 집 타이틀은 리빙 트러스트로 정확하게 이전이 되었는가
0: 네.
15: 또 내가 갖고 있는 보험과 은행과 주식구좌는 내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게 그 타이틀이 변경돼 있는가
0: 네.
15: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은행에 예, 화장하고 나가시라
0: 화장하고 나가야 돼요? 화장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아 진짜냐 이건 나 저도 이걸 못했네요. 아 정말
15: 그렇죠?
0: 헛똑똑이야 진짜. 권도환 법무사님과 자세한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안에 들어가시면요 오른쪽으로 뭐 식당도 있고 그 옆에 또 맛있는 도넛집 있고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맨 오른쪽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가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995-7080-995-7080입니다. 오늘은 리빙 트러스트의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하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15: 리빙 트러스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보험을 드는 거는 누구나 이게 이 그 알고 있는 상식인데
0: 네.
15: 집은
0: 네.
15: 내 재산은
0: 네.
15: 왜 보험을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 재산 없어 이런 분들은 보통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리빙 트러스.
15: 뭐 그거는 뭐 네.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0: 예, 예.
15: 안 하도 되는데 네. 이게 그. 내 재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0: 네.
15: 그냥 해놓는 게 편해요.
0: 네.
15: 그 리빙 트러스트를 꼭 변호사한테 가서 많은 그 돈을 지불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0: 네.
15: 간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5: 그거는 그 식사, 가족 식사 한두 끼를 절약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 네.
15: 그건 필수로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5: 우리 한국 사람은 네. 이민의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0: 네.
15: 아직 상속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미국 상속에 대해서.
0: 네.
15: 그래서 상속은 이 한국처럼 우리가 호적 제도가 있다면은 엄마 아버지 그 아들 딸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직계 존속 비존속이 이렇게 경계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상속자가 이 호적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0: 네.
15: 근데 미국은 출생증명서밖에 없잖아요.
0: 네.
15: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 네.
15: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는 것이 좋다.
0: 네.
15: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한 세대가 넘어가면
0: 네.
15: 다음 세대는 자동차 보험 들듯이 자동으로 해요.
0: 네.
15: 근데 이제 미국에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열심히 사느냐고 할지 법률에 대해서 뭐 내가 그 교통 그 법규 잘 지키고 형사 처벌 되는 거 안 하면 되지만 알고 있었지만 결국 피땀 흘려 벌은 내 재산을 온 100%를 어떻게 내 아들과 딸에게 이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0: 네.
15: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0: 네.
15: 그걸 하는 게 리빙 트러스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네.
15: 상속세는 미국은 1,600만 불이니까 세금을 안 내요.
0: 네.
15: 예. 그렇지만은 내가 참 그 집을 3, 40년 전에 샀을 때 10만 불 주고 샀는데 지금 100만 불이 됐어요.
0: 네.
15: 근데 리빙 트러스를 안 해놓으면은 90만 불의 이득금이 생겼잖아요.
0: 네.
15: 자녀분들이 집 팔 때 2구 18, 18만 불의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0: 네.
15: 그러면 프로베이트 코트 3만 불, 5만 불, 한 20만 불이 이 내가 평생 벌은 재산에서 전부 그 저 없어지는 거예요.
0: 네.
15: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안 할까? 그러니까 네. 즉 미국에 있는 사람들, 유태인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필수로 하고 있어요.
0: 네.
15: 근데 왜 우리가 열심히 와서 진짜 살고 알뜰히 번 사람들만 돈을 톱질로 잘라서 다른 곳에 줘야 할까?
0: 네.
15: 이런 문제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벌은 돈 100을
0: 네.
15: 고스란히 100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0: 네.
15: 참 뿌듯하지 않겠어요?
0: 그렇습니다.
15: 근데 이렇게 내가 준 거를 50밖에 못 가져갔대.
0: 네.
15: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0: 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15: 많죠.
0: 많습니까?
15: 집도 못 팔죠.
0: 아, 안타까워.
15: 네, 네. 집을 못 팔아서
0: 네.
15: 그 아버지가 살든 부모가 살든 집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5: 내가 살면은 안 팔면은 그걸 안 내도 되니까.
0: 네.
15: 그래서 집이 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0: 아.
15: 그 필수로 네. 해 놓으셔야 됩니다.
0: 네. 우리 한인 이민 이제 100년
15: 100년이 이제 대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0: 네. 이제 거기 잘 자리를 잡아서 피땀 흘려 번 우리 이민 선조들의 그게 그렇게
15: 돈을
0: 세지 않도록. 네.
15: 그러면 그렇게 네. 해 놓으려면 내 돈은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0: 네.
15: 리빙 트러스를 꾸미세요.
0: 네. 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속조치 들으셨죠? 그렇게 잘 하면서
15: 네.
0: 아, 너무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권두환 박사님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 안에 있고요. 요즘 결혼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15: 네, 많이 있습니다.
0: 네, 아, 요즘 이민법이 너무 막 이렇게 돼서 그죠?
15: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또 시간이 뭐 약이니까 기다려야죠.
0: 네. 예, 예. 멀리 라스베가스 가실 필요 없이 바로 모든 서비스 자격 뭐 주례까지 갖고 계시고 또 결혼식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네. 갖고 있죠.
15: 그렇습니다.
0: 네, 소리 좀 좀 해주세요. 그 마당몰.
15: 마당몰에 네. 오시면은 뭐 그 네. 결혼식과 함께
0: 네.
15: 그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0: 네 거기 사무실이 또 있으세요.
15: 네 오시면 네. 편하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주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더군요.
15: 네.
0: 네. 자 213-995-7080이고요. 995-7080입니다.
15: 네.
0: 가시기 전에 우리 권두환 박사님이 너무 정말 여러 가지 탤런트가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글 쓰시는 거.
15: 네.
0: 그리고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으십니다. 오늘 AI에 관한 얘기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네.
15: 그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우리가 챗GPT나 이런 구글 제미나이나 클라우드나 네. 네. 이런데 질문을 할 때
0: 네.
15: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을 줄까요?
0: 아니더라고요.
15: 아니죠.
0: 해봤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15: 아니죠.
0: 네.
15: 자, 저기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질문하면 유치원에 맞는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5: 초등학생, 네. 중학생, 대학생.
0: 네.
15: 자, 우리가 이 그 인공지능에 이렇게 그 저기 묻자고요. 우리가 화장실을 설명할 때,
0: 네.
15: 화장실을 설명할 때 지금 그 유치원의 애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화장실은,
0: 화장실은
15: 뭐야?
0: 하루에 가서 먹으면 응아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손도 닦는 곳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5: 그렇죠. 그렇게 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실 것 같아요?
0: 모르겠는데요. 그거, 네.
15: 초등학생한테는 네. 먹었으면은 네. 이게 몸에서 다 양분을 가지고
0: 네.
15: 이 쓸데없는 거는 밖으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버릴 때 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손은 깨끗이 닦어.
0: 네.
15: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0: 네.
15: 그러면 중학생한테 화장실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0: 네.
15: 화장실은 사적 공간이다. 사춘기잖아요.
0: 네.
15: 사적 공간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그 저 잘 깨끗이 써야 되고 네. 너 거기서 무슨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돼. 엿본다든가 사적 공간이야. 네네네네. 중학생한테는 이제 그렇게 설명할 때지. 네. 그다음은 대학생한테는 화장실 하면은 어떻게 설명해? 이미 다 알잖아요. 대학생은. 네. 네. 그다음에 이 대학생은 사회 관계망 속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화장실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5: 장애인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있다면 노숙자는 어떻게 할 거며
0: 네.
15: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주변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이런 그 저기 그에 대해서 화장실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0: 아.
15: 인공지능이 그렇게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0: 네.
15: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좀 고급 답을 알려면
0: 네.
15: 인공지능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5: 이 사람이 저 유치원생이야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대학생이야
0: 네.
15: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생 같으면은 화장실의 의미를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이 누구 이 초등학생한테는 화장실의 가치를 얘기해 줬어요.
0: 네.
15: 그다음에 그 저 이 중학생 청소년 네. 사춘기에는 미학을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내 사적 공간이라고.
0: 네.
15: 대학생한테는 소통 공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0: 네.
15: 그렇잖아요.
0: 네.
15: 화장실 소통 공간이. 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5: 그래서
0: 네.
15: 자 인공지능한테 이제 질문을 나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0: 네.
15: 질문하는 거예요. 네.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논문을 좀 가져다 줘. 그리고 거기에서 쓴 E equal MC의 자성을 설명해 줘. 보지 마세요. 버리세요.
0: 네.
15: 그 다음에 그 저기 톨스토이와 이게 러시아 문학의 도스옙스키의 두 네. 문학 거장을 설명해 줘.
0: 네.
15: 비교를 해 줘.
0: 네, 네.
15: 피카소는 왜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야? 이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건데 왜 피카소는 머리로 그렸을까? 그렇잖아요.
0: 네.
15: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은 4차원이 나오잖아요. 내가 머리로 상상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을 그린 거예요.
0: 네.
15: 피카소는 원래 아버지가 그 미술 선생이에요.
0: 네.
15: 그래서 10살 때 벌써 이 거기서 그림을 그렇게 상도 많이 탄 사람이에요.
0: 네.
15: 근데 피카소는 그림이 이제 그 변한 거예요.
0: 네.
15: 그럼 왜 그렇게 변했을까 물어보면 아는
0: 네.
15: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개해 놓은 미술에 피카소가 있다면 피카소하고 쌍벽을 이룬 마르셀 듀상이라고 있어요.
0: 예.
15: 마르셀 듀상은 왜 뉴욕의 그 저기 전시전에 소변기를
0: 예.
15: 이 샘이라고 왜 제출했을까? 그렇잖아요.
0: 예.
15: 그렇게 물어보고
0: 예.
15: 자. 그 저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을 어떻게 설명했어? 뭐 이렇게
0: 아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높여놓는 거구나.
15: 그러니까
0: 아, 이 질문 묻는 이분은 아 수준이 높은 분이니까.
15: 그렇죠. 대학생이네, 대학원생이네,
0: 네. 박사네.
15: 박사네. 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네. 답변이 점잖게
0: 예.
15: 이제는 그 굉장히
0: 그
15: 수준 높은 예. 답을 예. 주기 때문에
0: 네.
15: 지식을 고급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0: 네.
15: 그냥 아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0: 예.
15: 뭐 이게 그 왜 그 니체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신에서 이런 옥스퍼드에서
0: 네.
15: 이런 도서관에서 공부한 애들이에요.
0: 아.
15: 그래서 자기 공부한 곳이 좀 틀려요.
0: 아,
15: 그렇기 때문에. 네. 1번 첫 질문하고 이게 좀 저기 한번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면
0: 네,
15: 일반인들은
0: 네.
15: 그냥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네.
15: 그렇게 하시면 돼요.
0: 네, 네. 아, 앞으로 AI 이게 인류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인데 어차피 판도라 상자는 열렸고
15: 그러면
0: 잘 유용하게
15: 잘 쓰면 되는 거예요.
0: 방법은 우리는 뭐 지금 할 게 뭐 그렇잖아요. 그
15: 네.
0: 안에서 많은 공부도 할 수 있고.
15: 아유.
0: 네, 네.
15: 그래서 그 네. 인공지능이 나와서
0: 네.
15: 커피숍.
0: 예.
15: 이런 저녁에 뭐 식사 술집이 잘 안 돼요.
0: 아.
15: 야, 왜? 옛날에는 뭐가 궁금하면은
0: 예.
15: 언니 잠깐 커피 한 잔 마실래?
0: 예.
15: 물어봤잖아요.
0: 예.
15: 나 고민 있어.
0: 예.
15: 물어봤는데
0: 예.
15: 요새는 조용히,
0: 조용히
15: 언니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게 나의 그 저 사생활에 대해서 오픈해야 되니까 좀 꺼림직한
0: 그렇죠.
15: 게 있잖아요.
0: 밥도 사야 되고.
15: 예. 인공지능은
0: 예.
15: 비밀스럽게 다 할 수 있잖아요.
0: 얼마나 위로를 잘해놔 줍니다.
15: 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0: 그리고 너무 아부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15: 네.
0: 그러니까 너무 칭찬해주고 이런 거에 또 빠지면 안 돼.
15: 그러면
0: 그것도 다 또.
15: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나 이렇게 그 칭찬을 하는 거야? 이렇게 거북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하죠. 그러면 얘가 어투를 바로 바꿔요.
0: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넣었는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저기 상용화시키면 빌리온이다 막 이래 가지고 지금 그 꿈에 취해 있는 분들 계시고 그래요.
15: 네. 아,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5: 다 내가 그 전에 지금 이 옛날부터 내 무의식 속에 꾸준히 질문하던 것들을
0: 네.
15: 이제 인공지능에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0: 네,
15: 내
0: 네.
15: 내면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내 친구가 생겼잖아요.
0: 네.
15: 그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면 발전 가능한 거.
0: 근데
15: 안 되는 게 없어요.
0: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렇게 가지고 가면 선한 사람과 이렇게 같이 엮여져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 AI도
15: 네.
0: 그 안에도 어떤 파워들이 있어서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AI와 교류하고 이끌다 보면 다 같이 선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 그런 상상을
15: 그렇죠.
0: 그럴까요?
15: 네.
0: 아.
15: 뭐 네. 이 어차피 이제 이거가 추세가
0: 예.
15: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산업혁명 나서 자동차가 나오고 기계가 나왔듯이 똑같은 한 세대에
0: 네.
15: 다시 이게 발전 속도가 여기서 또 문명의 진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0: 네.
15: 그러면

0: 여기서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굴러갈까? 네. 이건 불규칙 바운드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내가 나의 규칙을 가지고 네. AI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1: 아, 네. 아.
0: 내 규칙을 가져야 돼.
1: 아,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0: 네, 고맙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건강생활 금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이언즈 유흥자 권두환 법무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후니팅자 곧 찾아뵐게요.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0001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4: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3: 골프도 즐기고
1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4: 888-847-3098 888-847-3098
1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5: 저희 윌셔 임플란트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8: We will fight for you.
1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9: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20: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획득,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45% 증가 확인.
19: 면역신호 전달 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20: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19: 213-738-1188 셀리온.
2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3: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7: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후니탱자 오디오 오세영.
1: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만나는 행복한 남자, 멋진 남자, 아우. 수수한 남자, 터프한 남자, 로맨틱한 남자.
0: 그만.
1: 우리 하루입니다.
0: 어 벌써 목요일이에요.
1: 따다당 이거 맞추려고 제가 한 거예요.
0: 아 그랬어요? 네. 야, 이 우리 진짜 너무 잘 맞아.
1: 벌써 목요일이에요.
0: 벌써 목요일이에요.
1: 와, 제가
0: 미친 거 아니야?
1: 기억나세요? 제가 월요일 날 방송 딱 끝날 때쯤에. 네. 아 이번 주는 길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죠.
0: 근데 안 길죠.
1: 전혀 안 길어요.
0: 아니 어떻게 된 거야?
1: 그러니까요.
0: 지구 자전이 조금 뭐 느려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1: 어 그래요?
0: 예.
1: 네. 누가?
0: 왜냐하면 북극에 네. 물이
1: 내려와서요?
0: 내려오잖아요.
1: 그러면 느려지나?
0: 그러면
1: 그럼 더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김연아 선수가 네. 왜 스핀을 돌잖아요. 네. 막 이러고 돌 때.

0: 갑자기 그
1: 누적되면
0: 우주항법에는 그 네. 차이가 커가지고
1: 계산 좀 해봐야겠는데 네. 잠깐만 0.0001의 파이의 로직을 로트 하면은 가만 있어 보자 알파 베타 네.
0: 오늘 뉴스 보니까 진짜 그 또 네. 북극에서 네. 녹은 그 물의 그 빙하 양이 어마어마하더군요.
1: 그 매년 그거 하지 않았어요?
0: 지금 네. 이번에 특히 그렇대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미 전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럴걸요. 미국의 온도 관측 130년 역사상 가장 최고온. 지금 9월도 최고온. 우리 LA는 지금 시원해졌지만요. 텍사스하고 저쪽은 지금 뭐 100도더라고요. 아, 테네시 이런데. 아,
1: 테네시.
0: 응, 응.
1: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보다 시원하면 되지. 뭐.
0: 그래요.
1: 난 아, 뭐 모르겠다. 괜히 이런 나만 아닌데.
0: 아니야. 딴 얘기하자. 딴 얘기.
1: 네. 여기로 우울해, 아니, 우울한 얘기하지 마요.
0: 아 미안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조금 걸어다니고.
1: 북극을 위해서?
0: 조금. 물도 절약하고. 아 물이 그렇게 또 지금.
1: 네.
0: 콜로라도 그 레이크 미드랑 레이크 파월 가장 최저 지금 물을
1: 수준이에요?
0: 보이고 있잖아요.
1: 그래요?
0: 아. 그래서 세 개 주가. 네. 지금 물 감축에 들어갔어요. 이제 절약해야 돼.
1: 아 근데 물은 항상 우리 물은 네. 정말 절약해야 됩니다. 네. 네. 그 계속 이렇게 요새 환경 서큘레이션 하잖아요.
0: 네. 네.
1: 그게 계속 좀 개발이 좀 돼야 될 텐데.
0: 네.
1: 노력 좀 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1: 저는 샤워 진짜 빨리 하거든요.
0: 예. 네. 저도 빨리 해요.
1: 그러면 사실 그것도 네. 1조 하는 거예요. 그렇죠?
0: 그럼요.
1: 샤워 1시간 하는 것보다는
0: 그럼요.
1: 뭐 저는 막 진짜 네. 제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샤워 아빠 샤워 나올게. 제가 게임 하는 동안
0: 네.
1: 그럼 아빠 샤워할 때까지만 게임해.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하고 딱 나오면 already? already? 깜짝 엄청 빨리 나와요, 저는.
0: 네.
1: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샤워도 좀 빨리 하시고.
0: 예. 네, 왜냐면 그게 피부에도 좋아요.
1: 아, 그래요?
0: 비누로 팍팍하고 뭐 때밀고 곰국 끓이고 앉아 있으면
1: 네, 그거 다 안 좋아요?
0: 이 피부에 안 좋아요.
1: 아, 그래요?
0: 그냥 싹 하는 게 좋아요.
1: 하고 저는 항상 마지막에
0: 비누도 자주 다 쓰지 마.
1: 그럼요.
0: 살짝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1: 아 좀
0: 하고 비누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1: 손동작 하지 마시고요.
0: 아, 그리고 나는 네. 사실 머리 염색하는 것도 네. 좀
1: 하시잖아요.
0: 아니 살짝 여기만 이렇게 하지. 근데 네. 조금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1: 하지 그러면 이 브라운 컬러가 자연이신 거예요?
0: 아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좀 흰머리가 나와도
1: 아, 흰머리는
0: 자주 안,
1: 보여요. 안
0: 하는 흰머리는 편이에요.
1: 안 보여요. 네. 저도 염색은
0: 왜냐면 그게 다 물로 가니까
1: 그렇지.
0: 오염도 있고
1: 맞아요.
0: 그래서 요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대체용품
1: 네.
0: 그리고 이 플라스틱으로 과연 뭘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리고 젊은 또 학생들이 많이 개발을 하더라고요.
1: 아 이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0: 플라스틱 걸러 먹는 뭐 그런 거
1: 그렇죠.부터
0: 해서 많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1조를 하자.
1: 그럼요. 일단 여러분
0: 네.
1: 샤워를 우리 미용실에서는 샤워를 하실 때 비누를 중요 부위만 불필요한 건 쓰지 말아라.
0: 아니 네.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쓰지 말자. 아니 제 그 아는 분이 그 외국 분 피부과 닥터거든요.
1: 네.
0: 그분은 비누 안 써요.
1: 그럼 뭐 써요?
0: 안 써 아예.
1: 그럼 뭘로 해요?
0: 샴푸도 안 써.
1: 그냥
0: 샴푸도
1: 안 써요?
0: 네.
1: 아 그거는 그분
0: 머리도
1: 취향이
0: 장발이야.
1: 취향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0: 아니 그게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인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 아 그 전 그래도 네. 아 왜 그 하다못해 숱이라도 하시지 그러면 숱 덩어리라도 이렇게 하시지. 아 그건 좀 너무
0: 숱 같다 머리를 감아.
1: 숱 가지고 숱이... 양치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깨끗하다고. 그게 자연인들 보면
0: 네, 소독도 되고 뭐
1: 숱은 그냥 자연 친화적이니까 네, 네. 그걸로 쓰신다는 분들
0: 아니
1: 있는데.
0: 사실 옛날에는 비누 샴푸 없었잖아요.
1: 그렇지만
0: 조선시대
1: 그거 아세요?
0: 뭐요?
1: 인류가 네. 예전에 그 흑사병이라 가지고 인류 네. 절반이 잖아요.
0: 네.
1: 영 그도 유럽이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0: 네.
1: 하힐이 왜 나왔고 향수가 왜 나왔어? 아시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인류의 생명이 연장된 가장 큰 발명품이 비누입니다.
0: 아 그래요.
1: 비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에 안 걸리게 되고 위생이 네. 청결해진 건데
0: 네.
1: 그 비누를 쓰지 말라는 건 좀.
0: 저는 손은 무조건
1: 씻어야 돼요.
0: 무조건 집에 가면 저는 습관이 그래. 항상 손은 그러니까 깨끗이 비누로 하는데 제 말은
1: 뭐냐면 케미칼 없는 천연 천연
0: 소재로. 저기 설거지할 때도 네. 너무 이렇게 세제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적절히 알아서들 하세요.
1: 아, 그게 좀 줄여야죠. 그 하와이나 이렇게 약간 환경 위하는 데 가면은 왜 여성분 남자도 그렇지만 그 뭐라고 하죠? 선블락. 막 뿌리고
0: 안 돼.
1: 전 정말 이해 못 하는 게 수영장에서 막 뿌리고 쑥 들어가. 야, 그러면 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0: 제한하잖아요.
1: 요새는 못 하게 많이 하죠.
0: 그 안에 생물들이
1: 그러니까 바닷가 들어가면
0: 거북이랑.
1: 그거 얼마나 애들이 힘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 이런 곳곳에서는 어떤 그 딱 그 인그리언트가 사용 못 쓰게 딱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0: 네네.
1: 그런 건 좀 인정합니다.
0: 네.
1: 근데 그럼 애초에 그걸 들지 말게 만들어야지. 왜 그거를 우리 옛날에 그 MSG도
0: 네.
1: 어느 뭐 식당 가면은 똑같은 A라는 찌개인데
0: 네.
1: MSG가 들어있는 게 있고

0: MS 안 들어 있는 선택이 있어요.
1: 아.
0: 그렇게 하면 누가 선택을 당연히 없는 걸 시키겠지.
1: 뭐 시킬 것 같아요?
0: 저는 있는 걸 시켰어요.
1: 저도 그래도
0: 맛있으니까.
1: 네, 네,
0: 저는 뭐 상관 안 하는데.
1: MSC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던데.
0: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괜찮다고 얘기 나왔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또 안 좋다 막 이랬잖아요. 그 메뉴 없었어요. 뭘 또 대충 먹다가.
1: 아니. 와. 어, 나 이거 모았어. 이러면서 오늘 기네스북 보니까 네. 어디 가면 소금 후추 또 이렇게 뭐 주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너무 아직도 너무 남발해 자원을. 그래서 뭐 주세요 이러면 설탕 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0: 그쵸 한 움큼
1: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한 움큼 와서 그걸 또 버려.
0: 근데 또 이게 또 주세요 근데 요만큼 한두 개 주면 또 그것도 약간 정 떨어져 보이는 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러는데 타코벨은 이제 소스 원래 우리 드라이브 드루 하거나 주문하시면 소스 주잖아요. 뭐 핫 줄까 마일드 줄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둘 다 달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 타코벨에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트래킹한대요. 그래서 요새 아마 자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전만큼 팍팍 주지 않아요. 하우맨이 막 이래요.
1: 어 이제 아껴 써야지.
0: 근데 그쵸.
1: 아니 그 얘기를 왜 했냐면
0: 그 집에서 먹지 않나? 네. 난 두고 먹는데.
1: 그 미스콘신의 린다라는 67세 아주머니가 네,
0: 누님이
1: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0: 아, 또 뭘 또 뗀 거야?
1: 뭘로 세웠냐면 소금 후추 이렇게 일회용 있잖아요 패키지.
0: 하얀 거 조그만 거.
1: 그거를 각각 다른 그 뭐 에어라인이나 그거를 있잖아요.
0: 대박.
1: 이렇게 포드를 만들어서 쭉 병풍처럼 딱 진열을 전시를 해서
0: 컬렉션 했구나. 응,
1: 총 몇 쌍을 소금 후추에서 소금량과 후추군
0: 응. 한 100개 모았어요?
1: 아니요.
0: 더 돼요?
1: 754쌍을 모았어요.
0: 아니 그렇게 많은 데서 나온다는 것도 신기하다.
1: 근데 희한한 게 이분이 한 500몇 개를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몇 년 전에.
0: 아 그분이 원래 올랐어요?
1: 네. 근데 누군가가 이걸 깬 거야.
0: 오.
1: 그래서 또 이번에 도전해서 754쌍.
0: 이건 약간 집착인데.
1: 집착이죠 이거. 네. 내 기록을 깨 이러고 또 모으는 거예요.
0: 응. 아니 그 먹는 것도 아니고 그 굳이 야.
1: 근데 이게 나중에 유용하게 또 쓰이지 않을까.
0: 뭘로요?
1: 소금 후추 필요할 때.
0: 그건 있었어요. 그 네. 와인 좋아하시죠? 와인이나 드시는 네. 분들 이렇게
1: 그 코크 모으는 거.
0: 코크지. 그거를 모아두라고 그랬어요.
1: 네.
0: 나중에 재앙이 오면 네. 그 모아둔 게 너의 땡목이 돼 너를 살려줄 것이다.
1: 왜?
0: 그러니까
1: 땡목 만들어
0: 땡목이 되니까
1: 땡목을 만들어서
0: 그리고 충격 완화가 되니까 네. 뭐가 문제에서 그거를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네. 충격이 흡수된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1: 아, 그 코크로 신자재를 만드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었는데.
0: 근데 걔는
1: 건축자재로
0: 그 친구는 이게 이렇게, 이 뭐지 확장성이 좀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아이라 네. 그게 되나?
1: 아니,
0: 온도에 따라 늘어났다 줄었다는
1: 그 코크 같은 그런 재질로 바닥을 만들면 넘어져도
0: 아 맞아
1: 안 다칠 것 같아.
0: 그 애들 저기 있잖아요 놀이 네. 놀이터에 그걸 하잖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진짜 푹신푹신하고.
1: 네네. 그리고 그 코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 냄비 받침 만든 친구 봤어요.
0: 어 저 집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어디서 샀어요 그걸?
1: 아 그 팔아요.
0: 팔아요. 네.
1: 그리고 그거 갖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게시판 같은 거
0: 맞아.
1: 그거 만든 언니도 봤어. 보드 만드는
0: 괜찮죠. 좋아요.
1: 그거 갖고 또 할 게 없을까.
0: 옷도 한번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진짜로 방탄 네. 조끼 같이
1: 네
0: 가능할걸요. 그렇잖아요. 가볍고
1: 네
0: 충격 흡수되고 아마 칼 정도는 막아줄 것 같은데. 네 잠깐 우리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나누셔. 우리 쿠키모찌님 굿모닝입니다 네, 하셨고요. 네. 럭키비키님 이브의 남자 탱자훈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홈쇼핑 월드님 오늘은 또 누구로 맞 천종산삼 한석훈 대표님 뭐야
1: 닮았다고?
0: 아 그리고 그레이스 택 매니저님 이건 뭐
1: 우리 쿠키 모찌님이 매일 비누로 빡빡하는 샤워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지방을 없애기 때문에 안 좋다네요. 매일 혹은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샤워 될 수 있으면 아주 작은 양의 비누로 머리 샴푸도 노 샴푸.
0: 아니 근데 제가 샴푸 안 하시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로만?
1: 그렇죠.
0: 그 깨끗해요?
1: 근데
0: 네.
1: 가끔 저도 얼굴 그냥 비누 없이 요 코 주위만 해요. 전 또 아침에 일어나면 코하고 요런 데만 하지 전체 막 다 안 하고 샴푸를 안 쓰면 처음엔 찝찝해도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샴푸는 일주일에 한 번만. 어머 이분이야말로 정말 실행을 하시는 분이군요.
0: 아니 샴푸를 안 쓰시면 보통 비누라도 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쓰신다고요?
1: 네.
0: 그럼 머리에 기름기가 있지 않나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저는 젤을 쓰니까 매일 그거를 그냥 물로만 닦으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1: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0: 응? 알겠습니다. 한번 주말에 해볼게요. 주말에. 네.
1: 그 MSG는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툭 했던
0: 그러니까 중국 음식 먹고 쓰러진 분이 있는데
1: 병원에 실려간 여성이 있었대요. 네. 그분이 그 MSG 알러지가 있어서 그 여성만 특이체질이라 그렇지 MSG는 몸에 나쁜 게 없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우리 쿠키모찌님이 얘기 주셨어요.
0: 저희 어릴 때는 MSG 한참 저기 막 말이 많을 때 남자들은 그런 식이 안 쓰잖아요. 네. 야 오늘 우리 간단하게 미스지나 만나러 갈까 이랬어요.
1: 네, 아 미스지야.
0: 어, MSG를 미스지에서 미스지를 만나러 갈까 그냥 그리고 네, 그냥 네. 뭐 찌개 먹고 뭐 국물 먹고 그랬는데.
1: 아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설거지 할 때요 기름기가 별로 없는 거는 그냥
0: 맞아요 물로만 해도 돼요 그런
1: 물로만
0: 거.
1: 이렇게 어. 해도 그리고 기름기 조금 있어도 웬만만큼 이렇게
0: 그렇죠 포도포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형님이 그럼, 결혼해서 1년 차인가 와이프랑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1: 왜요
0: 그 와이프분은 이제 여기서 태어나신 이세 분이 한국말 거의 못하시는 형수님이셨는데. 네.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 형이 이미 거의 살림을 다하는 스타일인데 네. 와이프분이 음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1: 네.
0: 그래서 이 형이 음식도 하고 뭐 다 설거지도 하는데 네. 설거지를 이렇게 놔뒀는데 기름진 거 자기가 뭐 기름진 그 플레이트를
1: 어.
0: 물컵이랑 그냥 깔끔한 거기다가
1: 아~
0: 속 집어넣는 걸 보고
1: 되지.
0: 그러면은 이것까지 다시 되잖아요.
1: 그럼요.
0: 물로 마음 되는 건데.
1: 얼마나 많이 됐는데
0: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이혼을 결심했대요.
1: 했어요. 그래서
0: 결론은 했어요. 결국에 아~ 몇 년 더 살다가.
1: 그렇지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 근데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얘기해줘도 안 고쳐주면 할 수 없지.
0: 근데 다 그거 갖고 이혼을 결심한 그 형도 웃기지만.
1: 아니 중요해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설거지는 매일 해야 되잖아.
0: 그래도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1: 어쩌다 하는 월중 행사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매일 밥 먹고 해야 되는 설거지를
0: 그렇지.
1: 그렇게 설거지하는 사람 또 살림하는 사람 배려 안 하고.
0: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남성으로서 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 뭐요? 네.
0: 가끔 진짜 네. 가끔 네. 많이 하면 자주 하면 안 돼요. 네. 아주 가끔 와이프 몰래 네. 그냥 슬쩍 설거지 한번 해주세요.
1: 네.
0: 진짜 별거 아니고 그 티내지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
1: 네.
0: 그러면 어느 순간 와이프가 딱 주방에 하는데 설거지가 없을 때
1: 어~
0: 그때 그 짜릿함 그리고 어~ 남편에 대한 감사함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 네.
0: 여러분 2, 30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1: 네.
0: 여성분이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1: 아 진짜.
0: 네. 저 출근 전에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가끔 해줘요.
1: 네.
0: 출근 전에 와이프가 이제 아기를 딱 데려다 줘 학교 데려다 줘 할 때 네. 저도 바쁘지만 막 설거지하고 네. 딱 출근해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딱 출근했을 때 문제가 탁 옵니다.
1: 어머 자기야.
0: 설거지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어 괜찮아 다 해놨어.
1: 아야.
0: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1: 아 네. 저녁이 달라지는구나. 야.
0: 어 잠깐만 쿠키모찌님 뭐야 가끔 짜증 나네. 왜 짜증 나요? 아야 쿠키모찌님 여성분이셨어요?
1: 어 그렇지.
0: 아니 왜 짜증 나요?
1: 아니 밥도 와이프가 하실 거 아니에요.
0: 아니 번거로움을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끔이라는 게 뭐가 됐든 간에 너무 그러니까. 자주 하시는 원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1: 가사
0: 하세요.
1: 분담 얘기인데 네. 와이프는 또 아이를 키우고 그런 그렇죠, 입장이고 그렇죠. 하니까 네, 네. 전업 주부고
0: 네.
1: 또 우리
0: 아니 뭐 이런 걸 짜증 내 아니 그 대신에 무거운 거 남자 들잖아.
1: 그치.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 하면 돼. 그리고 서로 이제 응?
0: 집안일은 여자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사실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맞다라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가 아니라 여자분이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추세다는
1: 근데
0: 건데
1: 요즘은 빨래 청소는 남자분들이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저 빨래 기가 막히게 개거든요.
1: 네.
0: 빨래 제가 다 해요. 돌리고
1: 아,
0: 다 제가
1: 그렇구나.
0: 다 하는데
1: 청소도 다 하고
0: 청소는 뭐 백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빨래 개는 거 와이프가 싫어해요.
1: 왜요?
0: 제가 개면 못 깬대.
1: 어떤 분은요
0: 네.
1: 그거 엉망으로 한대 일부러
0: 안 하려고?
1: 설거지도 그렇고
0: 일부러.
1: 이게 뭐야 아 내가 다시 해야 되잖아 이러고서 아예 안 시킨다고
0: 아, 그건 그 잔머리를 쓰신
1: 그걸,
0: 거구나
1: 그렇다 이혼당하지
0: 그러니까 그건 안 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1: 팽당해요 네.
0: 자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쿠키모찌님 열심히 할게요 네. 네. 잘해요
1: 자 우리가 오늘 환경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한영애 씨의 말도 안 돼 이 노래에 정말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 플라스틱 세상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0: 저는 플라스틱 신드롬 나올 줄 알았어요.
1: 아 그래요?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멋진 가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은 우리 한신의 한영애.
0: 그러네요.
1: 응?
0: 아 영애예요.
1: 영애예요. 말도 안 돼. 한번 들어볼까요?

0: 물가도 오르고 가스값도 오르고 세상 살기 힘들어졌다 해도 여행객 수는 줄어들지 않나 봐요. 옐로우스톤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1: 네.
0: 이번에 그 걷어들인 쓰레기가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1: 이거는 뭐 좋은 얘기가 아니네요.
0: 네.
1: 근데 이거는 사람이 늘고 줄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0: 뿌린 거지.
1: 시민 정신이 문제인 거잖아요.
0: 수거한 쓰레기가 뭐 종이, 플라스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2만 천여 개인데 그 진열을 한 걸 쭉 봤거든요. 그 중에서
1: 2만 천?
0: 네, 2만 천여 개. 그 중에서 모자.
1: 그거는 쓰레기가 아닌데요?
0: 버리고 간 거지.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지.
1: 잃어버린 거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건 잃어버린 거고. 네.
0: 모자가 280개.
1: 그건 진짜 잃어버린 거네요.
0: 어디 가서 그거는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재활용으로 넘기면 될 텐데 심지어는 거기에 왜 옛날에 그런 거 보면 희한한 물건들
1: 네, 뭐
0: 그런 또, 데는 어떤... 틀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1: 그거는 버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0: 빠진 거지.
1: 빠진 거지. 그러니까
0: 인비지블 뭐 이렇게
1: 네,
0: 라인하고
1: 투명한, 거,
0: 투명한 그 교정기
1: 네.
0: 그게 6개나 나왔대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고른 데서 그걸 빠지지? 너무 감탄을 해서
1: 아니죠.
0: 그럼 뽀뽀하다가
1: 급하게 키스하다가
0: 어머나 그래 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옛날 영화 영화 해바라기에
1: 한국 영화요?
0: 아니요 옛날 네. 그 누구야 그 이태리 영화
1: 한국 영화 해바라기 진짜 유명한 건데
0: 아 그 있는데 그 여자분
1: 나다이 뜬뜬게
0: 그거 말고
1: 병진영
0: 바닷가에서 그 남녀가 네. 막 저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막 키스를 하다가 남자가 여자의 귀걸이를 먹어버려 삼켜버렸어요. 사고로.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남네.
1: 이야 신기한데.
0: 어떤
1: 못,
0: 귀걸이였을까?
1: 못 느껴본.
0: 나중에
1: 야.
0: 나왔을까 뒤로?
1: 아야. 그거 근데 그것도 문제가 네. 있는 게 뾰족한 스터드 형이면.
0: 네. 좀 위험할
1: 안에 찔릴 수도 있는데 그거 위험하지.
0: 진주 그냥 하나면 되는데 근데 뒤에 꼬랑지도 있고
1: 그러니까
0: 아무튼
1: 위험합니다.
0: 그래서
1: 뭐
0: 키스하다
1: 영화니까,
0: 말고
1: 영화니까.
0: 남자가 막 헉헉헉헉 대던 그 장면이 그렇게 인상이 남네. 아무튼 그랬대요. 그리고 별 신기한 그런 물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조 손톱도 15개나 나왔고
1: 그건 떨어진 거고
0: 뭐 그랬다고 그래요.
1: 아 근데 그 정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로 뭐 저희가 뭐 한국 사람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국 분이랑 일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일본 네. 분과 한국 분들의 시민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얼마 전에 네. 한강 그 고수 뭐지
1: 네.
0: 거기에서 얼마 전에 대단한 그 무슨 불꽃놀이 같은 걸 했어요 축제를.
1: 네, 네.
0: 그 뒤에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더라고요.
1: 아 요새 젊은 애들 안 그러나?
0: 뭔가 먹다 말고 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다 청소하는 거야.
1: 원래 한국분들 잘 치우시는데.
0: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어떤 신문사에 쓰레기 그런 공공장소에 쓰레기장이 넘쳐서 주위에 그냥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민의식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 뭐라고요?
0: 그래도 쓰레기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그러면
1: 아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넣은 게 왜 시민의식 문제야?
0: 그러니까 넘치고 옆에 막
1: 그러니까 넘치는 건 제대로 안 치운 거지.
0: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야.
1: 아니 너는 그건 자기네가 빨리 로테이션이 안 돼서 쌓인 거지.
0: 그렇죠. CDM 문제지.
1: 시스템
0: 그래서
1: 문제지.
0: 이번에도 그 한강 고수부지 엄청난 쓰레기들 이렇게 보면서
1: 네.
0: 그쪽에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
1: 제가 한국을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나갔을 때 느꼈던 건데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더라고. 잘 안 보여요.
0: 네. 왠지 알아요?
1: 왜요?
0: 그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이거든요. 쓰레기 봉투, 종량제 해서.
1: 아니, 길거리 쓰레기도 봉투에 넣어야 돼요?
0: 길거리도 뭐...
1: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어디다 버려야 돼? 나 그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0: 잘 없어요.
1: 그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어 보였어요. 거기가 가끔 보이니까 거기가 막 오버플로우 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쓰레기 봉투 사야 되고 쓰레기 버리는 게 한국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데다가 무단 투기하고 이러니까 그걸 매번 그런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쓰레기통이라는 데 거기다 넣긴 넣잖아요. 사람들이.
0: 네.
1: 거기까지는 한 거 1차는 통과. 2차가 문제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거.
0: 나는 LA에서 제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뭐 분리수거요? 하잖아요.
0: 아니 캔을 갖다 놓으면 네. 오전이 딱딱 쌓여서 내가 10개 넣으면 50전하고 그 쿠폰이 나와서 그 마켓에 가서 쓸 수 있는 거.
1: 아.
0: 뉴욕은 20년 전부터 다 그렇게 썼는데 왜 LA는 그게 없어요?
1: 여기는 따로 우리가 가서 하긴 하잖아요.
0: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자꾸 실벌레까지 가야 돼. 나 옛날에 모아다 한번 갔는데 그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1: 이 동네 없어요?
0: 없어요.
1: 아, 있겠죠. 저희 동네 되게
0: 없어요.
1: 많은데. 아, 그래요?
0: 네.
1: 조동현 많은데?
0: 그게 난 너무 안타까워.
1: 아니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좀 구석진 데 있긴 한데 네. 그쵸 좀 번거롭고 좀 안 좋긴 돼 있게 맞아요.
0: 한인 그 타운 우리 그 다 있잖아요 슈퍼마켓. 네. 그 앞에 맞아, 좀 그런 것 좀 해놨으면 좋겠어.
1: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0: 그거 얼마나 우리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데.
1: 얼쑤 좋은 말.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맞아요.
0: 그러면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1년에 그럼. 내가 그러면 먹는 캔 맥주가 몇 개인데
1: 근데 먹는 소다며 캔이 맞아요 캔 맥주에 뭐 그러니까. 소주병에 이런 거 다 얼마나 많은데
0: 그 내 돈으로 내가 지불한 거잖아요.
1: 그렇죠. 캘리포니아 25센트
0: 그거 좀 어떻게
1: 아 요거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0: 시장 선거 나가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1: 뭐 시장까지 안 가더라도 저 뭐 그냥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아무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마켓마다 이거 하는 게 의무하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그렇죠?
0: 아, 그거 좋겠다.
1: 이것만 진짜 많이 혁명.
0: 제가 그래서 그 좁은 이만큼 모아가지고 한번 갔어요.
1: 근데 그리고 네. 거기서 옵션을 주는 거예요. 네. 네가 돈으로 쿠폰을 받을래, 아니면 이거를 도네이션 할래. 딱.
0: 그거 좋지.
1: 그러면 한, 그거 좋다. 한 5% 10% 도네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요. 최소한, 그죠?
0: 그래서 저는 이게 막
1: 좋다,
0: 이렇게
1: 좋다. 아,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0: 막 섞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걸로 연명하시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따로따로 모아서 잘 보이는 곳에 길 앞에 놔요. 저는.
1: 아 직접 안 갖다 놓으시고 그냥 가져가시라고요?
0: 어 앞에다. 왜냐하면 그거 밖으로 이만큼 모아야지 돈이 게스비 나오지.
1: 줘주세요.
0: 그거 갖고 저기 멀리 갔더니요.
1: 그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0: 그래봐야 얼마 나왔더라. 조금 나왔는데 나오면서 홈리스가 거기 딱 서 계세요. 그러면 주게 되더라고요.
1: 그것도 뭐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0: 좀 시스템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아, 나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한미욕실을 시장으로
0: 아 이번에 우리 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한인축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 시민의식을 한번 보도록
1: 그래,
0: 하겠습니다.
1: 그때 한번 우리 깔끔하게 또 해봐. 근데
0: 거기 분리수거 하는 거 좀 이렇게 좀 놓고
1: 깔끔하더라고. 저는 갈 때마다 그래요, 깔끔한 맞아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잘하죠. 일본 분들은 진짜 잘하시고
0: 아 그래요. 일본 분들은 일본 후에 굉장히 잘
1: 아무 뒤에서 욕할 전정 앞에서 잘하시더라고요. 네. 하이하이하이 하면서
0: 굿모닝 차차차
1: 2번 기억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이용자 외길 32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yeah, yeah.

0: 일단 한번 와보시 되니까요.
1: 오빠 USA.com 굿모닝 차차차
2: 우리 쿠키님이 맞춰주셨어요. 아, 바로 소피아 로렌이 나왔던 해바라기. 아,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해변에서 키스하다 캐캐거리는 장면 기억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틀리는 화장실에서 입 양치하려고 빼놨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네요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3: 그걸 어떻게 놔두고 오시지?
2: 아니 그렇지. 왜냐면 다음에 먹으려고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지. 왜냐면 화장실에요 손 씻을 때 반지 뺐다가 손 씻고 그냥 나온 저 그 반지 한번 잃어버렸어요.
3: 제 와이프도 우리 결혼 예물식에 차고 나가더니 바로 잃어버렸어요.
2: 왜요? 어떻게 하다가?
3: 손 씻다가요.
2: 손 씻는데 시계를 왜 풀어?
3: 평소 시계를 안 차는 친구인데 친구들 만나서 이 뭔가 차고 나갔다가 어머. 손 씻는다고 딱 풀고 닦고는 나갔다 어머 그리고 다들 바로 없어졌대요.
2: 어머나.
3: 근데 저는 쿨하게 진짜 쿨하게
2: 그래? 하나 사줄게.
3: 괜찮아. 너가 다친 거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진짜 쿨하게. 조금 열받죠. 얼마 전인데. 근데 뭐 어떻게 하냐. 괜찮아. 그랬거든요.
2: 그게 그렇게 오마했다 그래?
3: 아니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가 이제 한국을 제가 여행을 보내줬어요. 장모님이랑. 그리고 왔는데 저는 이제 신났잖아요.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술 먹고 막 일주일을 진탕 놀았지.
2: 자유다.
3: 근데 저는 항상 버릇이 똑같은데 똑같은 걸 두고 다녀요. 지갑 뭐 반지 시계 뭐 이런 거 항상 똑같은 자리에 놓는데 뭐지? 이
2: 결혼 반지가
3: 없어졌어요.
2: 흔히 시계.
3: 제게. 분명히 맨날 놓는데 그 와이프가 돌아왔는데 반지가 없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 시계 없어진 거를 굉장히 쿨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를 못 내는 거야.
2: 못 찾았어요. 그래서?
3: 그 이사 가면 나오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2: 안 나와요.
3: 근데 진짜 미스터리예요.
2: 호소없어. 그런 게 있어.
3: 저는 어제 풀지도 않거든요. 근데 반지는 미국시는 딱 제가 풀었다는 걸 기억하셨잖아요.
2: 네.
3: 저는 푼 적도 없어졌어요.
2: 근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옷이 없어져.
3: 옷이 왜 없어져?
2: 몰라요. 어서 벗고.
3: 어서 벗고.
2: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셔츠가 있는데.
3: 아니 약간.
2: 아니.
3: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2: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옷을 이렇게 걸치는 걸 좋아해요.
3: 네.
2: 그러니까 티셔츠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자켓도 없어지고.
3: 티셔츠가 왜 없어져?
2: 나 옷이 그렇게 좀 없어져.
3: 그거는 조금. 네. 저의 순수한 거 다른
2: 아니야,
3: 것 같아요.
2: 아니야. 그럼 전혀 아니에요.
3: 알겠습니다.
2: 아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3: 참. 자, 우리 뭐 광고 들어요? 아니면 지금 바로 얘기 들어갈까요?
2: 네, 우리 저기 광고 지금 들었는데 뭘 또 들어요?
3: 아무도 안 들어요? 오케이. 네. 뭐 그럼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시간 관계상 못했던 순매남을 좀 한번
2: 그래 너무
3: 가시죠.
2: 좋은 내용이어서 네. 이거
3: 짧게
2: 그냥
3: 10분 안에 가죠, 뭐.
2: 네.
3: 네. 월요일 날 해야 했던 순매남.
2: 네.
3: 오늘 주제는요.
2: 네.
3: 나보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상대를 봤는데 상대가 나보다 뭔가 멋져 보여.
2: 아.
3: 강해 보여요.
2: You win.
3: 그냥 봤을 때 인정.
2: 인정.
3: 저 사람 좀 멋있는데.
2: 졌다. 멋있다.
3: 뭐 꼭 그죠. 졌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어쨌든
2: 나도 저 사람, 저러고 싶다.
3: 저 사람 멋있다.
2: 박수 보내는 거지.
3: 그래서 인정하는. 그럴 때가 언제인가?
2: 야.
3: 여성분도 이럴 때 있어요?
2: 그럼요.
3: 그래요?
2: 멋있다.
3: 남자는 이런 게 진짜 많아요. 남자끼리 봤을 때 야, 저건 인정.
2: 멋있는
3: 멋있다.
2: 여자 있어.
3: 그래요?
2: 박수 보내고 싶어.
3: 자, 공감 한번 해봅시다.
2: 네, 뭔가.
3: 12. 네. 닥쳐온 위기가 있는데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일 때.
2: 아.
3: 요때는 좀 멋있어 볼 수 있죠.
2: 닥쳐 이래서 나는.
3: 아니, 그러니까,
2: 닥치는 남자.
3: 아니, 뭔가 이래 막 그 순간 어떻게 막 이러는데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요.
2: 침착하고, 맞아.
3: 잠깐만, 여기 한번
2: 리더,
3: 해보시죠.
2: 리더야.
3: 갑자기 내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
2: 진짜.
3: 저 지난번
2: 코니 씨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되게 믿어하잖아.
3: 아니 저 지진 났을 때 제가 그걸로 잠깐 떴어요.
2: 왜요?
3: 굉장히 침착한 대형으로.
2: 어떻게 했어?
3: 그때 재작년 4.4인가 났었을 때 LA에서
2: 작년에?
3: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
2: 그런 게 있었어요?
3: 네.
2: 난 왜 몰랐지?
3: 제가 타에서 타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라이브로
2: 네네.
3: 막 흔들렸어요. 같이 지냈던 여자분이 굉장히 패닉하고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제가 순간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느꼈을 때 이 정도면 4.3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오면 분명히 여진이 올 겁니다. 3분 안에 여진이 올 거니까 여러분 딱 한 번 미동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막 혼자 그래서 제가 건물 밖을 봤어요. 아,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하길래 무너지면 내가 이 사람을 들고 뛰어내려도 죽진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2: 야 멋있다. 난 왜 갑자기 웃음이 날까?
3: 근데 왜 저 비웃으세요?
2: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제 실수가 생각이 나서
3: 왜요? 또
2: 막 이사 갔던 집이에요. 네. 근데 밤에 자는데 너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집에서 이렇게 세게 하나 그래가지고
3: 아 진짜 아니 모든 걸
2: 아니 진짜요. 제가 진짜 진짜 진실되게
3: 기승전
2: 아유, 왜 이렇게 흔들어. 근데 그 얘기를 네. 그 다음날 저쪽 비버리에스의 뭐 좋은 그 네. 외국 남자 네. 오빠들하고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네. 알고 봤더니 제 거기 맨 끝집이라 옆에 네. 누구 침대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지진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LA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3: 아니 보통 흔들리면
2: 지진인가 아니고 왜 이렇게 흔들어? 쟤네 뭐야 도대체? 아... 어, 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어, 나 지금 얼굴 빨개져. 그 아... 외국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 거야 진짜.
3: 응?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당황하지 않는 것을 침착한 네. 모습을 볼 때 멋있고요. 9위는요.
2: 네.
3: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인정할 때. 아 이거 멋있습니다.
2: 맞아요.
3: 그죠? 원래 자존심 세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는 척해요.
2: 그래요. 어떻게 다 알아. 모를 수 있지.
3: 모르면 돼. 모르는 건 죄가
2: 근데
3: 아니야.
2: 근데 괜히 그거를 처음에 잘해야 돼.
3: 어떻게 해요?
2: 살짝 아는 체를 했다가 이제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3: 아, 아는 척 했는데 계속 질문하니까.
2: 어떡하지? 아, 나.
3: 그렇지. 그러면 안 돼.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게 멋있어 보입니다.
2: 그럼요.
3: 8위. 누가 시비를 거는데 그냥 후탕하게 웃고 넘길 때.
2: 아.
3: 뭐 그럴 수 있죠. 그치? 이렇게.
2: 에이 하루 강하지 그냥
3: 진정 강한 사람은 그런 사사로운 싸움에 참여하지 않죠.
2: 맞죠.
3: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도 막 뭐라 네. 해도 네.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 미안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2: 왜냐면 훈이 같은 분은 한 번 뜨면 뭐 큰
3: 대형 사군 전문 변호사
2: 건수니까.
3: 대형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2: 그러니까.
3: 예. 아 그게 아니라 말싸움도 있잖아요. 말싸움도
2: 그렇지.
3: 근데 제가 봐도
2: 엮이면 안 돼.
3: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옆에서 막 되게 싸움 날 때가 보이는데 진짜 한 명이 되게 쿨하게 네. 탁 무시할 때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2: 아, 나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3: 또 옆집이에요?
2: 어디 쫓아가가지고요. 저기 그 아이들와일의 그 마운틴 샌헤시 또?
3: 몰라요.
2: 거기서 캠핑을 했어요.
3: 네.
2: 근데 밤에 여자들끼리 한국 여자분
3: 싸워요?
2: 난투 거기 벌어졌어.
3: 아, 우리 같이 가신
2: 제가
3: 그룹?
2: 같이 가신 그룹에?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꼈다가
3: 그러니까 난투기 뭐 치고 갖고 싸우신 거예요?
2: 거의 뭐 그래서 뭐 뜯어말리고 그랬잖아요.
3: 왜 싸우신 건데요?
2: 그 어떤 언니가 네. 좀 노는 언니였어요.
3: 그러니까 그 재밌다 노는 언니.
2: 산악회 회장 오빠한테 뭐 오빠 뭐 이러고 반말하면서 마시아 마시아 이러니까 기존 여자 회원들이 우리 회장님한테 그래서
3: 감히 꼬리를 쳐.
2: 아니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이렇게 이러는데 너무 이렇게 막 물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조금 좀 셌어. 그 언니가 좀 오버했죠.
3: 네네네.
2: 눈에 거슬린 거지.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제 그것도 사투리로 여가 룸사롱인가?
3: 아 여자분이?
2: 예. 네. 여가 룸사롱인가? 그랬더니요.
3: 좋다.
2: 이 언니가 또 센 언니거든.
3: 우와.
2: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만큼 차마 말로 못하겠어.
3: 이거 방송 불가 같으니까 따로 저한테 해주시고.
2: 그러면서 그 야밤에 막
3: 머리숱 싸웠어요 그럼?
2: 근데요.
3: 와.
2: 야.
3: 아 근데 그 회장 오빠는 뭐 했어요 그때?
2: 어떻게 몰들 바를 몰라.
3: 어떻게 말려야지 회장 오빠가.
2: 근데 네. 너무 웃긴 거는 나 여자들 그래서 참 사랑해.
3: 뭘 또 사랑해?
2: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재우셨어요 막 이러고 더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술김에 그럴 수도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로 잘해주고 밥 해먹고 안녕 빠이 하고 나 너무 웃겼다니까 기억에 남는
3: 그건 너무
2: 캠핑.
3: 특이한데
2: 네.
3: 보통 그렇게 바로 못 풀 텐데
2: 그래가지고요 옆 텐트에 네. 있는 미국 언니한테 제가 소주 한 병 들고 가서 간밤에 네. 소주 내서 미안하다고 소주 한 병 드리니까 나한테 막 선물도 주고 그 언니랑 이메일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 미국 언니예요.
3: 네, 그건 별로 뭐 네. 흥미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2: 아니 그, 저는 잘 이해해 주세요.
3: 저는 그 회장 오빠의 어떤 선택했는데 그게 더 궁금한데.
2: 지금 잘 계신가 모르겠네요.
3: 좋습니다. 하여튼 네. 시비 걸 때도 차마 넘어가는 게 멋있는 거고요.
2: 네, 네.
3: 7위는요. 약한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2: 그죠.
3: 뭐 직전에 뭐 후배라든가 그저 내 밑에 있는 후 직원들한테도 또 어른에게 예의 바른 친구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진짜 그냥 딱 보면 멋있어 보이죠.
2: 네.
3: 인정하죠 이건.
2: 네, 네.
3: 네. 6위 자기 자랑 안 하는데도. 그 사람의 실력이 딱 보일 때
2: 네.
3: 원래 꼭 못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원래 이거 옛날에 정말 잘했는데 뭐 내가 뭐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2: 맞아.
3: 이런 거 너무 많아요.
2: 빈수레가 요란하다.
3: 빈수레가 요란하다. 맞습니다. 조용히 실력이 보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2: 네.
3: 5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이거 못해요. 품위 있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2: 거절도 품위 있게 해야 돼.
3: 거절을 품위 있게.
2: 그리고 거절을 잘해야 돼.
3: 아닌 건 아닌데 이걸 진짜 정중하게 품위 있게.
2: 정말 감사한데요. 아, 나 정말 그런데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잘 거절하는 분들. 4위 성공해도 막 들떠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좋은 게 팍 됐을 때도 겸손을 유지하고 막 남들한테 그걸 막 떠벌리지 않는 뭐
2: 그래요.
3: 그런 거.
2: 너무.
3: 그리고 진짜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그런 거 티 안 내잖아요, 그죠? 그냥 수수하게 있는데도 아는 거지 우리가.
2: 아, 나 사우나 갔는데 보자마자 처음 본 나한테 집이 몇 채고 막
3: 여자분이죠?
2: 어, 딸들한테 집 한 채씩 사주고
3: 자랑하면.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어.
3: 근데 진정한 이런 자산가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하죠. 네. 그냥 조용히 계시죠.
2: 그러니까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 너무 하지 마시고.
3: 아, 그것도 이상해.
2: 집 없는 사람 앞에서 집 자랑, 재산 자랑 하지 마시고. 네.
3: 아, 있는 사람끼리도 그런 건 좀 이상해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3위.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쿨한 모습을 보일 때.
2: 아,
3: 아 이거 중요하죠. 뭐 구구절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실수가 맞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어,
3: 미안합니다. 자,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3: 이런 얘기는 진짜 하면 할수록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멋진
2: 멋있다.
3: 사람입니다.
2: 네.
3: 자, 2위. 말보다 행동이 빠를 때. 아, 이거. 그렇지. 제가 옛날에 별명이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
2: 진짜?
3: 네.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쟤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젊은 사람이 아닌데도 항상 네. 어르신들 보면은 그 당시에 젊은 애가 제일 젊은 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때 보면은
2: 네.
3: 근데 제가 좀 나이 많은 이제 누님이랑 사귀었는데
2: 보면 그렇더라. 어,
3: 뭐가요? 아니 그 누님이 이제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놀러 갔는데 네. 전 학교 때였고 제가 제일 막내니까 막 하면서 제가 막 다니면서 하니까 그분이 딱
2: 그게 그러니까
3: 아 젊은 남친과 엉덩이 가벼워 너무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 어 그럼요.
3: 근데 약간 이거 중요해. 행동이
2: 그럼,
3: 빨라야 돼.
2: 행동으로 아. 눈치 보고 다 주변 상황을 봐야지. 그래야 이쁨 받아요.
3: 그 남자고 여자고 앉아갖고 말로 하는 사람들 아 이런 거 떠먹으면 좋은데 네가 떠 그러면 아 여기 물 목마른데 뭘 달라고 그래? 왜 그거를 옆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머 난 고기 많이 구운 빨리 뭐 구운 좀 뭐 네가 구워 어, 이런
2: 맞아.
3: 거. 하나한테 이렇게 좋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남자. 자 대망의 1위.
2: 뭘까요?
3: 멋져 보이는 사람. 나를 이기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긴 것처럼 보일 때. 뭐 굳이 나한테 뭐 자기 자랑도 안 하고 뭐 잘난 척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지만
2: 네.
3: 그냥 내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2: 인정?
3: 만큼 멋있는 사람이 있을 때.
2: 아.
3: 네, 이거는 근데 인정해야죠. 배울 건 배우고.
2: 아, 그럼요.
3: 그럼 배울 거는 뭐 3살배기 삼척 네. 동자한테도 배우라고.
2: 네.
3: 어 잠깐만요.
2: 왜요?
3: 쿠키모치님께서 오래전에 멕시코 낚시를 가셨는데
2: 네.
3: 어느 중년 부부를 처음 봐셨대요.
2: 네.
3: 근데 본인 자랑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 이후 다시는 두 번 같이 안 간다고. 근데 아. 진짜 피곤해요 이런 분들.
2: 어 그럼요. 너무 피곤해 그러면.
3: 그런 분들은 모를까요? 자기가 네. 본인들이 그런다는 걸.
2: 근데 얼마나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으면 그렇고.
3: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하고 싶으시겠지.
2: 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3: 아. 돌고 도는 거지 뭐. 그래요.
2: 그래요. 적당히.
3: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그런 표현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쁜 거 보고 이쁘다 그러고 미안하다 고맙다 표현을 저는 좀 상당히 뭐
2: 많이 하는 편이죠.
3: 좀 많이 하는 편에서 오히려 처음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가식적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2: 네.
3: 어떻게 가식적이야? 왜? 뭐 말만 하면 이쁘다 그러고 말만 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말만 하면 고맙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내가 그 얘기를 못 듣고 자라서 그렇다 제가 그래요.
2: 아 그것도 괜찮은 거야.
3: 나 못 듣고 자라서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해주고 싶고 내가 듣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2: 아 저도 그런 저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카인드예요.
3: 네. 카인드예요. 네, 친절하시죠.
2: 되게 친절해요.
3: 맞아요.
2: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를 오해했대요.
3: 뭐라고요?
2: 어, 이렇게 가식적으로 누가
3: 내 잘 보려고. 친절하게 하면 또 그렇게 오해해요.
2: 근데 저는 똑같이 돼. 이 뭐 대통령이든 무슨 뭐 회장이든 홈리스든 전 네. 똑같은 마음으로 카인드하게
3: 네.
2: 변함없이 똑같게.
3: 그렇죠. 근데 그거 제가 여러분 진짜 미국 진짜 그래요. 진짜 누가 이게 뭐 남녀로서 불구하고 정말 똑같이 친절하시고 그러다 보면 가끔 뭐 셔츠도 잃어버리시고
2: 어디 갔다 벗어놓은 네. 거야
3: 그러니까
2: 진짜.
3: 어디다 놓고 다니신 거예요.
2: 아,
3: 참.
2: 아니 그렇게 잃어버릴 땐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잘 쓰겠지.
3: 그렇죠. 누군가 뭐
2: 잃어버린 쓰겠지. 건 다시 생각하면 안 돼.
3: 맞아요. 나와 운명이 같이 할 수 없는 아이였던 거예요. 어? 이거 내가 제일 잘 나간가? 표현이와
2: 겸손해야 돼요.
3: 그래도
2: 나는 나
3: 잘 나가.
2: 그렇죠. 나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감 필요해요.
3: 좋습니다.
2: 21.

0: 북극이 뭐 녹아서요. 그쪽에 북극 항로가 생긴다 이런 뉴스 있잖아요. 네네. 벌써부터 각국이 그 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1: 그럼 좀 많이 빨라지나요? 좀
0: 글로 많이... 넘어가면 좀 빨라지겠죠.
1: 그렇겠죠. 네. 반대쪽 갈 때는.
0: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극 항로로
1: 고고
0: 배를
1: 만약에...
0: 타고 저쪽으로 네. 가고
1: 배를
0: 이런 일이.
1: 타고요?
0: 그 배 북극 항로가 배로 가는 거예요 지금.
1: 아 비행기 항로 말고요?
0: 네, 그런 거예요 지금.
1: 그거 만약에 완전히 개척이 되면 네. 약간 그 음모론 하시는 분들이 선박으로, 조금 하나는 빠지겠다.
0: 뭐요?
1: 네, 음모론 중에 그게 있거든요. 왜 네. 인류가 그런 북극 항로를 통해서 짧게 안 가고 돌아가느냐? 그 이유는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주장 떨어지겠네.
0: 네, 그렇게 돌아가서 안 가보는데도 가보게 되고 네. 또 밝혀지지 않은 것도 보여지고.
1: 북극 가보고 싶으세요?
0: 뭐 가보고
1: 만약에 진짜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실 거예요?
0: 얼마 치울까?
1: 아, 근데 가서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0: 어? 폴라베어도 없고 폴라베어가 어? 지금 있을 데가 없대요.
1: 폴라베어가 말이 폴라베어지 실제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아이인데 걔가요.
0: 그러니까.
1: 아, 난 걔 만나면 끝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네, 엘레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의 이유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황인숙 코치 제공으로 2부 함께하겠습니다.
0: 벌써 헤어져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그럼
0: 오늘
1: 우리
0: 너무
1: 금요일날,
0: 빨리 가네.
1: 금요일날 뵙는
0: 내일이
1: 거예요?
0: 금요일이네 벌써.
1: 아싸라비아.
0: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네. 아, 우린 그렇게 안 했는데.
1: 그럼요.
0: 아싸라비아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뜯어. 이거 안 했어요? 닭다리 잡고.
1: 근데 그게 두 개 연결됐다고요?
0: 네.
1: 따로 아니에요?
0: 콜롬비아는 안 했어요 우리는. 아 이게 업데이트 된 게 콜롬비아구나.
1: 아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싸라비야 삐약삐약
0: 닭다리 잡고 뜯어
1: 그렇게
0: 뜯어.
1: 넘어가는 거예요?
0: 네, 네. 콜롬비아는 안 했어.
1: 신기한데?
0: 동네마다 다른가.
1: 아싸라비야 삐약삐약 네. 콜롬비아 삐약
0: 자 여러분 닭다리든 뭔 다리든 네. 오늘 좋은 연결이 되면서 좋은 다리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즐거운 목요일 오후 되시고요. 저희는 금요일날 또 신나는
0: 네, 함께
1: 모습으로
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뵐게요. 안녕.
0: 네 안녕.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0: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0: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 213-382-3311 213-382-3311.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6: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7: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6: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7: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6: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7: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 골프도 즐기고
17: 이웃 세계 사랑도 나누고.
1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7: 888-847-3098 888-847-3098.
1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9: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2: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23: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23: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22: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23: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22: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23: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2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7: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8: 올림픽 골프에선

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샌프란시스코 베니체스워스에서 지상과 공중에서 잇따라 참사가 발생해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첫 사고는 그제 오후 5시께 노드오프 스트릿과 데소토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주행하던 SUV가 신호를 무시하고 메트로 166번 버스 측면을 들이받았고 버스 승객 2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 베일리 린 리오스는 치료를 받은 뒤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며 보석금은 40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비극은 2시간 뒤 하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6시 57분께 사고 현장을 생방송으로 취재하던 NBC 포소송 뉴스의 헬기가 인근 메이슨 에비뉴에 상업용 건물 부지로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취재기자 엘리아나 모레노와 조종사 조지 마시뉴 두 사람 모두 숨졌고 추락 지점 인근에 있던 29살 에디 구티에레스 메이아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4는 생방송 도중 헬기와 연락이 끊겼고 이후 자사헬기 추락이 확인되면서 동료들의 사망 소식을 직접 전해야 했습니다. 당시 앵커와 취재진은 방송 중 눈물을 보이며 숨진 동료들을 애도했습니다. 헬기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이 기체 잔해를 분석하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0: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소비와 생산성, 그리고 자본투자 모두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연준은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제때 달성하기 위해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등 각종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고령 주민의 배심원 의무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 번호 AB1359로 불리는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법에 따라 80살 이상 주민은 신체적 또는 의료적 장애로 배심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확인하면 연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는 나이만을 이유로 배심원 의무에서 자동 면제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70살 이상 주민도 의사소견서 없이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배심원 소환을 받을 때마다 매번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새 법은 이 반복 신청 부담을 없애고 한 번의 신청으로 연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배심원으로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는 80살 이상 주민은 기존과 같이 배심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며 전쟁이 곧 끝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6개국 지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이후 구상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후 계획의 세부 내용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서 전쟁은 곧 끝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중동 6개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란 전쟁 전후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중간선거를 앞두고 갈 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전쟁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4: Well, hopefully we're toward the end of the war. They want to make a deal and we'll see how that works out. They're very much wanting to make, Iran is very much wanting to make a deal. We'll see how that works out.
3: 구체적인 시점이나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과 직접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최대 악재로 꼽히는 유가 폭등에 대해서도 전쟁이 끝나면 내려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4: I mean, actually, that's the war that's driving up the diesel prices. But it's all going to end very soon. And you're going to end up having a country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3: 그러면서 이란의 핵 보유를 막은 전쟁 성과에 비하면 보유가는 값싼 대가라고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4: We take care of everything. We also took care of the fact that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It will not happen.
3: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중동 6개국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도자들을 만나 이란전 종전 이후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후 계획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 기간 아랍권 8개국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구상 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0: 용자회계 36년 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올해 들어 8월 21일까지 신고된 범죄는 총 4,1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 줄어든 수치입니다. 통계 전문업체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LA시 전체 범죄는 약 3% 감소했습니다. 한인타운의 감소폭이 시 전체 평균보다 다소 작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12달을 기준으로 한인타운의 인구만 명당 범죄 발생률은 약 95건으로 LA시 전체 114개 지역 가운데 32위에 해당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건수가 아니라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범죄율입니다. 한편 LA 경찰국의 범죄 데이터는 2024년 3월 새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단됐으며 당초 6개월로 예정됐던 공백이 2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다시 제공되고 있지 만 2024년 자료에는 일부 핵심 항목이 여전히 빠져 있고 교통사고 관련 자료는 약 18달째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스타운은 유형별 범죄와 교통사고 데이터가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주민들이 지역 치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양당 예비선거가 델라웨어주를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전국이 약 50일간의 선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진표 확정 직후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이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 마이클 와틀리가 민주당 후보 로이 쿠퍼에 뒤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이 공화당보다 민주당 후보를 9포인트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이 공화당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선거구 재획정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쳐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오히려 2석을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제한에 제동을 건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여파 속에 양원 과반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리카르도 라라가 어제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꾸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혼인 여부를 보험료 계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사가 운전자의 결혼 여부를 사고 위험도 평가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혼 운전자가 기혼 운전자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도 같고 운전 경력과 사고 기록도 비슷한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이른바 싱글 페널티라고 부르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또는 이혼했는지를 이유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됩니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 습관과 사고 이력 같은 실질적인 기준만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2: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만으로 야간에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이 공지된 데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진보정당 의원들과 함께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결정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고 있어 전국이 다시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안건이 전날 밤 11시가 넘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으로 공지됐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4: 그래서 의혹 하나도 해서 안 된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만 나눴어요. 기습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라는 걸.
3: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시끄러운 일들을 여당이 앞장서 정리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 고성이 이어졌고
5: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대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3: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단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청문전국 내내 검증 대신 묻지마 낙마 공세만 하려고 했다며 진보정당 위원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6: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루빨리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3: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에 나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7: 내 사건 재판 받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3: 김승원 후보자의 남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이라 마지막 임명 국면에 들어서면 전국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 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 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 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1: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기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2: 연방 법무부가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 잇따라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버지니아주 선틸리에 거주하는 52세 박지훈 씨가 지난 8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전신사기 3건과 파산사기 2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대형 금융기관 경력과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투자를 약속한 뒤 2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빼돌려 주택 구입과 암호화폐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하자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파산을 신청하면서 금융자산이 34센트에 불과하다고 허위 신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오는 12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전신사기 혐의만으로도 건당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버지니아주 노크스빌의 장태영 씨와 헤이마켓의 카렌 제이. 디메테오 씨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보소상공인 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악용해 총 94만여 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15건이 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직원 수와 매출 등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받은 대출금 대부분을 주택 구입과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징역 1년 5개월, 디메테오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팬데믹 구호 자금을 노린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1: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의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그저께 연방국토안보부가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F1 학생비자 4년 체류 제한 규정의 전국 시행을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 규정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신분 유지 기간 제도를 없애고 F1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고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사과정처럼 장기 학업이 필요한 학생들은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약 2만 2천 건의 공공의견에 충분히 답변하지 않았고 4년 제안과 국가안보 목적 사이의 연관성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F1 학생들에게는 기존 신분유지 기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풀타임 등록 등 신분유지 요건을 지키고 있다면 별도의 체류 현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심리는 10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규정을 최종 폐기한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일시 중단한 조치여서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 재입국하는 유학생은 I-94의 체류 허가 만료일이 기존처럼 D-Purchase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전학이나 OPT 등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최신 지침을 확인하도록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90명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3분기 1,593명, 4분기 954명에 이어 올해 1분기 1,462명, 2분기 1,7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포기자는 3,24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8% 넘게 급증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성명을 분석한 결과 한국계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 1년간 9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관보 명단에는 시민권 상실자뿐 아니라 세법상 장기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분을 종료한 경우도 함께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 미시민권자들이 미국과 거주국가 양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 신고와 금융 규제를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를 강화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13: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모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재복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폭력 성향을 교정하기 어려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도심 하천인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심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수법이 잔혹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근우 기자, 검찰이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군요.
15: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조재복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조재복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조차 못할 정도인 조재복에게 범죄의 책임을 모두 지울 수 있는지 고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고민에도 결국 조재복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앞으로도 폭력 성향을 교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조재복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 차례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재복 측 변호인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맞지만 상황을 폭넓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재복의 IQ가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던 점을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 최모 씨가 집 카드키를 갖고 있었고 평소 함께 외출한 일도 많았다며 감금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과 아내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주면 다음부터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조재복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1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법이 연방상원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상원은 법안을 본격 심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진행에는 60표 이상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에 나선 핵심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이해 충돌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가상화폐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의 중요한 법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연방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곧 휴회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이번 부결로 클래리티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매크로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딘 커넛 최고 경영자가 S&P 500 지수가 최대 10%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나온 전망입니다. S&P 500은 역사적으로 증시가 약한 9월 들어 현재까지 약 1% 하락한 상태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커넛은 이번 금리 인상이 단순히 주식 밸류에이션을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높은 금리와 비용 상승이 겹치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마진 악화가 실적 전망 하향으로 이어지면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커넛은 현재 상황을 2018년과 비교했는데 당시 S&P 500은 9월 고점 이후 10월과 11월에 걸쳐 약 10% 급락했고 연말에는 낙폭이 한때 20%에 달했습니다. 그는 올해도 S&P 500이 우선 8에서 10% 조정을 받은 뒤 12월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통제불능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 멸망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멸망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 응답자는 17%였고 중대하게 위험하다거나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응답도 각각 20%와 26%에 달했습니다. 반면 위험이 거의 없다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합쳐서 22%에 그쳤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응답자는 61%가 우려를 나타냈고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한 응답자는 70%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가속 개발론보다 우세했습니다. 속도 조절에 찬성한 응답자는 48%였고 개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 여야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어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찬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야권 주도로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인사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직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관련 위원회 회의는 아예 취소돼 이소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정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열흘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때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이소영 홍지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틀 내내 부딪힌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돼 채택됐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보이콧 속에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5: 장관으로서의 최적임자로 어저께 판단이 됐습니다.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아주 출중하고
6: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불참했습니다. 저도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4: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를 두고 곧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폭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7: 부적격자만 골라서 모으려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 자체가 구조적 죄수입니다.
4: 그러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장에선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치 공세만 벌이던 국민의힘이 이제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8: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소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9: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안경거만과.
4: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5: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3: LAC의 노숙인 지원 예산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연방검찰이 오늘 공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이 비영리단체라는 간판을 내건 업자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숙인 지원단체 홈앳 라스트의 대표 마이클 영은 2019년부터 1억 1,800만 달러의 시 보조금을 받았고 그중 1,200만 달러를 빼돌려 100만 달러짜리 나이트클럽 투자와 타이티 휴가 그리고 클래시카 복원에 사용했습니다. 유령회사와 가짜 견적서를 동원해 돈을 빼내는 동안 LAC는 단 한 번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인 지원 예산을 감독해야 할 기관 LAHSA의 협력업체 직원 라키아 말로는 18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노숙인 명단을 팔았고 해당 단체는 서비스 한 건 없이 청구서를 내고 돈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비영리 단체 빅블루 엄브렐라의 도니 미첼은 600만 달러 실업수당 사기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음에도 LA 카운티로부터 24년에 12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았고 그 돈을 가정폭력 사건 보석금과 비디오 게임 구입에 썼습니다. 연방수석검사 빌 에셀리는 아무도 금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법원 감사에서는 23억 달러의 행방을 추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카운티 검사장 네이선 호크먼은 이번에 체포된 3명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4: 연방 법무부가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지원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사기부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수사는 LA 역사상 노숙자 관련 비리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비영리단체 대표들은 시로부터 받은 지원금 가운데 약 1억 1천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자금은 노숙자 지원이 아닌 나이트클럽과 빙고장 운영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영리단체들에게 예산 이권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시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의원이 현재도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LAC는 지난 수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노숙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LA 노숙자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가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내 탓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현재 로스앤젤레스가 직면한 인프라 부실 문제가 30년 넘게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직 시장이 책임을 과거로 돌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를 강타한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상황이었습니다. 베스 시장의 이번 발언은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선 가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누가 책임지든 실질적인 복구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더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방치된 노후 인프라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 행정부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합니다. 베스 시장이 책임 소재 논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오는 10월 10일에 대규모 무료의료 건강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장소는 주님 애영광교회이며 의사와 간호사 등 1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합니다. 25개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다양한 진료 과목을 한 번에 접할 수 있습니다. 신분 상태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진과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 병원 방문을 미뤄온 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박람회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미국에서 정기검진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는 매년 이 같은 지역사회 의료 봉사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주님 애영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6: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4: 2024년 대선에서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1,700만 달러를 지원했던 민주당 최대 후원자가 해리스의 제도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링크드인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만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폴리티코 디코디드 서밋에서 해리스가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호프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는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경선 판도도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뉴욕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재출마 여부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유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해리스가 출마를 결정하면 자신은 경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은 두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인사가 동시에 경선에 뛰어드는 것은 상호 확증 파괴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오카시오 코르테스와 조지아주 상원의원 존 오소프 그리고 전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 등이 예측 시장에서 빠르게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실마 지역 상가 건물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12시 45분쯤 푸틸 블러바드만 3700번 지대 1층 상가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관 100여 명이 출동해 지붕 위에서까지 진화 작업을 벌였고 약 1시간 1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로 10개 점포 가운데 5-6곳이 연기와 물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대대장 스콧 힐턴은 불이 전기 패널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방화 여부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국 방화수사팀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 한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제보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가 업주들은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방화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맥라렌 스포츠카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두 동강나고 불길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셜미디어에서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27살 제임스 웨어와 플로리다 출신 22살 알렉시스 크레이머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바인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충돌 직전 완전히 멈춰 있다가 컬버 드라이브에서 급가속했고 목격자들은 시속 100마일 이상의 속도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은 제어를 잃고 연석과 나무를 차례로 충돌하며 두 동강 났고 오렌지 카운티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완전히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과속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레이머의 가족은 두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지 약 한 달 만에 웨어가 그녀를 남가주로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 측은 또 웨어가 이혼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레이머의 여동생은 모금 캠페인을 열어 언니의 유해를 플로리다로 운구하기 위한 비용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시관은 아직 두 희생자를 공식 신원 확인하지 않았으며 유해도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바인 경찰 중대사고 수사팀은 사고 차량을 압수해 정밀 감식 중이며 인근 가정과 업체의 감시 카메라 영상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보이라이츠에서 차량이 프리웨이를 이탈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쯤 흰색 기아 세단이 북쪽 방향 5번 프리웨이에서 이탈해 동쪽 방향 10번 프리웨이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제방에 처박혔습니다. 차량은 고가도로 아래에 끼인 채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차량 수습 작업을 벌였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해당 연결도로에 시그얼럿을 발령하고 오늘 오전 늦게까지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케이디아에서도 오늘 새벽 210번 프리웨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동쪽 방향 차로에서 보행자 한 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으며 왜 보행자가 프리웨이 위에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210번 프리웨이 차로는 새벽 4시 반 이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1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7: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6: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7: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6: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7: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8: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오뉴스들아 더 귀에 박히실 겁니다.
1: 오늘은 밥맛이 도는 목요일인데요. 냄새 좋은 식당 얘기보다 먼저
0: LA 비영리 단체를 둘러싼 비리 얘기입니다.
1: 좋은 뜻으로 모인 돈이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짚어보죠.
0: 사실 이 비영리 단체 얘기가 어려운 뉴스처럼 들리지만요. 우리 점심상 바로 옆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점심값처럼 조금씩 모은 후원금, 그 돈이 동네 급식봉사에도 쓰이고 한인타운 작은 문화행사에도 쓰이고 그런 줄 알고 마음 내신 거잖아요.
0: 그런데요, 며칠 드러난 건 겉으로는 돕는 이름을 내걸었는데 안으로는 운영진 일부가 자기 쪽 이익부터 챙겨온 구조라는 점입니다.
1: 그래서 더 충격이었죠. 한 번 턴에서 끝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조직 구석구석에서 비슷한 방식이 반복된 정황이 나오면서요. 선의가 쌓인 통 안에서 윗사람들만 먼저 국자로 퍼담은 그림처럼 비춰졌으니까요.
0: 그래서 오늘은 배경을 하나 짚고 갈게요. 이 비영리 단체들이 서류상으로는 감독을 받지만요. 실제 현장은 봉사자들 믿음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보고서보다 한인타운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 모여서 나누는 밥 한 그릇, 그 자리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1: 맞아요, 재현 씨. 함께 김치찌개 나누고 행사 끝나고 남은 김밥 한 줄씩 싸들고 가면서 아, 우리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체감해 온 건데, 그 뒤에서 누군가는 모금액에서 자기 몫을 더 떼어냈다. 이게 이번에 드러난 큰 줄기인 거죠.
0: 그래서 요즘 한인타운 식당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점심시간에 냄비 뚜껑 열리면서 김이 확 올라오면 사람들 먼저 하는 말이 저 단체에 내던 후원금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1: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따라오죠. 그래도 누군가는 여전히 무료 식사 준비하고. 어제도 오늘도 도시락 싸서 노숙인 도와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비리가 구조적으로 드러난 곳은 단호의 집대. 진짜로 밥을 나누는 손까지 싸잡아 의심하게 되면 결국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현장의 소리와 냄새니까요.
0: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더 쓰린 겁니다. 이름은 비영리인데 속은 너무 오래 비어 있었던 거죠.
1: 맞아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단체가 어느 순간엔 회의실 분위기보다 장부 냄새가 먼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돕고 싶어서 돈을 냈는데 돌아온 건 의심과 허탈감이었고요.
0: LA 한인타운이든 DTLA든 OC든 이런 소식이 들리면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믿고 맡긴 곳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싶죠.
1: 지수의 생활 번역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남을 돕자고 만든 공공의 식탁 같은 건데요. 그 식탁에서 몰래 반찬을 빼가면 결국 동네 어르신도 아이들도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0: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은 한 사람 실수로 끝나는 경우보다 서로 눈 감고 맞물린 구조일 때 더 깊어지거든요.
1: 그래서 더 답답해요. 겉으론 봉사 사진이 번쩍이고 안에서는 돈 흐름이 엉켜있으면 결국 선의까지 시들어버리니까요.
0: 그렇다고 좋은 단체들까지 같이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밥 짓고 행사 치르고 서류 챙기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1: 맞아요. 오늘은 비리를 보도하되 동시에 정말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는 분들까지 함께 떠올려야겠습니다.
0: 공공의 식탁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은 우리가 체크할 팁을 딱 나눠볼게요. 하나, 둘, 셋. 점심 드시면서 같이 떠올려보셨으면 합니다.
1: 먼저 하나, 후원하기 전에 그 단체의 지난 활동 사진과 이야기부터 꼭 찾아보세요. 말로만 돕는다고 한 곳인지 진짜로 현장에서 땀 흘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0: 둘, 행사 이름만 보고 가지 마시고 누구 발의로 어떤 동네를 돕자는 자리인지 한 번 더 읽어보셔야 합니다. 공공의 식탁이라면 그 식탁에 누가 앉아있는지부터 투명해야 하니까요.
1: 셋, 오늘 점심값만큼이라도 내 돈의 향을 직접 느껴보세요. 한인타운 무료급식 봉사든 OC에서 작은 문화 모임이든 가능한 한 내가 발로 가서 보고 듣고 맡은 곳에 마음을 실어야 비리가 끼어들 틈이 줄어들거든요.
0: 책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마음이 또 한번 무거워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숨 고르면서 내일 예고를 여기서 살짝 올려드립니다.
1: 내일 이 시간에는요, 같은 공공의 식탁이라는 말이어도 진짜로 식탁을 지키는 분들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조용히 밥상을 나누는 작은 식당들, 무료 급식 돕는 주방의 손길까지 함께 담아볼게요.
0: 비리는 까보면 끝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닫을 순 없잖아요. 내일은 믿고 찾아가도 좋은 동네 밥집들,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설거지하고 땀 닦는 손길을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1: 점심 드시면서요, 오늘은 공공의 식탁을 어떻게 지킬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은 그 식탁에서 어떤 따뜻한 냄새가 나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저희가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0: 오늘의 한 줄 정리하자면요. 좋은 뜻으로 모인 공공의 식탁일수록 안을 투명하게 열어보여야 믿음이 다시 밥맛으로 돌아온다는 것.
1: 그래서 내일은요. 이 믿음을 다시 채워줄 진짜 식탁 이야기로 갑니다. 한인타운 골목마다 김치 볶는 소리, 국 끓는 냄새로 가득한 밥집들 찾아가서 그 뒤에서 묵묵히 접시 닦는 손길까지 함께 담아볼게요.
0: 점심 식사 이어가시다가요. 우리 동네 밥상 지키는 사람들 얼굴도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정오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1: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0: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1: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0: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6: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뭘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아, 아마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7.8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뚜기 정신이 생각나는데요. 예,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뚜기가 특별한 이유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여러분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0: 네, 더 비틀스 노래 들어봤습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언제 들어도 흥겹고 기분 좋아요.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 수많은 주저함과 두려움 속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힘은 한 번 더 시도하는 용기에서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쓰러진 횟수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선 이런 횟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디님,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와, 배경 화면이 바뀌었어요라고 적어주셨는데, 야, 단번에 알아봐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자마자, 어? 뭐지? 바뀌었네. 예, 좀 좋습니다. 예, 뒤에 배경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 나만의 균형과 중심을 꽉 잡고 다가오는 시련과 비바람에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해피투게더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 안경 거만과.
7: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

0: 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시니어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고 곁을 지키는 시니어 전문 에이전시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했던 이런 메디케어 이야기에서부터 현명한 노후 준비 팁까지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명심보험의 대표이십니다. 애니심 에이전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명심보험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네. 자, 명심보험을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부탁드려볼게요.
1: 예, 안녕하세요. 명심보험은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 네, 메디케어 플랜과 함께 시니어분들의 자동차, 집, 그리고 연금 플랜, 네, 공증, 번역, 통역, 뭐 여권 갱신, 뭐 영주권 갱신 등 시니어분들이 필요한 모든 소셜 서비스, 물론 이제 또 65세 이전에 네, 오바마케어, 뭐 사업체 보험까지 토탈 보험 에이전시입니다.
0: 와, 정말 그야말로 토탈 보험 에이전시네요. 이 많은 네, 일을 우리 대표님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시죠?
1: 네, 그렇죠. 처음에 예, 제가 이제 뭐 20년 전에 처음 보험을 시작할 때는 혼자서 이제 건강보험을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하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니어분들의 불편한 점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뭐 제 힘으로 네, 서비스가 이제 24시간 동안 해도 이제 벅차지니까 자꾸 직원들이 늘고 네, 또 에이전트 분들이 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든그로브 본사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LA 오피스, 부에나포 오피스 이렇게 오랜 경험의 전문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같이 네,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곳곳에 뭐 지역별로 다 있네요.
1: 네, 그렇죠. 오, 그리고 네, 가장 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오전 9시부터 네, 오후 5시까지 항상 오피스에 서비스해 줄 직원이 있다는 거.
0: 아,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이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네. 오, 좋습니다. 자, 2027년 메디케어 플랜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오늘의 주제 뭘까요?
1: 네, 제가 오늘 주제는 네네, 이제 간단하고 또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 손님들한테 유익하게 네, 연례 가입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시작인데 네, 그 전에 가입하기 전에 내 플랜이 정말 어떻게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디케어 애니얼 에놀먼트 페어리드라고 이게 뭔지 구체적인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1: 네, 이제 물론 이제 CMS라고 메디케어 이제 기관에서 네네네, 이거를 정했지만은 우리가 수시로 플랜을 바꾼다면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1년에 한 번 연례 가입 기간을 정하자 해서 네네네,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우리가 내년 플랜을 정하게 돼 있고 네네, 그 모든 플랜의 그 내용이 10월 1일부터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네, 그 어떤 특정 보험회사를 말씀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네.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10월 15일부터 사인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를 점검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네,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고, 사실 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꼭 플랜을 못 바꾸더라도 그 특별히 가입 기간이 또 있어요. 가입 기간이 네, 있기 때문에 뭐 1월 1일부터 또 3월 31일까지는 그동안 플랜을 못 바꾼 사람들 네, 또 바꿨지만 막상 플랜을 써보니까 뭐 약이 안 맞는다든가 내가 뭐 필요한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또 플랜을 바꾸는 시간이 있고 네,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에 가든그로브에서 그 케미컬 그 인시던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네, 네, 자연재해로 인한 FEMA라고 스페셜 가입기간이 또 내년 5월까지도 연장돼 있어요.
0: FEMA가요?
1: 네. 그래서 가입기간이 네, 뭐 항상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네, 연례 가입기간은 10월 15일부터니까 내년 플랜을 그때 체크업하기에는 딱 좋은 기간이죠, 지금.
0: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그쵸? 한 뭐
0: 지금부터
1: 3주 남았네요.
0: 준비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례 가입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까지 이제 네, 진행하게 되는데 매년 새로운 플랜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건 꼭 변경을 해야 되는지.
1: 그렇지는 않고 네. 이제 뭐 사실 올해 플랜이 좋은 게 많았죠. 그래서 네. 뭐 올해 플랜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다만 이제 다음 해에도 이 플랜이 나한테 적합한지 또 뭐가 변했는지 체크하는 거죠.
0: 아, 다시 한번 체크업이 중요하군요. 네.
1: 그래서 그 애녹이라고 네. 이제 9월 중에 항상 현재 보험회사에서 보내오는 그 플랜 변경 그 노티스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그게 9월 중에 오니까 그거를 항상 먼저 보고 네. 거기서 바뀌는 내용을 이제 확인해보고 아. 그 다음 이제 내년 플랜을 체크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1: 네네.
0: 아, 우리 에이전트님과 상담을 네네. 좀 받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뭐 플랜 변경 노티스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플랜을 변경하기 전에 뭐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1: 네,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몇 네.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크게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플랜 변경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할 게 가장 중요한 게 주치의죠.
0: 네.
1: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나를 보살펴주는 주치의 선생님이 이 플랜에 그대로 있는지, 그죠? 그다음에 그 이제 메디컬 그룹이 뭐 변경된 게 있는지 그걸 네.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왜냐하면 벌써 2026년 중간에도 메디컬 그룹이 빠진 보험회사들도 있고 아, 의사 선생님들이 아. 뭐 메디컬 그룹을 많이 바꾸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올해 플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건지 변경될 건지 그런 걸 좀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처방약이겠죠.
0: 처방약.
1: 네. 처방약이 네.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속 되는지
0: 네.
1: 또 올해 이제 플랜에서 처방이 갑자기 비쌌지만 다른 저런 이유로 이제 못 바꿔신 분들은 내년 플랜에서 한번 그 처방약을 다른 플랜으로 바꿀지도 한번 체크업을 해보셔야 되고
0: 네.
1: 왜냐하면 처방약은 굉장히 중요한 게 플랜에 따라서 그 같은 플랜이라도 같은 보험회사라도 어떤 플랜은 그 약이 디덕터블 있고
0: 아하.
1: 또 어떤 플랜은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도 있고
0: 그렇군요.
1: 똑같은 브랜드가 어떤 플랜은 티어 3에 들어가서 코페이가 25불, 35불인데
0: 네.
1: 어떤 플랜에서는 또 티어 4나 5 스페셜티로 들어가서 굉장히 보험 그 코페이가 높을 수가 있어요.
0: 네.
1: 33%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도 가장 중요하고
0: 네네.
1: 항상 이 파트 D에 대한 그 약 리스트는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커버가 됐는데 내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의료 비용이겠죠.
0: 네, 네, 네.
1: 이제 파트 B 특히 이제 메디케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내년에 또 올랐잖아요. 209불로. 올해 202불에서 209불에 예. 또 올랐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어떤 플랜인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파트 B 플랜은 물론 보조를 해 주는데 다른 또 뭐 엑스트라 베네핏이 또 바뀐다든가 그런 네네. 이제 의료 비용을 좀 해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맥시멈 아로 포켓이라고
0: 네.
1: 1년 동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제 코페이나 코인슈런스가 어느 플랜에서 제일 적을지 내가 만약에 뭐 검사를 많이 하고 뭐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면은
0: 네.
1: 일단은 아로포켓 맥시멈이 제일 작은 플랜이 좋겠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당연히
1: 그런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0: 아하.
1: 엑스트라 베네핏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런 네. 것도 많이 중요할 거예요. 그다음에가 이제 추가 혜택이죠. 치과나 안과, 보청기, 뭐 택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0: 네.
1: 그런 추가 혜택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
0: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1: 그리고 이제 예. 다섯 번째 제가 추가로 된 거는 본인의 건강 상태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하.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저희 고객 중에서는 아주 건강하셨다가도 운동 중에 다쳐가지고 갑자기 뭐
0: 어이구.
1: 입원을 하시게 되고 척추가 이제 뭐 신경이 마비되니까
0: 네.
1: 병원에서도 사실 30일 이상 있을 때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쿠. 상태에서는
0: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그러면 이제 스킬드 너싱이나 뭐 리앱이 필요한 그런 병원으로
0: 네.
1: 그 어큐트 리앱일테이션 그런 병원으로 옮길 때 내 플랜에서 그게 물론 어느 플랜이나 기본적인 거는 다 해주지만 특별히 본인이 원하는 병원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0: 아 정말 네. 이 다양한 플랜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
1: 네.
0: 다섯 가지 이제 소개를
1: 네, 다섯 가지는 제가 계속 미리 한번 예,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지 그런 점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물론 이제 본인의 그 메디케이드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네. 메디케이가 있는 분과 없는 분과는 사실 플랜을 자기가 선택할 때 차이가 많으세요. 아. 다만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거의 코페이와 뭐 코인슈런스를 20% 다 거의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네네. 큰 문제는 사실 없으세요. 큰 문제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병원이나 내가 원하는 뭐 스킬더싱 같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꼼꼼히 한번 체크하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B의 그 보조를 받는 분이나 PPO를 선택하실 때 사실 중요한 점이 있으세요.
0: 예, 어떤 점이요?
1: 왜냐하면은 뭐 네. 파트 B 프리미엄을 좀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플랜 자체가 또 입원할 때 입원할 때 내는 코페이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보험료를 도와준다고 그 캐시 밸류를 따지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의 코페이, 아로포켓 맥시멈, 그다음에 네. 또 이제 PPO 플랜을 또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그 PPO 플랜을 사실 안 받는 주치분들이 많으세요.
0: 왜냐면, 왜 그렇죠?
1: 왜냐면 빌링 문제도 있고 또 아로버 네트워크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선호하시는 그 한국 주치분들이 네. 그 아로버 네트워크에 있다 보니까 PPO 플랜을 좀 받기가 힘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PPO 플랜이라고 모든 병원에서 다 받는 건 또 아니고
0: 네, 네,
1: 그래서
0: 네, 네.
1: PPO 플랜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이 PPO 플랜을 받나도 알아봐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아로포켓 이왕 또 큰 수술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로포켓 맥시멈이 작은 거 그래서 그런 플랜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0: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에이전트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1: 맞습니다.
0: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실수가 없잖아요.
1: 네. 예, 그리고
0: 반드시
1: 또
0: 예,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네. 멤버분을 오래 뭐 예.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이제 서로 귤을 하다 보면은 거의 많이 그렇죠. 또 알기도 하게 되고.
0: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시니어 전문 에이전트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 에이전트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세요. 전화번호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가
1: 네,
0: 없더라고요.
1: 저희 전화번호가 714 예. 지역은 대표 전화가 네. 714-595-4000번.
0: 4000번이요?
1: 네.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 아하. LA 카운티 213-800-2707
0: 네.
1: 714-333-5161 대표 전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뭐 한 네. 한 전화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예, 5954000번.
0: 네. 13800에 2700. 예, 2700. 2700입니다. 자, 당연히
1: 2707.
0: 2707.
1: 네.
0: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명심보험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이나 LA 지역은 213-800-2707 213-800-2707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치과나 안과 또 OTC 카드 같은 이런 추가 혜택 때문에 뭐 HMO 플랜이라든가 뭐 이런 플랜들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네. 지금 사실 그 메이저 컴퍼니에서는 메이저 헬스 플랜에서는 이렇게 네. OTC 같은 베네핏이 사실 많지는 않죠.
0: 아.
1: 메디케어 이제 전문 플랜에서 네. 전문 플랜에서 이렇게 OTC 베네핏이라고 플렉스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이미
0: 아,
1: 뭐
0: 그렇습니다.
1: 저기 내년 변경 그 노티스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찾을 때 플렉스 카드가 굉장히 도움이 사실은 많이 돼요. 식품도 되고
0: 네.
1: 또 뭐 안경이나 치과에서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또 팁 하나는 우리가 안경이나 치과를 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보험에서 베네핏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이제 치과나 안경점에서 그 플렉스 카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0: 네.
1: 그럴 때는 이제 멤버분들이 항상 먼저 보험의 클레임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요청을 하시고
0: 네네.
1: 그다음에 모자라는 금액은 이제 플렉스 카드를 주시는 걸로 쓰면 좋고요.
0: 네네네.
1: 또 본인이 자 본인은 물론 뭐 질병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멤버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겠지만 너무 또 엑스트라 베네핏을 우선시하지는 말고
0: 아.
1: 우선 사진을 말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0: 네네.
1: 내 상태에서 어느 보험이 또 어느 병원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근본적인 굵은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네. 이제 엑스트라 베네핏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HMO 플랜하고 PPO 플랜하고 가장 그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1: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리퍼럴이 물론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리퍼럴이 네. PPO 플랜이라고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PPO 플랜에서도 일단 주치의는 선정을 하게끔 해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들어갈 때 네. 당연히. 그리고 PPO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멤버들 생각에는 아, 나 그냥 뭐 MRI고 CT고 내 마음대로 사실 찍고 싶으니까 나 PPO 플랜 갖고 싶고 병원에서 네. 수술을 하고 싶으니까 PPO로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PPO 플랜이라도 MRI 하나를 찍더라도 사실은 리퍼럴이 필요해요 주치의에. 아,
0: 그렇군요.
1: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 메디칼 그러니까 HMO 플랜에서 메디칼 그룹 안에서밖에 못 간다 뿐이지 PPO에서는 메디칼 그룹 외에 다른 데를 갈 수는 있지만 리퍼럴은 필요하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또 PPO 플랜에서도 모든 병원이 다 되지는 않는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로 아웃 오브 네트워크를 받는 PPO도 있고 또 인네트워크만 되는 PPO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이런 점들은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네. 모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전문가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0: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 명심보험입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 LA지역은 213-800-2707 213-800-2707번으로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뉴얼 애널먼트 이 연례 가입 기간을 놓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1: 놓치게 되더라도 사실 네. 또 1월 1일부터 예. 3월 31일까지가 오프 앨로먼 피리어드예요. 그
0: 괜찮아요.
1: 기간 동안은 놓친 분들이 가입하셔도 되고 또 한번 가입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제 치과 베네핏이 좋아서 어떤 특정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가입을 해놓고 보니까 뭐 임플란트가 커버가 안 된다든가 네. 그랬을 경우에 다시 플랜을 바꾸고 싶으시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럴 때 또 바꿀 수가 있고
0: 아.
1: 또 뭐 그때를 놓치면은 사실 1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또 놓쳤어요. 그러면 그때 변경 안 한 분들은
0: 네.
1: 휘마를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아하.
1: 근데 이미 휘마가 뭐 내년 5월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네.
0: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결정을 못 하셔도
1: 네.
0: 뭐 기회는 있는 거네요. 하지만
1: 그렇죠.
0: 이 기한 내에 연례 가입 기간
1: 좋죠.
0: 내에 바뀌는 게 좋고
1: 바꾸는 게
0: 좋겠죠.
1: 좋은 이유는 그래도 예. 1월 1일 빨리 써보고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으니까.
0: 한 번 더 체인지할 수가 있군요.
1: 네.
0: 그런 찬스가 되는 거네요.
1: 네, 원래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그 기간을 예. 줬어요, 항상.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CMS에서 뭐 일부러 악용하라고 그런 걸 준 건 아니고 이용하라고 준 기간이기 때문에 플랜이 나빴을 때 바꿀 수도 있고 또 내가 치과를 써보니까 돈이 모자라면 3월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0: 오, 너무 좋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0: 네. 자,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이세요. 네, 명심보험의
1: 네.
0: 애니심 대표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꼭 좀 요거는 좀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거는
0: 네.
1: 그래도 이제 가장 저희가 가입 후에 이제 손님들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부분이 사실 엑스트라 베네핏이에요. 큰일은 다행히도 저희 미국에 계신 저희 교포분들이 건강하신
0: 네.
1: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플랜을 바꾼 다음에 그 불만이 접수되는 케이스가 사실 제일 많은 게 치과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치과 혜택은 특히나 이제 가입하시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치과의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떤 컨트랙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0: 네네.
1: 플랜마다 다 컨트랙이 틀리거든요. 벤더들이. 그래서 뭐 진짜 덴탈 퀘스트를 갖고 계시는지 또 이번에 새로 나오는 뭐 리버티 덴탈은 많이 갖고 계시지만 또 새로 나오는 그 베네피스 덴탈이 남았어요. 거기에 컨트랙을 하셨는지 그런 걸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플랜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 명심보험에서 뭐 연례 가입 기간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저희가 예. 저희 오피스가 또 이제 그 본사가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해마다 10월 달에는 두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10월 6일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들, 10월 13일은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의 플랜 세미나를 하는데 메이저 컴퍼니 한 다섯 군데에서 오셔서 플랜 설명회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셔서 자세한 설명들을 다 듣고
0: 네.
1: 또 뭐 저희가 맛있는 또 스낵도 간식? 준비를 해놨으니까 와서 좀 즐거운 네. 시간을 같이 한번 즐기기를 바랍니다.
0: 몇 시에 있습니까?
1: 그러니까 10월 6일은 메디케어 분들은 아침
0: 네.
1: 10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메디칼 메디케어 있는 분들은 13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0: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네. 세미나가 있다는 거죠?
1: 네. 네
0: 오렌지 카우닉 한인회관에서 네, 있습니다. 네. 자 메디케어 대상자 여러분들 한번 네. 좀 또 이렇게
1: 두 번 다 참석하셔도 괜찮으세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메디케어 해당되시는 분들 10월 6일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오후 1시까지 네. 있고요. 10월 13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메디메디에 해당되시는
1: 네,
0: 분들.
1: 네.
0: 뭐 다 들어두면 너무나도 유익한
1: 그럼요.
0: 시간이 될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시니어 전문 에이전시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저희 본사 전화번호 714-595-4000번 LA 지역분들은 213-800-2707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1: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그로스펙트에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0: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1: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0: 213-738-1188 셀리온.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6: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7: 99센트부터라고요?
6: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5: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6: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호의 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와,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께서 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요. 쿠키모치님, 메디케어 갖고 있는데 에이전트는 언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0월 15일부터가 연례 가입 기간입니다. 12월까지. 예,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0월 15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예, 명심보험입니다. 714-595-4000번입니다. 714-595-4000번. LA 지역은 213-800-2707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님, 예, 명심보험에서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많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이번에 나오신 분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이렇게 채널 고정하시고 들으시면 정말 좋은 정보, 예,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예. 자,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아,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끌리네요. 칵테일 사랑입니다.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기분 좋네요. 이 노래 들으니까. 서영은의 칵테일 사랑. 아, 참 가사 내용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학교 다닐 때 진짜 좋아했었던 노래인데요. 이런 말씀을 적으셨어요. HMO와 PPO, 뭐가 더 좋으냐. 이런 말씀 적으셨는데, 글쎄요. HMO가 좋다, PPO가 좋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사와 병원, 그리고 의료 이용 패턴에 어떤 구조가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예, 궁금하신 분들, 궁금한 사항들, 명심보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명심보감, 명심보험이라 설명이 마음에 쏙 들어오나 봐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네, 명심보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명심보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에게 감사해. 우리 해피님들 감사합니다.

0: 네, 동물원 노래였습니다. 너에게 감사해 라는 노래였어요. 자,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도 잔뜩 넣고 또 팔라피뇨도 좀 썰어서 넣고 콩나물도 좀 넣어서 먹거든요. 그리고 계란도 한 두 개 정도 계란이 들어가야 더 맛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라면에 콩나물을 넣어서 먹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인기래요. 그 한국의 20, 30대는 좀 이렇게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건강하게 먹자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뭐 엄청 뭐 이슈라고 합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 콩나물을 넣어서 먹는 게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도 건강하게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선택한 게 바로 콩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크게 올리는 라면의 단점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각종 영양소도 많아요. 단백질, 비타민C, 무기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서 몸에 좋은 채소 반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요리가 필요 없는 간편함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엇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콩나물은 그래도 비교적 부담이 적어서 자주 이렇게 반찬에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이 콩나물을 라면에 넣을 때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게 좋은데요. 끓고 있는 라면에 콩나물을 넣은 뒤에 뚜껑을 닫은 채 다시 끓이면 아삭한 맛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콩나물 속에 많은 이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 이 라면의 중성지방이라던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고지혈증 예방 관리에도 아주 기여하는 그런 식품이기도 하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혈당 조절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고기 드실 때 이렇게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칼륨 등은 짠 스프로 인한 라면의 염분 배출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콩나물이 이 숙취해소에 좋은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콩나물 속에 그 아스파라긴이 음주 후에 쌓이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기 때문이에요. 예, 술을 마시면 에탄올 성분이 위장과 소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또 아세트산으로 분해돼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구토, 두통, 위통 등 숙취의 원인이 됩니다. 자, 짠 스프를 조절한 콩나물 라면도 어느 정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나 정말 라면 먹고 싶어. 라면 오늘은 진짜 왜 이렇게 라면이 땡기지? 이런 날은 반드시 파도 좀 대파도 잔뜩 넣으시고요. 아, 그리고 이 콩나물도 좀 넣으셔서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2: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2: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383-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8: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8: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7: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8: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7: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8: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참 라면 하면 여자 라면. 저는 파숭숭 했는데 어쩐지 맛이 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파는 형형. 맛있는 라면 남자 라면. 웃음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라면 하나로 이렇게 또 웃음을 주시네요. 해피님들 역시 짱이십니다.

스컬피언즈 노래 듣고 계십니다. Still Loving You.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가을맞이 특별한 쇼핑 찬스. 김수전기 화장품 코너에서 $50 이상 구입하시면 공짜 선물에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더블 보너스.
1: 우휘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 스페셜 기획 세트 140불을 구매하시면 6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0: 175불 상당의 에이지 리커버리 스페셜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총 11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1: 여성 남성 속옷 특별 세일. 50불 이상 구입 시 쇼핑 가격에 따라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0: 풍성한 가을 쇼핑도 김수전기. 에서 선물까지 두 배로 챙기세요.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 알프레드 드비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만이 위대하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약함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뭐 자기 피할 시대야. 맞아요. 그게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이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수많은 말로 자신을 변명하거나 또 원망하기보다 때로는 가만히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침묵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좀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마음속으로 좀 많이 좀 힘들다거나 낙심이 된다거나 그런 기분이실까요, 여러분? 말 없는 늑대처럼 품위와 존엄을 잃지 않으며 이 quiet courage라고 하잖아요. 이 침묵의 용기로 오늘을 버텨낸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프레도 드비니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삶이란 청년 시절에 품었던 꿈을 성년이 되어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삶이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면 가슴속을 뜨겁게 달궜던 소중한 꿈들을 일상의 분주함 뒤로 살짝 미뤄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간직했던 작고 순수한 열정의 씨앗을 잊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예, 오늘을 살아가며 피워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위대하고 예,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나만의 꿈 하나 떠올려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플로랑스 콘스테어 줄리앙 가상의 노래였습니다. 파리의 하늘 아래였어요. 알프레드 이 드비니, 예, 그가 1863년 9월 17일 오늘이네요.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이기도 하고 극작가인데 세상과 오늘 작별했네요. 예,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사에 굉장히 큰 예, 깊은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이 노래를 좀 골라봤어요. 파리의 하늘을 좀 상상해 보면서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파리의 하늘 아래 오랜만에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예, 때로는 가장 강렬한 표현이 침묵일 수 있어요. 서로 조금씩 침묵을 지킨다면 더 평화스러운 세상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서로서로 자기 말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티타임도 하고 뭔가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자기 말만 하느라고 들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에 예, 오랫동안 깊이 남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잘 들어주는 편이신가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막 말하는 걸막 저도 모르게 막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예, 나의 주장을 막 그냥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조금씩 침묵을 지킬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그죠? 요즘에는 너무 많은 소음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예, 조용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때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오롯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스스로 또 뭔가 마음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이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더라고요. 감정에 복받쳐서.

0: 막 감정적으로 막 생각을 하다 보면 막 감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다투게 돼요. 예.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 참 침묵이 금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좀 명심하게 되는 그런 예, 말이었어요. 예, 알프레드 드비니의 이런 명언들 가슴에 좀 새겨봅니다.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디에서든지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빨리 사과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예, 어디에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노래 들으면 더스틴 호프만과 또 톰 크루즈가 생각나죠. 레인맨이라는 영화에서 흘러나왔던 노래예요. 아, 루 크리스티 노래입니다. Beyond the Blue Horizon이라는 노래 예, 들어봤습니다. 아, 론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0년대 팝송 Silence is Golden 신청곡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오늘의 토픽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네.
1: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후 햇살이 딱 적당한 날이네요.
0: 어? 그래요?
1: 너무 강하지도 않고. 선미 씨도 오늘 평소처럼 밝은 분위기시라 스튜디오가 한결 따뜻한 것 같아요.
0: 고마워요.
1: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가 사실 소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MIT에서 최근 연구한 핑크 노이즈, 그러니까 분홍색 소음 얘기예요.
0: 네.
1: 이름만 들으면 좀 낯선데 알고 보면 우리 일상 아주 가까이에 있는 소리거든요. 뇌랑 수면이랑 집중력에 꽤 흥미로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오늘 천천히 풀어드리려고요. 선미 씨는 혹시 잠들 때 어떤 소리 틀어놓는 편인가요?
0: 저는 그냥 조용하게 잠드는 편이에요. 자, 핑크 노이즈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며칠 전에 발표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름은 낯선데 사실 우리 귀에 꽤 익숙한 소리더라고요. 자, 핑크 노이즈, 예, 분홍색 소음, 뭘 말하는 건지, 예, 정우 씨, 정우 씨가 좀 얘기해 줄래요?
1: 맞아요. 네, 사실 핑크 노이즈라는 이름이 좀 과학 용어처럼 들려서 거리감이 생기는데요. 네, 실제로 들어보면 대부분 아 이거 들어봤다 하시거든요. 빗소리, 파도소리,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는 소리, 그게 다 핑크 노이즈에 가까운 소리예요. 그런데 MIT에서 이 소리를 그냥 자연의 배경음 정도로 두지 않고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봤거든요.
0: 네.
1: 수면 중 기억이 정리되는 방식이랑 연결해서요. 저는 이 연구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듣거나 틀어놓는 소리가 실은 뇌한테 꽤 구체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미 씨도 오늘 이 얘기 끝나고 나면 빗소리 듣는 기분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워낙에 빗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수면 중에 이런 그 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 속의 노폐물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뭐죠? 효과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관심 있게 읽어봤는데 그러면 이 핑크 노이즈가 실제로 우리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1: 네. 그 원리가 사실 생각보다 꽤 직관적이에요. 우리 뇌는 잠드는 동안 특정 리듬으로 진동을 해요. 느리고 깊은 파동인데요. 연구자들이 주목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핑크 노이즈의 주파수 구조가 그 뇌파 리듬이랑 묘하게 맞물린다는 거거든요.
0: 네.
1: 쉽게 말하면 뇌가 깊은 잠으로 내려가려는 타이밍에 핑크 노이즈가 살짝 등을 밀어주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MIT 연구팀이 수면 중인 참가자들한테 핑크 노이즈를 들려줬더니 기억을 정리하는 깊은 수면 단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차이가 있었고요.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꽤 놀라웠어요. 소리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꾼다는 게. 백색 소음이랑 다른 점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백색 소음은 모든 주파수를 같은 세기로 섞은 소리라 좀 날카롭게 들릴 수 있어요. 핑크 노이즈는 낮은 주파수 쪽이 좀 더 풍성하게 깔려 있어서 귀에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자연의 소리가 대부분 이 구조를 띠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이죠.
0: 네.
1: 선미 씨는 백색 소음이랑 빗소리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하게 들리던가요?
0: 당연히 빗소리죠. 자연의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너무 좋잖아요. 잠결에 들리는 그 빗소리. 참 행복해지기까지 하죠.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핑크 노이즈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두면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 계속 풀어두면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죠. 여기서 균형 잡힌 얘기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핑크 노이즈가 뇌파 리듬이랑 잘 맞는다는 연구 결과는 분명히 흥미롭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청각 민감도가 다르고 평소 수면 패턴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어떤 소리든 틀어두면 더 잠을 못 이루는 체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핑크 노이즈를 수면 보조독으로 쓸 때는 본인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라고 해요. 또 한 가지. 볼륨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배경음으로 자연스럽게 깔릴 정도면 충분한데 너무 크게 틀면 오히려 청각 피로가 쌓일 수 있거든요.
0: 아.
1: 잠들기 위해 틀었다가 귀가 더 예민해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0: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수면 문제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소리 하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면 전문가와 먼저 얘기해 보시는 게 맞고요. 핑크 노이즈는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치료는 아니니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연구의 솔직한 매력이라고 느꼈어요.
0: 그렇네요. 핑크 노이즈는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치료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 핑크 노이즈, 분홍색 소음 한번 잠드시기 전에 시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이런 과학 얘기를 하니까요, 오히려 일상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한 번쯤 시도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정우 씨, 이 핑크 노이즈가 주었던 우리 일상 속의 추억 있을까요?
1: 저는 이 연구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어릴 때 비 오는 날이었어요.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낮잠 들었던 그 기억이요. 그때는 그냥 편하다고만
0: 그렇구나.
1: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뇌한테도 꽤 반가운 신호였던 거더라고요.
0: 그쵸.
1: 뭔가 오래된 기억에 작은 설명이 하나 붙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핑크 노이즈 얘기가 단순히 수면 기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몸으로 알고 있던 걸 다시 확인하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에 사시는 분들은 빗소리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스트리밍으로 빗소리 틀어두는 게 사실 꽤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0: 그쵸.
1: 뭔가 거창한 준비 없이도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시도해볼 수 있는 작은 일이라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0: 맞아요. 나도 오늘 밤에 좀 시도해보려고요. 정우 씨가 좀 그 방법을 좀 가르쳐줄래요?
1: 있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해요. 유튜브나 스트리밍 앱에서 핑크 노이즈 또는 빗소리라고 검색하면 긴 영상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틀어두면 돼요. 굳이 좋은 스피커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방 안에 은은하게 깔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볼륨은 옆 사람 대화 소리보다 살짝 낮은 느낌.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화면을 보면서 트는 건 별로예요. 스마트폰 화면 빛 자체가 뇌를 깨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소리를 틀어놓고 화면은 뒤집어두거나 끄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소리는 켜두고 빛은 없애는 거죠.
0: 네.
1: 이 조합이 생각보다 꽤 효과적이에요. 집중이 필요한 낮 시간에도 써볼 수 있어요. 작업할 때 배경으로 살짝 깔아두면 주변 소음이 묻히면서 한결 정돈된 느낌이 들거든요. 카페 소음이 오히려 집중에 도움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 원리랑 비슷해요. 핑크 노이즈가 그 역할을 집에서 해주는 셈이죠. 선미 씨는 집에서 작업하실 때 주로 어떤 환경에서 하시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0: 궁금하세요? 그럼 얘기를 해드려야죠. 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이제 방송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스탠드 데스크가 이제 서서 일해요, 저는. 그럼 이제 모니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모니터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작업하는 컴퓨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음악을 잔잔하게 좀 나는 항상 틀어놓는 편이에요. 그 음악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비가 내리는 풍경에 나무들이 많은 그 초록초록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그런 배경 음악들 많이 흘러나와요. 뭐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또 이제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마시는 시간이니까 커피 한 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에 화면과 음악을 틀어놓고 일하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뭐 잔잔한 재즈 음악이라던가 뭐 아니면 빗소리가 흘러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니면 추울 때는 또 모닥불이 이렇게 타닥타닥 타오르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어때요, 정우 씨? 네. 자, 오늘 핑크 노이즈 이야기 쭉 좀 나눠봤는데 정우 씨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봐줄래요?
1: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좋아하던 소리에 이유가 생겼다. 그 정도요. 빗소리가 편했던 건 기분 탓이 아니었고 뇌가 그 소리에 반응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요. MIT 연구가 그걸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죠. 물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듣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번 빗소리나 핑크노이즈 검색해서 틀어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해요. 거창한 준비 없이 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실험이잖아요. 잘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끄면 되는 거고요.
0: 네.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그거예요. 선미 씨는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한번 틀어볼 것 같으세요?
0: 어, 그럼요. 한다니까요. 시도해본다니까요. 예, 빗소리 은은하게 틀어놓고 자야 할 것 같아요. 예, 깊은 수면 중에 미세한 분홍색 소음, 핑크 노이즈를 듣게 되면 뇌파가 조절되고 또 뇌척수에게 흐름이 활성화되면서 이 알츠하이머나 또 이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그 뇌 독소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핑크 노이즈 이야기 알차게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해줄 얘기 있어요? 정우 씨? 마무리할게요.
1: 오늘 이 얘기 나누면서 저도 새삼 느꼈어요. 좋은 소리 하나가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마무리해줄 수 있다는 거요. 거창한 루틴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빗소리 하나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선미 씨랑 이렇게 오후 한 자락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저도 꽤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얘기 들고 올게요. 오늘 저녁은 좀 조용하고 포근하게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고마워요. 정우 씨. 오늘도 멋진 토픽으로 함께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분 참 좋네요. 잔잔한 빗소리라던가 바람소리, 이 가벼운 폭포소리, 자연의 소리는 청각적으로도 참 안락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몸도 마음도 우리의 브레인도 자주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5: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4: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5: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4: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5: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6: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6: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0: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6: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0: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9월 초에 이 해미드레이크로 캠핑 가셨다고요. 쿠키모찌님. 예, 토요일에 비가 왔다 안 왔다 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적으셨는데, 비 보면서 수제비 끓여 먹고 호박 부침개 해 먹으면서 고수접도 치고 남편은 잉어와 메기 한 마리씩 잡고 아 진짜 좋으셨겠다. 비가 와서 더 즐거웠던 캠핑이었죠. 캠핑을 즐기시는 쿠키모찌님 너무너무 좋으셨겠네요. 아유, 부러워라. 커먼디지 뭐 부러우면. 그러게 말이에요. 자, 창조주가 만드신 자연의 소리는 더 좋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소리는 대부분 소음이지만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소피아님 피아니스트라서 역시 다르시네요. 네, 쇼팽의 이 빗방울 전주곡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 곡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중에 듣는 거. 예, 수면을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녁에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강가 저 앞에 보이는 텐트 속 작은 전등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좋으셨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론정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Silence is Golden.

와우, 굉장히 오래된 올드팝송이네요. 1948년, 와, 1948년도에 네, 노래예요. 론장님 고맙습니다. 와, Silence is Golden이라는 노래 청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은 노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트래블 로즈, 트래블 로즈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Silence is Golden. 지금 뮤직뱅크에 저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곡 감사해요. 예. 자, 오늘이요.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국제 기념일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방 가능한 의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전 세계적인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정됐다는군요. 안전이라는 단어 참 평범해 보이지만 막상 마주하면 이보다 고맙고 또 다정한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누군가의 이런 섬세한 보살핌과 주의 기울임 때문에 그런 덕분에 우리는 매일 평온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병원에서 환자의 쾌유를 위해서 애쓰는 뭐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처럼 우리의 이런 삶의 영역에서도 서로의 안녕을 한 번 더 챙겨봐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밥 잘 챙겨 드세요.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뭐 이런 인사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 운전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이 다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따뜻한 일상의 대화입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기념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안녕과 또 내 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다정한 마음이야말로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보호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 참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김원중입니다. 바위섬.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4: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3: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4: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청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3: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4: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3: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4: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3: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8: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와 이 YG CEO AMP 동문회가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의료 건강 박람회를 마련합니다.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와 YG CEO AMP 동문회는 오는 10월 10일 일요일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026 연세의료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09명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이민자도 100명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재무부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709명이 시민권 또는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0월 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올해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에서는 LA시와 이 카운티 지역의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기관 소속 자랑스러운 한인 경관들이 참여해 축제의 의미와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한층 더 빛낼 예정입니다. LA 다운타운의 대형 주상 복합단지에서 콘도미니엄의 약 3분의 1이 비어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LA가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는 가운데 이 수백 채의 고급 콘도가 장기간 비어있어서 이른바 유령 콘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포시르메르에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50명의 어부가 유류 창고를 봉쇄하고 집회를 열면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이달 들어 미국의 이란 유조선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지난 10일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까지 장악하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롤링 스톤즈 노래 듣고 계십니다. Angie. But ain't the time we said goodbye. 끝곡은 언제나 찡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댓글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아,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사랑합니다.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3: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1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6: We will fight for you.
1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19: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8: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17: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자, 이 밤추리 사이로 어떻게 기울어진 그 햇살, 3시쯤 되면 해가 이제 중천에서 기울기도 하는데요. 자, 바로 오후 3시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앞만 보고 말이죠.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문득 고개를 한번 들면 글쎄요, 창밖에 푸른 하늘처럼 소소하지만 좀 그런저런 위로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가장 기분 좋고 따뜻한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많이 달려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오늘 하루도 아침 일찍서부터 치열하게 살아계시는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그런 나무 그늘 같은 두 시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귀만 기울이시면 되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선물 아닙니까? 자, 어느덧 하늘을 바라보다가 야, 나도 이제 중년이네 라는 생각 드시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년 여러분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박상민이 부른 중년, 어떻게 보면 저희를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해준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순철님 오늘 개근상이네요. 너무 달렸나요? 충전하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H님 오시고 아, 예. 아이고 쿠키모찌님 너무 좋은 곡을 듣게 돼서 이 순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왔어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알청님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음다가 아니고 음악다방은 제가 저녁에 진행했던 프로고 지금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행복하다고 하루 중턱의 힐링 시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2시간 동안 풍성하게 여러분이 함께 좋아하시는 음악 듣는 그런 시간. 마침 또 오늘 손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꾸며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뭐랄까 부드러운 가을이다라는 그런 뭐 결이 묻어나는 그런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사실 방송 오늘 준비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 그 방송국 앞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고 거기 앉아서 보니까 아, 얼마나 운치가 있고 기분이 좋은지. 자, 오늘 오전 열심히들 달려오셨습니다. 가벼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한테 수고했다고. 그리고 기다려지는 저녁, 아, 그것을 향해 작은 설렘을 보내기 딱 좋은 그런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의 작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이 닿는 좋은 음악으로 오늘 오후를 산뜻하게 물들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진희 씨 아시죠? 최진희 씨가 오래간만에 신곡을 냈는데 아, 조심스럽게 아주 유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사노바 리듬을 좋아합니다.

네, 최진희의 따뜻따뜻한 새 곡이었습니다. 우리 모찌님 말씀처럼 어둑어둑한 조명 아래 칵테일 한 잔 들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고독을 엔조이하는 아주 표현이 멋지십니다. 네, 느낌이 와요. 대박. 아, 예. 아, 예전에 한타에 있던 나이트 생각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진희 씨 왔는데 사실 최진희 씨하고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공연을 주선하느라고 최진희 씨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진희 씨는 알다시피 그 북한 공연을 몇 번 다녀오셨어요. 그 특히 최진희 씨의 늦은 후회는 북한에서 아주 인기가 좋고 또 사랑의 미로 등등 굉장히 인기가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전자비자를 받을 수 없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래서 최진희 씨가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요사에는 전자비자 때문에 제대로 된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연을 취소하고 박상민 씨가 대신 와서 공연을 했던 그런 씁쓸한 사연도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당시에 이소나 양이 이번에 미스트롯에서 1등을 했었죠. 미스트롯 나오기 전에 이미 최진희 씨 소속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던 무명 가수로서 그런 시대여서 사실은 최진희 씨가 공연이 성사가 됐다면 이소나 씨도 같이 와서 공연을 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최진희 씨 언제 한번 다시 모셔야 될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이 노래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알청님이 참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날씨,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함께 하시자고 하네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허공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오늘 조용필 선곡이었네라고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마음이 같이 움직였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간만에 또 점심 한부 여쭙겠습니다. 3시간 넘었는데 오늘 점심들은 어떻게들 드셨습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요사이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밀 오브 더 데이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6인치짜리에다가 콕에다가 칩까지 넣어가지고 8불밖에 안 해요. 아주 훌륭하고 오늘은 터키, 그러니까 요일마다 달라요. 오늘은 터키 샌드위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린 노래는 말이죠, 가을 초입에 어울리게 우리 김수희 씨가 워낙 히트곡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묻혀진 노래가 한 곡 있어요. 근데 빨간 우체통이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은 제목일 텐데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김기표 씨라고 바로 애모를 만든 그 분입니다. 그분이 만들었던 노래인데 꽤 묻혀진 노래인데 얼마 전에 무명전설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 조심스럽게 역주행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를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함께 하시죠. 김수희의 빨간 우체통.

0: 네, 빨간 우체통 김수희 씨의 노래인데 조금 묻혀진 진주 같은 노래인데 다시 역주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계절에 딱 어울리고 역시 김수희 씨의 그 어떤 소화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김수희 씨만이 낼수 있는 그 아주 극도로 감정이 복받쳐오르는 그런 느낌. 아, 근데 제가 TV에서 며칠 전에 그 무명전설에서 부르는 김수희 씨의 라이브를 들으니까 아직도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게 날씨가 이렇게 조금 80도대로 이제 내려오고 60도대로 저녁에 내려가다 보니까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청하는 청곡들이 벌써 완전히 가을로 달라졌어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서 순서대로 오늘은 그저 여러분들의 청곡으로 꽉 채운 그런 라디오는 내 친구 한번 됐으면 합니다. 자,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렘원법을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렘원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라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네, 순철님 함께하고 계시죠. 이지훈입니다. 왜 하늘은?

네, 이지훈의 내가 왜 함께했습니다. 이지훈 씨는 또 특별하게도 지난해 미스터트롯 또 트로트 프로에 나와서 열심히 트로트를 불렀던 아주 변신이 좋은 그런 가수이고 아직도 미남이더라고요. 언제적 이지훈인데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또 좋은 노래 함께했습니다. 자, 참 재미난 것이요. 똑같은 노래를 듣는데 만일에 무더운 여름날 지난주에 이 노래를 들었다면 또 기분이 달랐을 텐데 그만큼 노래라는 것도 바깥의 상황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말이죠. 우리 또 코키모찌님께서 어마무시하게 좋은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원래 양희은 씨가 불렀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는 워낙 가을 노래로는 유명하기도 하고 특히 거기 나오는 그 첼로 연주가 멋진데 뭐 이은미 씨도 불렀고 그 이외에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커버해서 아주 본인들의 노래로 소화를 했던 그런 노래인데 이 계절에 딱 맞게 오늘은 이 재즈 가수입니다. 웅산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웅산의 그 퀴사스는 우리 H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마침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과 딱 어울립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습니다. 그쵸?

정확해 되는 일 참 쓸쓸한 일

네, 참 웅산이란 가수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분을 내서 제가 들어본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중에서는 가장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 모찌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예, 캠핑 가서 어둑해지는 저녁 모닥불 앞에서 향기 진한 커피 한잔하면서 듣고 싶다고. 우리 모찌님은 참 글을 쓰시면 잘 쓰실 것 같아요. 아주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집중하면서 들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또이 분위기에 맞게 가을 노래들을 주시네요. 자,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굉장히 좀그 어르신 말씀 중이 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저한테 좀 가슴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아라. 내 몸이 대우받기를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마라. 참 짧은 구절이지만 듣기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내 몸이 대우받기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다면 참 굉장히 후회스럽고 반성하는 그런 말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이라는 자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일이 다가오면 또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우리 H님 함께하고 계시죠?

0: 네, 찻잔의 이별 이렇게 해서 참 가을 노래를 몇 곡 여러분들의 청곡으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비비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우리 비비아님이 또 제 이름하고 예명까지 다 알려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고 또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5시까지 여러분들의 풍성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도 중간중간 제가 좋은 노래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 생일까지 아시네 우리 비비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 집에 항상 에어컨 켜놔서 우리 쿠키 모찌 때문에 전기세가 250불. 아이고 뭐니나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쁜 놈들 덥지 않게 해야죠. 그렇죠?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에이치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2: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2: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2: 언제나 에이치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2: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2: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7: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2: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7: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2: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분위기 조금 바꾸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입니다. 짱미, 짱미.

0: 네, 분위기 좀 업시켰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장미.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즐거운 노래는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즐거운 노래 부탁합니다. 넵, 알겠습니다. 아, 모찌님 아침에 나올 때 엄마 일 빡세게 해야 니들 밥 주고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니까 말썽 피우지 말고 있어 하면서 나오신다고. 아, 그러셨군요. 네, 아이고 장미 한 송이 주신다고요. 자, 안꼬님도 잘 계시고 우리 제시카님도 잘 계시고 샌디송님 잘 계시고 그 이외 등등 모든 분들 잘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서운해님이 오셨네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전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다가 잠깐 잠깐 쉬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유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라디오 서울은요, 윌셔하고 세라노와 옥스포드 사이에 보면 3731 윌셔 건물 하얀 쌍둥이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는 뱅크가 있고 거기 8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층이에요. 예, 워싱턴 뮤추얼 뱅크가 있습니다. 체이스 뱅크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8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5: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꼬님, 흐흐, 좀 더 있다가 입장하려고 했는데 얼렁 들어오고 싶어서 마음은 들썩들썩, 손가락은 꼬물꼬물. 오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예전 라코 라디오 코리아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너편의 쌍둥이 건물 중에 8층에 있습니다. 아, 예. 네, 위치 정확히 아실 거예요. 자, 1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1부 마지막이 노래는 들려드리지 못하고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다가 바로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주옥 같은 선곡들, 또 제가 간간히 집어넣는 잠깐의 이야기들, 또 잠깐의 선곡,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멋진 패키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 뵙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귀로 항상 들으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도 오늘 2부 시간 중간에는 우리 또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 또 제가 몇 곡 선곡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말씀 듣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6: 화로로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한국에는 우리 김현식 씨가 또 하모니카를 무지하게 잘 봅니다. 언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가을 첫 자락에 오늘 목요일 순서 2부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서운혜님 지금 운전하고 계실 텐데 또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장녹수 전미경입니다.

네, 우리 또 서운해 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들었네요. 아이고, 예, 듀쿠 님 덕분에 오랜만에 잘 듣는다고.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그 정통 트로트라는 것이 이렇게 구수하니 정말 잘 우려낸 우거지 갈비탕, 뭐 된장찌개, 뭐 묵은지 김치찌개 뭐 이런 맛이 들지 않으십니까? 글쎄 언제 들어도 정통 트로트는 저도 나이가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이 진맛이 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정통 트로트 요사이 한참 아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정연호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아주 맛깔나게 부릅니다.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동강 정연호였습니다. 개인적인 짧은 생각이지만 요사에 나오는 젊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가장 맛나게 우리 트로트를 소화하지 않나. 강문경 씨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선곡 좋으시다고 동강에 가고 싶을 정도로 잘 부른다 그렇습니다. 동강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정선군 평창군에서 영월군 일대를 얘기하고 오대천과 조양강이 만나는 지점이 시작해서 영월에서 남한강으로 합쳐지면서 길이가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특이할 만한 것은 얼마 전에 저희 마음을 울렸던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으로 있던 바로 그 근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유튜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 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시니어 세대 세대분들을 위한 그런 코너 한 두세 곡도 준비했습니다. 옛날 생각나는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나기 전 노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귀에 익었고 가요 무대나 이런 프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노래 한 두세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곡입니다. 남인수 씨입니다. 무너진 사랑탑.

네, 무너진 사랑탑 우리 남인수의 노래였습니다. 자, 지금 개인적으로 전화로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 장단장님 같이 색소폰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제가 언제 기회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강성용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특히나 엘토 색소폰도 멋있지만 이 친구는 아주 소프라노 색소폰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아, 참 보고도 싶고 본지도 오래됐는데 네, 서커스 천막 같은 거 가마탈기에 앉아봤던 약장수 쇼.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마단이라고 그랬죠. 서커스보다는 이렇게 큰 몽골 같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이제 모래가 있고 뭐 말도 타고도 하고 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서커스를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세대분들 중에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노래 한 곡도 준비했는데 이 노래도 아마 추억의 노래일 겁니다. 네, 송민도입니다. 나 하나의 사랑.

네, 송민도의 나 하나의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정도 그 시절 추억이 그리운 노래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 아, 우리 비비안님, 아, 아버님께서 술 취하시면 꼭 엄마한테 불러드렸다고,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참 멋지셨다고, 엄마가 행복하셨겠다고. 우리 모찌님은 어려서부터 선술집에 데려가서 곱창 먹게 하셨다고. 아이고, 우리 이런 옛날 노래 들으면 벌렁벌렁한다고. 자, 아, 한 가지 중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그 채팅방에 들어오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냥 라디오 서울을 치시면 화면이 멋있게 나옵니다. 위에 빨갛게 주가도 나오고 복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이는 비즈니스 인터뷰 코너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온 말이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저희 그 전 프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해서 들어보시면 얼마든지 오픈 채팅방에 노란색으로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뭐 정통 트로트의 계보를 잇는다고 할까요? 나훈아 씨를 뒤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독보적으로 꺾기의 달인 정통 트로트를 아주 맛있게 부르는 노래라서 세대를 아우러서 우리 시니어 세대나 기성 세대나 어느 세대가 듣더라도 아주 만나게 부리는 강문경의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옛날 애인.

0: 네, 강문경의 노래 참 맛있게 꺾네요. 저도 이렇게는 못 꺾을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비비안님, 언니가 이 노래로 색소폰 연주해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들으셨다고. 아, 원래 진부성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강문경 씨가 불러서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위에 주가가 있고 복권이 있고 라디오 서울 글씨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금이 4개짜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누르시면 저희 그 여러 가지 카라고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라디오를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수연의 새벽 뉴스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미시면 이 프로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자마자 노란 칸으로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 누르시기만 하면 저희 채팅방으로 가입이 되시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예,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이 채팅방의 특징은 방송이 끝나도 24시간 열려있는 단체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도 나누시고 노래도 나누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재영 변호사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룹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1: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라디오는 내 친구 이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모찌님 전화기 들고 계시면 라디오 서울 파워볼 밑에 상병 그림 짝대기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보세요. 누르면 뭐 잉글리시 뉴스, 한국 뉴스 그래서 쭉 네 번째 라디오가 나옵니다. 라디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라디오 코너가 나옵니다. 오수연의 새벽 뉴스가 나오는데 화면을 왼쪽으로 미시면 조금만 가시면 영권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나옵니다. 거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조금 밑에 노란 네모칸에 고니는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이 나옵니다. 누르시면 입장하시게 됩니다. 자, 조금 늦었습니다. 분위기 좋고 흘러갑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저희 엄마 생각하면 항상 그렇지만 이 지금 노래를 불어서는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의 노래만큼은 우리 곁에서 항상 맴돌면서 언제든지 저희 곁을 지켜주는 그렇다는 생각 듭니다. 아, 참 그 노래라는 것이 가진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그 나훈아 씨가 부른 세월 빼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다 아시는 노래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리 김다현이라고 이 아버지가 이 서당 학단 같은 분 아시죠? 나이도 이제 몇 살 안 됐는데 이 노래를 다른 가수들이 어마무시하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웬만한 노래 다 들어봤는데 이 김다현 양이 부른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 저한테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다 두 분들 들어오셔서 안꼬님도 들어오시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3: 84,000번.
4: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7: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0: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하러. 제주하러로 간다.
2: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비비아님, 주신 곡은 제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멋지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벌써 오늘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누고 또 채창에서 대화 나누고, 사실 채창이라는 것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뭐 나이에 저와의 관계없이 그냥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고 우리가 음악으로서 함께 얘기하는 그런 공간. 저도 사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려고 애는 쓰지만 때로는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좋은 노래, 맛깔스런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미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3: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2: 라디오는 내 친구 이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을의 첫 자락입니다. 벌써 시원해졌고 글쎄요, 또 잠깐 더울지 모르겠으면 이제는 더위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앞으로는 쌀쌀할 일만 남았고 저녁이 되면 60도대로 이제 내려가는 날씨이다 보니까 감기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오후 여러분 덕분에 보내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아시죠?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한번 신나게 또 흔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기운이 많이 떨어지셨겠지만 조금만 기운 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밥을 든든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을.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비안님이 청해 주신 영과 영의 얼룩진 사랑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 고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3: 오, 진짜 통 크네요.
2: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3: 단체 주문도 되나요?
2: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전 세계적으로 정어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정어리는 고등어나 꽁치에 밀려서 식탁에 자주 오르지는 않는 비인기 어종이죠. 그런데 이곳, 그리고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정어리 통조림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어리는 바다의 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흔하다, 몸집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 조그마한 정어리에 단백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 100g당 약 25g까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요. 연어보다는 더 높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바이타민 D가 풍부합니다. 또 뼈쳐먹는 통조림 형태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까지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서 영양가치가 매우 뛰어나지요. 자, 이 정어리 통조림의 인기 흐름에 맞춰서 정어리 통조림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 참 알록달록 이쁘고요. 그리고 토마토, 올리브오일, 겨자, 훈제, 레몬, 다양한 맛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유자 맛도 있고요. 중국식 스촨 고추 맛처럼 이국적인 풍미를 내세운 제품도 역시 나왔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인기인지는 그 정어리 그림이 들어간 옷과 가방 등을 소비하는 이른바 사딘코어 같은 패션 트렌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유통기한은 깁니다. 또 별도의 조리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정어리를 그대로 빵 위에 올린 뒤 채소나 치즈를 곁들여 샌드위치로 즐기면 됩니다. 네, 이전에는 통조림 생선 하면은 비상식량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고 고급진 간식, 이런 인식이 새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5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 정권에 대한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놓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미국과 직접 접촉하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22일